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또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네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야, 우리나라 진짜 넓다. 옆 동네인데 이렇게 날씨가 다르다니.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 날씨가 그렇답니다.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대요.
1: 네. 단기 상황 정도가 아니라 초단기로 기상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수시로 오는 안전 안내 문자도 유심히 보시랍니다. 멀리 네팔의 재난도 그렇고요. 날씨와 기후, 아유,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 구조대가 네팔로 출발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0: 네, 오늘이 9월 둘째 날. 9월 들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 가운데 보호동물 예비 입양제가 보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개나 고양이 등을 입양할 때는 최대 열흘 동안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성격과 행동, 특성,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인데 주인을 잃어버렸거나 버려진 동물들에게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이 얘기 들으셨나요? 글쎄,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이 보통 10만 마리가 넘는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제 길을 잃은 녀석들도 있지만 올해만 해도 5만 마리 이상이 보호센터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 돌보는 비용과 일손도 큰일이고 또 책임감 있게 키우는 자세, 입양을 늘리는 게 답이겠습니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 버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입양되는 동물은 해외 입양 포함해서 20% 선이라고 합니다. 귀여운 동물 사진 보면서 기분 전환하는 분들이 아유 안타까워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우리의 사랑은 동물과 식물에 이르기까지 품이 넓다고 외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0: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2: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1: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2: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우리ENL 하루틴, NH농협손해보험, 휴원스글로벌, 성원에드피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음주우엔팀앱대리, 금호타이어, 도드람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쌈마의자,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3: 으라차차차!
4: 네!
3: 네! 와. 점점 맑아지고 있는 하늘 향해서 만세!
4: 만세!
1: 온몸 기지개 켜면서 합동도 하시고, 에구구구 소리도 내시고, 내 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어깨는 으쓱! 으쓱! 목은 도리도리! 도리도리, 네. 손목은 짤랑짤랑짤랑, 발목도 빙글빙글 돌려주시고, 가능한 한 자주 반복해주세요. 어깨 으쓱으쓱, 목은 도리도리, 손목, 발목, 빙글뱅글.
4: 네, 아우,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이렇게 어깨가 결리지.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안철우 교수님이 알려주신 허벅지 운동도 한 번씩 해주실까요?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요것도 해주시고 또 한쪽 발 들고 균형 잡기.
1: 네.
4: 가능하면 그 든 발을 엉덩이 쪽으로 손 잡아서 당기는 거죠.
1: 네, 그때 무릎과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당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4: 네, 맞아요. 등발을 너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1: 네네네.
4: 쭉 당겨주라는 얘기죠.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허벅지 앞쪽이 쫙 늘어나면서 야 발목이랑 골반 주변까지 다 시원해져요.
1: 네, 근데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책상 주변에서 양발 번갈아 한 번씩 해주세요.
4: 맞습니다. 계속 스트레칭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여성시대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번호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1, 2부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오늘도 달달한 라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4: 그리고 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여성시대에 새롭게 생긴 게시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시판 이름이 편지 아니고 쪽지.
1: 네.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수업시간에 몰래 주고받던 쪽지 생각도 나고 또 엄마가 도시락에 적어서 넣어주셨던 쪽지 생각도 난다고 많이들 반가워하셨어요.
4: 맞습니다. 어우, 그래서인지 벌써 많이 와 있거든요. 간밤에 도착한 쪽지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이준영님이 남겨주신 쪽지. 한 달 만에 다시 회사 출근합니다. 담낭 제거 수술로 병가 내고 한 달 쉬었거든요. 복귀를 여성시대에 신고합니다. 비록 쓸개 빠진 사람이 되었지만 저 잘 적응할 수 있겠죠? 당당히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려요.
4: 네, 여성시대에 이렇게 복귀 신고를 알려주셨네요. 이준영님.
1: 네. 이제 뭐 음식 잡수실 때 좀 빠르게 드셨던 버릇이 있으시다면 좀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렇게 뭐 경상도 말로 매매 씹는다 그러죠? 꼬박꼬박 씹어서
4: 매매 씹는다
1: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4: 맞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야 식사 시간 진짜 빠르잖아요.
1: 네, 그럼요. 우리 후다닥 네. 먹죠.
4: 그러니까 주문해서 음식 나올 때까지 한 5분 10분 밥 먹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1: 맞아요.

0: 거룩이지 그냥.
1: 연예인들이 특히 네. 빨리 먹어요. 후다닥 네. 먹지 않으면 놓치거든요. 밥 시간을.
0: 맞아. 네.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담낭 제거 수술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이준영님도 잘 알아보셨겠지만 이 쓸개가 없다 담낭 제거를 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조심할 음식들이 있다고 그래요.
1: 네.
0: 예, 이 고기에 포함돼 있는 지방을 좀 줄이고 음흠. 채소랑 과일은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1: 네, 네.
0: 근데 좋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1: 그렇죠, 사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네. 지방 줄이는 건 좋죠.
0: 모두에게 해당되는
1: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0: 네, 그래도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쪽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미경님이 네. 남겨주신 쪽지입니다.
1: 네.
0: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영어 공부라고는 해보지도 못한 제가 혼자 오스트리아 빈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빈에 관한 여행 책자 하나 들고 로밍도 안 한 폰을 갖고 빈의 곳곳을 누비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서 카페로 무작정 들어갔죠. 빵과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커피가 어마무시하게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더 달라고 해서 좀 옅게 만들고 싶었지만 이미 커피는 컵에 찰랑찰랑할 만큼 들어있어서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마시고 싶을 정도의 커피로 요청하기엔 저의 회화 실력이 바닥이라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휴 그래도 어디 한번 부딪혀보자 싶어서 커피 컵을 들고 카운터로 가서 용기를 내서 excuse me 하니까 커피를 건넨 직원이 다가오더군요. 저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커피 아웃 앤드 핫 워터 인. 직원분이 멍하니 저를 보더니 잠시 후에 활짝 웃으며 오케이. 그리고는 커피를 드러내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빵과 커피를 먹었더랬죠. 직원분의 센스에 감사하며 귀국하면 꼭 영어 회화에 돌입하리라 다짐했고 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1: 와 멋있다.
0: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그러니까. 진짜 해외 여행하면서 네. 말이 이렇게 쉽게 안 나와가지고 그냥
1: 맞아요.
0: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용기 내야죠.
1: 근데 네. 사람끼리는 다 통하게 돼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0: 맞아요.
1: 어떤 유명한 분이 해외 가서는 절대로 뭐 그 나라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로 다 하는데 찾아잡을 것 다 찾아잡수고
0: 희한하대요.
1: 하여튼 우리말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전달이 확실하다고. 네.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걸 옆에서 지혜자들이 보고는 너무너무 재밌다고. 차라리 어설플 바에는 우리말로 저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커피 아웃 핫 워터 인. 네, 이 정도면 영어 잘하시는 거예요.
0: 아, 충분히 전달되죠.
1: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고 그 직원이 오케이 하고 다 해줬잖아요.
0: 맞아요. 예, 이게 안에서가 문제지 용기 내서 이렇게 모든 얘기를 하면 다 통하게 돼 있더라고.
1: 신은미님이 저도 영어 정말 배워보고 싶은데 여성시대에서 코너 만들어주세요. 하루 영어 한마디.
0: 좋네요. 자 오늘의 영어 한마디 커피는 좀 빼주시고요. 뜨거운 물은 넣어주세요. 자 네. 다 같이 해보실까요? 커피 아웃. 하루터 인.
1: 인.
0: 아 좋네요. 하루의 영어 한마디 이런 것도 좋다.
1: 좋죠. 예. 실생활에서 정말.
0: 맞습니다.
1: 네. 편지 아니고 쪽지 사연 주신 이준영님, 이미경님께는 무슨 선물 가요?
0: 당근 주스.
1: 아우 좋다.
0: 당근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1: 건강에 참 좋은 주스.
0: 눈 네. 번쩍 뜨이겠네.
1: 그렇죠.
0: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면서요.
1: 네. 자 오늘 첫 사연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지혜민님. 여동생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가족이 축의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돈이 넉 장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이것은 진짜 돈이 아니라 은행놀이 할 때 쓰는 가짜 돈? 순간 가족 모두 당황해서 야 이거 혹시 식권 받아서 밥 먹고 가는 수법 아니야? 하며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말씀드렸더니 CCTV를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생 결혼식이 저녁 5시 예식이라 제일 늦은 시간대였거든요. 일단 그 가짜 돈을 증거물처럼 예식장에 맡겨두고 저희는 2차

0: 뒤풀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실마리가 풀렸어요. 뒤풀이에서 가짜 돈 이야기가 나왔고 알고 보니 아빠의 친한 지인분께서 그러셨다지 뭡니까?
1: 어?
0: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에 그댁 따님들이 그 어르신 회갑잔치를 해드렸는데 박 터트리기 이벤트를 하면서 이왕이면 풍성하게 보이려고 진짜 돈과 은행놀이용 가짜 돈을 같이 넣어두었다고 해요.
1: 아.
0: 그런데 그걸 받으신 부모님은 가짜 돈이 섞여있는 줄 모르고 다 진짜 현금인 줄 알고 그대로 보관하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녹장을 뽑아 살펴보지도 않고 축의금 봉투에 쏙. 그 뒤풀이 현장에 따님들도 함께 있어서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오늘 결혼식에서 발견한 가짜 돈은 누군가의 사기 수법도 아니고 수상한 사람의 소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달 전 회갑잔치에 사용했던 은행놀이 돈이 결혼식 축의금으로 섞여 들어온 것이죠. 사실 알게 된 아빠의 친한 지인분도 웃으며 말씀하셨답니다.
2: 아이고야, 내가 범인이었네. 그래도 그 5만 원짜리 녹장 이 집 축의금 봉투에 넣어서 다행일세. 다른 데 썼으면 어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0: 저희도 한바탕 웃었어요. 결혼식장에서 가짜 돈이 발견되면서 어쩌면 범죄 수사극이 펼쳐질 수도 하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약간 허무하게 또 조금 어처구니없게 은행놀이 집회였네요. 동생 결혼식에서 일어난 가짜 집회 사건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에피소드 하나가 생겼어요. 어르신들은 눈이 침침해서 구분을 잘 못할 때도 있다는데 당당이님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궁금해집니다. 알겠네요. 딱 보니까 가짜 돈이네.
2: 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0: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알겠어요. 가짜인지.
2: 우리 신사임당님이 아주 해맑게. 아, 너무 만화책처럼 웃고 계시네요.
0: 그렇죠?
2: 애정은행 뭐 이렇게 딱 써있고 말이죠.
0: 그래요?
2: 예.
0: 애정은행이네 진짜.
2: 네네.
0: 어머나.
2: 근데 저도 너무 창피하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딴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어머나 5만원짜리가 보이는 거지.
0: 오호호호.
2: 야 이거를 주워 말어. 이렇게 쉽게 쓱 주웠어요. 야 전단지인데 5만원짜리처럼 만들어가지고.
0: 아 그렇구나.
2: 네 무슨 마치 거기 껴놓은 것처럼. 야 이게 참 얼마나 허탈하고 정말 창피했던지.
0: 진짜 허탈하셨겠네.
2: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0: 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어.
2: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지인분도 그게 진짜 돈인 줄 알고.
0: 그러게.
2: 예. 아우를 꺼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발견돼서 정말 해프닝으로 끝났어.
0: 그렇죠. 그러니 다행이지.
2: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0: 예, 예. 그렇지.
2: 맞아요.
0: 아이고.
2: 그 와중에 우리 7523님이 당부의 말씀 주십니다.
0: 어떡해요?
2: 우리 자식들 다음엔 진짜 돈으로 부탁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 네. 상큼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0: 네. 여러분의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1: 네, 좋죠.
0: 7411님이요. 라디오를 구매했습니다. 알바하느라 9회를 못 들었거든요. 이제 알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취업이 되었네요. 그래서 갈증나던 희은님 목소리 들으려고 라디오 사서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했습니다.
1: 라디오를 따로 구매를 하셨다면 휴대폰을 안 쓰시는가? 왜냐하면 MBC 미니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느 때나 몰아서도 들으실 수 있고 그런데.
0: 맞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있거든요. 근데 9회만에 그러면 여성시대를 다시 찾아와 주셨네요.
1: 네.
0: 예.
1: 아, 그때는 서경석 씨가 했을 때죠.
0: 아, 그러네요.
1: 아, 네. 이 사람 누구지? 할 수도 있죠. 김일중 씨입니다.
0: 김일중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0: 근데 요 갈증나던 희은님 목소리. 야, 이런 표현 참 좋다.
1: 그래요?
0: 우리 희은님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그 갈증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1: 그래요. 라디오도 이왕 사신 거 잘 사셨고요.
0: 네.
1: 혹시나 궁금하시면 MBC 미니 해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뭐 얼마든지 다시 듣기도 가능하시니까요.
0: 맞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보실 수 있고.
1: 라떼 보내드릴게요.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우리 이 얘기 몇 번이나 나누었죠?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데 찬성하십니까? 허용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우리가 월요일 백인에게 묻습니다 시간에 토론했을 때 제안하자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14세에서부터 58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이용 제한 정책에 70.7%가 찬성했답니다. 반대는 29.3%였고요. 교육 현장에서나 가정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은 지는 오래고 호주, 영국, 브라질,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라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을 고심하고 있어서 이번 조사가 중요하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녀가 있는 성인과 자녀가 없는 성인은 입장이 어떨까 궁금하죠? 아동 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은 77.5%가 자녀가 없는 성인은 78.3%가 제한하는데 찬성했습니다. 청소년은 제한하자는 데 대해 찬성 41.0%, 반대 59.0%. 뭐 반대가 더 많은 게 당연하죠. 당연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몇 살까지 제한시키는 게 좋겠는가 하는 물음에는 15세, 18세, 12세 순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렇게 해봤자 뭐 다른 사람 계정 등을 이용해 나이 제한을 피할 수 있거나 다른 온라인 서비스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답도 90%가 넘었답니다. 이 조사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열의 여섯 분은 무조건 SNS 이용 제한만 내세우지 말고 먼저 플랫폼 환경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사용시간을 늘리고 몰입을 유도하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화 추천, 상시 알림과 같은 기능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장치니까 이런 핵심 설계 요소를 직접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 단순한 연령 제한을 넘어서 플랫폼의 설계와 알고리즘, 그 광고와 수익 문제, 콘텐츠 생산 구조까지 규제 범위 안에 넣자.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중요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라는 점이 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금지와 절제만 요구할 게 아니라 안전한 기본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말씀에 다들 같은 마음이시죠?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Reflection of My Life. 마멀레이드의 곡이었습니다.
1: 네네.
0: 예. 야, 각자 여러 그 악기들의 연주 소리가 굉장히 또 듣기 좋네요.
1: 네.
0: 예,
1: 음악다방에서 들었던 노래라고 반가워들 하시네.
0: 네. 네.
1: 그렇죠. 네.
0: 김인호님, 추억이 몽글몽글한 선곡. 폰 없이 살던 시절이 새삼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SNS 없는 청소년기를 보낸 우리는 어찌 보면 참 축복받은 세대다. 네, 우리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 진짜 뭔가 그 친구와 통화를 하려면
1: 네.
0: 집에 전화를 해서
1: 그렇죠. 누구 바꿔주세요.
0: 희은이네 집이죠. 네. 희은이 있나요?
1: 네, 맞아.
0: 집 전화로 통화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청소년들은 진짜 그냥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1: 그렇죠.
0: 뭔가 관련된 연관
1: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0: 네.
1: 뭐든지 물어보고 뭐 옛날에는 뭐 그래 알만한 친구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한테 여쭤봤던 그런 것들을 요새는 혼자서
0: 네. 그리고 관련된 영상을 넘기면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쭉쭉
1: 네.
0: 나와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오경희님도 이거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지금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못하고 있네요.
1: 그렇죠.
0: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다 그러고 있죠.
0: 맞아요.
1: Phone Free School 특집 다음 주 9월 11일 금요일 또 그 다다음 주 9월 18일 금요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2주 동안에 걸쳐서 하니까
0: 네.
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사연.

0: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윤명선님이십니다. 처음 그 아이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이름보다 먼저 그 아이가 온 곳을 떠올렸다. 베트남에서 왔다고? 남동생은 몇 년 전 일을 하겠다며 베트남으로 떠났다. 낯선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걱정이 컸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더 막막했다. 얼마나 알았다고 결혼까지 하지? 아우,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괜찮을까? 걱정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내가 미처 인정하지 않았던 편견이 섞여 있었다. 그렇게 남동생이 데려온 사람이 안트였다. 나는 한동안 그 아이를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외국인 며느리라고 불렀다. 처음 우리 집 식탁에 앉은 안트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0: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1: 한국말을 어느 정도로 할 줄 알아 또박또박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권했고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요리인 김치를 내밀었다.
0: 이거 매워. 괜찮겠어?
1: 안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0: 저 매운 거 좋아해요.
1: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치를 한 입 먹었다. 잠시 후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을 꼭 다문 채 버티다가 결국 말했다.
0: 조금 아니 많이 매워요.
1: 순간 식탁 위에 웃음이 번쳤다. 그 어색했던 공기가 한 번에 풀려버렸다. 안트도 같이 웃으며 물을 벌컥 마셨다. 그날 이후로 안트는 매번
0: 오늘은 진짜 괜찮아요.
1: 그러며 김치에 도전했고 결과는 늘 비슷했다. 나는 어느새 그 모습을 기다리듯 바라보게 되었다. 시간은 그렇게 조금씩 웃음 사이로 흘렀다. 안트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한국어 단어가 빼곡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뒤에는 꼭 동생에게 뜻을 다시 확인했고 틀린 표현은 몇 번이고 반복해 고쳐 말했다. 명절이 되자 그 노력은 더 또렷하게 보였다. 낯선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 기름이 튀어도
0: 괜찮아요.
1: 그러며 웃었고 손등이 뻘개져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나와 너를 나누는 선이 남아있었다. 그 선이 무너진 건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을 때였다. 며칠째 입맛 없이 누워계시던 어머니를 위해 안트는 말없이 부엌에 서 있었다. 뭐해? 내가 묻자 안트는 조금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0: 베트남에서는 아플 때 따뜻한 거 먹어요. 한국에도 죽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요.
1: 그날 안트가 만든 죽은 완벽하지 않았다. 쌀은 조금 덜 퍼졌고 간도 어딘가 어설펐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 숟가락을 드시더니 잠시 멈추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0: 맛있다.
1: 그 한마디에 안트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알았다. 아,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게 있었구나. 남동생이 베트남에서 만나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낯선 나라에서 낯선 가족 속으로 들어와 매일 배우고 참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걸. 며칠 뒤 안트가 나를 따로 불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0: 언니, 저 잘하고 있어요?
1: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아직도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구나. 가족이 되고 싶어서 애쓰고 있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어. 안트는 안도의 숨을 쉬듯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이제 우리 집에서 안트는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먹으며
0: 이제 진짜 안 매워요.

0: 그렇게 말하고는 여전히 물컵을 꽁 옆에 두는 사람. 어머니의 안부를 누구보다 먼저 묻고 서툰 말로도 진심을 먼저 건네는 사람.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을 나누는 건 국적이 아니라 거리감이고 그 거리는 마음으로만 줄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안트가 먼저 건넸다는 것도. 그래서 오늘은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제대로 불러보려 한다.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안트라고. 어우, 왜 이렇게 뭉클하죠?
1: 그렇죠. 네, 얼마나 진짜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진 나라에 시집을 와서
0: 남편 하나 보고 온 거잖아요.
1: 그렇지. 그 언어를 익히고 뭐 생활 습관을 익히고 음식을 익히고 그 모든 게 정말 낯설 텐데.
0: 그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1: 네. 네,
0: 여기에 열심히 적응하고 정말 네.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참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1: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베트남 요리 참 좋아하는데 일단
0: 맞아요.
1: 가장 우리가 가끔 가까이 먹는 거는 쌀국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뭐 짜조? 짜조도 있고 분짜도 있고.
0: 맞아요. 다양한 거 있죠.
1: 다양한데 그리고 우리 입맛에 썩 맞아요. 김치를 안 찾게 되더라고. 네. 네. 그 이쪽 요리도 좀 배워보세요. 저 윤명서님.
0: 오히려 그죠.
1: 이 나라 음식을 한번 배워보고 만들어서 안트한테 어때? 내가 만든 베트남 음식 몇 점 정도야? 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하고 얼마나 맛있게요. 네.
0: 고향 음식을 함께 먹으면 또 얼마나 네. 감동스러워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감동이었어요. 간도 잘 맞지 않고 쌀도 덜 퍼진 그 죽이지만
1: 엄마가.
0: 시어머니는 아 그냥 며느리로서
1: 네, 네. 그럼요. 엄마는 받아들여주신 거예요.
0: 진작에 받아들여주신 거예요.
1: 그렇지.
0: 그 맛있다 한마디로
1: 맛있다.
0: 끝난 거야. 그냥 우리 사람이다.
1: 그렇죠. 그럼
0: 윤명선님도 그렇게 이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1: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어디서든 만나서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겠다 하고 정말 낯선 나라로 데리고 와서 낯선 가족 속으로 또 들어와서 얼마나 모든 걸 참고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까?
0: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품어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2: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2: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지혜민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윤명선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2: 1979님께서요, 아시안게임 선수단 유니폼을 670여벌, 그 무더운 8월 한 달간 토, 일, 주말도 없이 열심히 만들어서 어제 잘 납품했네요. 하셨습니다.
3: 와, 걸어놓은 유니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 예쁘네요.
2: 야, 이거 베이지색이라고 하나요?
3: 연한 크림 베이지 색깔에 네. 우리 태극기가 네 오른쪽 가슴에 딱, 아, 왼쪽 가슴에 딱 있는. 와.
2: 이게 아마 그 개막식이나 선수들 입장할 그렇죠. 때 네. 입는 정복. 유니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시안 게임이 이제 9월 19일부터.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3: 아 그렇군요
2: 개최가 되는군요.
3: 네네. 네.
2: 야 그때 입을 유니폼을 우리 1979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3: 오호 멋있다.
2: 정말.
3: 네.
2: 멋지십니다.
3: 개막식 보면서 우리 1979님 생각할게요.
2: 네.
3: 4181님 26년간 회사 다니면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어제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서 엉덩이에 금이 갔대요.
2: 아이고야.
3: 오늘 생일인데 회사에 올 수 있을지. 영진 언니 생일 축하해요. 언니는 저의 기둥, 회사의 에너지신 거 아시죠? 아프지 마세요. 어떡하지?
2: 오, 엉덩이에 금이,
3: 엉덩이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일선은 아, 있나?
2: 앉아있질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 괜찮으신가?
3: 야, 하여튼 낙상을 주의하라고 어저께 우리.
2: 맞아요.
3: 네.
2: 예. 안철우 교수님.
3: 안철우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2: 자, 이렇게 그 쾌유를 기원하는 예,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영진 언니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어쨌든 이 병원에 가서 이러저러한 처치를 받으시고. 네.
2: 자,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라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3: 네, 2부 끝곡으로 BTS의 봄날을 신청하신 분이 계시네. 0403님. 대학생 딸을 둔 싱글맘이에요. 딸이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든데 응원하고 싶어 문자 보내요. 그러셨어요.
2: 네, 그렇군요. 늘 봄날처럼. 네.
3: 좋죠.
2: 대학생 따님 화이팅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보라 켜고 두 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구름 많겠고 낮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입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우박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어촌 지역 미등기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2005년 말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건축물 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령자의 농지 보전 부담금 면제와 이행 강제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임 의원은 과세를 하면서도 각종 주거복지 지원에서는 제외해온 행정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농어촌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북도 내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상주시는 9월 한 달간 상주화폐 캐시백 지급률을 기존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고 의성군은 9월과 10월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천군도 9월 발행액을 46억 원으로 늘리고 월 구매 한도도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에서 9월 한 달간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여업체가 자발적으로 10% 이상 할인한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한가위 할인 쿠폰도 마련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북 주안산 기획전에서는 지역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류를 함께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4.8% 수준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85만 원으로 439만 원인 남성 임금보다 154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임금 구간별로 보면 월 20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여성이었고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6도, 습도는 80%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유나였습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초고령 사회를 맞아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고충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가정을 찾아가서 간병하는 방문 돌봄이 대표적이죠. 일부 어르신이 전기료가 부담된다며 냉방기를 켜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어르신은 물론 하루 종일 궂은 일을 하는 돌봄 노동자들도 온열 질환에 노출됩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하면 지원자가 줄어들고 결국 산업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 9월 5일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2: 그날이 무슨 날이길래요.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십니다.
3: 안녕하세요. 문경에 살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9월 5일은 친구들이 저를 보러 내려오는 날인데요. 제가 직장을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 문경에서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지만 친구들과의 수다도 그리운 날입니다. 9월 5일만 기다리고

0: 김미정 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1: 네. 예. 얼마나 좋을까.
0: 그러게요.
1: 목소리가 차분하신데도 그 뭔가 설렘이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보러 나를 보러 놀러 온다.
0: 예. 심지어 문경으로 우리 김미정님을 만나러 가는 친구분들도 설렐 것 같아요.
1: 설레죠. 그럼요. 네. 기다리는 문경으로. 분이나 그쪽을 예. 향하는 분이나
0: 여행의 느낌으로 친구와의 수다를 위해 달려가는 좋다.
1: 9월 5일 토요일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친구들 만나면 수다 한 보따리 제대로 풀리겠어요.
0: 맞습니다. 네. 물론 부모님하고 보내는 시간도 좋지만 친구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5일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문경 구경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1: 네. 네. 자, 오늘 음성 남겨주신 김미정님께는 바삭바삭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친구들이랑 같이 치킨 잡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0: 야, 너 그때 기억나? 친구들 만나면 꼭 나오는 주제들이 있죠.
1: 있죠.
0: 야, 너 그때 걔 좋아했었잖아. 친구의 첫사랑부터 학교 몰래 째다가 학주쌤한테 걸렸을 때 혼자 도망간 쫌생이 친구. 또 20년째 하고 있는 다이어트 얘기까지. 친구들을 만나면 꼭 소환되는 단골 레퍼토리는 뭔지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도 보내드리죠.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님과 함께 성진 스님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이죠. 박세웅 교무님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음주우연 팀앱 대리, 데이펙,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NH농협 손해보험, 경기도청, 안 터지는 맥스부탄, 롯데렌탈, 농우법인 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0: 약속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0: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박세웅 교무님, 성진 스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두 님 반갑습니다.
2: 네.
1: 그리고 이 진희님도 말씀 주시지만 박세웅 교무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0: 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3: 지난번 그 저희 그 50주년 기념 네. 할 때 네. 왔었었는데 네.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1: 그때 이후로 누가
0: 했었나요? 네, 정말 네네. 오랜만에. 익산에서부터.
3: 네. 네. 네.
1: 교무님 오시려고 꽤 먼 거리를.
3: 아, 뭐 마다하지 않고 와야죠.
1: 아, 네. 네.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3: 아, 그럼요. 네, 그나마 주면 아, 네, 오겠습니다. 네. 네.
1: 아, 감사합니다.
2: 교수님이셔가지고.
0: 네.
2: 수업 사이사이 오셔야 돼가지고.
0: 강의 사이사이요.
3: 네, 오늘 이거 마치고 바로 또 수업하러 가야 됩니다.
0: 네, 그러시구나. 네.
1: 야, 그리고 참, 그, 벌써 일주일이 돼가는데요. 지난 27일에, 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 앞에서 각 종교계에서 전하신 위로의 말씀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2: 이제 참, 이 사태가 네팔이라고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0: 네.
2: 결국은 이게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어쩌면 훨씬 더 많은 환경을 파괴했던 또 특히 이제 온난화에 더 큰 책임이 많은 다른 곳에 사는
0: 네.
2: 다른 곳에 사는 훨씬 더 좀 더 이제 발전된 곳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 결국은
0: 네, 네.
2: 예, 이게 지구 온난화라는 게 영향을 근본적 영향을 주었다라고 거의 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2: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공업이라고 모두가 연결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큰 참사와 아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 내가 무심코 썼던 무심코 버렸던 그 환경의 파괴가 결국은 또 이러한 아픔으로 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한 지역의 아픔으로 보지 마시고요.
1: 네.
2: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아픔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각자 이제 뭐 모든 종교계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위로와
0: 네.
2: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 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할 건데요. 저 역시 일단 큰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에 대한 말씀을 네. 올리고요. 또 그리고 지금도 꽤 많은 분이 터널에 갇혀 계시더라고요.
0: 네.
2: 부디. 예. 그 제가 듣기로 오늘 아침에 600여 명 분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부디 빨리 구조되시기를 이제 간곡한 마음에서 저도 기도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0: 네.
1: 네. 네. 네.
3: 사실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참 망설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황망하고 참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모두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워드리고 또 네. 아직 갇혀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가 힘을 내서 하루빨리 이제 구조되기를 바라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갖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염원하겠습니다.
0: 네.
1: 네. 정말 이렇게 위로하고 지원하면서 힘을 보태면 마음이 좀 전해지리라 믿겠습니다.
0: 네. 박세웅 교무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런 질문도 보여요. 교무님은 스님, 신부님, 목사님과 같은 일을 하시나요? 그러셨어요?
3: 네. 그 종단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1: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요.
3: 네. 예. 사실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성관사라는 곳에 이제 절의 주지로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또 기쁜 소식이 들었는데 우리 하성용 신부님이
1: 네.
3: 또 모 성당에 이제 그 주임 그
0: 아,
3: 신부님으로도
0: 가세요.
1: 아, 주임 신부님.
3: 네, 아주 예, 축복할 만한 일이니까. 근데 예. 저는 이제 우리 스님이나 우리 신부님처럼 뭐 절이나 그런 예. 어떤
0: 성당이나
3: 네, 성당이나 그런 데 소속돼 있지는 않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0: 네.
3: 이제 개강이 돼서
1: 예.
3: 이제 학생들을 이제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교화도 하고
0: 네.
3: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2: 교무님이
1: 네.
2: 교무님 새롭게 교무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제 또 지도편단 사감 역할로 계시구나.
0: 네. 그러시구나.
3: 예비 교무님들을 기르는
0: 네,
3: 가르치는
0: 네,
3: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교무님들의 교무님.
3: 아, 네.
1: 네.
3: 아, 좀, 네.
1: 교무님을 배출하는 우리 선생님.
3: 네. 네.
2: 예. 신부님이 예전 봉촌 오동.

0: 성현동인가?
1: 네.
0: 예. 네. 거기 주민신부로 가셔가지고.
2: 우리 하성룡 씨.
1: 아, 네. 그러시구나.
3: 네. 저희가 한번 공연 가려고 합니다. 네.
2: 오, 그러시구나. 예. 가셔야 되겠네요, 진짜.
1: 네, 가셔야죠.
2: 주임신부님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뵙기가 힘들구나.
3: 네.
1: 네.
3: 바쁜 척 하시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1: 네. 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진 스님, 그리고 박세윤 교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청하신 사연 이제 만나볼 텐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제 고민은 부끄럽게도 제대로 된 직업이 살면서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겁니다. 물론 결혼할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콜센터에서 일했는데 끈기가 없어서 한 1,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콜센터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3개월 혹은 6개월 다닌 직장도 있었고 그렇게 마흔 즈음까지 다니다가 남편이 고향으로 오고 싶다 해서 와서 7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오니 시댁은 농사를 지으셔서 아이를 잠시라도 맡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 아이가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그 이후로 전업주부로 지내왔는데 이제 아이가 고학년이 되었고 자기 혼자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제 저도 일을 해야 하는데 콜센터 일만 해온 저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읍내에 사무직이 별로 없고 면접을 보고도 많이 떨어졌어요. 명절 단기 알바도 몇 번 했지만 손이 느리다는 이유로 잘리기도 했어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지 또 떨어지면 잘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선뜻 지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제가 하기에 버거울 것 같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많고 운전 공포증까지 뒤섞여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도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되니 너무 힘들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까지 저를 한심하게 보는 듯한 눈빛으로 넌 하고자 하는 게 없다는 말까지 했어요. 남편은 자기 일과 취미 활동인 족구를 하느라 바빠서 살림과 아이 돌보는 일은 모두 제가 하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서울에 집을 얻어서 일을 하고 아이를 한 달에 두 번씩만 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는 어쩌면 좋죠? 제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4: 뭐 20대부터 일을 해오긴 하셨지만 남편 고향으로 이사 오고 나서 7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셨고
2: 네.
4: 아이 쭉 기르고 돌보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데 뭐 이거저거 마음에 걸리시네요.
2: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물론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네. 항상 뭐 네, 경험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알지만 참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3: 맞습니다.
2: 네. 예.
3: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네, 해보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4: 네네.
3: 계속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까지 간 것 같아서 네.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사실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아내가 떠오르거든요.
2: 오.
3: 제 아내도 지금 이제 사연자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40대인데
2: 네.
3: 이제 30대 이제 학업을 하다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이제 기로에 서 있었어요. 내가 이거 학업을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거냐
2: 예.
3: 아니면 아이를 낳는데 전념할 거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른 것에 전념하면서 이제 학업을 포기를 했거든요.
2: 예.
3: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진 않지만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
3: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나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좀 무력감이 오면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2: 그러셨겠다.
3: 그래서 근데 일을 어떻게 이렇게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뭔가를 다시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마음을 살려내는 일을 작은 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를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해서
2: 네.
3: 먼저 이제 자기 마음을 좀 살릴 수 있고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4: 네.
3: 그런 작은 일부터 일단 시작했으면 좋겠다.
2: 예.
3: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네.
4: 이분은
2: 네.
4: 보면은 약간의 우울감이 보여요. 그죠?
1: 예, 네, 그렇죠. 이제 뭐 참 이 사연 중에 가장 이제 우리 당당이님을 당당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다 두 가지인데.
4: 네.
2: 예.
1: 가족을 돌보고 아이를 기르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3: 맞아요.
4: 사실 네. 그렇죠.
2: 맞아요. 네.
1: 제가
4: 그만큼 큰 일이
1: 그러니까
4: 어디 있어요.
1: 내가 한 일을 부정해서 새로운 일을 찾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0: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조금은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아직 이건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아니 안 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이 시간에 나를 조금은 내가 나를 위한 시간 중에 저는 항상 이런 분들에게 말하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배워야 될 시점이 왔다. 딱 이제 배우는 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먼저 배우자. 배우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우리 교무님의 예.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뭐 필라테스도 배우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세상 모든 안 해본 거는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선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분이 너는
2: 하고자 하는 게,
0: 하는 게 없어. 내가 지금까지 온 게 가족을 당신과 살면서 가족을 돌보고 아이를 키운 게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야. 내가 이게 안 하고 싶어서 어떻게 왔겠어.
3: 맞죠.
0: 그렇게 그렇죠. 하지 마. 그러면 네. 내가 더 주눅들어.
3: 이렇게 해왔으니까 남편이
2: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0: 해야 돼요.
3: 본인 취미활동도 그렇게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뭐.
0: 단지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이제 이걸 바꾸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난 배우기부터 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당당이님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배울 거 찾으십시오.
3: 근데 이게 배울 거 찾으라면 자격증을 또 따야 되는 건가.
0: 아 그런 거 말고요.
3: 뭐 회화를 배워야 되나.
0: 아니, 그냥 예. 그냥 말대로 그뭐 요즘은 너무 많아요. 다양하게 수놓는 것도 뭐든지 그냥 내가
2: 정적인 분은 수놓기 뭐 많죠.
0: 많아요. 그냥 내가 앉아서 할수 있는 거.
2: 혼자서 할수 있는 거.
0: 네. 너무 많아요.
3: 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내 몸을 움직이면서 좀 활력을 찾을
2: 맞아요.
3: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꼭 자격증 이런 네. 게 아니고
4: 맞습니다.
3: 네.
0: 당당하신 삶을 절대 부정하면 안 됩니다.
4: 맞아요. 저도 이제 스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좀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3: 네.
4: 어떤 일을 하거나 직업의 유무가 자신의 가치의 유무는 아니다. 그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직업이 없덕에서 내 삶의 가치가 없나?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진짜? 문제니까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2: 네,
3: 제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지금인데요.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4: 네네.
3: 예,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네,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성진스님 박세용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미니루 양승진님도 오늘 첫 사연은 취업상담 글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두 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0: 그러네요.
1: 예, 교무님 우리 광고 나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말씀, 직업이 과연 나의 전부인가? 직업의 유무가 내 가치의 유무는 아니다.
0: 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1: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2: 네. 직업, 우리가 살면서 직업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여정들을 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 또 많은 존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을 나는 그럼 어떻게 보훈을 하고 세상에 갚아갈 수 있을까. 그 선택이 저는 직업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 직업의 가치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걸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봄에 피는 꽃도 있지만 저 늦깎이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또 겨울 늦은막히 피는 꽃도 있으니까 굳이 내가 봄에 꽃을 피웠지 못하고 해서 내가 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은 좀 잠시 미뤄두고 네, 겨우 가을에도 필 수 있는 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이 아니다.
2: 네.
3: 신부님이나 저희가 직업 보통 우리가 어떤 뭐 등록하고 할 때 직업만 선택할 때 예. 저희 기타입니다.
1: 아 기타.
0: 아, 직업만 네. 따로 없으신
1: 거예요? 기타. 기타.
3: 기타.
1: 기타.
3: 기타. 예전에 다 무직이었어요.
1: 아 그래서요?
3: 진짜 네. 정말 무직.
2: 그게 아니 없었죠.
1: 아니 신부님, 어머님, 스님,
3: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게,
1: 목사님 다 무직.
3: 없어요. 무직.
0: 네.
3: 오. 저는 거의 대부분 쓸 때 무지로 썼었어요.
1: 무지가.
0: 그래. 네.
1: 기타. 네. 아, 기타 재밌어요.
3: 네. 네. 네. 지금도 거의 기타거든요.
0: 그래요.
3: 기타로 가는데 이제 그렇죠. 이게 뭐 이 교무님 말씀처럼 우리가 직업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이제 하는 거는. 가져도 전부 다 아니고 대신 이제 예, 좀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1: 예.
3: 우리 사회 속에서 가져야 되는 하나의 또 이제 요건으로 볼 뿐이지. 그리고 이분은 늘 말씀이지만 가정주부는
0: 네.
3: 직업입니다.
0: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네, 진짜 네.
3: 가정주부 직업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저희는 기타란에 있지만
3: 저희는 기타인데
2: 가정주부는 직업란에
3: 직업란에 있습니다.
0: 확실한 차이.
3: 확실한 차이. 네. 법적으로 보호 받으십니다.
1: 네.
0: 맞습니다. 3490님이요, 직업이 없다고 가치가 없는 거 아니다. 꼭 저한테 해주는 얘기 같네요. 퇴사 2개월 차 무기력해져 있었는데 뭐라도 배우러 가야겠어요.
1: 네.
0: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 9184님 사연자님에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일찍 결혼해서 세 아이 키우고 나서 몇 번이고 우울증이 왔는데요. 어느 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몇 번이고 도전하고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 20년 차 뭐든 꼭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첫째로 꼭 자신을 믿어보세요.
0: 야, 나를 네. 향한 믿음이 첫째다.
1: 네.
0: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용기를 내시고 진짜 오늘 좀 움직이면서 뭔가 배우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채울 수 있는
1: 그렇죠.
0: 시간을 가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9551님도 이 말씀 잊지 않으십니다. 남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남편도 저에게 능력 없다는 말 자주 합니다. 예, 9114님도 남편분 에이 한대 그냥 확 그냥 고맙세를 예? 그냥 확 예. 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다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0: 맞습니다.
1: 그 귀한 애들 애 키우고 진짜 살림하고 그 덕분에 이 남편분이 밖에서 뭐 족구도 하고 일도 하시는 건데
3: 그렇죠. 맞아요.
0: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3: 저 기타보다 훨씬 위대한 분들입니다.
0: 예, 예. 자, 이렇게 두 기타 등등님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어요. 의논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
1: 네.
0: 예, 종교에 대한 궁금증, 인생의 크고 작은 고민,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샵80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실 땐 무료입니다.
1: 자, 이번 편지는요. 저는 60대 가정주부고 남편은 번화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결혼해 아이가 하나씩 있어요. 살다 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일이라

0: 봤더니 요즘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착하디 착한 딸이 시댁일로 밤마다 울며 전화하는데 들을 때마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저희 딸더러 남편 보내고 혼자 산다고 날 무시하느냐 하며 막말을 한다더군요. 4살 사내아이 키우느라 바쁜 애한테 용돈은 왜 안 챙기느냐, 입원했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만 달랑하냐 하며 달달 복가됩니다. 아이 때문에 꼼짝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딸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온갖 트집을 잡아대니 너무 속상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이에서 중재는커녕 입싹 씻고 가만히 구경하듯 있는 사위 녀석입니다. 제 자식 서럽게 만드니 사위도 사도 못지않게 미워 죽겠고 나도 똑같이 사위를 박대할까 하는 악한 마음까지 듭니다. 당장이라도 사돈한테 찾아가 내 딸이 당신 화풀이 대상이냐고 따지고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내가 뛰어들어 판을 깨버리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딸 살림이 깨질까봐 입술을 물며 참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줄만 알았지 내 품을 떠난 자식이 이런 서러움을 당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로서 내 자식 피눈물 흘리는 걸 보며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참고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님들, 제 마음속 이 깊은 원망과 분노를 어떻게 해야 딸을 돕는 길이 될까요?
1: 자,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딸, 그걸 바라보는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보니까 사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도 차라리 사위를 한번 드잡이를 해.
0: 예? 네.
1: 뭐 이런 생각 이제 하시고.
0: 네, 그렇죠.
2: 사위이신 교무님이.
1: 아, 그러니까 스님께서 지금 교무님을 지금 바라보시네요.
3: 근데 이 당당이님 사연 읽어보니까 딱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는데 거기다 이제 사위 녀석이라고.
1: 네, 네. 감정이
3: 사위도 아니고
1: 네,
3: 사위 녀석. 아, 저 콕 찍어서. 네. 예,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우리가 그 이제 마음 공부하는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있는데 피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잠시 피해가는 거죠.
1: 피경.
3: 우리 스님께서 이제 도망가자는 노래를 되게 이제 잘 부르시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이제 거기를 이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마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주해서 이걸 돌파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그 사연자 따님께서 잠깐 어디로 가 계셨으면 좋겠다.
1: 네.
3: 네, 잠깐 어디로 네. 이거를 뭐 이혼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 잠깐 자신을 좀 추스릴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좀 힘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어디 가서 좀 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1: 제일
3: 들었어요.
1: 제일 좋은 건 친정 아닐까요?
3: 아 근데 이게 좀 이제 그 위험 부담이 있어서
1: 오히려보다는
3: 네 예. 그래서 잠시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잠시 좀 어디 한 달 살기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모든 연락을 끊고 자신을 좀 추스릴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께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네. 네.
1: 잠시 그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0: 네. 잠시 피하는
1: 네.
0: 거.
1: 그게 네. 근데 그 피한다고 그러네. 제 말대로 친정으로 와버리면 이거는 아예 편가르기가 되는 거 같아요.
0: 네. 더 안 돼.
3: 멀리 연락이 안 닿는 곳에 한 달 살기라도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
0: 네.
3: 네.
2: 저는 교무님이 이제 사위 녀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같은 사위셔가지고
3: 네.
2: 콕 집어 말씀하시기는 어려우니 아. 사위 아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 아, 그러신 건가요? 네. 스님께서 그럼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2: 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일단은 우리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는 당당이님, 어머님 입장에서 당당이님은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2: 할 데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하면 너무 또
0: 그렇죠.
2: 괜히 자존심 상하고. 유일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0: 네.
2: 일단 받아주시고, 이제 늘, 마지막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이제
0: 네.
2: 뭐 딸이 나에게 전화하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그냥 얘기하는 거죠.
2: 나 받아줘.
0: 네.
2: 그리고 그렇죠. 이제 나 더 사랑해 주고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 나갈 수 있게끔 엄마는 나를 받아줘야 돼. 이제 항상 끊으실 때 그래도 늘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뭐 딸이 이제 전화하면 받아주시고 이제 이게 가장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끝이라고 저는 보고요.
1: 네.
2: 너에게는 항상 엄마가 있다. 너에게는 항상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주시는 거 하고 이제 이 문제는 남편 어떻게 풀어

0: 됩니다.
1: 남편.
0: 이거는 이 문제를 남편하고 어떤 식으로 먼저 풀자 회피하면 이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남편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문제는 결국 이 문제 남편하고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왜 그래 둘이 살죠.
1: 맞아요.
0: 아니 남편하고 생겨서 맺어진 연이잖아요.
1: 예.
0: 아니 며느리가 어디 가서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온 게 아니잖아요.
2: 예, 그렇죠. 예, 그렇죠.
0: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 의해서 맺어진 연이면 이 문제의 모든 해결점과 방법론은 남편하고 해결합니다. 어렵죠. 아마 이런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남편의 반응 싫죠. 그러나 넘어야 됩니다. 이 남편하고 이걸 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세 사람 다 갈라지죠.
1: 네.
0: 그러니까 회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남편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1: 이 모든 관계는 그렇죠. 남편과의 관계부터
0: 시작된 거죠.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1: 네.
0: 내가 그 남편을 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드는 게 한계에 있습니다.
2: 네네. 네.
0: 이거는 남편이 여기서 방관자나
1: 네.
0: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우리 당당이님의 따님이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핵심은 남편입니다. 남편하고 우리 어떻게 할까? 그 문제의 점을 찾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어머니 시어머니 돌아가시 전까지 계속될
2: 끊임없죠.
0: 거고
2: 끊임없죠. 네, 그렇죠.
0: 돌아가신 뒤에도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에 영향을 그렇죠. 줍니다.
2: 맞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남편 내 살자 아이와 이 가족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2: 그렇죠.
0: 남편하고 무조건 방법을 같이 찾아서 합의된 방법으로 어머님과 어머님에 대해서 대해야지 이 문제를 아유 그 며느리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 네.
0: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죠 장모가 사위를 불러서 좀 따끔하게 혼내라는 의견을 많이들 보내주고 계세요.
2: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3: 네, 저도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 네,
3: 저도 사위된 입장에서
2: 게 네. 좋습니다.
0: 이제 이거는 불을 계속 옆집으로 옮기는
1: 오히려
0: 당사자 문제.
1: 예.
0: 이 문제의 당사자 남편과 며느리, 아내,
2: 아내,
0: 남편과 아내,
2: 내 딸, 네.
0: 부부의 문제로 제발 시어머니 문제나 친정어머니의 문제나 부부의 문제를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2: 네.
0: 그래야 어느 방법이든 연락을 끊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래야 가족은 안 깨집니다.
1: 네. 그러니까 결국 딸에게도 그냥 남편하고 잘 풀어라 라고
0: 어떻게든지 남편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남편을 하고 멀어지면 안 돼.
2: 맞아요. 네.
1: 박서방.
3: 네.
1: 아이 왜 대답을 했지? 맞아요. 부른 거 맞아요. 예.
2: 김서방.
1: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렇게 직접 나서기 전에 우리 예.
3: 맞습니다. 중간 역할이 중요하죠.
1: 잘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3: 맞습니다.
1: 예.
2: 그렇죠.
1: 아 근데 우리 딸에게 하는 말씀을 보니 시어머님의 마음 상태도 그러니까 지금 예, 그렇게 건강해 보이질 않아요. 아이,
0: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이미
1: 막 온갖 트집을 다 잡고 네. 내가 혼자라서 날 무시하는 거니 뭐 용돈은 왜 안 챙기니 이거를 괜히 트집 너무 잡으시는 것 같고
0: 이거를 며느리가 고치지 못합니다.
1: 그렇지. 이건 며느리가 고치지 못해.
0: 이거는 이미 이제 어머님 오랜 세월에 쌓였던 마음의 어떤 빈 구석을
2: 그렇죠.
0: 당장 네. 어떻게 예 그치. 가족 관계에 얽힌 며느리란 이유로 네. 그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 네. 남편이 나서야 돼. 그러니까 네. 남편과 함께 풀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자 다음은 반려동물에 대한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2: 오.
1: 제가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당당히 여러분들은 여행 가실 때 강아지나 고양이 어떻게 두고 가시나요? 여행 갈 때마다 너무 고민입니다. 두 님께서도 제 입장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세요. 하셨어요.
3: 저희 집도 그 반려동물이 하나 있어요.
2: 네.
3: 네 도마뱀. 네.
1: 도마뱀이요.
2: 아드님이 예, 아이들이 기르는.
3: 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아들은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원하는데 저희 그 두 부부가 그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1: 예, 네.
3: 저희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털 없는 크리스티드 개코라고
2: 네.
3: 예, 반려동물 이제 도마뱀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2: 네.
3: 그 이틀에 한 번씩 그 먹이도 줘야 되고 물도 뿌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그런 시설들이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알아보면 예.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0: 임시로 맡겨주는
1: 반려동물 네. 호텔이요?
0: 맞아요. 네. 네, 호텔도 있고 뭐 이렇게 가게에서 이렇게 맡겨주는 곳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좀 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까 반려동물 시설들이 네. 그런 걸 좀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2: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강아지를 함께 키우고 있으니까 저는 또 제 아내가 워낙에 끔찍이도 우리 반려동물을 아끼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행 갈 때 그래서 보통 함께 할 수 있는 숙소를 가거나
1: 그렇대요.
2: 네. 아니면 해외를 갈 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으니 예, 주변에 뭐 그 친지나 예. 뭐 우리 가족이나 이렇게 좀 맡기고 가는 편이겠는데 그게 확실히 좀 어렵긴 하죠.
0: 맞아요. 예,
2: 맡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0: 네네. 네,
2: 그 마음이
3: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곳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신 어떤 분은 식물을 예,
1: 근데 이게 반려 식물,
3: 식물들도 꼭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도
1: 네, 맞아요.
3: 꼭 이제 어느 주기에 물을 주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은 지인분들을 주변에 미리 같이 관심 많은 지인분들에게 좀 이렇게 형성을 해놓으시더라고요.
1: 네,
3: 이제, 이제 그분들에게 정말 이제 예민한 식물들은 맡겨서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어디를 가게 대신 맡아주기도 하고
1: 네.
3: 품앗이 하시더라고요.
1: 네.
2: 네. 품앗이 좋은 방법이네요.
3: 그래서
2: 네.
3: 저도 주변에 꼭 이제 같이 관심 많은
1: 네.
3: 반려동물 관심 많은 분들하고 조금 잘 맺어놓으셔가지고 그분들도 혹시 이런 자리가 있으잖아요.
1: 네 맞아요.
3: 내가 좀 대신 네. 맡아주고
1: 서로가
3: 네. 네. 그러면 품앗이 할 수 있는
2: 맞아요.
3: 틀을 꼭 만들어 놓으시고.
2: 보니까 진짜 동네 소공원 같은데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각자의 강아지들과 함께 나오는 분들이.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네.
2: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맞아요. 다른 분께 이렇게 좀 맡기고 한
3: 네. 아니,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2: 도움을 또 이렇게 드린 적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해요.
1: 네.
2: 네. 그러니까 방법은 진짜 찾으면
0: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2: 그러니까 확실히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정말 책임감이.
1: 아, 그럼요. 아, 생명이라는 건 정말
2: 네.
1: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따르는 거고.
0: 그럼요.
1: 책무가 반드시 있죠.
2: 네. 맞습니다. 아우, 우리 0622님께서요. 교무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마지막 곡 정하고 가세요. 이렇게 네. 명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교무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제가 사실은 이제 오랜만에 와서 저희들 노래 있잖아요.
2: 네네.
1: 그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
0: 근데 이걸 이미 많은 당당히 분들께 이미 들어오셨다고 해서
2: 예.
0: 오늘은 그 다비치의 타임캡슐이라는 노래를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예요.
2: 타임캡슐?
0: 네네. 타임캡슐이라는 노래를.
2: 신곡인가요?
0: 아, 완전 신곡은 아니고, 네. 근데 상당히 그 가사가,
2: 예. 예.
0: 좀 힘을 주는 가사라서 사실을 되돌아보고,
1: 네. 네.
0: 그런 노래라서 한번 함께 당당히 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어서 추천합니다.
1: 네. 네.
2: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고음이 아주 시원한 곡입니다.
0: 네.
2: 그렇군요. 오늘 성진수님, 박세훈 교무님, 두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신청곡은 저희 광고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0: 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10: 1544-7575
1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3: 경복
12: 잠재력은 전문가로
13: 경복
12: 4호선 캠퍼스
1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0: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4: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 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5: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4: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월,
5: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5: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5: 오, 교무님의 추천곡 흐르고 있습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죠.
4: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길에 놓인 나무 벤치 사이에 못 보던 얼굴이 보입니다. 초록색 식물이 삐죽 의자 틈으로 고개를 내민 겁니다. 어디선가 날아든 씨앗이 기어이 땅속을 헤집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모습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이순옥 작가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글과 그림으로 담았어요. 그림책 틈만 나면을 함께 볼까요?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한 줌 흙과 하늘만 있다면 나는 꿈꿀 수 있어. 완벽한 곳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해줬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잠시 11시 뉴스입니다.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긴급 구호대를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는 오전 6시 반쯤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소방청과 외교부 등 44명으로 꾸려졌으며 구조견 5마리와 고해상도 드론, 열화상 탐지기 등 수색 장비를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흘가량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상황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을 덮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66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는 4,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현지 시간 1일 지금까지 1,059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혀 티베트 지역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가 1,0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홍수 이후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는 네팔과 티베트 두 지역에서 모두 4,46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에 최소 639명이 고립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한 용 후보자는 의원과 장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청문회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용 후보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비례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낙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과연 이분을 성평등가족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갑자기 벼락 출세하고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도 사실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용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시행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대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을 공개하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 예상 강수량은 강원과 전라, 경상권에 최대 10mm, 충청권에는 20mm입니다. 소나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대 60mm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 사이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리티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합니다. 높이는 무려 828m. 웬만한 산 하나와 비교해도 될 만큼 높은 셈인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아찔할 정도로 높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또 수백 미터 높이의 건물이 거센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곽재식 교수와 함께 고층 건물의 역사와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하루팀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성 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 세상의 온갖 궁금증을 유쾌하게 풀어주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과학저과학의 재식과학입니다.
1: 예, 재식과학.
2: 네.
1: 재식과학의 과학이라서 재식과학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2: 그렇군요. 예.
1: 아, 그 의도하신 건 아니었어요?
2: 아, 의도도 좀 했습니다. 네.
1: 이과학저과학, 재식과학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고층 건물이에요.
2: 네.
1: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좋아하는 아이, 뭐, 건물 좋아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 많고.
2: 그렇습니다.
1: 그런 아이들은 제일 높은 게 몇 층이야, 몇 미터야, 아, 이런 것까지 그렇죠.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네. 있어요.
2: 뭐, 우리 아파트가 더 높아, 뭐 이런 거 많이 따지고. 예, 그런 건, 그런 애들 있죠.
1: 예.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고층 건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2: 많이 계시죠.
1: 아, 우리나라에 막 고층 건물 가보기도 하고.
2: 생겼다 그런 가보시고.
1: 네, 네.
2: 많이 계시죠.
1: 교수님은 어떤 편이세요?
2: 저는 조금은 뭐 특별히 감정은 없습니다만 약간은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1: 아. 네,
2: 굳이 따지자면 조금은 싫어하는 편. 왜냐하면
1: 어떤 이유?
2: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어릴 때는 사실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이 환경안전공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1: 아.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한 두 번 겪었었는데
1: 네.
2: 20층 건물, 30층 건물 이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혹은 뭐 거의 출장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연히 화재경보 같은 게 울리잖아요.
1: 예.
2: 화재경보가 울리면 보통은 이제 오경보일 때가 많잖아요.
1: 굉장히 많죠.
2: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냥 멈추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경안전공학을 전공한다는 사람으로서 경보가 울리는데 아, 오경보일 거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1: 야, 야, 야.
2: 모범을 보여가지고 이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상시에 탈출할 때는 항상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아, 예.
2: 그래서 20층, 30층 건물에 있다가 계단으로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가 본 적이 제가 몇 번 있습니다.
1: 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2: 근데 뭐
1: 때문에
2: 전공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실천을 안 옮길 수가 없잖아요.
1: 예.
2: 그래서 내려가 한 20층, 30층 막 다리 후들후들 하거든요 내려오면. 근데 그렇게 내려오면 대부분 10층 팔고 그냥 오경보에 오작동이거든요.
1: 예, 예.
2: 그러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 그래서 이제 좀 싫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1: 네.
2: 이런 초고층 건물일수록 우리가 대피라든가 안전 훈련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0: 이런 생각도 좀 하죠.
1: 아, 저는 그냥 교수님께서 고층 건물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 뿐인데,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지식과
0: 아, 네.
1: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 거기서 오는 경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답이어서
0: 최근에
1: 의외의 특히, 답이었습니다.
0: 네, 최근에 특히 여러 가지 뭐 법령이나 뭐 접근성 관련된 제도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장애인들도 이동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1: 예.
0: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20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비상탈출 경보가 울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1: 엘리베이터밖에 방법이 없는데.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이제 점점 고민해야 되는 문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조금은 건물들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군요.
0: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딴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많은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죠.
1: 알겠습니다. 사실 고층 건물은 뭐라 그럴까요? 필요에 의해서 높아진 것도 있고.
0: 그렇습니다.
1: 네. 왜냐하면 땅이 좁은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우겨 넣어야 되면 높이 올릴 수밖에 없는 방법. 예, 네, 그래서 필요한 것도 있으면서도 또 필요 없이 높은 건물을 또 짓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0: 네.
1: 들기도 해요.
0: 네네.
1: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높아야 우리가 고층 건물이라고 부르는 건지.
0: 좀 고층 건물 중에서 특별히 좀 높은 건물을 마천루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마천루가 이제 영어 단어 스카이스크래퍼를 번역한 한자어인데요. 스카이 하늘, 스크랩 긁는다 이런 뜻이죠.
1: 네.
0: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하늘을 긁을 정도로 높게 선 빌딩들을 스카이스크래퍼 마천루라고 합니다. 통상 마천루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건물을 말을 하느냐.
1: 네.
0: 린 비든이라는 분이 1960년대 말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학회 단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1: 지금 이름은 뭐예요?
0: 네, 지금 이 학회를 수직도시 학회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1: 예.
0: 여기서 이제 마천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라든가 집계 결과 이런 거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한 세대 전만 해도 150m 넘어가면 마천루다.
1: 예.
0: 라는 식으로도 말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안 사는데 그냥 이 기념물에 삐죽하게 뿔 같은 것만 높이 세워가지고 그걸로 높이만 높이 세워도 마천루냐. 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야 마천루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 수직도시학회에서 발표하는 고층 예. 건물의 기준 같은 게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쉽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 다단해졌고 그렇지만은 뭐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뭐 제일 높은 빌딩 목록 뭐 이런 것도 좀 가끔 발표를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 네.
0: 건축법상의 고층 건물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2조 19항에 아예 적혀 있습니다. 아,
1: 법적으로 네. 그거를 정의를 내려놨군요.
0: 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라는 게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1: 네.
0: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층수로 30층 이상이면 그거를 법적으로 고층 건물이라고 한다라고 오. 현행법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 건축법이 1962년에 생겼거든요. 1962년에 건축법이 처음 생긴 다음에 그 법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바꾸게 되는 거
1: 예.
0: 법률 밑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도 딸려 있지 않습니까?
1: 네, 대통령
0: 딸려 있는데
1: 총리라.
0: 네. 네. 그거 말고 건축법만 1962년 이후 지금 2026년까지 지금까지 몇 번 바뀌었을까요? 개정이 몇 번 바뀌었을까요? 몇 번 됐을까요?
1: 많이 바뀌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수십 번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0: 네, 지금까지 160회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1: 100번이 넘어요.
0: 네, 그래서 이런 건축법 거기 특히나 거기 딸린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건 되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 이야기하는 120m 기준이 고층법의 뭐 절대적인 기준이다.
1: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수시로 법령을 확인해 가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시대가 바뀌면서 고층이라는 개념 자체도 계속 바뀌어 나가겠죠.
0: 그렇죠.
1: 그런데 어쨌든 건축법상에 고층 건물의 정의가 돼 있다.
0: 그렇습니다.
1: 기준이 있다라는 네.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높이 같은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0: 네.
1: 제가 알기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물 꼭대기에 뾰족하게 있는 첨탑 같은 경우에는 건물 높이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0: 네.
1: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안테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에 뭐가 얹어져 있긴 한데 네. 어떤 경우는 그게 건물 높이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뭐 이런 것들도 구분하는 거를 그 아까 말씀하신 학회에서 정의를 내렸을까요?
0: 네, 그래서 그거를 집계할 때마다 이제 기준을 달리해가지고 집계를 하는데 예, 예. 어떨 때는 사람이 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가 어디냐를 봐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준을 정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 옛날에 많이 사용했어요. 뭐 지금도 이 기준 사용해서 집계할 때가 있는데 예. 위에다가 사람이 못 올라가는 곳을 장식물처럼 붙였는데 그거의 목적이 애초에 그런 장식

0: 설계 디자인을 위한 거면
1: 네.
0: 그거는 높이로 친다라는 거죠.
1: 처음부터 설계에 있었던.
0: 네,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걸 지을 때 보면 사람이 못 올라가도 교회에 이렇게 높다랗게 첨탑을 높이고 그 위에 십자가도 달고 종도 달고 이렇게 네,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다 높이로 친다라는 규정을 사용을 하고
1: 네.
0: 대신에 어떤 기능을 위해서 갖다 놓는 거.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 안테나라든가 피뢰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어떤 미적인 용도로 예술적인 용도로 갖다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의 일부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빼는 이런 기준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따지고 보면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는 십자가를 붙였는데 그 십자가가 피뢰침 역할도 하기도 한다. 우리는 방송 안테나를 붙였지만은 안테나를 되게 예술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 꼭대기에다가 길을 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0: 네. 깃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여튼 사람이 갖다 붙인 걸로 제일 높이 올라온 높이가 어디냐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뭐 1, 2위, 2, 3위가 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과거에 좀 있었죠. 우리나라 국내 법령에서는 이것도 네. 이제 항상 바뀌고 좀 따져보면 세심하기 때문에 세심한 면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것도 이제 실제 중요하게 이 법령을 적용하실 때는 그때그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바닥 높이 기준으로 8분의 1 높이가 되는 부분까지를 높이로 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1: 바닥 그러니까 높이 기준으로 8분의
0: 네.
1: 1?
0: 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층수를 높인다라고
1: 예.
0: 했을 때
1: 예.
0: 그러면 아래층 넓이나 위층 높이나 그냥 네모 반듯하게 계속 아파트처럼 층수를 올리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막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점점 뾰족하게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고
1: 예.
0: 옥탑방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전체 넓이의 8분의 1 되는 정도로 줄여가지고 뭔가를 쌓아 올린 거기까지를 높이로 친다. 뭐 이런 규정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때도 있거든요.
1: 뭐 그 8분의 1은 왜 8분의 1인지.
0: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체의 뭐 넓이에서 뭐 몇 분의 1로 줄였을 때 이 정도로 치고 뭐 12m 규칙이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뭐 안전 규정이라든가 세금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세밀하게 정해져 놓은 건데 우리나라 건축법과 딸려 있는 법령 보면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우리 흔히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파트를 지면에서 바로 안 짓고 보도 블록 같은 게 조금 올라와 있고 그 위부터 건물이 시작되는 경우가
1: 예,
0: 많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럼 그 높이는 따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막 기준을 정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1: 근데 그 법에서 고층 건물의 기준을 정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0: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뭐 안전 기준이라든가
1: 안전 기준.
0: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뭐 시설 설비 기준 이런 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1: 예.
0: 그리고 뭐 과연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규정이라든가 뭐 전체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관련된 어떤 심의라든가
1: 그
0: 이런 것들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의외로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법조항 하나하나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겠죠. 법을 지켜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십 층 건물은 뭐 예전부터 좀 많이 있긴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인간은 높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기 좋겠습니다.
0: 네, 사람이 높은 건물을 지어 놓아 보면 이게 땅 보기에도 멋있으니까 예전부터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높은 건물을 짓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쿠푸왕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상 전에 건설이 된 것인데 높이가 146m에 달하죠.
1: 네.
0: 아까 우리나라에서 120m가 넘으면 고층 건물이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도 이거는 좋게 고층 건물 기준을 충족하는 아주 아주 높은 높이 30층 이상 건물 높이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높이의 건물을 지금으로부터 이미 4000년 전에 지었는데
1: 예.
0: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은 이건 뭐 무덤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이렇게 높게 지은 거겠죠.
1: 네.
0: 뭐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져와 보면 예전에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지금은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거대한
1: 네.
0: 신전 형태로 쓰이는 유적을 되게 크게 건설을 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되게 놀라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탑, 바벨탑 이야기 뭐 이런 거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다.
1: 예.
0: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높다라는 건물을 권위의 목적으로 많이 짓는 일을 하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로 높은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고 거기서 어떤 사용을 하고 이런 건물들도 여러 가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권위의 목적도 많이 필요한 종교적으로 지은 건물들이 좀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남아있는 건물로 따지자면 로마의 판테온 같은 건물은 판테온이라는 게 원래 지어졌을 때 이름은 만신전 모든 신들을 다 모시는 신전을 짓겠다라고 그래서 지은 건물이죠. 예. 이 건물이 지금 높이가 43m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층

0: 물이 지어졌던 경우는 없어요. 중세까지.
1: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 도시가 워낙 크게 발달하다 보니까 뭐 3, 4층 되는 그런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형태로도 많이 좀 활용을 했었죠.
0: 예.
1: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정도 하면 한 3, 4층 건물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좀 멈췄던 것 같고 뭐 60m, 70m, 100m 이렇게 올라가는 큰 건물은 옛날에 어떤 기술적인 여러 한계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조금 예외적으로 이게 진짜 지금 이게 유네스코에서 이거 유산으로도 정해졌을 텐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막의 신비로 생각하는 중세시대 그리고 근세 초기의 건축물로 하는 것으로 예멘에 있는 쉬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0: 예.
1: 예, 이 쉬밤이라는 도시는 이제 방어 목적을 생각을 해가지고 외부에 이 아라비아 반도 주변을 돌아다니는 해적들이나 이런 도적대들이 공격해왔을 때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건물을 짓자라고 해서 건물을 되게 높게 지었거든요.
0: 오, 예.
1: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뭐 멀리 보면 한 700년 전, 800년 전, 가깝게 봐도 한 400년 전에 대략 한 30m, 40m 정도가 되는 그런 건물들을 딱 요즘 한 15층 아파트 정도 되는 그 정도 건물이죠.
0: 네.
1: 그런 건물들을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아파트 한 뭐 단지 하나 정도 되는 규모로 그 수백 년 전에 쫙 지어 놓아가지고 이거를 옛날에 보면 정말 신비로웠을 것 같고요.
0: 네.
1: 지금 봐도 사막 한복판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진흙으로 구운 벽돌 같은 걸 이용해서 지은 건물들이 높은 15층 아파트 같은 건물들이 도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멋있고 신비롭기도 하죠.
0: 예멘의 시밤
1: 네.
0: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이걸 방어용 목적으로 또 고층 건물을 지었다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고층 건물의 목적이 되게 좀 다양할 수 있겠구나
1: 그렇습니다.
0: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얘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 곽재식 교수와 함께 고층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고층 건물을 권위의 상징으로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 그리고 어떤 주택단지 같은 모양을 가진 예멘의 한 도시는 방어를 목적으로 또 지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고층 건물을 지을 기술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2: 네네. 네.
1: 그런데 왜 지금처럼 한 140m 정도까지밖에 못 올리고 지금처럼 막 500m, 800m 되는 그 높이까지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을까요?
2: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네. 재료의 한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해보면 예. 현대의 건물 지을 때 꼭 사용하는 재료로 강철이 있죠. 일반 철에 탄소가 약간만 포함되어 있도록 너무 많지도 않고

0: 적지도 않을 정도로 포함되어 있게 만든 것을 네. 그냥 철하고는 구분해서 이제 강철 뭐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보통의 철보다도 훨씬 더 좀 질기면서도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강철이라는 재료를 쉽게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거.
1: 예.
0: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만들 때 쓰는 주재료인 시멘트라는 거. 시멘트하고 콘크리트하고 어떻게 다르죠? 시멘트에다가 자갈이나 모래나 돌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굳힌 거를 이제 예. 굳힐 수 있게 한 거를 이제 콘크리트라고 부르고
1: 걔네를 넣는 이유는 더 강도가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0: 그렇습니다. 예, 시멘트라는 거는 이제 접착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라는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돌이나 자갈을 서로 달라붙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인 형태로 이제 돌을 만들 수 있는 게 예. 바위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콘크리트 기술인데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시멘트인 예, 근대적인 현대적인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가 개발된 게 이렇게 건물을 크게 튼튼하게 높게 잘 지을 수 있는 좀 원동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이전에도 시멘트는 있었던 거고?
0: 이전에도 시멘트 비슷한 거를 많이 사용했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하다못해 이제 덕수궁 돌담길 이런 데만 걸어보셔도
1: 네.
0: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보면 뭔가 하얗게 회색인 걸로 돌과 돌 사이 이렇게 좀 붙여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시멘트를 조선시대에 좀 이제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를 조선시대에도 이제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1: 그럼 그 시대에 시멘트 역할을 했던 그 잔잔 진흙 같은 돌들과 지금 시멘트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예요?
0: 일단 품질을 표준화했다라는 것도 큰 차이고요.
1: 네.
0: 굽는 온도가 다릅니다. 석회석을 일단 기본적으로 석회석을 갈아가지고 흙 같은 재료를 조금 넣고 구우면 시멘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굽는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하지도 못했거니와 온도를 많이 높이지를 못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물에다가 타가지고 다른 재료와 굳힐 때 정확하게 튼튼하게 굳는 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19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요거를 개선을 해가지고 온도를 훨씬 더 높여서 아주 고온에서 이 석회석 가루를 확 잘 구웠더니 일정한 품질에 잘 굳는 좋은 시멘트가 나오더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포틀랜드 지역에서 나오는 돌하고 비슷한 재질이 되는 시멘트다라고 해서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냥 시멘트 어떤 품질 형식을 일컫는 말로 널리 쓰이는 단어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멘트 하면 포틀랜드 시멘트로 통용되는 뭐 그런 정도의 이름이었죠.
1: 네.
0: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별의별 이상한 방법을 많이 썼는데요.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콘크리트, 시멘트를 잘 썼거든요.
1: 예.
0: 그래서 화산재에서 나온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런 걸 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요즘 연구로 밝혀졌고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근대 과학이 들어오기 전에 지은 건물 중에서 단일 건물로 가장 거대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1: 모르겠어요.
0: 중국의 자금성에 있는 건물 이런 게 제일 클까요? 어떤 게 제일 클까요? 단일 건물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거대한 것은 티벳에 있는 포탈라궁입니다.
1: 아. 네,
0: 티베트가 옛날에 고대의 중국 당나라 시대 이럴 때 조금 국력이 약할 때도 있었는데
1: 예.
0: 당나라가 동쪽에 고구려하고 안시성 싸움 이런 전쟁을 한다고 동쪽에서만 싸운다고 되게 힘이 약해졌을 때 서쪽에 있는 티베트가 그 틈을 타서 강대국으로 확 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고대 티베트의 중심지인 라싸에다가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기에 티베트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궁전을 새로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16세기, 17세기 이럴 때 건물을 짓고 이어서 붙여서 또 짓고 증축을 하고 또 증축을 해가지고 동서로 따지면 360m, 높이 117m의 엄청나게 큰 건물을 네. 티베트 사람들이 건설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 고전 시대에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과학 이전에 지은 아시아에 있는 건물로는 단일 건물로 가장 거대한 건물입니다.
1: 이게 포탈라궁이 산 같은 언덕 위에다 이렇게 지금
0: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티베트가 지대 자체가 높은데
1: 그러니까요.
0: 거기에서도 좀 높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인 위험을 자랑하는 거대한 그런 건물인데요. 높이가 117m니까 거기 조금만 높은 지역에 뭐 옥탑방 하나만 잘 올리면 현대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고층 건물이 될 만한 높이를 이 몇백 년 전에 이제 지은 거죠.
1: 네.
0: 이거 같은 경우에 얼핏 보면 건물 모양이 약간 요즘 건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뭔가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걸로 지은 건물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런 실제로 돌이나 흙이나 석회나 이런 재료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옛날 그러니까 포틀랜드 시멘트나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요즘 짓는 건물에서는 비해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다양한 재료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 겉면을 튼튼하게 보수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보수할 때는 옛날 티베트 사람들이 사용했던 재료를 그대로 구해가지고 뭐 우유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에, 뭐, 그런 재료를 총동을 꼬

0: 뭐 이런 재료를 총동원해가지고 예. 잘 고전 기법대로 잘 섞어서 그거를 벽면에다 잘 칠하면 훨씬 더 튼튼해진다. 이런 류의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꿀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뭐 신비로워 보이죠?
1: 설탕이나 예. 꿀을 바르면은 그게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강해질까요?
0: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는 아마 그런 탄소가 오랜 탄소 계통, 탄소화물 계통의 성분이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면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튼튼해지는 뭐 그런 원리를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1: 조금이라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그냥 뭐 가득한
0: 현대,
1: 거겠죠.
0: 현대 건축에서는 뭐 꿀로 건물을 짓고 이런 거는 좀 안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용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 강철이 19세기 이후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이용해서 튼튼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또 건물을 높게 짓는데 결정적인 높게 짓는 거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하게 된 데에는 예. 또 다른 좀 간접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하고 되게 관련이 깊은데요.
1: 예.
0: 예, 19세기 말에 활동한 뭐 세계적인 발명가 사업가이죠.
1: 전기를 만들.
0: 그렇죠. 예, 원래 알려진. 이제 옛날에 19세기 때는 사람들이 조명을 등을 밝힐 때 고래 기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등을 밝히면 등이 되게 깨끗하게 냄새도 안 나고 불빛이 좋다라고 많이 했었는데 고래를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고래가 어느 순간 되게 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좀 고래 잡기가 힘들고 고래 기름이 너무 비싸지는 현상을 우려하던 시기가 탄생했거든요. 그때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로 불을 밝히면
1: 전구로
0: 네, 전구로 불을 밝히면 전기를 이용해서 자신이 개발한 전구로 불을 밝히면 훨씬 더 고래 기름보다 더 싸고 좋게 불을 밝힐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처음 나왔으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어야지 뭐 사람들이 그렇죠. 전구를 꽂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디에. 그래서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 자체를 공급하는 사업도 크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9세기 후반에 전기를 집집마다 누군가 보내준다. 전기가 도시에 퍼진다라는 게 상식이 되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건설해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1: 예.
0: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다른 뭐 증기기관 이런 걸로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해서 켰다 껐다 하면서 작동되는 거를 무슨 다른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옮기는 옛날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베이터 조작을 할 때마다 수동 자동차 조종하는 것처럼 뭐 클러치 밟아가지고 뭐 시동 걸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조작하면 얼마나
1: 자전거 구르듯이 구르는
0: 네, 얼마나 힘들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랬겠습니까?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전기가 있어야지 잘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가 퍼지면서 엘리베이터가 가능해졌고요. 또 하나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하려면 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1: 예.
0: 수세식 화장실이 없으면 20층, 30층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가려면 1층까지 내려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펌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사용할 물, 화장실에서 쓸 물을 높은 곳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1: 예.
0: 이런 펌프를 여러 군데에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도 전기가 꼭 필요했는데 전기가 19세기 이후로 도시에 많이 보급이 되면서 엘리베이터, 펌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고층 건물이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퍼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뭐 받들일 수 없겠죠.
1: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재료가 좋아졌어야 됐고 그게 철강과 포틀랜드 시멘트가 이제 더 높은 건물을 짓기 용이한 그런 재료가 공급이 됐다.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랑 펌프 이걸 통해서 사람을 위로 내리고 펌프를 통해서 이제 물 예, 그런 것들도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건물도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신 걸로
0: 당연하죠.
1: 알아듣겠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건물이 높아지면 우리가 더 많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거에 따라 흔들리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건물이 높아질수록 설계를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0: 네. 일단 뭐 지진이나 진동 같은 거가 조금만 있어도 높은 건물일수록 큰 영향이 온다.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0: 우리나라 역사책인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서기 816년 8월에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이죠. 이때 망덕사라는 절에 두 탑이 서로 싸웠다라는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1: 아.
0: 탑이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기록인 것 같죠?
1: 네.
0: 그런데 그거보다 딱 7개월 전에 기록을 보면 큰 돌이 100발자국 정도로 움직였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추정을 해보는 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큰 돌이 서 있다가 흔들흔들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좀 굴러서 내려온 거를 사람들이 보고 바위가 100발자국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1: 네.
0: 그 여진이 찾아왔을 때 가까이에 서 있던 두 탑이 높으니까 흔들림이 심할 거 아닙니까?
1: 예, 예.
0: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탑 두 개가 서로 싸웠다라는 기록

0: 그 시대에 신라 사람들이 남긴 것 같거든요.
1: 아,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더 높은 고층 빌딩이면 그런 작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릴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높은 층에서는 커질 것이고.
1: 그렇죠. 위쪽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더 크게 휘청휘청할 거예요. 네,
0: 그래서 그거를 견디기 위한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1: 네.
0: 더군다나 빌딩이 굉장히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200m, 300m짜리 빌딩을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층 빌딩 63빌딩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한 250m 되는데
1: 네.
0: 이 정도 높이가 되면 애지간하면 제일 고층에서는 그냥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것만으로도 한 40cm에서 50cm 정도는 수시로 흔들린다라고 하거든요.
1: 수시로요?
0: 네. 그러니까 수시로 40-50cm 흔들리는 걸 일단 견딜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튼튼하게 잘 견딜 수 있게 짓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층에 있는 사람이
1: 네.
0: 40-50cm 폭으로 흔들리는 게 느껴지면 곤란합니다.
1: 그쵸.
0: 그러면 사람이
1: 무섭잖아요.
0: 무섭기도 무섭고 네. 간이 큰 사람이 주로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멀미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흔들림이 천천히 다가와서 잘 못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장치를 다 설치를 하는데
1: 네.
0: 간단하게는 이제 트러스 같은 거 그러니까 철로 된 이런 구조물을 철을 막 이렇게
1: 긴 철막대기
0: 네, 철막대기를 튼튼하게 여러 각도로 연결해가지고 중간에 보강 뼈대를 이렇게 세우는
1: 네.
0: 뭐 이런 식을 갖다 붙이는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제일 중앙 부분을 등뼈처럼 튼튼하게 통짜로 쫙 높이 올리는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1: 네.
0: 조금 더 능동적으로는 그 대만의 타이베이 101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약간 관광 명물로도 좀 활성화시키기도 했는데
1: 예.
0: 거대한 추를 장치를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무게를 잡아주는 장치를 일부러 매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타이핑 101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관광객들이 높이 올라가면 구경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1: 볼 수 있게 해놨어요.
0: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에 거대한 쇳덩어리 추가 달려있는 게 좀 신기해 보이도록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경우도 있고.
1: 그 쇳덩어리 추를 거기다 달아놓은 이유는 건물이 흔들릴 거를 이 추가
0: 그렇죠.
1: 대신 흔들리도록 만든
0: 그렇죠.
1: 건가요?
0: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잡아주는 효과 그 효과를 내주면서 안정화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 댐퍼를 아예 설치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댐퍼는 네,
0: 그러니까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말하자면 그 뭐죠? 표준어로 서스펜션.
1: 네. 네.
0: 뭐 쇼바라는 말이 나올 뻔했는데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자동차의 흔들림 잡아주는 것처럼.
1: 네. 흔들림을 그렇게, 좀 이렇게 약화시켜주는. 네.
0: 그렇게 약간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1: 예.
0: 스프링 형태로 만들지는 않고 보통 안에다 뭐 기름이나 이런 걸 채워서 아주 센 힘이 왔을 때 조금 그거를 서서히 받아주는 그런 부품을 군데군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다 끼워넣는 형태로 건물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1: 네.
0: 다리 그 한강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다른 강이라도 다리 밑에 이럴 때 이렇게 뭐 운동하시면서 지나갈 때 보시면 다리에도 그 교각하고 다리 윗면이 닿는 부분에 보시면 이 댐퍼 같은 게 이렇게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중간에 다리가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뭐 이상한 힘을 받을 수 있는 뭐 이상한 게 방석 비슷한 게 방석처럼은 안 생겼는데 방석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중간에 박혀있는 게 있구나
1: 네, 네.
0: 이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흔들림, 진동을 받아주기 위해서 끼워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층 건물에 그런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최대한 흔들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죠.
1: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모래밭에서 어렸을 때
0: 네.
1: 젓가락 같은 거를 이제 꽂는 그런 놀이를 하잖아요.
0: 네.
1: 너무 어린 놀인가.
0: 네네.
1: 근데 이제 땅에다 이제 꽂으면 얘를 안 흔들리게 하는 방법은 최대한 깊게 꽂는 방법이
0: 네네.
1: 있고
0: 네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잘 휘는 뭐 그런 걸 꽂으면은 위에서 툭툭 쳐도
0: 네.
1: 자기 혼자서 흔들리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
0: 네.
1: 그다음에 깊게 꽂는 방법. 이 두 네. 가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떠오르곤 했거든요.
0: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것도 기본적으로 그 강철하고 시멘트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특성화도 되게 관련이 있는 게
1: 네.
0: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눌렀을 때 잘 견디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철은 강철 같은 경우는 이제 질기게 잘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1: 예.
0: 둘을 조합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이게 좀 휘어지는 힘을 받아주면서도 꺾이지는 않는 그런 형태를 또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잘 합해서 쓰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건물을 높이 짓는 것 자체에도 사실은 기술이 되게 많이 희한한
1: 그러니까요.
0: 별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1: 네.
0: 간단하게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물을 높게 짓다 보면 똑바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똑바른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1: 그래서, 아,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를 이렇게 봐가면서 정확하게 아래로 내려오는지 요거를 봐가면서 짓는 거 이런 거 요즘 아파트 지을 때도 이런 거 많이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높이 올라가면 좀 흔들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걸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올렸을 때 똑바르냐 이런 네. 거 봐가면서 많이 짓고

0: 요즘에는 진짜 300m, 400m 올라가는 초보층 같은 경우에는 GPS로 군데군데 위치를 봐가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건물 지을 때 아까 콘크리트로 건물 많이 짓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그 콘크리트를 400m, 500m 초보층에다가 들이부으려면 뭘로 콘크리트를 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데까지 올라가야죠.
0: 이거 헬리콥터를 어떻게 부어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 되게 고민거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타워크레인 이런 장비 많이 사용하죠. 예, 철로 된 그런 기둥 같은 걸 계속 쌓아가면서 스스로 점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크레인을 설치를 한 다음에 예. 그걸로 계속 위로 높이 올릴 수 있는 장비를 옆에 만들어가고 하면서 모든 재료를 올리고 콘크리트도 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왔었는데 대략 한 10여 년 전부터 초고층 건물 중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이런 거 시공할 때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예. 튼튼한 강철 파이프를 최고층까지 벽면에다 계속 따라가면서 설치를 하고요. 초고화 펌프로 지상에서 네. 제일 꼭대기까지 이 섞어놓은 이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확 밀어주는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무슨 분수나 폭포수에서 맹물이 그 400m, 500m까지 높이 올라가도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요즘 고층 건물 현장에서는 이게 돈은 많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효율이 더 좋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런 돌덩어리를 자갈덩어리를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400m, 500m 높은 곳까지 분수처럼 쏘는 거.
1: 그러면 예.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다.
0: 그래서 그거 뭐 터지지 않도록 견디게 하는 것도 이거 되게 피곤한 기술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런 거를 해본 경험이 좀 쌓이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뭐 홍보 자료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자랑도 되게 많이 합니다.
1: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고층 건물 짓는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듣긴 했어요.
0: 그렇습니다. 좀 기억할 만한 세계적인 고층 건물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뭐 크라이서 빌딩이라든가 뭐 킹콩 영화에도 나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미국 빌딩들이 원래 고층 빌딩의 상징으로 되게 많이 있었죠.
1: 그렇습니다.
0: 그러다가 뭐 옛날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든가 시카고의 뭐 시어즈 타워라든가 이런 게 고층 건물로 유명했는데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출현해가지고 된 시대가 1998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건설됐던 페트로나스 타워였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다 아시아에서 계속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페트로나스 타워 지을 때 우리나라 건설자가 되게 크게 활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페트로나스 타워의 기록을 깬 게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페이 101인데 타이페이 101도 페트로나스 타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건설사가 참여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페이 101 기록을 깬 게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820m 높이의 부르즈 할리파 빌딩인데요. 이 부르즈 할리파 빌딩 건설할 때도 우리나라 건설사가 예.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나라 건설사는 되게 많이 자랑을 하고 있고 한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막노동하시는 분부터 네. 최고의 이런 설계 기술, 장비 기술을 가진 분들까지 이런 건설 기술을 쫙 다 갖추고 있는 정말 건설 선진국, 건설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뭐 3D 직종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최고의 건설 선진국이라는 요 위치가 요즘 중국의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흔들리는 느낌 이런 거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집은 뭐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산업 기술의 관점에서는 집은 짓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건설 토목 분야에서 경쟁력 이게 놓쳐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미래의 중요한 기술 산업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프라를 다져줄 수 있는 건축과 토목 기술은 제일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기술 경쟁력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1: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층 건물의 높이도 같이 높아졌는데 우리나라가 그 건축 높이 올리는 고층 건물의 건축 기술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듣고 나니까 이제 역시 궁금해지는 것은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인간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높아질까?
0: 네. 요즘은 이제 말씀하신 그 필요에 의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갈 곳이 필요해가지고 건물을 높이는 목적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목표 두 개가 이제 잘 결합되어가지고 네. 예, 더욱더 이렇게 높은 건물에 많이들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높이 짓는다라고 하면 킬로미터 단위의 건물까지는 건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그러니까 뭐 수십 킬로미터 단위의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제일 아랫단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0: 도저히 못 견디는 높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기술로는 이제 그 정도가 한계일 것인데 만약에 새로운 재료가 개발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합 특수 재료로 생각을 하는 뭐 탄소 나노 재료 계통에 뭐 이런 재료를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미래에 언젠가는 수십 킬로미터대의 건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구상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긴 하죠.
1: 거기가 사람이 살려면 엘리베이터가 또 많아져야 되잖아요. 높은 곳에 사람이 많이 산다는 얘기는 많이 실어날라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러려면 또 밑에 면적도 넓어져야 그렇습니다. 되고 제한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술로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과학저과 마칠 시간이라서요. 오늘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고층 건물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뭔가 뭐라 그럴까요?
0: 좀 높이 올라가는 기분?
1: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오승훈의 이과학저 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고즈넉한 고택과 오래된 돌담길, 그리고 소나무향 가득한 금당실 마을. 9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 예천 금당실 전통마을 곳곳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미션을 따라 걷고 듣고 발견하는 예천 금당실 마을 라디엔티어링.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054-851-7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금당실 마을의 시간 속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예천군이 주최하고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구름 많겠고 낮부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입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우박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에 경북대가 탈락하고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대학에는 2030년까지 각각 700억 원을 투입해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분야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SNS에 글로컬 대학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경북대가 탈락한 반면 C, D

등급을 받은 대학이 선정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정부는 경북대 탈락 사유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박헌수 경찰청 마약범죄정부합통수사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박신임 청장은 간부 후보 44기로 경찰에 입문해 전북청 수사부장과 인천청 수사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경찰청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번 시도경찰청장 인사에 연고직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수 전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이 국립경북대학교 공공부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경북도 대변인과 농축산유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영천부시장과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거쳤습니다. 김 부총장은 예천 캠퍼스를 경북 북부권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지역의 농업, 바이오, 식품, 공공서비스 분야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시장과 간부 공무원이 민원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는 1일 민원 담당관제를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황병직 영주시장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부시장과 각 국장이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방문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고 지역 19개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이 순번제로 참여합니다. 영주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불편과 개선 요구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제도와 업무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구교대 안동 부설초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로 승인돼 이를 기념하는 IB 월드스쿨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IB 월드스쿨 현판 제막식과 인증 선포에 이어 공개 수업이 진행돼 학생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수업이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선보였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국제 인증교육 프로그램으로 경북에서는 구미 원당초에 이어 안동 부설초 두 곳이 승인받았습니다. 안동시는 노인 위주로 추진해온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 대상을 이번 달부터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해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사 지원과 방문 진료, 문턱 제거와 같은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6.8도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752년 9월 2일 영국에서는 하루가 지나자 달력이 9월 3일이 아닌 9월 14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달력인 율리우스력과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열 하루를 한꺼번에 건너뛴 것이죠. 시중에 혼란은 말할 것도 없었고 국가가 열 하루를 빼앗아갔다는 불만도 팽배했습니다. 21세기에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도 그 혼란은 비교할 수 없겠죠.

0: 아, 인생에서 힘들었던 며칠쯤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는 사연도 있을 터. 청취자 여러분들의 오늘은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손석희 12시 네팔 대홍수 현장으로 가고 계신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광진 선교사를 잠시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그 현장으로 가고 계신 중간에 산 중턱에서 길이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문광진 선교사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문광진 선교사입니다.
0: 예, 아이고 뭐 여전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 피해 마을 쪽으로 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디 산 중턱에서 길이 막히셨다고요?
1: 예, 반대편 도로가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차는 다닐 수 있는데 이틀 동안 비가 와서 땅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오두막에서 제 차량이 사진 구동인데도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그래서 일단 멈춤을 하시는 셈인데, 뭐 금방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1: 예, 다행히 그 현지인들이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0: 예.
1: 조금 평평한 데 와서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저희들 전화 때문에 또 잠시 또 서 있기도 하셔야 되고. 어제 그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걱정하셨는데 혹시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길이 그렇게 된 걸까요?
1: 간밤에 비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적게 왔는데.
0: 예.
1: 이틀 동안 비가 온 거에다가 지금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0: 예.
1: 이 도로를 이용해서 우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1: 예,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의 진흙밭에 대형 트럭들이 땅을 파버려서.
0: 예.
1: 예, 평상시에는 지켜갈 수 있는 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되었습니다.
0: 예, 갖가지로 어렵군요. 지금 그, 벌써 사망자 1,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수색의 속도는 좀 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실종 한국인 9명 구호를 위해서 정부가 수색대를 또 파견했는데, 최신 장비하고 탐지견까지 데리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진전된 소식이 있다고 들으셨는지요?
1: 예, 수색 구조 작업은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잘 하고 있고요.
0: 예, 예.
1: 예, 한국 팀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이동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고.
0: 예.
1: 일본은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비가 와서 약간 진흙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0: 아, 예, 예.
1: 예, 그래서 이동 자체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0: 아, 예. 그 어저께 저희가 말씀 나눌 때 이 그 네팔의 땅이 저 석회석질이 많아서 비가 와서 한번 굳으면 굉장히 딱딱해져서 오히려 수색에 실종자 수색에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비가 또 많이 오면 그게 물렁물렁해지긴 하는데 차가 다니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딱 그 상태대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보내주신 그 드론으로 찍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찍은 건지 제가 가늠은 안 되는데 현지 동영상을 저희들이 다시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광진 선교사께서 그 팀이 찍은 현지 상황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온통 진흙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그 현장, 예를 들면 터널이라든가 발전소 건설 현장 같은 곳에 우리 구조대가 갔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으셨겠군요.
1: 예, 일부 두세 명은 현장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0: 아, 예, 예.
1: 거기가 통신도 어렵고 이동도 어려워서.
0: 예.
1: 약간 위쪽에 전체 베이스 캠프를 따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1: 예, 그래서 교대하면서 이동하면서 수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뭐, 물론 이제 아직 현장에서 만나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만일에 그 현장까지 들어가시면 우리 저 수색대, 정부에서 파견한 수색대를 만나보실 수도 있겠네요.
1: 아, 저희가 가는 길은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0: 아, 그렇군요. 예.
1: 예, 개인이 걸어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수색팀을 예.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 가신 일도 잘 되고 또 구조대가 들어가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일도 잘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선교사님 가능하면 내일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위해서 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0: 예, 오늘 들어가서 못 넣으면 통신이 가능한지 여기서 한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1: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워낙 또 좀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연결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0: 한 가지 전달해 드리고 싶은 사실은요.
1: 아, 예, 예, 예.
0: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고속도로가 다 막혀서.
1: 예, 예.
0: 고속도로에 모든 물자가 멈춰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지금처럼 구호물품이 돌아가야 되는데.
1: 예.
0: 평상시 가지 않는 진흙길을 가고 있어서.
1: 예.
0: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중간에 서 있는 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고속도로는 뭐, 저희도 그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고, 이렇게 뒷길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고생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교사님.
0: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 예, 예. 희망 친구 기아 대책의 문광진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 예, 지구촌 사이드 A, 오늘 상하이 부단대학의 김미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스튜디오에서 만납니다. 바로 이틀 전에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죠.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만남인데 두 나라가 이곳에서 만난 이유는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는 있는데요. 상하이 협력기구, 흔히 이제 SCO라고 불리우는 국제기구의 정상회의가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만났을 때 최대 관심사는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이걸 텐데 이번에 시진핑은 세계 다극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좀 바꾸자 이런 뜻이겠죠. 부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의 김미래 박사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방학이 끝나서 슬픈 김미래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놔주시고요.
2: 네네네.
1: 예. 이제 뭐 상하이로 돌아가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나 보죠?
2: 네네.
1: 예,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는데
2: 네네.
1: 둘이 만나는 자리가 청취자분들께는 조금 뭐 낯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낯설기도 하고.
2: 네네.
1: 예,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2: 네네.
1: 상하이 협력기구 어떤 기구인가요?
2: 이 SCO가 2001년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협재 결성한 유라시아 다자 협력기구인데요.
1: 예.
2: 출범 초기에는 이 국경 지역의 안보나 테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는데 지금 뭐 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나 에너지, 무역 같은 다양한 협력 분야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또 인도나 이란, 파키스탄 참여하면서 덩치가 또 커졌고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 SCO가 매년 한 차례씩 여는 정상회의였습니다.
1: 예, 예. 근데 뭐 우리가

0: 평소에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나눠서 구도를 좀 잡잖아요.
1: 네네.
0: 예, 북중러. 그 북한은 그렇다 치고 중러는 많이 가까워졌습니까?
1: 네, 크게 이제 안보와 경제협력 두 분야에서 한층 더 밀착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0: 예, 예.
1: 먼저 안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양국이 동북아 안보에 대해 상당 부분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불만,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 또 미국의 이런 압박적인 대북기조에도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0: 예, 예.
1: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군사기술 협력 범위도 넓어져서 이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 같은 전략기술부터 이제 우주미사일 방어 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0: 예, 예.
1: 이런 걸 보면은 서로를 이제 미국이나 나토의 압력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버팀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근데 그 중국하고 러시아는 왜 그 오래전부터
1: 네네.
0: 시베리아의 힘 2, 1, 2 할 때 2요.
1: 네네.
0: 예, 가스관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 네.
0: 원래 시베리아의 힘 1은
1: 네.
0: 가스관이 이미 있죠.
1: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베리아의 가스를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입니다.
0: 예, 그 이르쿠츠크 그 춥다는데.
1: 네네.
0: 거기서 아무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저 가스관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제2 그러니까 시베리아의 힘 2는 그보다 저 북쪽에.
1: 네, 서시베리아의 예. 그 가스전을 몽골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0: 예.
1: 가스전입니다.
0: 그 야말이란 야말반도라고 들어보기만 했습니다.
1: 네네네.
0: 거기서부터 이제 근데 중국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도 미정이라면서요.
1: 네네.
0: 그 얘기를 주로 할 줄 알았더니 그 얘기는 별로 안 나왔다면서요?
1: 네. 이 시베리아 힘 2호가 노선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
0: 예, 예.
1: 10년 넘게 지금 최종 사연을 못하고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 예.
1: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협상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걸 꼽아볼 수 있는데
0: 예.
1: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이제 에너지 공급원이 이제 제한적이어서 러시아의 그 에너지가 좀 절실했지만 지금 뭐 중앙아시아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0: 아, 예.
1: 자체적으로 생산도 가능하고 또 재생에너지가 중국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죠.
0: 예.
1: 이제 반면 러시아는 유럽이라 전쟁 이후에 유럽이라는 이 기존 최대 가스 시장을 사실상 잃었기 때문에
0: 예.
1: 빨리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생산 시설도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0: 예. 근데 중국은 밀 러시아는 당 그래서 밀당이 되는 그런
1: 네,
0: 상황이군요.
1: 네. 중국은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러시아는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자, 그나저나 이제 오늘 본론은 사실은 그 시진핑이 주장한 세계 다국화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자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 있었습니까?
1: 이 다자주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0: 예.
1: 중국이 말한 다자주의는 말 그대로 다자, 여러 국가의 평등한 참여와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의미하는데요.
0: 예.
1: 듣기에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다자주의가 미국 중심의 어떤 단극적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가 되다 보니까
0: 예.
1: 이 중국을 비롯한 비서구 국가들과 이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전제가 이제 엿보입니다.
0: 예, 예.
1: 또 이 다자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의 역사나 문화, 이제 국가 사정에 맞춰서 정치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국가 발전 경로를 선택하는 걸 존중하자는 그런 다양성 존중의 입장인데
0: 예.
1: 이것도 사실은 대민주주의와 이런 경제적 자유주의를 일률적으로 타국에 적용하려는 미국과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0: 예, 예.
1: 그래서 중국이 강조하는 문명 간 상호학습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다양성 존중 입장은 중국 체제에 대한 방어 기제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0: 예, 예.
1: 그러니까 나도 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날 간섭하지
0: 아,
1: 마.
0: 예.
1: 이런 요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예. 근데 사실 뭐 지금은 뭐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1: 네네.
0: 여전히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시류이기도 합니다. 그죠?
1: 네, 네.
0: 근데 이제 그걸 좀 거스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되잖아요.
1: 네.
0: 그럼 과연 SEO 정상회의에서 모인 나라들이 아까 쭉 열거를 해주셨지만
1: 네네.
0: 그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그럼 미국에 대항하는 질서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아직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 아닐까요?
1: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극화의 방향으로 저는 이미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0: 예.
1: 다만 그것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비서국가들 끈끈하게 뭉쳐서 하나의 진영을 만드는 형태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0: 예.
1: 뭐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매번 같은 입장 내겠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실제로 SCO 안에서도 인도 같은 이 러시아와는 협력하지만 중국과는 여러모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인도 같은 국가.
0: 인도 특히 그렇죠. 예.
1: 예, 예. 뭐 인구나 AI나 국경 분쟁 문제들도 있고요.
0: 예.
1: 다만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과 은행 역할을 도맡아 하는 이런 일국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과

0: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강화된 이런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이제 각국이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여러 개의 힘이 공존하는 각국이 국익에 따라서 합종연행하는 그런 다극적 질서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 사실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도 다뤘습니다만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맞서면서 이른바 중견국 연합을 하자 이런 얘기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특히 트럼프 이익이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들이어서 이렇게 각국이 쥐었다 폈다 하면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0: 그런 움직임들이 많으니까요.
1: 예예. 그 아무튼 시진핑과 푸틴이 친분을 과시하는 동안에 다른 한쪽에서 미국은 중국을 또 견제를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무역 흑자를 지적했는데 중국 쪽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0: 네, 중국은 이제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역 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1: 예, 예.
0: 이 중국의 무역 흑자는 우리의 그런 제조업 경쟁력과 공급망 이런 국제 노동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1: 예.
0: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경우도 많은데
1: 예.
0: 이걸 가지고 단순히 최종 상품의 수출액만 보고 중국이 모든 부가가치를 독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1: 예.
0: 또 이제 중국이 상품 무역에선 흑자지만 이런 관광이나 금융 지식 재산권 같은 서비스 무역에선 적자인데
1: 예.
0: 왜 상품 무역 흑자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1: 예.
0: 또 이제 베센터 장관이 중국은 수출 의존 줄이고 내수 소비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압박도 넣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렇게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작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다.
1: 예.
0: 이런 이제 반응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제 꾸준히 이제 내수 확대나 소비 촉진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부분은 중국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미국이 상품 무역에 대해서 적자라고 계속 그 좀 불만의 소리 내는 건 역시 뭐 제조업의 불리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 예, 예. 요즘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그 행보를 보면 기승전 중국 견제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 이게 실제로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0: 네, 전방위적인 압박과 제재가 당연히 중국에 타격을 주겠죠.
1: 예.
0: 단적으로 미국 시장을 잃는 건 적은 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다만 지난번 반도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런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이라든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급망 이런 경제권의 블록화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1: 예.
0: 않을까.
1: 여길 틀어막으면 다른 쪽에서 성할 수 있다.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이런 제재가 중국에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주지만 제재가 강해 질수록 중국이 스스로 기술과 진영을 구축하려는 동기도 강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의 김미래 박사였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예, 이제 겨울방학 때 또 오시나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 사이에는 여전히 그런 화상 연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예. 손 앵커님의 성공한 덕후로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에릭 칼맨, 우리에게는 All by Myself로 알려져 있는데 Boats Against the Current,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란 노래도 있습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에서 따왔다고 하죠. 소설에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뜻이지만 국제정치에서 시류를 거스르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Boats Against the Current, 에릭 칼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네, 강다은 아나운서가 2부의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팔이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을 향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스르 카날 네팔 외무장관은 이번 홍수를 히말라야 쓰나미라고 표현하며 국제사회 지원을 원조가 아닌 정의와 보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협 긴장도 계속됩니다. 호르무즈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됐는데요. 이 중 한 척이 우리나라의 장금 마리타임이 소유한 유조선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운협회는 장금 마리타임은 실소유자가 아니며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액션캠의 대명사로 불리던 구프로 아시죠? 최근 경영난 속에 결국 광학 부품업체인 스타먼 옵티컬에 매각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미국 기업일까요? 우리나라 기업일까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쿠팡 측 변호사는 쿠팡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플랫폼이라며 뉴욕에서 재판하는 건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쿠팡이 미국 정계를 상대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왔지만 법원에선 한국 플랫폼이란 점을 강하게 주장한 건데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 잔소를 한국으로 옮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9월 2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繋がる
6: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7: Connect with the world
8: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9: 네, 감사합니다.
1: 예, 국제뉴스의 이면을 읽어보는 시간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까지 줄이면서 북한의 대화를 제안한 바 있는데 북한의 반응은 뭐 여전히 좀 차가운 편이고요.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이었던 마이클 볼튼은 트럼프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도 평양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글쎄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월요일에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 반발 담화까지 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진행 예정인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H를 정조준하면서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오늘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늘 뭐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10: 예, 감사합니다.
1: 또 모셨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부터 좀 보면 한미연합훈련은 뭐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랬습니다.
10: 그렇습니다. 예.
1: 근데 이제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은 이거는 한미일 연합훈련.
10: 그렇습니다. 예.
1: 예정대로 진행

0: 하는 이유는
1: 뭐 알 것 같긴 합니다.
2: 네.
1: 그래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2: 결론적으로 보면 한미연합훈련은 그러니까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 방어 통상 작계라고 하는 작전 계획을 예행 연습하는 것인데 요번에 하는 이 한미연합연습은 다영역 훈련이라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1: 다영역.
2: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격 방어 이런 북한만 상대로 했던 건 아니고 굉장히 시나리오를 분할시켜서 북한이 미사일을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건지 그다음에 뭐 수색 구조는 어떻게 할 건지 사이버 방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의 훈련인 겁니다.
1: 그러니까
2: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딱 북한만을 상대로 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역을 상대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중국 견제에 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북한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공격도 아니고 방어 위주의 훈련이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뭐 그것까지 가지고 난리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2: 예, 당연히 대중국 견제나 대러시아 견제가 더 크기 때문에 요거는 북한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1: 예, 훈련의 중요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이 훈련이.
2: 중요도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정말 한반도의 유사시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대응 것이고 이것은 조금 다영역 훈련이라고 일부러 불렀던 것이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전장에서 벗어나서 뭐 사이버 우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합으로 어떻게 해보자 한미일이 정보 공유도 해보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1: 근데 하여간 이 훈련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담화를 보니까 그 훈련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적대 정책이다.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훈련의 성격을 모를 리는 없는 거고.
2: 아직은 협상을 위한
1: 그렇겠죠.
2: 사실 그런 판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바뀐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도 이번에 국무부에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정책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협상에 쉽게 해서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담화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 훈련을 포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2: 당연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이 되면 이 한미일 연합훈련은 그냥 사실은 그렇게 요인이나 거래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1: 근데 최근에 아무튼 북한의 어떤 메시지나 태도를 보면 당장 대화에 나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메시지에서 읽어내신 점이 있다면 뭘까요?
2: 조금 다릅니다.
1: 그런가요?
2: 그래서 국정원에서 어제 얘기했듯이 북미 정상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김여정 부장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다. 그다음에 8.15 경축사에 대해서 뭐 조금 속된 표현으로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3월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기네들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역시 일본에 대해서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특징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일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합연습 축소만 이 정도에서 뭔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타산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받아주는 부분이 있고 분명한 것은 북한이 올 한 해 동안 미국을 향한 ICBM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북한도 좀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연합연습 관련돼서 작년 이재명 정부 첫 연합연습이었던 8월 연합연습 때는 김정은 위원장부터 김여정 부장 뭐 각 그 총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섯 번의 연속 담화를 내면서 아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북 적대시 정책에 가장 상징인 연합연습이 안 바뀌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여정 그 부장의 담화 말고는 사실 그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하고 조선중앙통신 논평 두 개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내면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를 관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내지 취소한 것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조금씩 내주다가 결국 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사람들도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2: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예.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 소통을 매우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 예.
2: 왜냐하면 2019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

0: 됐을 때 김재원 위원장이 60시간을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예. 사실 리더십에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1: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0: 이번 만약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똑같이 결렬된다면 예. 김재원 위원장의 그 리더십은 굉장히 손상을 더 받을 것이고
1: 그건 후계 구도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테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북한이 굉장히 군부나 조직을 기강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망가지는 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아마 이미 어느 정도 미국에서 밥상이나 뭐 예. 확실한 보증을 해줘야 나올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런데
1: 예.
0: 우리의 국익이 또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과연 얼마나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미가 소통을 하면서 예. 같은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1: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핵을 암묵적 인정하는 수준까지는 이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57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한국 입장에서 북핵을 인정한다는 건 이거 받아들일 수가 또 없잖아요.
0: 그게 이제 사실은 작년 예.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북한의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일종의 핵 보유국이고
1: 예.
0: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다고 나온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이
1: 예.
0: 얘기 두 가지를 이미 했고 북한의 이번에 제9차 당대회 때 현 지위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보유국인데
1: 예.
0: 현 지위를 인정해주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제해준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예.
0: 기준은 지금 되게 비슷하게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7개 핵무기까지
1: 예.
0: 거론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이 핵에 대해서는 아예 묵인하거나 얘기하지
1: 예.
0: 않으면서 이런 대북 제재나 뭐 북미 수교들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북한이 만들어내는 핵물질이 1년에 약 핵무기 10개에서 20개를 만들어냅니다.
1: 예.
0: 그러니까 2019년도 하노이 회담에서 이것이 협상에서 합의가 됐다면
1: 예.
0: 지금 그냥 물리적으로만 해도 약 100개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물질을 중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1: 예예.
0: 최소한 핵물질 중단까지는 생산 중단까지는 합의되도록
1: 예.
0: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이번에?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참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하네요. 근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안보보좌 마이클 볼튼 얘기로는 뭐 어쨌든 사진이라도 찍으러 평양에 갈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선거 전에 만남으로써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면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트럼프는 여태까지의 관례를 볼 때 말을 뒤집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과 유화정책을 쓰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0: 그게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거라고
1: 예,
0: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북한을 아마 보증을 해달라고 하던가
1: 예,
0: 문서를 받아내던가 여러 가지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1: 예.
0: 그런 보장장치가 없으면 이번에 북한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국정원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구체적인 뭐 접촉 관련한 팩트가 확인된 건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0: 동의합니다.
1: 예예. 예.
0: 그러니까 2018년도에 북한이 왜 나왔을까를 사실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1: 예예. 예.
0: 2017년도까지 누구의 핵탄두가 더 크냐, 뭐 핵탄추가 더 크냐를 싸우다가
1: 예.
0: 11월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1: 예.
0: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이 경제 성장을 되게 하고 싶었고
1: 예.
0: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망가졌던 것인데 2021년 제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울먹거리면서 인민들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1: 예.
0: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을 못 시켰다.
1: 크게 뉴스가 됐죠.
0: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당대회 때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아직도 경제 성장을 하려면 미국의 달러 시스템으로 들어와야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1: 예, 예.
0: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뿐이 없는 상황이라
1: 예.
0: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것을 북한도 놓치기 싫을 것이다.
1: 예, 예.
0: 그렇게 전략적 판단을 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황이 나왔다. 이건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뭐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물밑 움직임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자고 지시를 해놨으니까 트럼프가.
0: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사진을 올리면서 연내 개최

0: 대피하기를 희망은 한다고 그러고 참모들한테 지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북한한테 메시지는 계속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 노딜의 기억은 뭐 워낙 그 강렬하기 때문에 삼국에 다 강렬합니다. 사실.
0: 그렇습니다. 예.
1: 아마 그 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예. 남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간한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나올 것이다.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외에.
0: 결론적으로 경제성장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예, 예.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1: 예.
0: 항상 저희가 뭐 제네바 합의를 맺고 나서 경수로를 지원도 한국이 캐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듯이
1: 예, 예, 맞습니다.
0: 큰 틀에서는 북미 간의 합의가 되더라도
1: 예.
0: 결국 그 경제적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국이 해주기 때문에
1: 예.
0: 지금 한미 간의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1: 예.
0: 북미 간에 일단은 만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 예.
0: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한국이 포함되는 로드맵을 미국이 갖고 있어야 한다.
1: 예.
0: 이 말씀을 꼭 드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작권 전환입니다.
1: 예. 예.
0: 저는 이제 남북 군사 회담을 많이 하다 보면 미 그 북한군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 예.
0: 그 미군이 한국군을 통제하니까 미군하고 상대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예.
0: 지금 싱가포르 회담 합의에서 합의된 것이 평화 체제 전환입니다.
1: 예.
0: 평화 체제가 전환이 되면 이제 군사의 그 관계의 변화가 되게 큰데
1: 예.
0: 이게 전작권이 전환이 돼야. 우리 한국군하고 북한군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깁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 적대적 관계를 정말 청산하고 싶으면 한국군하고 예. 얘기해라.
1: 아,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생각이시군요.
0: 그래서 예. 로드맵과 우리 군의 준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물론 뭐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중심은 아니니까 따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한반도 관련한 다른 뉴스 하나가 있는데 북한이 군사 분계선 일대를 요새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2023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만들고 나서 지금 북한군이 2024년부터 휴전선
1: 예.
0: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군사 분계선을 따라서 국경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게 문제가 지금 그 비무장지대의 군사 분계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과 예, 예. 한국군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과 유엔사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전부 다릅니다.
1: 예. 근데 다 다른가요?
0: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 1954년도에 정전협정을 맺었을 때 표지석으로 이것을 다 1292개를 꽂아서 만들었는데
1: 예, 예.
0: 이게 1970년도부터 관리를 안 했습니다.
1: 아, 그게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0: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관리하다가 전투가 벌어졌고
1: 아, 예.
0: 그 다음부터 유엔군 사령관이 관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181개 정도만 남아 있는데
1: 예, 예.
0: 이것도 수해나고 홍수나면서 다 떠나갔고 아. 어디가 정말 군사분계선인지 모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군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금 만들고 있는 국경선이 한국군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내려온 지점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이게 북한이 국경선을 완료해서 경계근무를 쓰게 되면
1: 예, 부딪히잖아요.
0: 예, 구조적으로 이제 우발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예, 예. 돼버렸는데 이 우발적 무력 충돌이 과거에는 이 우리 민족끼리 동포다 보니까
1: 예.
0: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군사회담이 열리고 긴장 완화로 갔는데
1: 예.
0: 이제는 제일 적대국으로 바뀌어서
1: 그렇죠. 뭐 네. 북한 쪽에서 헌법도 바꿨으니까
0: 그러니까 우발 충돌이 일어나면 확전으로 갈 겁니다.
1: 예.
0: 그러기에 국지전으로 갈 거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1: 아.
0: 남북 관계가 전부 파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예예.
0: 이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1: 예예. 근데 아직 그런 대책은 안 세워졌습니까?
0: 그것이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그것이 정부 입장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1: 예, 예.
0: 북한의 국경선에 대해서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1: 예.
0: 이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안정적인 평화 공존을 얘기하면서 여러 겹의 선제적이고 안전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예, 예.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들여다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예. 이건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은 아닌가요? 북한 쪽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0: 정전협정 위반이죠. 우리
1: 예.
0: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전협정 위반 정도가 아니고
1: 예.
0: 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것은 서로 군사 분계선을 만들고
1: 예.
0: 남쪽 북쪽 2km씩의 완충지대를 넣어서 군사력을 분리하는 겁니다.
1: 그게 4km
0: 네.
1: 꼭 4km 비무장지대니까.

0: 이걸 자체를 없애겠다는 건데
1: 예.
0: 이거를 갖고서 이게 정전협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1: 예.
0: 이건 위반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정전협조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예. 의도인 거죠.
1: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0: 그래서 이것은 억제력은 강화시켜야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거기에 뭐 방사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들을 막 갖다 놓는 것들이 있어서
1: 예, 예.
0: 우리도 그 대비 태세는 강화시키되
1: 예.
0: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무장 충돌,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우발적으로 안 일어나도록
1: 예.
0: 우리도 평화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1: 예.
0: 것은 2km의 우리의 비무장 지대가 지금 완전히 중무장 지대 있는데
1: 예.
0: 이 군인들이 모자라서 여기를 전부 과학화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해서 이 2km를 실질적으로 정말 비무장지대 시키자는 겁니다.
1: 예, 예.
0: 그동안 이제 9.19 군사합의가 맺었던 게 있는데.
1: 그건 뭐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0: 네.
1: 있는데.
0: 거기에 보면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가 되게 대부분 합의가 되어 있기
1: 예, 예.
0: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것만이라도 되살리자.
0: 그렇게 해서 북한한테 시그널도 주고
1: 예, 예.
0: 우리의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합참의 교전 유치기
1: 예.
0: 아, 굉장히 응징 일변도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오면 쏜다. 이런데
1: 예.
0: 이제는 구조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1: 예.
0: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고 이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1: 예.
0: 구조적 침범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조금 완화시키되
1: 예.
0: 의도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교정규칙을 새로 좀 만들어야
1: 예.
0: 된다.
1: 이원화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0: 그렇습니다. 정교한 예. 교정규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예. 뭐 듣고 보니까 더 심각해지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사실 북한에게 미국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겠죠.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안전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텐데 여기서 들을 곡은 텐시스의 I'm Not In Love입니다. 제목은 I'm Not In Love인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7: 유튜브의 파드비님, 김미래 박사님 화상 연결로도 느껴지던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스튜디오에서 전해주셔서 더 반갑고 정겨운 시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귀가 중에 듣고 계시겠네요. 예. 3253님, 담백한 서서와 촉촉한 서정 사이를 걷는 기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3부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9: 역대급 무더위에 지친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한 청송여행. 아이들은 청송아지트 야외 분수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님은 푸른 자연을 품은 객주 파크골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함께 찾은 청송 얼음골과 달기 신촌역 식당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며 건강한 휴식까지. 아이들 즐겁고 부모도 편안한 여행.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추억으로 남고 하루가 아쉬워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여기는 청송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을 덮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66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는 4,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현지 시간 1일 지금까지 1,059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혀 티베트 지역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가 1,0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홍수 이후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는 네팔과 티베트 두 지역에서 모두 4,46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에 최소 639명이 고립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과학자단체가 네팔 홍수 발생 며칠 전에 빙하에 붕괴 징후가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악지역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하이리스크 소속 전문가들은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위성영상 분석 결과 빙하 표면이 달라지는 등 산사태의 사전 징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빙하 관련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됐다면 하류 지역에서 10분 이상의 경보 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고 상당수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세종시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은 동지에 언어할 수 없고 심히 유감이라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조작 기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어젯밤에도 SNS에 조 원장을 조국 박사님이라고 부르며 답답하고 세상이 쉬워 보이지 않을수록 기본을 지켜달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청년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 청년들은 용 후보자가 어떻게 비례대표를 두 번 했을까? 이건 불공정하지 않나?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불어시민당에서 민주당 지지자 표로 당선되고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온 건 꼼수 중에 꼼수라며 제명 뒤에 복당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용해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세네갈 프로스퍼리티 호가 잠금 상선 소유 선박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잠금상선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어제 공격받은 세네갈 프로스퍼리티 호 선박과 최근 이란 블랙리스트 관련 기사에 보도된 5척의 선박 모두 해외 선주가 100% 소유한 선박이며 관계사인 잠금 마리타임은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0: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은 승선하고 있지 않으며 전원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돼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된 선박인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권 최고 60mm, 경남권과 제주 최고 50mm, 충청권과 전라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며 곳에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지겠다며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우리 클래식 음악계 조성진, 임윤찬에 이은 또 한 명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롱 디보 콩쿠르에서 2등 없는 1등을 차지한 김세현 군, 올해 19살입니다. 평단의 찬사가 뭐 거의 독보적인데 아마도 1년쯤 뒤에는 인터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일찌감치 손석희 12시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부 시작곡을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앨범 중에서 하나를 듣고 내일은 특별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2: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보이지?

0: 맛있는 도드라미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국제음악대회가 있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롱티보 콩쿠르인데 작년에 이 대회 피아노 부문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그것도 이제 2위가 없는 1위가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한국에서 온 만 17세 피아니스트 김세현 군이었죠. 프랑스의 한 음악장 전문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예술가다. 위대한 연주자의 정의. 이렇게까지 이제 극찬을 쏟아냈는데, 뭐랄까요, 조성진, 임윤찬에 이어지는 한국 젊은 피아니스트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들, 그 범접할 수 없는 예술가에게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세현 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김세현 군, 김세현 씨, 어느 쪽이 편합니까?
4: 저는 아무렇게나 불러주셔도 전 다 괜찮습니다.
3: 예. 만 19세.
4: 네. 그렇습니다. 예.
3: 성인이니까 김세현 씨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4: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작년에 그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2위 없는 1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나머지 참가자들하고는 압도적인 실력차를 보였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죠? 쑥스럽습니까?
4: 예.
3: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쑥스러워하실 그 성격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실은 별 기대 없이 나간 대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른 참가자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지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4: 사실 대회라는 게 기대를 가지고 나가본 적은 없어요. 기대를 가지고. 예. 나가면은 잘못하면 실망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3: 아, 그런 이유에서.
4: 기대를 이렇게 좀, 안 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예. 정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3: 좀 안정이 될 수는 있죠.
4: 맞아요.
3: 예. 근데 또 무슨 얘기 됐냐면, 파리의 야경에 이끌려서 갑작스럽게 출전을 결심했다.
4: 아, 갑작스럽게까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첫 유럽 연주를 했던 도시가 파리였어요.
3: 아, 그런가요?
4: 그래서 그때 인상이 되게 강력하게 남았던 것,
3: 예.
4: 같아요.
3: 예. 근데 그, 이런 결정을 이렇게, 뭐랄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4: 아, 그렇진 않아요. 사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4: 예.
3: 근데 파리의 야경은 이길 수가 없었나요?
4: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3: 그래서 저는 그 MBTI가 끝에 P로 끝나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 아, 뭐 맞습니다.
3: 아, 맞아요?
4: 예.
3: 그게 좀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형이라고 하거든요.
4: 아, 그래요?
3: 예. 아, 그렇구나. 그 MBTI가 아주 틀린 건 아니네요.
4: 아, 제가 MBTI 재밌는 게 제가 첫 글자가 I인데요.
3: 예.
4: I가 100%입니다.
3: 아, 그러니까 이게. 얘기 나눠보면, 네. 서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죠?
4: 네네.
3: 근데 제가 보기에도 I로 시작하실 것 같아요.
4: 아, 그렇군요. 네,
3: 절대로 E는 아니실 것 같아요.
4: 아, 맞아요. 네.
3: 약간 쑥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4: 네.
3: 네. 그 콩쿠르 우승 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에펠탑, 개선문, 루이비통 재단, 앵발리드. 이건 저 나폴레옹이 붙여있는, 네. 곳이기도 하죠. 예. 네. 이게 보니까 파리의 야경에 취해서 출전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4: 예.
3: 그 야경 속에 들어가 있는 곳들이 다 나와 있네요.
4: 네.
3: 예.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4: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에펠탑에서 연주를 했을 때요.
3: 예.
4: 이제 개선문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하면서 볼 수는 없었어요.
3: 예.
4: 제 기억으로는 개선문이 제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펠탑은 이제 연주를 할 때 제 왼쪽에 있었어서,
3: 예.
4: 연주를 하다가도 가끔씩 보이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게 그 연주를 한다는 게
1: 네.
0: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1: 맞아.
0: 예, 악보와 건반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1: 아, 근데 몰입은 이렇게 하지만은 고개를 오른쪽으로는 사실 안 돌리죠. 그쪽에는 청중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고개를 왼쪽으로는 피아니스트들이 자주 자주 그럽니다.
0: 아, 돌리면 거기 이제 에펠탑이 보였군요.
1: 있더라고요.
0: 아, 그 사실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1: 아닙니다.
0: 그 파리 개선문에서 연주한 곡이 쇼팽의 녹턴 20번이었습니다. 그 길지 않은 곡이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예.
0: 이 곡을 직접 들려주신다고요, 오늘.
1: 네, 맞습니다.
0: 예. 지금 제 뒤에 그랜드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미리 좀 이렇게 좀 해보셨을 텐데 괜찮습니까, 상태가?
1: 네,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0: 조율을 늘 해놓는 건 아니어서.
1: 아, 예.
0: 근데 괜찮았어요?
1: 네네.
0: 예.
1: 문제 없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저 김세현 씨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녹턴 20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반 정도
1: 그렇습니다.
0: 되는 길이 예.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악 전문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디아파종이라고 전문지가 있는데 평가가 뭐 워낙 까다롭기도 유명한 잡지라면서요?
1: 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1: 네.
0: 너무 그 뭐랄까 평론가들한테 너무 휩쓸리지 않으시는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0: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범접할 수 없다. 위대한 연주자의 정의다. 너무 극찬 아닌가요?
1: 되게 영광스러운 그런
0: 그죠?
1: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뭐 거의 뭐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표현인데 본인의 연주에 대한 평가들은 꼼꼼하게 좀 살펴봅니까?
1: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는 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0: 예.
1: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주하고 나서 이제 혹시 그 자리에 계셨다면
0: 예.
1: 항상 가장 먼저 제가 여쭤보는 분이 제 선생님.
0: 그렇군요. 예. 그 사사하신 분이 어느 선생님이신가요?
1: 한국의 백혜선 선생님과
0: 예.
1: 이제 당타이손 선생님.
0: 아, 그렇군요.
1: 사사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의 호평이라면?
1: 진심이 닿았다는 그 말씀이 되게 저에게는
0: 가장
1: 감사했던
0: 큰...
1: 것 같습니다.
0: 아, 예. 혹시 뭐, 그, 저, 공연을 마치고 야단 맞은 적도 있습니까?
1: 아.
0: 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연주자의 정의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1: 아. 보통 레슨 때 연주 때보다 못 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0: 예.
1: 레슨과 비교해서 아마 들으실 거기 때문에요.
0: 예.
1: 혹평은 다행히 피한 것 같습니다.
0: 아,
1: 하지만 이제 어떤 연주든 이제 고칠 점들을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예. 연습할 때보다 연주할 때 조금 더 이제 그 무대라는 그
0: 예.
1: 상황과 모든 것이 좀 더 영감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아, 그래서 연주 때가 더, 실제 연주 때가 더 낫다?
1: 예, 레슨 때 이제 선생님께, 레슨실에서 칠 때보다
0: 예.
1: 연주 때가, 그래도 레슨 때보다 비교하면 조금.
0: 좀 낫다.
1: 뭐.
0: 그,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음악대학, 뉴 잉글랜드 음악원.
1: 네.
0: 여기 석사 과정을 받는 동시에 하버드대에서 영문학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영문학은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1: 지원을 하면,
0: 예.
1: 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고 이제 뭐 에세이 쓰는 게 있고,
0: 예, 예.
1: 또 이제 인터뷰도 했고요.
0: 예. 그리고, 예. 이런 훌륭한 피아니스트라는 것도 작용을 했겠군요.
1: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움이 피해를 주진 않았겠죠.
0: 아, 물론 그렇죠.
1: 예. 예, 예.
0: 근데 왜 영문학이었을까요? 왜 문학이었을까요?
1: 영문학이 이제 그 대학교에 있는 분야들 중에서 가장 음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0: 예.
1: 생각을 했습니다.
0: 어떤 면에서?
1: 많은 이제 과거에 많은 작곡가들이 문학 작품의 영감을 받아서 쓴 곡들도 많고요.
0: 예.
1: 그리고 결국 문학 작품과 음악 모두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0: 예.
1: 서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예. 얼핏 저 질문이 생각나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클래식 말고,
1: 네.
0: 케이팝이나,
1: 네.
0: 이런 건 안 좋아하십니까?
1: 아, 가끔씩 듣습니다. 예.
0: 아, 그래요?
1: 예.
0: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1: 제가 예전에, 멘션했던 분들 중에서는 이문세 선생과,
0: 네. 네. 요즘 사실 뭐, 워낙 다른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1: 네.
0: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은 또, 문학에, 책에 네. 굉장히 또, 천착하는 그런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김세현 씨도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학습량이나 과제량이 상당할 텐데요. 학교에서.
1: 그렇습니다. 예.
0: 네. 어느 정도나 읽어야 되고 어느 정도 과제를 내야 되나요?
1: 수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보통 이제 수업을 신청하기 전에 큐브포트라고 해서 그 수업을 이제 소화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이 걸리는지
0: 예.
1: 그런 거를 비롯한 이제 여러 정보들이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0: 예.
1: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매일 해야 하는 것 같고요. 하루 한 이상적으로는 최소 2시간 정도는 말을
0: 예.
1: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0: 최소한
1: 예.
0: 예. 그 2시간 정도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 그렇죠.
0: 예.
1: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예. 하려고 합니다.
0: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과정과 동시에 하버드대 영문학 지금 학사 과정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동시에 학교 다니는 건 문제는 없나요?
1: 그게 5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수 학위 프로그램이라고.
0: 예, 예.
1: 그래서 하버드에서 4년간 학사를 하면서 동시에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5년을 다니면 이제 석사 학위를 주는데요. 동시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는 4년이고 하나는 5년이기 때문에
0: 예.
1: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만 다니는 1년이 있습니다. 그게 한 4년째, 5년째에 있는데요. 그때 이제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위가 석사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대학들이 가끔 있습니다.
0: 예, 예.
1: 미국에.
0: 예. 예, 그렇군요. 근데 만일에 피아노 연습과 에세이 마감이 동시에 닥치면 어느 쪽을 택합니까?
1: 당연히 피아노 연습을 먼저 합니다.
0: 아, 예. 그런가요? 지금 그 하버드대 영문과는 얼마 동안 다니셨죠?
1: 지금 첫 번째 1년 마쳤습니다. 이제
0: 예.
1: 독재 끝나고 다음 날 바로 돌아가서
0: 예.
1: 또 개학을 합니다.
0: 예. 걱정돼서 질문 드리는 건데
1: 네.
0: 학점은 잘 나옵니까?
1: 예.
0: 피아노 연습이 먼저라고 하신 바람에.
1: 아, 근데 잘 주더라고요.
0: 예. 아, 뭐 잘했으니까 잘 주겠죠.
1: 아, 근데 뭐 이번 학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더 바빠지니까.
0: 예, 그러게요. 시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1: 그렇죠. 예.
0: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학도 남게 영문학을 또한 전공하고 계시니까 피아노 작품을 공부할 때마다 짧은 시를 한 편씩 짓는다.
1: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이번에 앨범에
0: 예.
1: 수록된 그 쇼팽의 12개 연습곡에서 연습곡 하나씩 짧은 시를 짓긴 했습니다.
0: 뭐 그럼 12편?
1: 예, 근데 예. 잘 지은 건 아니고요.
0: 아, 물론 뭐 그건 본인의 평가는 그렇겠지만 또 듣는 사람의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1: 아, 예.
0: 짧은 시라면 대개 몇 줄짜리 시를 말씀하세요?
1: 아, 하이쿠여서요. 세 줄 짧으면 예. 정말 짧아요.
0: 음절도
1: 맞춰서 이제 쓰니까 정말 짧아요.
0: 예, 그럼 거의 우리 옛날에 시조 정도 길이?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12편의 그 짧은 시를 지었는데,
1: 예.
0: 그 12편의 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제목이 뭡니까?
1: 하이쿠다 보니까요, 제목이라기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그래도 첫 번째 에뛰드나 두 번째 에뛰드였던 것 같아요.
0: 아,
1: 첫 번째
0: 그래요?
1: 시는 이제 솜사탕을 제가 거의 처음 먹어봤을 때 예. 추억에 관한 시였는데요.
0: 어렸을 때.
1: 예. 예.

0: 창을 이제 이렇게 들어서 하늘과 겹쳐 보였을 때 그 하늘과 솜사탕이 약간 구름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그 풍경이 하나로 이렇게 녹아들어가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짧게 시를 썼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첫 귀절이 뭐였습니까?
0: 그냥 핑크 커튼 캔디였던 것 같아요.
1: 핑크 커튼 캔디.
0: 예, 분홍빛 솜사탕이었습니다. 오음절을 맞춰야 됐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두 번째 귀절은?
0: 팔음절인데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짧은 시 하나를 다 읊게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물러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1: 그러면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영문학도도 아닌 거기서 다 물러나서 혼자 있을 때는 대개 어떤 시간을 가집니까?
0: 사실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1: 그렇겠죠.
0: 거의 없긴 한데요. 그럴 땐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밥을 네. 먹을 때 뭐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거나 그런 소소한 재미를 느낍니다.
1: 예. 네. 유튜브 영상은 뭐 혹시 또 다른 피아니스트의 연주 영상을 보는 건 아니겠죠?
0: 밥 먹을 땐 보통 이제 축구를 보거나 예. 테니스를 보거나 그러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좋아하는 스포츠가 그 두 가지 모양이군요.
0: 예, 제가 했던 스포츠들이었어요. 예.
1: 학교에서?
0: 학교에서도 했고 대회도 예.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1: 대회를 나갔어요?
0: 예, 뭐 초등학생 때요. 예, 뭐 테니스는 고등학생 때도 나가긴 했는데.
1: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뭐 거의 뭐 달인의 경지겠군요. 대회까지 나갔어요.
0: 아닙니다. 제가 뭐 체격이 타고난 게 아니었어요.
1: 예. 예. 축구는 어떤 포지션이었어요?
0: 그때는 윙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오, 그건 뭐 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뭐
0: 요즘 현대 축구에서 다 중요하긴 하니까요. 예. 그래도 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토탈 사커를 예. 주장하시는군요.
0: 예. 예.
1: 평소에 그, 이 표현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애늙은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0: 예, 이제는 애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예. 초등학생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예. 그 왜 그런 별명이 있었을까요?
0: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리고 조금 신중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아까 저, 그, 좀 연배 있는 가수, 이문세 씨 좋아하신다고 해서.
0: 네.
1: 전 그래서 그런 그 별명이 생겼나 하는 생각도 잠깐 하긴 했는데.
0: 아, 그런 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예. 예. 근데, 그, 뭐, 피아니스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질 필요는 물론 없는 거지만. 예. 제가 만나본 조성진 씨도 그렇고,
0: 네.
1: 임윤찬 씨도, 다 어찌 보면 애늙은이 같은 사람들.
0: 아.
1: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0: 그렇군요. 예.
1: 피아니스트에게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아무래도 다른 악기 같은 경우에는

0: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예, 손석희 12시 4부를 시작하죠.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 대신에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곡을 듣기로 했죠. 이번에 나온 앨범 쇼팽 4레 중에서 4월의 파리를 듣겠습니다. 3분 40초 동안 이어집니다.

0: 9월 2일 수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올여름 더위로 스페인에서만 5,234명이 사망했다고 스페인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1884년 관측 이래 올여름이 가장 더웠다고 발표했고요. 오스트리아 기상청은 올여름은 최고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모두 압도적인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도 안전하지 않다. 다수의 과학자들이 안데스 산악지대의 온도가 올라 빙하가 녹고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네팔 홍수 같은 재해를 경고했다는 UPI 통신의 보도인데요. 안데스 산맥에 줄기가 뻗어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가 위험에 노출돼 있고 특히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부근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1996년 LA 도로에서 의문의 총격으로 숨진 미국 서부 힙합의 전설 투팍의 살인 배후자가 30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년 장기 미제 사건 어떻게 풀렸을까요? 배후자로 지목된 드웨인 캐피디 데이비스가 2019년에 낸 자서전이 실마리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자신이 투팍 살해를 계획하고 부하에게 총기를 제공했다고 자서전에 털어놨고 이 자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검사는 데이비스가 투팍 일행에게 폭행당한 조카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며 데이비스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와 사진을 찍으려면 1억 2천만 원을 내라. 황당한데 진짜입니다. 공화당이 다음 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정당대회에서 트럼프와 기념사진 가격을 $88,600로 책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벤스 부통령과의 사진은 4,8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9월 2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뒷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와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뭐 패션 회사 얘기라면서요?
0: 네. 어제 하루 많은 외신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패션 회사 얘기인데요.
1: 예.
0: 한때 130조 원이나 가치평가를 받았던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쉬인 이야기입니다. 이 유니콘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설명을 좀 드리면
1: 예.
0: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하죠.
1: 예.
0: 쉬인이 한때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함께 3대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였던 스타트업이었는데요.
1: 쉬인이라고요?
0: 네, 쉬인입니다.
1: 예, 예.
0: 우리나라에서도 알리 테무와 함께 C커머스, 그러니까 차이니즈 커머스 축으로 성장을 하면서 한때 월간 이용자 수가 280만 명 돌파, 국내 예. 종합몰 앱 순위에서 옥션 있잖아요. 옥션에 예. 제치는 성적까지 거뒀던 쉬인인데 9월 1일 어제 홍콩 시장에서 상장을 한 결과 초라하다 못해 굴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뭐, 그렇게 유명하고 많이 이용한다면서 결과가 왜 그렇습니까?
0: 그 이야기는 이제 차차 좀 설명을 예, 예. 드리고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 예.
0: 지난 2012년에 중국에서 설립됐고요. 박준용 기자 외에 나와서 의류 추적기 얘기했을 때 스파 브랜드들이 그 의류 폐기물의 주범이다. 뭐 이런 예. 얘기 했었잖아요. 이 쉬인도 스파 브랜드입니다.
1: 예.
0: 스파의 개념부터 설명을 하면 스페셜티 리테일러 오브 프라이빗 라벨 어페럴의 약자로
1: 예.
0: 이게 기획, 제조, 유통, 판매까지 전과정을 모두 담당하는 그런 의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디자인도 우리가 하고 그걸 제조, 유통도 우리가 하고 판매도
1: 예.
0: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0: 라, H&M, 뭐 유니클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톱10 이런 것들이 스파 브랜드들이고요.
1: 아, 그런가요?
0: 예. 네, 스파 브랜드들의 특징은 이 생산 주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 5주 단위로 새 옷을 만들기 때문에 예. 디자인 회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1: 아니, 그래서 옷 쓰레기가 늘어나서 지난번에 왜 한겨레 21 기자가 네. 추적기까지 썼잖아요.
0: 네네.
1: 예. 이게 다 그런 브랜드들이군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쉬인은 그 생산 주기보다 더 빨라서 울트라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거 더 빨라요?
0: 예. 그래서 3, 4주였던 기존의 브랜드들보다 예. 10일로 더 빠르니까 한 절반 가까이는 주기를 줄인 것이죠.
1: 아, 그러네요. 네, 뭐 그렇게 솔직히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0: 네, 근데 예, 예. 이게 이제 팬데믹 시절에 잘 나갔는데 아니 코로나 때 어디 입고 나갈 일도 없는데 왜 이게 잘 나갔을까
1: 그러게요.
0: 아쉽잖아요. 쉬인 하울이라고 쉬인에서 사 모은 옷을 자랑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SNS에.
1: 예, 예.
0: 근데 쉬인에서 파는 옷들이 뭐 5달러, 뭐 10달러 이런 식으로 만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사 모아서 그걸 자랑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1: 예, 예.
0: 그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힘입어서 기업 가치가 무려 130조 원 수준까지 평가받았던 적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35조 원,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으로 토막난 결과가 나온 건데요.
1: 예, 예.
0: 장 시작 직후에 주가가 무려 10%나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장 마감 직전에야 겨우 공모가 턱 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 예.
0: 사실 쉬인이 처음에 상장을 할 때는 영미권에서 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 기업이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1: 예.
0: 무리를 해서 아니 우리는 미국 매출이 많다.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중국에서 좀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중국 금융당국이 이제 해외의 상장 승인을 지연시켰고 그 결과 제일 잘 나가던 2022년에 미국과 영국에서 상장하려던 계획이 이제 이렇게까지 지연이 되면서
1: 예.
0: 반에 반토막 나는 결과가 나게 된 것이죠.
1: 근데 하여간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렇게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그냥 급전직하한다는 게.
0: 네.
1: 예. 그 하여간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다인가요?
0: 아, 아니요. 이게 또 이제 들여다보면은 예. 이유들이 좀 있는데 먼저 외부적인 요소로는 이 쉬인이 글로벌을 상대로 5천원짜리 옷, 만원짜리 옷을 배송을 해서 돈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 예.
0: 이 소포에 적용되던 최소 기준 면세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없어집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싸게 글로벌 배송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장벽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때 미국 매출이 14% 급감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요.
1: 예.
0: 쉬인이 패스패션 산업으로서 가지는 자체적인 요소도 있는데 빨리 디자인하고 빨리 생산하고 빨리 파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혹한 노동유린이
1: 당연히 그게 따라오겠죠. 예.
0: 됐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중국 노동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쉬인의 하청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 최대 14시간 주당 100시간 이상의 가혹한 노동을 했다고 하고
1: 예, 예.
0: 의류 하나당 받는 공임도 최소 7센트로 1,000원이 안 됐다고 해요.
1: 7센트요?
0: 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내다 보면 하루에 4,700개 이상의 신상을 찍어낸다고 자신들이 예, 예. 홍보를 하는데 당연히 의류 폐기물과 탄소 배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불보듯 뻔한 문제고 이런 점이 또 젠지 세대들한테는 아 나는 같이 소비하고 싶은데 좀 별로다 하면서 이제 장기간의 어떤 유인책으로는 될 수가 없었던
1: 예, 예.
0: 그런 이유와 맞다가 있다고 기사는 분석을 했습니다.
1: 예, 예.
0: 또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 무단 도용 같은 법적인 이슈도 있었고 이렇게 내 외부적인 요소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쉬인을 더 이상 매력적인 회사로 보이지 않게 하는 이유들이 됐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 시장이 구시대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에 냉담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 예, 예. 하여간 그래서 반에 반 토막이 났다는 거잖아요.
0: 네.
1: 예. 환경오염 문제나 아니면 뭐 노동 착취 문제는 이건 뭐 쉬인만의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른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스파 브랜드들이 갖는 어떤 공통적인 폐단 이렇게 봐도 되겠죠?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 스파 대표 브랜드 자라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등의 아시아 하청 공장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1: 예.
0: 이제 저임금 또 가혹한 노동 환경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
1: 예.
0: 또 지난 박준용 기자와의 질문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라의 택을 보면 오가닉 코튼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예.
0: 근데 그걸 출처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린 워싱이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1: 예.
0: 또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도 박준용 같은 기자들이 있나 봐요. 스웨덴의 언론사가 H&M의 헌옷 쓰고 의류들한테 이제 의류 추적기를 달았대요.
1: 아, 예, 예.
0: 네. 근데 이제 그 옷들이 뭐 H&M이 직접 버렸는지는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1: 예, 예.
0: 가나와 캐

0: 시나이 바닷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거 제대로 리사이클링 약속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1: 예.
0: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이게 빨리 만들고 돈을 많이 남기고 이런 구조로는 더 이상 안 되고 윤리적인 어떤 경영을 해야 된다. 예, 예. 고품질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쉬인의 이 허탈한 상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산업을 불문하고 뭐 초저가, 속도만의 무기로 삼는다면 이제 그런 산업은 그 황금기는 막을 내린 것 아니냐.
1: 예, 예.
0: 그런 상징으로서도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1: 지난번에 박 기자하고 얘기할 때 패스트 패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0: 네.
1: 그만큼 모든 게 빨리빨리 유통되고 디자인도 막 바뀌고 뭐 그런 것은 이제 뭐 즐거움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현명한 소비는 아니지 않나라고
0: 맞습니다.
1: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아,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AOR 그러니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느긋하게 듣는 음악 같다고 해서 요트락 같다고도 불리죠. 최근에 이 장르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의 방송 채널 HBO가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제 방송에 나갔던 마이클 맥도날드, 크리스토퍼 크로스, 그리고 이제 토토 같은 AOR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카메라 앞에 등장을 했고요. 미국의 밴드 스틸리댄 역시 요트락의 뿌리로 다뤄졌지만 참여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감독이 스틸리댄의 도널드 페이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의 대답은 뭐였냐면 요트락 꺼져라 뭐 이런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었다고 하는데 좀 순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도널드 페이건은 원래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적인 음악을 하죠. 그만큼 이제 치열하게 음악을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자신의 작품들이 그냥 요트 위에 배경으로 깔리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묶이는 게 좀 마뜩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이 다큐멘터리에 자신의 곡을 써도 된다고 여섯 곡이나 허락을 했다는 건데 글쎄 그 도널드 페이건 특유의 어떤 삐딱하고 시니컬한 성향이 잘 드러나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의 노래 가운데 한 곡을 준비했는데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김학선 의원이 선곡한 AOR 특집의 세 번째 곡은 도널드 페이건의 IGY입니다. 이거 약자죠, 물론.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그러니까 국제과학 프로젝트 국제지구 관측년의 약자입니다. 좀 어렵네요. 1957년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협력해서 지구와 우주를 연구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IGY가요. 물론 그때는 뭐 냉전이 이어지던 시기이긴 했지만 적어도 과학의 영역에서는 함께 미래 보면서 나가려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IGY는 그 미래를 낙관할 수 있었던 시절을 돌아보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피 자켓을 보면 도널드 페이건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약간 좀 삐딱하고 시니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IGY가 실린 도널드 페이건의 첫 솔로 앨범 The Night Fly입니다. 1982년에 발표됐는데 앨범의 어떤 시간적 배경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입니다. 냉전이 한창 심할 때였죠. 우주개발, 심야 라디오, 재즈 이런 당시 9살 때 보던 도널드 페이건의 세상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 앨범 자켓에 쓰인 사진도 그가 심야 라디오의 진행자가 된 모습이라고 하는군요. LP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초기 디지털 녹음 시대를 대표하는 음반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당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녹음과 믹싱에 뭐 굉장히 결백에 가까운 공을 들였다고 하죠. 그래서 40여 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소리가 아주 매끄럽고 정교하기도 합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김학선 의원이 선곡한 AOR 특집의 세 번째 곡 도널드 페이건의 IGY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사운드 면에서 뭐 정말 완벽한 것 같네요. AOR 특집의 세 번째 곡, 도널드 페이건의 IGY를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취업이 잘 되는
4: 경북
3: 잠재력은 전문가로
4: 경북
3: 4호선 캠퍼스
4: 경북.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

0: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미니의 오경희 씨, 김세현 씨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산책을 했는데요. 때마침 노란 나비 리듬감 있게 나풀거려서 운 좋은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늘 이렇게 운 좋고 좋은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OE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7: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고

0: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의원을 향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로비 의혹을, 갑작스럽게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미래에셋의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헬기와 드론, 수색견을 투입한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네팔에 도착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보호대는 우선 실종 한국인들의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1: 미군이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하는 등 이틀째 이란을 향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그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유조선 두 척 가운데 한 척이 국내 선사 소속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한국해운협회는 해외 선사 소유라고 부인했습니다.
2: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3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이혼소장에 나온 주소를 보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먼저 정치권 소식 정치팀의 차현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차 기자,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을 했죠?
4: 네, 맞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용 후보자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적인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용 후보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 실질적인 국민들의 일상의 삶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성평등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존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명한 진리를 말이 아니라 정책적인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4: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숱한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기자들이 의원직 사퇴 요구가 빗발친다며 거듭해서 겸직 논란에 대해 물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끝까지 답을 피했고요. 검찰 보안수사

0: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비판에 대해서도 국회 행안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피해자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1: 예, 용 후보자가 해명을 하긴 했지만 분노한 여론이 잦아들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군요.
0: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용혜인 후보 낙마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송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2: 우리가 맨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예. 세렝게티 초원에 누떼들이 그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잖아요. 예. 지나가다 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죠.
0: 송 의원은 갑자기 벼락 출세하고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장관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욕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에서도 용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용 후보자는 매년 11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기본소득당을 어떻게 유지할지만 고민하고 있다며 저격했고 같은 당 이미자 정책위 의장도 KBS 라디오에서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 세대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비판의 말을 보탰습니다.
1: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당에선 부적격 인사라고 지적했네요.
0: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역임한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에 나설 것이라는 게 야당의 핵심 주장이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또 최근 김 후보자의 과거 부정청탁 사건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끄집어냈는데요.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동훈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3: 법무부의 장관을 오겠다는 그분은 이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적어도 판단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어요?
0: 다만 이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검찰이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고 끝끝내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내일 서울 종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1: 네, 청와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역대 최대의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방향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을 강조했군요.
0: 네, 맞습니다. 어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죠.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AI와 첨단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을 두고 진보단체에선 불평등 완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장폭이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어제 사퇴한 청와대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당은 김 전 실장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집중포화를 날렸는데요.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앞서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유착 의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 의원은 김 전 실장 및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ETF 운용사인 미래에셋에 재직 중이며 이 회사가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장 대표는 김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에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서둘러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와 특검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 예, 정치팀 차현진 기자였습니다.
4: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피해 있던 주소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지 공무원인 남성은 이혼 소장을 받은 3주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석 기자입니다.

0: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어제 아침 7시 20분쯤 이곳 주택 계단에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여성을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도주 4시간 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숙박시설에서 긴급 체포된 3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와 범행 현장에 있었던 5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이혼소송에 앙심을 품은 남성의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약 3주 전부터 범행을 구상한 남성은 이혼소장에 적혀있던 아내의 현재 주소지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경기 광주로 피신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 조정 등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검거 당시 남성이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라 범행 준비 과정에서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남편의 폭행과 협박 등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1일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남편 발견 직후 긴급구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계획 정황과 추가적인 범행 동기 등 전반적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민석입니다.
1: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석유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농축산물 물가가 하락했지만 작년에 휴대전화 요금 인하 효과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2: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로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0.05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1%, 6월 3.2%까지 높아졌다가 7월 2.8%로 내려왔지만 다시 3%대로 올라선 겁니다. 물가가 다시 오른 이유는 휴대전화 요금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지난해 8월 한 달간 2천만 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했었는데 이 기저효과가 반영된 겁니다. 작년에 한시적인 가격 인하 때문에 올해 전체 물가가 약 0.58%포인트 오른 겁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이 기저효과만 없었으면 2% 상승률로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통신사 요금 감면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만약에 제거하고 이번 달 물가를 저희가 재산정했을 때 대략 2.5% 수준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4: 이도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2: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4% 상승하며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휴대전화 요금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지수도 전년 같은 달보다 3.1% 올라 7월 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2023년 12월 3.1%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체감물가와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는데 식품은 0.8%, 식품 이외 품목은 4.8% 각각 올랐습니다. 다만 정부는 휴대전화 요금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이번 달부터 물가 상승률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4: 이란 공습을 재개한 미군이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공격 대상이 된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들은 미군 봉쇄선 위쪽에 이란 해상에 정박해 있었으며 미군은 미사일로 기관실을 타격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새로운 유조선의 유조선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소유 선박 한 척을 포함한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소유한 세네갈 프로스페리티 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유한 유조선 시드르 호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해운협회는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초대형 원유운반선 세네갈 프로스퍼리티 호가 장금상선 소유 선박이 아닌 해외선주 소유라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미 육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하기 위해 창설한 다영역 특임단을 한반도에 이동 배치

0: 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육군 관계자들 인용해 미군이 독일 비스바넨에서 주둔 중인 다영역 특임단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영역 특임단의 주한미군 증원 추진은 대북 억지와 함께 제1도련선 내에서의 중국 견제 성격이 뚜렷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 유지와 대북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동맹 현안을 놓고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을 환자가 8주보다 길게 치료를 받으려면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기구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0: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권 최고 60mm, 경남권과 제주 최고 50mm, 충청권과 전라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권 소식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구름 많겠고 낮부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입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우박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 경북대가 탈락하고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 대학에는 2030년까지 각각 700억 원을 투입해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분야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SNS에 글로컬 대학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경북대가 탈락한 반면 C, D등급을 받은 대학이 선정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정부는 경북대 탈락 사유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박헌수 경찰청 마약범죄정보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박 신임 청장은 간부 후보 44기로 경찰에 입문해 전북청 수사부장과 인천청 수사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경찰청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번 시도경찰청장 인사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수 전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이 국립경북대학교 공공부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경북도 대변인과 농축산유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영천부시장과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거쳤습니다. 김 부총장은 예천 캠퍼스를 경북 북부권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지역의 농업, 바이오, 식품, 공공서비스 분야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경북형 학생평가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기반 구축에 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집중 적용 학년으로 운영하고 2029년에는 초중학교 전학년, 2030년부터는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학생평가를 정답 확인 방식에서 학생이 탐구하고 생각을 근거 있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논술, 서술형 문항 설계 기준과 전문 채점 체계 도입, AI를 활용해 문항과 루브릭 제작 등을 추진합니다. 영주시가 시장과 간부 공무원이 민원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는 1일 민원 담당관제를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황병재 영주시장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부시장과 각 국장이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방문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고 지역 19개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이 순번제로 참여합니다. 영주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불편과 개선 요구를 관련 부서와 공

0: 공유해 업무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8.7도, 습도는 70%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과자 봉지를 뜯을 때나 음료수 뚜껑을 열 때 예전엔 만큼 한 번에 잘 열었는데 웬만큼 힘을 줘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작가는 이런 사소한 순간에서 나이 듦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좌절한 대신 드디어 힘을 빼는 힘을 길렀다 하며 오히려 웃었다고 하네요. 예전엔 모든 힘으로 몰아붙이며 어떻게든 해냈는데 이제는 딱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슬쩍 물러나게 됩니다. 세월 때문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세월 덕분에 힘을 빼는 법을 배운 거죠.

나훈아의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있으시죠? 뭐 앞에서 말했던 과자 봉지를 뜯을 때나 뭐 예전 같으면 뭐 밤을 새서라도 마쳤을 일을 애초에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세월 때문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덕분에 힘을 빼는 법을 점점 알아가는 거다. 아,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그래 그것도 좋겠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예전 같지 않을 때 뭐 예전에는 하루 밤새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요새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요새는 좀 힘든 것 같고, 만약에 뭐 그 전날 무리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쉬는 하루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일부러 뭐 예전에 비해서 약속을 연달아서 잡지 않게 되는 경우도 또 많아지기도 했고, 뭐 우리가 음식에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자극적이고 맵고 뭐 시원하고 막 이런 걸 먹었다면 요새는 막 뜨끈한 국물이 갑자기 땡길 때가 있고 그럴 때 약간 부모님 입맛을 따라갈 때 아, 세월이 정말 흘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실까요? 아, 오늘도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들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우리 3, 4부에는 안즈나 설아 트롯 생각 있습니다.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세차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언제나 음악과 당신 사이, 여러분의 DJ 진이에요. 금요일이 아닌 또 수요일에 여러분을 만나니까 새롭네요. 조금 더 일찍 봐서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저기 저 뒤에 계신 분, 내 고객, 단발머리에 파마하신 분, 향수를 아주 진하게 뿌리고 오셨네요. 아, 이게 무슨 향이냐고요? 네, 취향. 아, 우리 누님들도 입꼬리 올라가셨네.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요. 시작도 좋아요.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우리 지니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오늘의 첫 번째 노래, 어떤 곡부터 시작할까요? 아, 이 곡이네요. 뮤직 큐.

602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진다방에서 듣던 예전 노래 마음과 마음에 그대 먼 곳에 듣고 파요. 진희 오빠 가까이 오세요 했는데 저 어디 간 적 없어요.

다음 곡은 4643님을 위한 곡인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힘든 환자 돌봄을 하고 있는데 진이가 힘내라고 외쳐주세요. 신청곡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아내분 생각하는 우리 4643님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네, 힘내시길 바랄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음악 선물해드리는 금요일에 DJ 진이 인사 올립니다. 우리 2부 첫 곡으로 3909님의 신청곡 송창식의 한 번쯤 하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듣다가 생각나는 7080 노래들 있으면 신청곡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나 애태우지 말고 신청곡 빨리 보내줘요.

우리 다음 곡은 우리 732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풋풋했던 시절에 즐겨 불렀던 노래가 불현듯 생각나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신청합니다. 김훈의 모래

다음 노래는 우리 13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병원에서 진료 기다리고 있어요. 치료가 무서운데 진이 오빠 목소리 들으니 느끼하지만 마음이 안정돼요. 백미연 신현대 난 바람 넌 눈물 신청합니다. 근데 제 목소리만 느끼하다고요? 그럴 리 없을 텐데요.

헤어맬 진다방 마지막 곡은 0143님의 곡입니다. 올 여름 경주 여행 다녀왔는데 경주엔 부추떡이 있더라고요. 쫀득쫀득 겁나게 맛있었습니다. 박윤경의 부추 말고 부초 신청해요. 이 부추떡이 겁나게 맛있다고요? 그럼 전 바로 부추떡 먹으러 출발할게요. 안녕.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5: 너무 좋아요. 유후.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9: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음악으로 추억 여행 떠나는 진다방 DJ 진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든 듣고 싶은 7080 추억의 노래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우리 2부 끝곡으로 270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밍숭맹숭 평양냉면보다 화끈한 함흥냉면이 좋은데 남편은 평냉파거든요. 60세 전까지는 제가 져주고 60 이후로는 제가 좋아하는 함흥냉면 굳세게 먹을 거예요. 현인 굳세.

세어라 금순아 신청합니다. 와, 참 이거 함흥파와 평냉파 이게 나뉘면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나마 우리 함흥냉면 먹으러 갈 때는 우리 남편분께서는 갈비탕이라든지 뭐 만두라든지 이런 걸로 한 번씩 드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평양냉면을 먹으러 갈 때 우리 아내분께서는 뭐 온반 뭐 이런 거 옆에 나오는 수육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좀 한 번씩 배려하면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60 이후로는 좋아하시는 거 다 드세요. 네, 다 꼭 드시길 바라고요. 현인 굿세어라 금순아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이 노래 듣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즈넉한 고택과 오래된 돌담길, 그리고 소나무 향 가득한 금당실 마을. 9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 예천 금당실 전통마을 곳곳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미션을 따라 걷고 듣고 발견하는 예천 금당실 마을 라디엔티어링.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054-851-7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금당실 마을의 시간 속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예천군이 주최하고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0: 케미칼
1: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네팔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오늘까지도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실종자들의 위치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정보 활용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연락 투절자 9명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휴대전화 정보도 활용하려고 한다며 네팔 측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지금까지 헬기 드론 수색에 육상 도보 수색을 추가해 실종자들을 찾고 있지만 수색 지역이 광범위한 데다가 험준한 산세와 토사, 진흙 등으로 이동이 수월하지 않아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 대응 기금, 자주 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 균형 발전 예산이고 국민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서둘러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이 대통령의 지시와 동조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로 꼽히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세종시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고 심히 유감이라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조작 기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 32도 등 전국의 25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책 쓰고 강연하는 구명원입니다. 저의 또 다른 직업은 메밀국수 식당 주인인데요. 초창기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책은커녕 가로 잠들기도 바빴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죠. 틈날 때마다 하루 5분이라도 책을 보자. 그러면서 여러 책에서 장사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기법과 판매 방법을 찾았고 바로 식당 운영에 적용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독서는 여유로울 때보다 힘들 때 훨씬 효과가 좋구나. 그러고 보니 벌써 독서의 계절 9월이네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앉으나 서나 트로트 생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아니 우리 그 1000님께서 운전 중에 라디오 듣다가 잠깐 차 세워 문자 보내요. 김범용의 인생길. 왠지 이 노래 들으면 가슴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만한 나이가 됐나 봐요. 이게 참 우리가 뭐 같은 세월을 뭐 보내고 있지만 각자만의 인생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가사가 본인한테만 이렇게 딱 해당돼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1000님의 신청곡 김범용의 인생길 듣고요. 저는 정민재 작가와 안즈나 선아트로 생각으로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딨는데?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서나 트로트 생각. 최신 가요계 소식과 명곡의 숨은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립니다. 손타라 공식 음악 탈곡기 정민재 평론가 어서오세요.
4: 바람에 날려버린
3: 날렸어.
4: 허무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귀쫑긋 할 만한 얘기 가지고 온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나날이.
4: 아, 너무 아, 이상했는데?
3: 아니, 괜찮아요. 좋았어요. 아, 오늘은 또 이제 우리가 또, 너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떨리실 것 같아요.
4: 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네. 아, 그리고 지금 복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까봐.
3: 아, 또 어떤 소식들을 가지고 왔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데뷔 소식인데요. 이름이 아주 친숙합니다.
4: 네, 소녀시대가 내년에 데뷔 20주년인데요. 그 전에 새로운 유닛이 나왔습니다.
3: 네.
4: 예전에 태연, 티파니, 서연의 소녀시대 테티서가 있었잖아요.
3: 테티서 있었죠.
4: 이번에는 효연, 유리, 수영의 소녀시대 효리수입니다.
3: 아, 우리 효연 씨 너튜브에서부터 이 빌드업이 꽤나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 맞아요. 이게 효연의 너튜브, 효연의 레벨업 채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3: 네.
4: 누가 센터 할 거냐 이래서 막 조회수 경쟁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막 몇백만씩 나왔어요.
3: 맞아요.
4: 조회수가. 그러다가 이제 유리 씨가 센터하면서 효리수가 됐고
3: 네.
4: 얼마 전에 한 페스티벌 무대에서 이 유닛이 데뷔 무대를 선보였고요. 이틀 네. 전에 데뷔 음원이 나왔습니다.
3: 이번에 나온 신곡 제목이 스키비디입니다. 이게 어떤 노래죠?
4: 이 노래 좀 특이하더라고요.
3: 네.
4: 하우스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댄스로 시작하다가 비트가 느려지면서 힙합으로 갔다가
3: 네.
4: 다시 댄스로 돌아오는 실험적인 노래고 이게 효리수가 신인 걸그룹 마음으로 지금 데뷔를 준비했대요. 그래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아, 뭐 효리수 이제 테티서를 이기겠다.
1: 아, 이기겠다는
0: 라는 그런 다짐과 포부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아주 반가운 컴백 소식입니다.
1: 네, 장윤정 씨가 2년 8개월 만에 신곡 하늘에를 발표하고 컴백했다는 소식입니다.
0: 이야, 2년 8개월 만인가요?
1: 네.
0: 그래도 워낙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2년 8개월이나 됐어? 싶은데 네, 하늘에 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제목 자체는 감성적일 것 같은데 어떤 노래일까요?
1: 이 노래가 이제 힘들고 지쳐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마음껏 울어도 괜찮다.
0: 네.
1: 우리가 울음 참고 이러지 않고 그냥 울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가사 중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하늘에 누구라도 계신다면은 이 내 마음 위로라도 해줘요. 하늘이여 대답 좀 해주세요. 장윤정 씨 특유의 애절하고 아주 호소력 짙은 그런 보컬이 아주 비장한 단조 음악에 어우러져서 멋진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0: 네, 본인의 2년 8개월 만에 신곡이지만 사실 그 외에도 장공장장으로 열심히 활약 중입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 노래 본인이 직접 만들었겠죠?
1: 네, 이 노래도 장공장장. 이게 장공장장이 지금 장윤정 씨가 작곡할 때 쓰는 부캐잖아요.
0: 부캐죠. 네,
1: 작사, 작곡, 프로듀싱 다 본인이 했고 이제는 장윤정 씨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완벽히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유, 언제쯤 우리 손트라를 찾아와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신곡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윤정의 신곡 하늘에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0: 네, 듣고 왔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나온 신곡인 만큼 뭔가 되게 많은 분들의 힘이 되는 그런 노래가 될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또 꽤나 웅장하게 나왔어요. 약간 무슨 사극 드라마 OST처럼
1: 그렇죠.
0: 나왔어요.
1: 약간 국악풍도 있고, 그래서
0: 네.
1: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래.
0: 아, 그러니까요. 자, 우리 다음 소식은 영화제 소식이네요.
1: 네, 제22회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가 9월 3일에 개막해서 내일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 8일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0: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우선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 좀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게 벌써 22회가
0: 네.
1: 됐는데요. 국내 유일의 음악 영화제예요. 그래서
0: 네.
1: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고 이제 그 영화로 경쟁하는 그런 영화제고요. 행사 집행위원장이 올해 최고 스타가 된 장항준 감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제에서 좀 왕과 사는 남자를 무료로 상영하겠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보여주신다고 하고 이게 제천 전역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0: 네.
1: 영화제 중간에는 공연도 있어요. 그래서
0: 네네.
1: 이승윤, FT아일랜드, 리센느 뭐 이런 팀들이 나와서 공연하는데 15분 만에 티켓이 매진됐고요. 개막작은 콩고 출신 감독이 만든 뮤지컬 영화 콩고보이라고 합니다.
0: 정민재 평론가도 가시나요?
1: 저도 갑니다.
0: 제천으로 가요?
1: 네, 갑니다.
0: 이야.
1: 저만 가서 한 3일 정도 있을 예정이고요.
0: 네네.
1: 매년 가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행사고 약간 저한테는 늦여름 휴가처럼
0: 네.
1: 가서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그런 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제가 아니면 볼수 없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국내에서.
0: 네.
1: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월로 음악평론가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이번 영화제에 나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여기서 못 보면은 제가 이 영화를 볼 길이
0: 절대 볼
1: 없습니다.
0: 수가
1: 네.
0: 없구나.
1: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써서 제천에 가서 보고 오는 편입니다.
0: 아, 뭐 물론 아주 좋은 변명거리이긴 한데 한 2, 3일 동안 그냥 집을 비울 생각을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니지.
1: 그렇지는 않은데요.
0: 네네.
1: 어쨌든 미리 한 두세 달 전부터 얘기해서 결제를 받죠.
0: 아,
1: 외박
0: 그런가요?
1: 결제를 받고
0: 아, 미리 허락을 받았어요?
1: 사실 1박 2일 결제 받았는데
0: 네.
1: 아, 도저히 1박 2일로 지금 소화가 안 되는
0: 아,
1: 거예요.
0: 소화가 안
1: 그래서
0: 되는구나.
1: 하루만 어떻게 더안 될까? 해가지고
0: 네.
1: 2박 3일 결제를 가까스로 받아가지고 지금 2박 3일 갑니다.
0: 자, 우리 마지막 소식은 축제 얘기인데요. 사실 제천에서 음악 영화제가 열리는 것처럼 9월 또 10월까지도 축제 시즌이거든요.
1: 네.
0: 자, 우리 지역 축제 좀큰 거를 정리해서 알려주신다고요?
1: 네, 전국 각지에서 진짜 재밌는 축제가 많더라고요.
0: 네.
1: 우선 9월 3일부터 6일까지 매운맛의 기준 괴산이란 주제로 괴산 고추 축제가 열립니다.
0: 네.
1: 그래서 고추 관련 뭐 체험 행사 뭐 여러 가지 음식도 한다고 하고요. 청정 자연 속에서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우주 반딧불 축제. 9월 4일 금요일부터 9월 12일 토요일까지 이 반딧불이를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축제를 연다고 하고요. 화성시의 대표 농특산물 송산포도를 주제로 한 화성 송산포도 축제가 열리는데요. 9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열리게 되고,
0: 네.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우하고 사과의 대표적인 생산지가 장수예요. 이름이 특이합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한우랑 사과랑
0: 한우랑
1: 축제.
0: 사과랑.
1: 네, 한우랑 사과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9월 10일 목요일부터 9월 13일 일요일까지 하는데, 이거 지금 20년째 하고 있대요. 근데 그 행사 사진을 보니까 사과 풍선하고
0: 네.
1: 한우 풍선하고 막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색 조합인데,
0: 그러니까요.
1: 그런 생각 드는데, 아무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더덕향기 솔솔, 웃음소리 가득이란 주제로 횡성 더덕축제. 9월 11일 금요일부터 9월 13일 일요일까지 횡성 더덕과 지역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고요. 대구 동구 막창 축제 10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이 막창이 대구 동구의 대표적인 먹거리래요.
0: 네.
1: 그래서 그 대구 동구에서 이 막창 이 야장을 놓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막창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0: 우리가 이렇게 국내에 축제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만약에 뭐이 중에 내가 축제를 꼭 가고 싶다 하면 좀 끌리는 축제가 있을까요?
1: 저 일단 먹는 걸 좋아하니까,
0: 네.
1: 괴산 고추 축제부터 시작해서 네. 송산포도, 한우랑 사과랑 더덕, 막창 이게 지금 날짜가 다 달라서요.
0: 그러네요. 다 갈 수 있겠네요.
1: 그리고 반딧불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0: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1: 저 군대에서 봤는데 네. 와 정말 신비로워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반딧불 보고 도깨비불 같다.
0: 네 맞아요.
1: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딧불 축제는 이게 지금 날짜가 길거든요.

0: 4월 네. 4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해요. 그래서 이거 시간 맞으면 한번 가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있는 집은 가서 반딧불 축제 이 반딧불 구경하는 것도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막 청정 지역에서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럴 때 아니면 또 보기 희귀한
0: 맞아요.
1: 풍경이니까.
0: 그럼 아마 날씨도 이때가 딱 이 반딧불 그렇죠. 걸 수 있는 그런 날씨일 거예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렇게 되고 우리 네. 태진 씨는 이 중에서 뭐 좀 관심 있는 축제 있어요?
1: 아 저는 다 좋은데 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되게 궁금하네요. 생각해 보면 이 스테이크에다가 약간 사과 소스 비슷하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0: 맞아요,
1: 수
0: 맞아요.
1: 있거든요. 네. 아니면 사과를 되게 얇게 해서 고기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그치, 한데 한우랑 사과를 한꺼번에 같이 한다. 이건 좀 이색적이면서도 되게 메뉴도 오히려 기대되는.
0: 그렇죠. 아우, 제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니까요. 한우를 먹고 또 사과를 디저트로 먹는 뭐 그런 그러니까. 것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소식들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만큼 9월은 축제 풍년입니다. 축제 풍년이에요. 우리 장민호의 풍악을 올려라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노래 듣고 오시죠.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0: 눈꽃 초점에 찾으러 갔다가 이빨 깨진 거.
1: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은요?
0: 재혼.
1: 예.
0: 잔나비 노래 제목인 줄 알았어요. 좀 그렇게.
1: 그 시간 잠깐만 드시지 마서 눈꽃 주점에 찾아갔다 이빨 깨진 거. 아, 노래 가사군요.
0: 진짜 잔나비 다음 곡 제목으로 강추.
1: 예. 방금 들려드린 웃음 편지였는데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까먹어 생긴 일이었죠.
0: 네. 우리도 깜빡깜빡 할 때 많지 않아요?
1: 저 요즘도 많이 생겼어요. 깜빡깜빡 할 때가.
0: 저도 비번 다시 재설정한 적 많습니다. 네. 왜냐면 또 꼬래 비번 또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또 난이도 높인다고 네. 내가 막 틀어놔 중간중간. 그렇죠. 중간. 네. 근데 그런 뭐에 내가 저어놓지를 못하면 네. 그게 뭐 무용지물이죠.
1: 맞아요.
0: 그래서 다시 설정하는 거야.
1: 요즘 왜 대문자 쓰라고 그러고 영어 쓰라고 그러고 숫자 쓰라고 그러고 특수문자 쓰라고 그러고 10개 이상 쓰라고
0: 그리고 어떤 거는 10개면 딱 10개만 써야 되는 게 있어요. 10개 문자? 이상도 아니고.
1: 안 돼요? 네. 와, 특이하다.
0: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설정하는 네. 거죠.
1: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까먹었다!
0: 약속해놓고 또 까먹은 것도 있고. 네.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
1: 배우자 생일 까먹으면 안 되는데 까먹었죠?
0: 아, 이건 또 일이 크죠.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되시면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전화기까지 됐다. 그러면 C3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0: 아하, 또 바로 잔나비 곡을 올려주시는 제작진의 네. 센스. 그래, 비슷해요. 어떤 느낌이. 그지 같은 영감한 테시집에서 눈꽃 조짐에 찾으러 왔다가 이빨 깨진 거.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1: 오, 한 맥락이네요, 그죠?
0: 그죠?
1: 재밌네요.
0: 거의 그, 잔나비 제목에 네. 30년 후가 이 노래 제목 아닐까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미안해요, 잔나비.
1: 네, 노래 드릴게요.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아, 까먹었다. 네. 주제로 함께 합니다.
1: 1571님.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비상금을 홍길동전이랑 심청전 책에 30만원씩 넣어놓았는데요. 깜빡하시고 어린이 전집을 기부하려고 하셨어요. 우후. 엄마가 혹시 몰라서 전집 책장 넘기다가 발견. 그날 우리 집 삼겹살 파티했죠.
0: 이야, 혹시 몰라 넘기는 엄마였던 제주. 네. 엄마들은 세탁소에 옷 맡기기 전에도 주머니 다 뒤져보잖아요.
1: 엄마들은 꼼꼼하시네.
0: 역시 역시. 네. 왜냐면 이렇게 한 번씩 왕건이가 걸리기 때문에 와, 안 뒤질 30만 원. 수가 없다요. 네. 저 전집이면은 헷갈려. 홍길동전인지 심청전인지 뭐 어딘지 어떻게 알아.
1: 별 아버지 나름대로 머리 쓰신 거예요. 고향미 300석에다가 30만 원. 예, 바로.
0: 큰 그림 그렸네. 여보 고마워. 덕분에 300석 내가 챙겼어. 인당수엔 자기가 빠져.
1: 아버님 눈이 번쩍.
0: 자기가 용왕님 만나.
1: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0: 아 재밌다. 네. 근데 그 네 개가 너무 재밌다. 네. 전집이라는 게.
1: 그죠.
0: 네. 자 그리고 우리 8191님은 5월에 캐리어 사서 해외여행 가는데 유럽은 가방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비번 설정했어요.
1: 네네.
0: 근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밤새 옷도 못 갈아입고 그 비번 맞추기만 하다가 아침에 아. 결국 호텔 프론트 가서 가방 부셔서 열었어요.
1: 아유.
0: 짐은 비닐주머니에 각각 담아놓았네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아, 그 비번이 뭐였을까?
1: 세 자리인데, 그죠? 세 자리. 아.
0: 그게 전혀 뜬금없는 거로 해야 된다는 어떤 이상한 강박 같은 게 생겨요. 네, 순간.
1: 그쵸.
0: 휴대폰도 막 비밀번호 설정할 때 네. 뭔가 좀 어렵게 하고 싶다는.
1: 네. 저는 한 10년간 컴퓨터로 일기를 썼었는데.
0: 어, 진짜?
1: 그 비번을 몰라가지고 못 읽고 있어요.
0: 정말?
1: 예. 네. 그, 한글로 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0: 예. 네. 네.
1: 그건데 못 연대요, 그거를.
0: 와 정말?
1: 네.
0: 근데 진짜 몇천 개의 순 그 배열을 다 조합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1: 네, 지금 A4지에 까마득하게 다 적어놨는데.
0: 근데 문천식 씨, 그거 안 열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그런가요?
0: 판도라의,
1: 누구도 못 보는 게 낫.
0: 네, 판도라 상자인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0: 제가 봤을 때 네. 감히 짐작컨대 네. 세상에 나와야 되는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수많은 것들이 써 있을 수 있겠네요.
0: 예, 예.
1: 알겠습니다.
0: 험한 게 나오는 파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1573님.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한 거 까먹고 잘못 나온 음식을 그냥 먹는 거 있죠? 그러다가 계산할 때 영수증 볼 때 내 메뉴가 아니라는 걸 알았네요. 잘 먹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0: 어머 이 집은 다 맛있네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1: 와...
0: 나는 순두부찌개 했는데 된장찌개 먹고 다 맛있네.
1: 내가 된장찌개 시켰나 하면서 드신 거예요?
0: 그죠. 애매한
1: 야,
0: 거예요.
1: 아이고야.
0: 그 머릿속에 된장찌개랑 우리 오프닝처럼 네. 된장찌개랑 순두부랑 왔다 갔다 하다 골랐을 때는
1: 아 그렇겠다.
0: 두 개 다 고른 것만 같은 착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1: 그럴 수 있죠.
0: 5193님. 네. 건강검진 하는 날 나왔다. 네. 이거 하나는 나올 줄 알았어. 전날 밤부터 금식해서 새벽에 눈을 뜬 거예요.
1: 네.
0: 아, 씨, 왜 이렇게 배고프지? 그리고 누룽지를 끓여 먹었어요.
1: 에, 아이고.
0: 예, 배부르게 먹고 병원 가서 검진 왔어요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금식 잘하셨죠? 아! 하고 다시 건강검진 다른 날짜로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이고야.
0: 그 이후로는 건강검진 금식! 이라고 냉장고 문 앞에 크게 붙여놓습니다.
1: 아,
0: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1: 그렇구나.
0: 예. 이 사실 새벽에 살짝 설핏 눈 떴을 때
1: 에.
0: 혹은 뭐 야식이 이제 밤 늦게 되면 야식 시간이잖아요.
1: 그죠.
0: 그땐 까먹는 거야.
1: 어.
0: 막 맹세코 막 9시, 10시까지는 막 지켜. 그러다
1: 물도
0: 11시에.
1: 안 되는데, 네. 물도 마시고 막.
0: 그치, 커피.
1: 예, 네, 벌컥벌컥.
0: 아, 커피는 살 안 찌겠지? 이러면서.
1: 강은하님은요, 제 동생 수강신청 까먹어서 대학교를 한 학기 더 다녔잖아요.
0: 완마.
1: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는지 원. 부모님한테 먼지나게 맞더라고요.
0: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1: 진짜?
0: 그러니까 와. 사람이 뭔가 강박적으로 기억하려다 보면은 순간 이렇게 확 이상한 자기방어 네. 기제로 이렇게 확 날아가는 거죠.
1: 오히려?
0: 네.
1: 그럼 대학교 5학년 1학기까지 다닌 거예요?
0: 아이고야. 그렇게 계산하면 참 자세한 조롱이다.
1: 너 의대니? 왜 5학년 다니면서?
0: 의대? 부대 갔다 왔니면서.
1: 아이고야.
0: 아, 근데 그 등록금 한 학기 더 되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내야죠.
0: 아, 그러니까 등짝
1: 스매시. 혼나죠.
0: 아이고. 9898님. 저는 엘베를 탔는데 소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현관 비번이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 아이고.
0: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보 여보 현관 비번 뭐지? 라고 물어보는데 남편이 너무 황당했는지 자기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날 현관 비번 못 누르고 현관 비번 하고 남편에게 어찌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1: 네.
0: 급한 멀리를 딱 보고

0: 나니까 남편에게 그 미안해져서 그날 저녁에 삼겹살 사줬어요. 그치. 왜냐면 밑에서 막 배출이 시작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1: 아이고야.
0: 쫄리면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1: 당황하면.
0: 그럼.
1: 맞아요, 맞아요.
0: 심장 쫄리는 긴박감이나 뭐 누군가 적에게 쫓기고 있거나 막 이러면 갑자기 막네 자리, 여섯 자리가 기억나냐, 그냥.
1: 우리 배짱 퀴즈도요, 집에서 들으신 분들은 정답 맞추신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하게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0: 쉽지 않아요. 우리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1: 그쵸.
0: 예. 2884님.
1: 대구에서 원주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 다녀왔는데 어떤 버스를 타고 왔는지 까먹은 거예요. 한참을 찾다가 버스 기사님이 빨리 안 한다고 화를 내셔가지고 겨우 차 찾아서 타고 엄마 집 갔네요.
0: 근데 진짜 너무 정보량이 많아서 그런가? 응?
1: 그러게요.
0: 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다고 막 MRI 찍어봐야 돼, 막 이런
1: 네,
0: 정도는 아닌데,
1: 설마.
0: 근데 그 어른들은 그런 게 있대요. 예전에는 아이 건망증이 심해졌어라고 간과하던 질환들도 나이가 들면
1: 네?
0: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1: 오.
0: 퍼뜩 그 섬찟해지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8366님. 제가요, 석박지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1: 네네.
0: 꺼드럭대다가 이걸 소금에 절이는 걸 까먹었네? 밍밍한 석박지가 돼서 망한 적 있어요.
1: 아이고야.
0: 양도 크게 하셨을 텐데.
1: 그러게요.
0: 어떻게 무세대기 하셨나?
1: 원수갱에서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그죠?
0: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실수할 확률은 늘어나는 것 같긴
1: 예,
0: 해요. 저도
1: 그쵸.
0: 그렇더라고요. 8493님.
1: 아, 집사람하고 좋아하고, 그 9월 4일 치과 예약인데요. 오늘이 4일인 줄 알고 갔더니, 오늘은 2일이래요.
0: 땡기셨구나.
1: 내일 모레 오겠습니다.
0: 네. 한번 길도 알아놓고 좋죠, 뭐. 경험이지, 뭐. 그런 적 저도 있어요. 스케줄 아닌데 갑자기 아, 나그 스튜디오 가야 되는데 이러고 막 운전해서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나 봐.
1: 아, 우리 피디가 또 저를 위로해 주네요.
0: 아, 다시는 만나지 못할 문천식 씨의 일기를 그리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요.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아 까먹었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1: 12년 전 산악회 산악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태백산 산행이 다음날 새벽 6시인 거, 6시 출발인 걸 까먹고 잤어요. 폰은 또 무음으로 해놓고. 아침 8시 30분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0: 가셨을까?
1: 못 가셨을
0: 못 가셨겠죠?
1: 같은데요.
0: 후발 때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겠지?
1: 네, 한번 여쭤볼까요?
0: 산악회 통신원.
2: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있는 산악회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20년째 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10년 전 1월 1일 날 태백산 일출 산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6시 출발인데 전날 회사 직원들이랑 술 먹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집 앞에 관광버스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산악회 통신원이었습니다.
1: 아이고야,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2: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와, 아침 8시 30분에 이렇게 네. 연락 와서 딱 눈을 떴을 때 첫 생각이 어떤 거였어요?
2: 그냥 지구멍이로 들어가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혼자 가는 산행이 아니라서 좀 더 그렇죠.
2: 네, 네, 네, 네.
1: 리더신데.
0: 대장님이신데. 네. 등산하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2: 네, 한 30년 넘었습니다.
1: 아유, 대단하십니다.
0: 그 안 가본 산이 없으셨겠네, 거의.
2: 아니요, 그래서 아직 거의 대한민국의 10분의 1도 못 가봤습니다.
0: 문천식 선배님이시네.
1: 완전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0: 그니까. 산악회 혹시, 네. 네, 우리나라에 왜요?
2: 좋은 산이 너무 많습니다.
0: 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네.
0: 산악회 하나만 가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가입하셨어요?
2: 아, 전에는 여러 개 했었는데요. 요즘은 두 개, 세 개만 합니다.
1: 아.
0: 혹시 다녀보신 산 중에 좀 초보자들이나 산행을 어느 정도 하신 첫 단계에 네. 계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산?
2: 아, 제가 다녀보기에는 네. 괴산 쪽에 충북 괴산 쪽에 네. 엄청 산이 많거든요.
0: 오, 그래요?
2: 거기는 난이도 상중하가 다 있습니다.
0: 와.
2: 그래서 초보자들부터 등리들부터 전문가들끼리 갈 수 있는 산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0: 아, 저 같은 등민이도 거기는 또 가면은 고를 수가 있군요.
2: 네네. 그 청평호를 보면서 예. 걸을 수 있는 고른 산도 많고.
0: 오, 너무 좋다. 호수 보면서 걷는 건 얼마나 낭만적일까.
1: 저는 궁금한 게 김장님이 하산하고 내려오시면 주로 뭘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2: 주로 뭐 막걸리에 파전이죠.
1: 아, 파전.
0: 언제부터 막걸리에 파전이 짝꿍이 됐을까요?
2: 그거는 아마 그 우리 산악인들 불문율 같아요.
0: 그러니까.
1: 그죠.
0: 네. 수십 년 내려온 전통 같아요.
2: 네네네.
1: 전 평소에 안 사먹던 그 도토리, 그 묵 있잖아요.
0: 아, 도토리묵 잘 안 먹던.
2: 네, 네 그렇죠.
1: 산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2: 네, 예.
0: 이제 또 다음 등반 잡혀 있나요?
2: 네, 다음 주 일요일 날 잡혀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어디 가세요? 여쭤봐도 돼요?
2: 저, 전남에 있는, 무안에 있는 산 겁니다.
0: 무안에 있는 산으로.
1: 또 새벽 일찍 네. 출발하시나요?
2: 예, 네, 보통 6시쯤 출발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자, 멋지다. 네. 산사나이시네.
1: 또 한마디 하셔야죠, 산악인으로서. 네.
2: 아, 아무튼, 우리 그 전국에 산악인들 정말 많고 좋은데 항상 우리 자연을 부삼아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한데 산에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아.

0: 관리도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우리 후손들도 그 산을 다 오를 수 있거든요. 항상 아끼고 사랑하면서 다닙시다.
1: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보면 산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다닌 분들은 이런 매너를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네, 네.
2: 아, 오늘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0: 네, 네.
1: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0: 네. 최근에 중요한 스케줄을 앞두고 자버린 적이 있는데 과연 무슨 스케줄이었을까요?
1: 네.
0: 1번 아들 결혼식, 2번 건강검진, 3번 아내와 데이트.
1: 아들 결혼식, 건강검진, 아내와 데이트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늘 감사합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0: 네.
3: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백조 싱크.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외에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납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네, 사나키 통신원이 까먹고 주무셨던 중요한 스케줄은요?
10: 네, 바로 이번 건강검진이었습니다.
9: 네, 박유나님, 3808님, 6218님 맞추셨네요.
10: 되게 중요한 일 있어서 너무 긴장하셔서 주무시나요?
9: 전화도 다섯 번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0: 베이비복스의 노래입니다. Get up!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역대급 무더위에 지친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한 청송여행. 아이들은 청송아지트 야외 분수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님은 푸른 자연을 품은 객주 파크골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함께 찾은 청송얼음골과 달기 신촌약수탕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며 건강한 휴식까지. 아이들 즐겁고 부모도 편안한 여행. 웃음에 가득한 하루가 추억으로 남고 하루가 아쉬워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여기는 청송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메테리, 티메테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22개 시군과 손잡고 식품산업 육성과 세계화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시군별 식재료와 식품기업, 전통음식, 축제와 관광자원을 연결해 경북을 식품산업의 국가 테스트베드로 구축하고 K푸드 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음식 디미방과 수운잡방, 시의전서 등 경북의 전통 식문화 자산과 지역별 미식 관광을 연계해 글로벌 식품 한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에 경북대가 탈락하고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대학에는 2030년까지 각각 700억 원을 투입해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분야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원

0: 구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SNS에 글로컬 대학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경북대가 탈락한 반면 C, D등급을 받은 대학이 선정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정부는 경북대 탈락 사유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종수 전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이 국립경북대학교 공공부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경북도 대변인과 농축산유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영천부시장과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거쳤습니다. 김 부총장은 예천 캠퍼스를 경북 북부권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지역의 농업, 바이오, 식품, 공공서비스 분야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신임 경북경찰청장의 박헌수 경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박 신임 청장은 간부 후보 44기로 경찰에 입문해 전북청 수사부장과 인천청 수사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경찰청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번 시도경찰청장 인사에 연고직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표시한 안동지역 식품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안동의 한 업체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흑염소 추출식품을 흑염소 82%로 표시해 판매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를 포함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국 15개 제조업소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가운데 이들이 제조 판매한 위반 제품은 5만 8천여 개, 판매액은 3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7.3도, 습도는 72%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쓰고 강연하는 고명원입니다. 저의 또 다른 직업은 메밀국수 식당 주인인데요. 초창기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책은커녕 바로 잠들기도 바빴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죠. 틈날 때마다 하루 5분이라도 책을 보자. 그러면서 여러 책에서 장사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기법과 판매 방법을 찾았고 바로 식당 운영에 적용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독서는 여유로울 때보다 힘들 때 훨씬 효과가 좋구나. 그러고 보니 벌써 독서의 계절 9월이네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정.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잠시 후에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질 텐데요. 2719님, 민담과 만담 사이 들을 때마다 대체 어디까지가 애드립이고 어디까지가 대본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어느 나라 민담일지 기대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1: 네.
2: 예,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1: 그렇죠. 정해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2: 예, 그러니까 어떤 날은 눈 돌아가서 애드립이 막 넘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정말 예, 배우들처럼 대본에만 충실한 날도 있고.
1: 그렇습니다. 민만사 잠시 후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지라시 참...

0: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에어비앤비,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환인제약,
0: 국민연료 선연료,
1: 데이팩,
0: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1: 한국도로공사,
0: 빅토스,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0: 206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민담, 밤에 빨래하는 여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2: Bonjour, mademoiselle. 옛날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마오 쿠자네크라는 나무꾼과 그의 아내 앙도리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네 명이 있었는데 마오는 날마다 나무를 하러 다녔고 앙도리도 집에서 부지런히 실을 잡았지만 살림은 늘 빠듯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를 앞둔 주말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축제 준비로 한창 분주했고 마오 역시 축제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해야 했답니다.
3: 아, 봉진, 여봉봉, 앙드리드야. 아, 이번 주말은 우리 마을 축제에 가는 우리 가족도 갈 준비를 해야 한다, 붕, 바가. 아, 근데 앙드리, 내 흰색 셔츠가 어디서 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붕.
4: 아! 자리 좀 찾아봤어, 붕!
3: 응?
4: 맨날 아무 데나 벗어놓으니까 너 찾으려면 없지, 왔지?
3: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다 걸어뒀는데, 붕.
4: 어우, 여보. 미양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빨래를 안 했어, 봉.
3: 거봐라. 맨날 자기가 잘못해놓고 생사랑 잠들었어, 봉.
4: 어우, 내가 일주일 내내 몰래 앞에서 쓸자꽁, 다듬질라꽁, 슈스 빨 시간이 어디용, 성장. 이따가 빨래할 테니까 기다렸어, 봉.
2: 그래서 그날 밤 앙돌이는 빨래감을 들고 마을의 빨래터로 향했죠.
4: 진짜 이놈의 빨래 정말 쓰쓰겠노.

0: 스칼라 요런 때블랑?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져블랑? 어? 더러워 죽겠지봉. 그런데 그때 흰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앙돌이에게 다가옵니다. 그 여자는 머릿수건도 쓰지 않은 채 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빨래를 한아름 들고 있었지요.
1: Bonjour, salut, madame. Je dois faire les résumés à la bande. Je vais vous donner un peu de temps.
0: Hey! Sally, Sally! 물론이 소아 쌀. 쌀이는 넉넉해 소아.
1: 오, 메스보구. 자, 그럼 빨래를 시작해볼까? 이제 자, 바지 벗고 이불 끝나 불. 홈백 파이어. 빨래는 정말 즐거웠당.
0: 여자는 앙돌이가 눈을 몇 번 깜빡이는 사이에 아니 그 많고 많던 빨래를 순식간에 다 헤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앙돌이에게 말했죠.
1: 아하, 마담, 저 빨래는 잘하셨어요?
0: 오랄라.
1: 마담, 빨래도 제가 썸부 해드릴 수 있어. 누런 때 벗기느라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0: 오랄라, 정말이세요? 어우, 솔직히 난 좀 힘들어 보아. 집이 가난스봉.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빠지게 일한 마스봉.
1: 저런저런 나를 한번 믿어봐봉. 지금 그 누런 셔츠도 다 빨아주고 집에 들린 빨래감 있으면 가져와 보고송. 내가 다 빨아줄 때면 탈수건조까지 해주꽝.
0: 와우, 정말이세요? 메르시 보고, 메르시 보고, 꾸꾸. 내가 정말 얼른 집에 가서 빨래감들 가져오게 메허라.
1: 네네, 그렇게 하시버플래. 기다릴게롱.
0: 앙돌이는 빨래를 맡길 생각에 신나서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2: 앙돌이, 벌써 빨래를 다 한 거라병? 눈도 안 내라, 멜미스.
0: 아니, 여봉, 여봉. 나 오늘 오랄라 아주 운이 좋았어, 봉.
2: 뭐가?
0: 빨래터에 갔다가 아주 고마운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봉.
2: 누굴 만났길래 들어?
0: 어떤 긴 머리 여자가 옆에 앉냐고, 앉아도 되냐고 묻는 거, 봉.
2: 응?
0: 그래서 내가 앉으라고 했어, 봉. 근데 빨래를 시작하는데, 봉. 와, 비누치 있고, 방망이 있고, 오랄라 탈수고까지 엄청 빨아줬대.
2: 응? 그래서? 계속 말해서 보고?
0: 그러더니, 오라라, 내가 하고 있던 빨래도 해주겠다스 봉! 그다 집에 있는 빨래도 갖다 주면, 그것도 다 해주겠다스 봉, 봉, 왔다 봉!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의 표정이 막 심각해집니다.
2: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앙돌이?
0: 왜?
2: 당신 큰일 날 뻔했어. 빨래터에서 만난 그 여자 악령이 된 귀신이라 따도와.
0: 뭐해? 악령? 귀신 놓고 와?
2: 귀신!
0: 오라라.
2: 착한 척을 하면서 당신한테 접근한 것이 틀림없어 봉. 일단 문이나 단단히 걸어 잠그라 뚫어.
0: 알았어. 뚫었으리라. 히로 어쩌죠?
2: 왜?
0: 내가 빨래터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여자 나를 찾아 집으로 올 텐데 들으셔도. 마우는 잠시 생각에 잠겨 집안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 잠깐만,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리셔도.
0: 왜?
2: 빗자루로 집안을 쓸고 남버크. 빗자루를 구석에 거꾸로 세워서 봉.
0: 거꾸로 세봉?
2: 그런 다음 벽난로 옆에 서 있는 그 세발 달린 냄비 받침대를 못에다 걸고.
0: 못세봉?
2: 마지막으로 양동이에 담긴 비물로 당신 손을 씻어 뿌러.
0: 씻어 뿌러.
2: 당장 빨리 뚜와.
0: 빨리 뚜와. 남편 마오의 말대로 한 뒤 두 사람은 이불 속으로 숨었죠. 그리고 잠시 후.
1: 마담, 에스라크, 빨래만 에스키슨 분쌀. 빨리 문 열었어.
3: 빨리 열었어, 아까!
0: 앙돌이와 마오는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꽁꽁 숨어 있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귀신은 문을 계속 두드리더니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휘몰아칩니다.
3: 이것들이 눈치를 채버렸어. 잡히면 가만 안 두니 쓰러까!
0: 그러더니 귀신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3: 세발 달린 냄비 받침대요. 받침대요. 이문을 좀 열어주겠소. 저것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다 들어보라.
0: 그러자 냄비 받침대가 말했습니다.
4: 그럴 수가 없어요. 보다시피 저는 못에 걸려있거든요.
3: 짜증나네. 그거 안 되겠슈? 자, 그럼 난 착한 빗자루 보겠지, 빗자루? 어서 입은 좀 열어둬.
4: 그럴 수 없어요.
5: 보다 섭외자는 거꾸로 해서 오자 있거든요.

0: 아우, 피쏠려. 저 피쏠린 거 보이시나요?
1: 아, 이러면 단나가리스봉.
2: 단나가리스봉은
1: 그렇다면 양동에 담긴 빗물 나에게로 흘러와서 이 문 좀 열어줘.
0: 아우, 또르릉. 나는 빗물. 저도 어림없겠어요.
1: 어?
0: 앙도희가나 뭐랄 내 몰로 손을 이래이래 씻었거든요.
1: 아!
3: 그러자 그 세게 불던 돌풍이 잠잠해집니다. 앙도리와 마오는 서로를 꼭 껴안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리고 귀신의 썩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1: 아! 짜증나! 앙도리! 넌 아주 현명한 나무꾼 남편과 결혼했으므 복도 나는 지지랍스마!
3: 그렇게 남편의 기지로 성격이 거지 같은 빨래 귀신은 떠나버렸고 잠시 후 마오가 말합니다.
4: 아마 그 귀신은 생전에 비누를 아끼느라 돌로 사람들 옷을 왁왁 문질러 반지를 지은 여자일 거라 보고 그 죄값을 치르나 죽어서도 계속 빨래를 때려 하고 있는 거라 보고 그 귀신한테 잡혀갔으면 당신도 죽어라 병수 빨래만 할 뻔해도 떳떳풍!
3: 왜 욕같지?
4: 농?
3: 기분 탓인가?
4: No.
3: 뭐가 뿡이 많았어. 암튼 그렇게 마오의 현명한 처신 덕분에 앙도리는 무사히 귀기를 넘겼고 결국 두 사람은 뭐 별탈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0: 예,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GD 태양의 굿보이 들으셨습니다.
1: 네, 7586님이 남편 잘했다고 노래 굿보인가요? 아, 노래도 웃겨. 크크크크크.
0: 네, 우리 피디가 좀 웃겨요.
1: 예. 네. 7690님,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주차하고 듣고 있었는데, 네. 아, 나 웃겨서 집중 안 돼. 혼났네, 진짜. 아, 정선이 문천식 최고. 올라라.
0: 감사합니다.
1: 네, 맥시. 아니 근데 악령인 거 모른 척하고 계속 지냈으면 계속 빨래 서비스 받았을 텐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셨어요. 6752님이. 예. 네. 나도 그게 좀 아쉽더라고.
0: 그렇죠. 또 아. 교훈 놓치지 않으십니다. 7836님. 오늘의 교훈.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다.
1: 없다 없다. 네. 그럼 빨래 서비스 계속 받았으면 대가가 있었겠다.
0: 그럼요.
1: 이동우님.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게 세탁기와 건조기 2인원으로 사주자. 우리 이동우님. 아내가 옆에 계시군요.
0: 그렇군요.
1: 같이 듣고 계시는군요.
0: 최준호님은요. 교훈. 부모님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 밤늦게 빨래하러 간 죄지요.
1: 네. 그래. 보송 사나운 것들을 보게 되고 뭐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만날 수 있어. 네. 조심해야 돼. 가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 9859님. 손 안 대고 코 푸시려다 큰일 날 뻔하셨네. 안 그럴 때게 세탁기 놔드리고 싶어요. 크크크크. 아, 그 남편의 마지막 절규가 그 문천식 씨 개그맨으로서 아 뭔가 한 건을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에
0: 맞아요.
1: 포효하듯 예, 다 쏟아낸 사자후였어요 마지막은 정말
0: 예, 깨운치가 않습니다 예. 늘
1: 뿡이 한 15개 나왔어 한 문장 안에 와
0: 1908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남에게 미루지 말자 라고
1: 말자 뿡 예. 자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려요
0: 그리고 이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민만사 퀴즈 프랑스 민담 들어봤으니까 프랑스 관련된 퀴즈 내어드립니다.
2: 이곳은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휴양도시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가 매년 열리는 곳입니다.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모이는 화려한 레드카펫과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제영화제의 도시 이곳은 어디일까요?
0: 보기 있습니다. 1번 깐 깐느라고도 하죠.
1: 네.
0: 칸. 2번 니스, 3번 리옹.
2: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0: 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들을까요?
2: 카니발입니다.

0: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제영화제의 도시의 정답은요?
1: 1번 깐. 칸이었습니다.
0: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1: 정답 맞힌 분 이지환님, 0882님, 3332님 세 분 포함 다섯 분께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0: 노래 마저 듣고 광고도 듣고 올게요.

0: 고즈넉한 고택과 오래된 돌담길, 그리고 소나무향 가득한 금당실 마을. 9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 예천 금당실 전통마을 곳곳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미션을 따라 걷고 듣고 발견하는 예천 금당실 마을 라디엔티어링.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054-851-7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금당실 마을의 시간 속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예천군이 주최하고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딱하고 싫어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레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3: 법조계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생겼던 천녀치.
1: 네. 이게 제가 두 분과 함께 10년 가까이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정 예. 출연하는 그런 참 보람이 아닌가? 이런
0: 진짜 그렇네요.
1: 드네요.
0: 저희도 보람 진짜. 있네요. 덕분에. 예.
1: 아 다행입니다.
0: 자 이렇게 또 어려운 거 좀 난감하고 뭔가 맥이 안 잡히는 일들 많잖아 살면서.
2: 그렇죠.
0: 그런 쪽으로 법률 상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지금 남겨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2: 네 이제 사연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문자로. 4248님 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투잡으로 탁송일을 하는데요. 일하다 보면 소액씩 탁송비를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탁송기사입니다.
3: 예 수고하셨어요.
0: 아 예, 네. 식사 중이셨나봐요. 그 탁송비도 3만원입니다.
3: 예. 그거는 그 발주자한테 받으셔야지.
0: 예?
3: 네 그 양반한테 돈을 줬는데.
0: 아니 죄송한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3: 그걸 못 들면 어떡해.
0: 아 좀 들어.
3: 아이고 나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받아요.
0: 아 들어.
3: 아 시금치가 더럽게 안 빠지. 아무튼 난 전 죄송해요.
0: 이렇게 인수하신 분이 탁송비를 발주자한테 받으라고 하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 여보세요? 예 탁송기사입니다. 차량 도착 완료했습니다.
4: 에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0: 에?
4: 에 뭐.
0: 아,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저 탁송비 4만원입니다.
4: 아유 귀찮아. 내가 좀 이따 입금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급한 일 있어가지고. 네.
0: 잠시만요. 저기요 저 게임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설마 게임 하시느라 입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4: 아이 사람 귀찮게 하네 진짜. 나중에 확인을 준다니까 짜증나게. 아이 졌잖아 아이 진짜.
0: 이런 식으로 탁송비를 떼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요. 일을 시키신 분 연락처만 알고 다른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사기로 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이런 일 많이 계신가 봐요.
0: 이게 예,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생계인데 아이고 소액이고 뭐 그걸 떠나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래인데 이건 아유
2: 그러니까요.
0: 개념이 너무 안 서 계신다.
2: 그럼 탁송이라는 거는 차를 네. 이동시켜주는 직업 말씀하신 거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게 이제 대리운전과 또 다르죠.
2: 다르죠.
1: 네, 그래서 네. 대리운전
2: 동행이 아니니까.
1: 그렇습니다. 네. 예, 대리운전은 차 소유주 차주와 함께 가는 거고
2: 네.
1: 그렇지 않고 혼자서 이제 모는 거는 이제 탁송. 이라고 네. 하는데 이 탁송이라든지
2: 네.
1: 아니면 택배 배달이나 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유사한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이걸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
0: 네.
2: 그래요.
1: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0: 아니 이런 게 보통 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선불로 일단 결제가 되잖아요. 탁송비가.
2: 그렇죠. 그렇죠.
1: 네네.
0: 그래야 움직이시는 건데.
2: 후불로 하고 안 준다 이거잖아요 지금.
0: 그런데도 있나 봐.
2: 돈을 떼는 건데 지금.
1: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갈등은
2: 예.
1: 애초에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0: 그렇죠.
1: 아니면 정하긴 했지만 아 이게 소액인데 아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준다 못 준다 나중에 주겠다 야 이거 내가 내기로 한 게 아니라 저쪽이 내기로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하거나 아니면 달라고 해서 시간을 끌 경우에는 소모할 경우에는 손해가 더 큽니다.
2: 그러네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2: 예.
1: 그냥 아유 이 시간에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 빨리 하는 게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2: 그래요.
1: 이걸 또 악용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2: 그렇죠. 설마 2만 5천 원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겠어? 뭐 이러면서 그죠?
1: 그러니까요.
0: 네. 아, 나 그 시금치 네. 빼는 아저씨 별로야. 아, 너무 싫어. 시금치 너무 지저분하게 빼. 옆으로 누워 있었나? 시금치가?
1: 아니, 심지어 아까 네. 이제 꽁트에서도 게임, 비디오 게임 하다가
0: 또, 아, 진짜 어쩜 네. 그래.
2: 아동우겐! 아동우겐!
1: 너무 옛날,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예.
0: 야.
1: 예.
0: 지금 업로드 시키시고.
1: 네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그, 게임이 아시안 게임 종목이기도 하죠.
2: 아, 그랬나요?
1: 아시안 게임 종목, 아,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건가요?
0: 그렇죠.
2: 아, 네.
0: 네. 어쨌든 네. 무슨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은 약속인데.
1: 네. 그럼요.
0: 아니, 그걸 지켜주셔야지 한 네.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난 기분이 나빠 그래서.
1: 그러니까요. 아니, 오토바이 퀵 서비스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착불이냐,
2: 네.
1: 뭐냐, 이게 갈등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동차 탁송은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2: 맞아요. 네, 네. 몇천만 원씩 하는데.
1: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탁송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그렇죠. 그 보통 이 탁송을 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차 수리를 맡겼거나 맞아요. 뭐 여러 가지
1: 뭐 신차도 있고요.
0: 그렇죠. 신차가 네. 나오면 또 집 앞으로 가져다 주는 네. 서비스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조건이.
1: 그렇죠. 예. 네. 네.

0: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시간을 끄는 거, 당연히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고, 받을 권리가 이제 4248님에게 있는 거죠.
2: 그죠. 예.
1: 그런데 이게, 아, 금액이 좀 적다.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안 주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사기죄로 처벌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사기죄는 애초에 사기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비용을 줄 능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네. 마치 줄 것처럼 속여가지고 네. 이 탁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성립하는 건데, 지금 이 사안들은 마치 줘야 되는 그런 금전적인 지급 채무가 있지만 네. 이게 없는 것처럼 그냥 우기고 시간 끌고 못 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민사 사안이지 형사 사안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0: 그럼 변호사님, 이분 질문대로 만약에 네. 사건이 탁송이 아니라 좀 큰 사건이라고 하면
1: 예.
0: 전화번호만 가지고 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1: 어, 일단 가능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성명불상으로도 일단 하는데 그 예. 후에 누군지 모르겠다. 예, 하지만 이 전화번호가 예. 휴대전화번호로 가정한다면 통신사에 가입을 했을 겁니다.
0: 그렇죠.
1: 네, 그렇다면은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고 아. 이걸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나오면 또 법원에서 이걸 알려주면서 이제 좀 확인을 해라.
0: 그래요.
1: 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또 주민센터에 가서 예. 확인을 서류를 받을 수 있거든요.
0: 복잡하고.
1: 이걸 가지고 가면은 떼줍니다.
0: 예, 예.
1: 이걸 가지고 또 법원에다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제출을 하면은 예. 모든 절차가 확인돼가지고 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데
0: 아.
1: 문제는 만약에 외국인이거나
0: 예.
1: 아니면 실전화기가 없거나
0: 그 범죄자들을 쓰는 대포폰이거나
1: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전화번호 가지고 신원을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죠.
0: 아, 그렇군요.
1: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2: 아, 그러니까 이게 알고 계신 것 같아.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배부대 배꼽이 더 크고
0: 그쵸.
2: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그런 좀 야비한 마음이야.
0: 그런
2: 진짜.
0: 것 같아요.
2: 이런 네. 거 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사람들 괴롭히면 안 돼. 이거 괴롭히 하는 거지, 이것도.
0: 맞아요. 여러분, 네. 돈 진짜 주셔야 됩니다.
2: 그리고 웬만하면 선불제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이거 말고도 변호사님,
1: 네.
2: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탁송기사님들이 사진을 다 찍어둠에도 불구하고, 뭐 차가 뭐
1: 맞아요.
2: 다르네.
0: 뭐 상처가
2: 문제가 있네.
0: 뭐.
1: 그러니까요.
2: 이런 예. 여타 다른 부작용들도 네. 있을
1: 그리고
2: 거야.
1: 그리고 이 탁송기사가 이제 차량을 이제 운전하기 전에 인수할 때 넘겨받을 네. 때, 또 주변 쭉 돌면서 사진 찍거나 동영상 촬영하잖아요.
2: 맞아요. 네.
1: 그거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0: 기분
1: 왜 나를
0: 나쁘다고요?
1: 못 믿냐? 뭐 이러면서 아, 나를 아. 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2: 별일이다,
1: 거기서 또 항의하다가 또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0: 아.
1: 갖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0: 아,
1: 고생 많이 하시는 거예요.
0: 아, 인간 군상이 다양하군요.
2: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아, 도대체 무슨 일을 겪어야 그렇게 배려가 없고 그렇게 오만할까?
0: 무례하고 그죠?
2: 그렇죠. 이건 상식선의 것들이잖아요.
0: 왜 우리가 뭐 지불을 안 해 왜?
2: 다들 그러니까요. 저희도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암묵적인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네.
0: 우리 4248님 기사님 힘내십시오.
2: 네, 진짜 네. 아유, 정말 저희 마음이 좋지 네. 않네요.
0: 변호사님 추천곡으로 네. 좀 위로 좀 해주실래요?
1: 지금 탁송비가 네. 이 콩트에서 3만 원, 뭐 4만 원 이랬잖아요.
2: 네.
1: 물론 이것도 뭐 이제 뭐 아주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 그럼요.
1: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0: 네.
1: 함께 전의를 다지는
0: 네.
1: 그런 차원에서 성진우의
2: 네.
1: 포기하지 마.
0: 아, 좋습니다.
1: 이거 한번 들어야 됩니다.
0: 네, 맞아요.
2: 그럼요. 이 노래는 계속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0: 그렇죠.
2: 자, 우리 변호사님의 추천곡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듣고 와서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까요?

0: 네, 문앤정으로 의뢰하신 두 번째 사연은요, 홈페이지로 김현종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 얼마 전 퇴근하고 밤 10시쯤 반려견 두 마리와 산책하고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생활도로 갓길 쪽으로 세워진 차량 쪽에서 작은 강아지가 나타나더니 막 짖으면서 저희 쪽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리드줄을 발밑으로 끌어당겨 반려견들을 통제했습니다. 근데 달려드는 강아지는 저희와 다르게 통제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자동 리드줄을 하고 있었고 그 강아지 보호자는 통제를 못했어요. 결국 리드줄이 쫙 늘어나서 강아지가 코앞까지 왔고 저희 반려견들은 물리진 않았지만 상대편 강아지가 체구가 작아서 귀 뒤쪽을 저희 반려견에게 물리고 말았어요.
2: 어머 어떡해. 어우 가브리엘. 어우 진짜 어떡해. 어우 저기요. 저기요 여보 이봐요.
1: 어우 깜짝이야.
2: 우리 가브리엘 귀 피나는 거 보여 안 보여. 어? 어 가브리엘.
1: 잠깐만요. 여보세요.
2: 왜요?
1: 아니 물린 건 물론 안 됐지만 그쪽 강아지가 먼저 달려왔는데 리드줄을 좀 통제를 하셨어야죠. 이걸 제대로 안 잡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2: 어머 웃겨 진짜. 말이야 방구야. 그럼 나 때문에 가브리엘 다쳤다는 거예요? 어이없어 미쳤나 봐 진짜. 아 됐어요. 됐거든요. 우리 가브리엘 치료해야 되니까 빨리 아 연락처 빨리 줘요. 아 가게. 아 가브리엘 어떡해.
1: 왜 저래? 뭐가 문제인 거야? 아 일단 그래서 연락처를 교환한 뒤에 상대편 보호자가 반려견을 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비 중 일부를 저희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예 일상생활 책임보험 접수 요구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민법을 들이미시더군요.
2: 여보세요. 제가 저기 그 뭐야 법 공부를 좀 했어요.
1: 예?
2: 민법 제759조에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 그게 뭔데요?
2: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그러나 어디 보시고 읽는 거야 지금?
2: 기다려봐요. 가브리엘 조용히 해. 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뭔 소린지 알아요?

0: 우리 가만히 다쳤으니까.
1: 아, 뭐,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아, 웃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으니까.
0: 우리 개불이 다쳤으니까.
1: 개불이에요? 개불이요?
0: 그쪽이.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1: 진짜.
0: 웃겨, 진짜. 그쪽이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Do you understand?
1: 아우, 이상해. 주인인지 가불인지 모르는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내 생각해보니 이상한 거예요.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했을 때는 예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통제한 저는 잘못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상대방이 통제해서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으면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저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건가요?
2: 아 강아지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1: 아 이거는 진짜 네.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이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게 문천식 씨가 연기한 분이 물론 가해자 쪽을 연기할 때가 많은데 필요 이상의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연기를 해요.
2: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다.
1: 개불이엘, 개불, 뭐 해태, 해태 과자냐, 뭐 해태, 뭐 이러면서 네. 계속 애드립이.
3: 아니 재판할 때도 물론 법적으로 다 결론이 나오는 거지만 예. 만약에 상대방 당사자가 조금 전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
2: 네.
3: 네. 개브리엘, 이런 모습들.
2: 네. 네. 너무 막 이렇게 들. 네네네. 뭐 흥분한다든지.
3: 그런 태도 보이면 예. 오히려 좋습니다, 저희는.
2: 아, 그래요?
3: 네네. 당연하죠. 잘 됐다.
1: 그렇지.
3: 그런 생각 하고, 만약에 저희 그, 의뢰인이 그런 모습에, 그런 성향이라면, 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2: 아, 진짜.
3: 그냥 가만히 계시라. 아, 차라리 가만히. 재판 나오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2: 그러면.
1: 근데 솔직히 정말,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 문천식 씨 같은 견주가 계세요.
2: 아. 가끔 네. 있어요.
1: 맞습니다.
2: 네. 제가 전혀 없는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습니다. 네.
1: 그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네. 개에 대한 어떤 네. 맹목적인 그렇죠. 추앙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2: 좀 과하죠. 한번 여쭤볼게요. 주인이 통제를 못해서 다가온 강아지가 내 반려견한테 물림을 당했을 때 저쪽이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나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
3: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
2: 아 그래요, 회장님?
1: 네, 일단 물렸으니까. 네.
0: 아, 우리 개불이 물려가시그.
1: 개불 같아. 진짜 줄여서 개불이라고.
0: 네. 아 제가 미국 생활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4: 해산물 좋아하시는 줄.
3: 네. 일단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법적으로 보자면은 오, 그 개브리엘 견주가 네. 법 공부를 하긴 한 겁니다.
2: 봤어요, 진짜 봤어요. 네, 예, 예, 약간 민법을 봤어요.
3: 예, 더듬거리긴 했지만 예. 이 조항 저희가 이런 반려동물 나올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민법에 실제로 이 동물 점유자의 책임 규정이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3: 예, 예. 그래서 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예.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개가 개를 문 거지만
2: 그렇죠.
3: 어찌 보면은 상대방 개 이 가브리엘은 또 가브리엘 견주의 소유잖아요. 민법적으로 볼 때는
1: 그렇죠.
3: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 손해를 끼친 것이다. 재산상 손해를 준 것이다라고 예. 보아서 그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맞아요. 여지는 있어요.
1: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네.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하네스도 이제 가슴띠도 네. 그리고 이 리드줄이라는 것도 개념을 아실 텐데 그게 쭉쭉 늘어난 2m 막 뭐 3m 이렇게 늘어나는 네. 리드줄이 있어요. 한 5m 이상으로. 네. 근데 그거를 빨리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 이것도 사실 견주의 몫인데
3: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런 종류에 따라서의 차등을 좀 둘 순 없는 건지
3: 맞습니다.
1: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안 건 거는 명백히 잘못한 거거든요.
3: 맞아요. 예. 일단은 그래도 지금이 우리 김현정님의 네. 반려견이 물었으니까 책임 인정되는 거고
1: 네.
3: 다만 이 동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가지고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1: 혜택 또 나오나?
3: 네네. 다 주의 다 했다. 그런데도 벌어진 일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이론적으로 주장 가능한 거거든요.
2: 네.
3: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유, 그래도 주의를 다 했으면은 이렇게 안 물었겠지. 라고 보는 게 현재 법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종님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될 것인데, 다만, 네.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냐를 두고는 조금 전에 정선우 씨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상대 견주. 이 가브리엘 견주가 이거 제대로 통제를 못 했다. 또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양쪽의 어떤 책임,
1: 네,
3: 책임 비중을 가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아요.
1: 약간 소형견이라고 네. 방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형견은 아이고 얘네들이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안 그래요. 소형견이든 대형견이든 중형견이든 변수가 있으면 동물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2: 알겠습니다.
1: 네. 네. 자 어쨌든 우리

0: 손수 변호사님께 또 진심을 네. 다해서 상담을 네. 해주셨으니까 또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며 네. 오늘 이만 또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맞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소감.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담.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가네 가네 우야가네.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잼을 나르며 부르는 위아자 허허 소리입니다. 무거운 풀잼을 등에 지고 내려오는 길, 노래는 가장 좋은 벗이 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네, 수요일 순서 다 마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고맙습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7: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6: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0: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의결을 거쳐서 법원에서 인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 열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그리고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75.9%, 주주 100%의 찬성이 있었다면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한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당시 국수본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보다 앞서 발생한 이주 여성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해달라는 광주 광산서 수사팀의 건의를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서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국수본에 여러 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은 미흡한 초동 조치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의식해서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을 의도적으로 감추고자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통안전지도 봉사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교길 안전이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맞벌이나 자녀 돌봄 등으로 정해진 날짜에 교통안전지도 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서 대체 봉사자를 구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서시교육청이 지불하며 대체 봉사자가 필요한 학부모는 당근마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전 회장을 오늘 낮 12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대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부당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최고 30mm, 제주도는 최고 2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광주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양화대교를 부른 가수 자이언티는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 음악 모두가 아주 못마땅했다죠. 목소리를 가리려고 코러스를 과하게 쓰고 늘 선글라스를 쓴 것도 눈빛을 감추고 싶어서고 무대 영상을 봐도 끔찍하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싫었던 것들이 서서히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더랍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개성 넘치는 목소리고 선글라스는 스타일을 살려주는 상징이고 무대도 경험이 쌓이면서 세련돼지고 나의 미운 면모들 오히려 소중해지는 날이 꼭 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어제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30대 여성은 5살 딸 앞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요.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무려 4차례나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사건 직후 스마트워치도 눌렀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참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워치를 누르고도 1분 30초, 3분 만에 목숨을 잃은 남양주와 성남의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숱한 유사 범죄를 겪어왔습니다.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둔 채 피해자에게 기기 하나 쥐어주고 알아서 피하라는 식이 아니라며 머물러 있는데요.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선제 가해자 격리 조치 없는 대책은 그저 공허한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살려달란 절박한 신호를 국가가 더는 외면 말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9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폐수의 차폐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폐수 교수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의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 잠시 후 봉화군 미래 전략과 김희동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원을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규정.

0: 한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 고령자 수가 많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심각성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1: 뭐 심각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사고가 생길 정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3년 차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이 비율이 점차 급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 10년 동안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은 그 효과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다양한 방법을 융합시켜야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요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1: 뭐냐면은 선진국 대비해서 고령자들의 취업 비율이 선진국 평균의 3배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연세에 들어서 이 일자리를 나가는 비율이 3배가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일자리 나가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차를 운전한다든지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따라서 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독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좀 더 많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이 좀 묻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이게 이동권 보장도 간과할 수 없는 기본권인데 정부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운동이나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치매검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1: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지금 한 2.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라는 건데 이게 다른 선진국도 비슷합니다. 이게 벌써 도입된 지 한 10년 됐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반납하면은 10만원, 20만원 교통카드 한번 일회성으로 줘요. 근데 일회성으로 그거 받기 위해서 반납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시골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대중교통 버스가 두 번 지나간다든지 이런 경우 특히 이 집안에서 급한 일이나 가족이 아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때 면허를 갖고 있어야 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1,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읍면동, 시골 같은 경우 외진 곳은 어떻게 이걸 감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지자체에서도요 몇 군데가 100원 택시를 하고 있어요. 100원 택시가 뭐냐면은 필요할 때 택시 불러서 이용을 하고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서 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100원만 내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인데 이렇게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도 20년 앞서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거든요.
0: 네.
1: 일본은 읍면동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꼭 지원하는 이 지속 프로그램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택배 같은 거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또 은행 금리 저리를 해서 택배 같은 거 무료로 하면은 그 차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뜻도 있거든요.
0: 네, 네.
1: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주면서 운전 횟수를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심지 같은데 면허를 왜 반납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고령자인데 정부에서 자격이나 면허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존감 때문에 반납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이런 분들은 면담을 통해서 운전을 안 하더라도 면허를 유지해주는 이중 면허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맞춤 전문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치매검사 말씀하셨죠. 치매를 통해서 운전면허가 박탈된 사람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좀 더 지금의 방법보다도 훨씬 더 검증된 다양한 방법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80세 이상이 되면은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박탈을 합니다.
0: 일괄 박탈이군요.
1: 예, 근데 이제 이걸 선택의 폭을 주지 않으면은 헌법이 위반이 돼요. 이동권의 자유니까요.
0: 네.
1: 그래서 대신 2년마다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보통 이제 65세 하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에서 고령자들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옛날 제도예요. 몇십 년 전. 지금 아시겠지만 65세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0: 교통사고가 절대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1: 네.
0: 보통 70세에서 좀 증가를 하고 75세 넘으면 급증을 합니다. 음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65세 이상이 고령자의 기준이지만은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리해서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미나 뭐 미국이나 이런 호주 같은 데도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조건부 면허가 뭐냐면은 네. 고령자들이 야밤에 밤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심야 시간대에 운전 안 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이 고소로 움직이는 거는 반응이 어려우니까 고속도로 운전 안 하고 국도만 운전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만 하는 게 조건부 면허거든요.
1: 네.
0: 이거 자진 조건부 면허라고 해서 적용하는 국가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 이것도 75세 넘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지금 검토 끝나가지고 지금 만지작거려요.
1: 아, 그래요?
0: 예전에 조건부 면허를 고령자 운전자한테 하겠다라고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1: 네, 네.
0: 왜냐면은 아까 세대라 그랬잖아요. 취업에.
1: 네.
0: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나를 이제 고령자보다도,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 있죠. 뭐, 위험군한테 이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사실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는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다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게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 일본이 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률이 90%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 네. 장치가 확실히 효과가 입증된 거죠?
0: 굉장히 크죠. 지금 13년 정도 됐는데 애프터마켓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여러 개 업체가 일본의 모든 차는 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로 한 90% 장착을 했는데
1: 네.
0: 비용이 한 40만 원 되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50% 이상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해주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뭐냐면은 보통 실수하는 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브레이크라 생각해서 밟았는데 가속 페달 밟은 거죠. 그래서 차가 튀어나가서 사고 나는 건데
1: 네.
0: 이거는 꼭 고령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초보 운전자도 실수를 하고 베테랑 운전자도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는 게 페달 오조작이에요. 그래서 앞뒤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페달 오조작 차가 움직이질 않고 그리고 계기판에 당신 잘못 밟고 있습니다라는 게 떠요. 그래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90%까지 장착을 했더니요. 효과가 얼마큼 좋냐면은 전체 고령 운전자 사고의 45%가 줄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제가 이 일본의 효과,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4, 5년 전부터 국내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이나 칼럼 또 이 정부 고령운전자 관련 자문의 일도 있으니까
1: 네.
0: 이런 거 도입을 해서 정부가 2, 3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느려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인증받아서 장착하는 업체가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어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개 업체가 나와서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1: 네.
0: 문제는 인증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사람의 목숨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0: 인증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1: 너무 낮아요.
0: 네, 너무 낮으면은 그런 휴증이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사람 목숨하고 직결되는 건데 R&D, 국내에서 연구 개발 기능도 없는 거를 모듈이나 시스템을 뭐 저가, 다른 해외에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 갖다가 이 보조금도 주니까 장사치들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명회를 했는데
1: 네.
0: 19개 업체가 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국내에서 R&D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서너 개 업체도 안 됩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장착을 했을 때 사고가 나서 도리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을 했더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동작이 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의 책임이죠, 이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정부에다 지금 이 기준을 지금같이 뭐 만들면 안 된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30%만 잘못 밟았을 때 30%만 속도 늦추면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100km를 밟았을 때 70km인데 70km를 밟는다고 사람이 안 죽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것들, 일본을 참조 삼아서 국제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고 일반 물건 파는 게 아니라
1: 네.
0: 사람하고 목숨하고 직결된 첨단 안전장치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가 좀 더 안전 기준에 대한 거, 또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지를 증점적으로 확인을 해서 요

0: 장착 비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저한테 지자체들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아, 우리 지자체에서는 50% 이상 대주려고 예산도 편성돼 있다. 업체를 소개시켜달라고 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아직 인증된 팔 수 있는 허가된 거는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내년에 몇 개 업체가 나와서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고령 운전자 차량이 노후된 오래된 차가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0: 네, 그러니까 연식도 다양해서 들어가 있는 장치가 다 틀려요. 네, 다르다는 얘기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좀 더 이 안전한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이 방법이 다는 아니고
1: 네.
0: 아까 조건 변화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한국형 선진 모델을 융합을 하면은 분명히 효과를 보면서 일자리에 영향을 덜 주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국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인증 기준이 이 오조작 시에 30% 속도 저감만 만족하면 통과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네. 이런 무분별한 제품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요?
0: 방법 많습니다.
1: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제 기준의 항목 중에서는 앞에 전방이나 후방에 1m, 1.5m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속 80km 이하로 자동으로 줄어들게끔 돼 있고 이런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밀하게 좀 만들고 국내 R&D가 없으면은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러한 AS 전국 기능부터 또 이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저작권 협회가 있어요.
1: 네.
0: 저작권 협회 임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그 에스크로라 그래서 이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 저작권 협회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가 뭐 외부에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누가 뭐 지적 소유권 문제로 수면 위로 올른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임치 저장에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비교를 해서 보호도 해주면서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R&D 기능이 없는 업체들은 아예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일본도 보면은 90%가 13년 동안 장착이 되는데 일본 업체 위에는 다른 해외에서 엄두를 못 내요.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우리가 적극 참조하면은 국내 중소기업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검증도 되고 AS는 물론 잘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야지 무작정 인증해서 업체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정부한테 지금 촉구하는 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과 함께 여러 제도가 어떻게 융합돼야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6시 23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특히나 우리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까지 더해져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는 최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봉화군 미래 전략과 김희동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최근에 봉화군이 앞으로의 5년간의 인구정책 밑그림을 확정했던데요. 이번 계획의 새로운 비전인 역사로 사람을 잇고 삼터가 되는 봉화,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1: 네, 이번 2차 계획의 비전에는 두 가지 뜻을 담았습니다. 먼저 역사로 사람을 잇는다는 것은 봉화가 가진 역사 문화 자산을 관계 맺기의 통로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0: 네.
1: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처럼 봉화와 베트남이 고려시대부터 800년간 이어온 인연 같은 스토리를 활용해가지고 외지분들이 봉화를 찾아오고 봉화와 관계를 맺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터가 되는 봉화는 한번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머무르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1차 계획이 정주 인프라를 갖추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이 기반 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정착하고 소득을 얻는 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이번 비전에 담았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경북 북부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봉화군 현황은 어떤가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지금 녹록지는 않습니다.
0: 네.
1: 우리 군은 2023년 7월에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졌고 현재는 2만 8천 명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1966년에 12만 명 가까이 됐던 것과 비교하면 60년 사이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줄어든 셈입니다. 초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멸 위험 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계획의 목표를 인구 3만 명 회복으로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0: 기존의 1차 계획은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는데 2차 계획에서는 질적인 변화에 무게를 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실까요?
1: 1차 계획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진행됐는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정주 인프라부터 갖추자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만 갖춘다고 사람이 눌러앉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계획을 통해 확보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2차 계획은 봉화를 다시 찾아오는가, 실제로 정주하는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따로 두지 않고 지역 자원과 사업을 서로 연결해서 관계 인구가 정착 인구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0: 그렇군요. 이번 2차 계획은 단순히 사업 숫자를 늘리는 걸 넘어서 질적 성과에 무게를 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계획을 위해서 4개 분야 주요 추진 전략과 59개 세부 사업이 마련됐던데요. 그중에서도 봉화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 하나를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여러 사업 중 하나만 꼽자면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앞서 말씀드린 한배 800년의 인연을 바탕으로 봉성면 생평리 일원의 역사문화지구, 문화교류지구, 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한배 역사체험, 문화체험관과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숙박체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과 생활인구를 늘리고 이를 지역상권과 일자리로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봉화군의 목표입니다.
0: 그렇군요. 이 K 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서 방문객과 생활

0: 119를 늘리겠다 이런 전략 하나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주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져야 지역을 떠나지 않을 텐데 실질적인 일자리와 또 소득 창출을 겨냥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1: 네, 이 부분이 주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햇빛 소득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봉화구는 이미 전국 82개 군 지역 중 자가용 태양광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올해 5개 마을을 자체 선정해 7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9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0: 네.
1: 다음으로 양수발전 상생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조 7천억 원,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가동 과정에서 지방세 수익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등을 합쳐 1200억 원 이상이 우리 지역에 직접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용 유발 효과도 67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경제 효과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업체와 지역 인력의 참여 비율을 최대한 높여 그 효과가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공 이후에는 관광 인프라도 함께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0: 네, 이렇게 봉화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또 양수발전 상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위해서는 역시 교통이나 의료 같은 필수 안전망도 중요할 텐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이 국민의 발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어떤 편리함이 있을까요?
1: 이 사업은 지금 소천면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기존에는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대로만 버스가 다녀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AI DRT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차를 부르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수요와 도로 상황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노선과 시간을 짜주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호출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고요. 9월부터 지역별 교통 현황을 분석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해 10월까지 실증 운영할 계획입니다.
0: 그렇군요. AI DRT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입니다. 지금 소천면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이 앱으로나 전화로 차를 부르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수요와 또 도로 상황을 분석해서 노선과 시간을 짜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좀 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계획도 실행력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59개 세부 사업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민의 삶을 바꾸려면 정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거든요. 따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각 부처 공모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9개 사업을 따로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4대 전략 안에서 서로 연계해가지고 국도비 심사에서 사업의 완결성과 파급 효과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국도비 확보와 실행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신 만큼 저희 실무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0: 네, 궁극적인 목표인 인구 3만 명 회복을 향한 그 의지가 딱 드러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봉화 군민과 또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네, 인구 3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봉화에 사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봉화를 만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이번 계획에 담긴 사업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봉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기회가 되면

0: S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0: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주차, 8주차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주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509명을 무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이고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8.9%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8.7%로 임기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계속 하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1: 중요한 게 저는 뭐 한 35년 동안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왔고 또 학교에서 연구까지 했던 거를 합하면은 거의 한 40년 전 가까이 일을 해왔습니다만
0: 네.
1: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문화에서도 안동 MBC 바로 이 안동입니다. 바로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정세를 가장 잘 읽었던 인물이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시죠.
0: 네.
1: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시면 결국은 민심입니다. 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읽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데이터가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공감, 세 번째 설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혁신안이 다 결과론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국군사관학교 통합이라든지 또는 주식시장의 혁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그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공감이 참 중요합니다. 공감이라는 것 그리고 또 설득이라고 하는 것 설득의 심리학에 이 치알된 이 세계적인 대가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만 어떤 것이 명쾌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에는 자꾸만 이 뭔가 앙금이 끼일 수밖에 없다. 찌꺼기가 끼일 수밖에 없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한 결과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사법부개혁도 그렇고 다만 그것이 공감과 설득을 거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저도 뭐 강연을 많이 다니고 안동에서도 가서 우리 안동이 정말 사랑스러운 고장 아니겠습니까? 가서도 강연을 했습니다. 늘 그 강연을 합니다. 결국 민심을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데이터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백지화시켜라. 내려놔라. 그럴 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결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동 MBC의 이 데이터 분석 시간이 매우 소중할 겁니다. 앞으로 또 그 시간과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4년여 가까이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과정을 제가 늘 모든 이 경영자들을 위한 강연이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건 good process, 이 좋은 과정이 필요하다.
0: 네.
1: 그래야만 우리 인디언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교훈을, 그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3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 중폭에 개각을 했는데요.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1: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의미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지율을 또 이 위태로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좀 지쳤죠. 아무리 좋은 정권이라도 피로감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것을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워낙 많은 또 개혁안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일욕심이 있죠.
0: 네.
1: 그걸 또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 일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추진 이런 것이 강할 때 우리 그것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0: 이제 이런 인사를 통해서 반전의 이제 모멘텀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기반을 내냐. 이제 지금부터는 과학적인 분석을 해드립니다. 항상 인사는 만사고 인사가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세 가지의 기술적인 이 테크니컬 포인트가 바로 전공입니다. 전공이거든요.
1: 네.
0: 하나는 투명성, 하나는 전문성, 하나는 공정성이에요. 근데 이게 투명성이 어그러져 버리고 또 전문성이 이 좀 일치하지 않고 또 공정성이 흔들리고 특히 이제 공정성이거든요.
1: 네.
0: 가령 지금 여섯 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가장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용해인과 또 김성원입니다. 후보자.
1: 네.
0: 성장등가족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뭐냐면 이 분석대로 보시면 잘 보시면 이해가 돼요. 투명성? 뭔가 인사발탁 과정이 투명했을까? 전문성?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고 또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용해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30대의 이 MZ세대고 그만큼 우리 청년들을 또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1: 네.
0: 여성계를 다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성계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해제에 대해서 해제를 찬성했어요. 그건 이 여성계에서 바라는 바가 아닌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공정성.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을 바라볼 때 제일 반발하는 게 다 가졌어 이걸 싫어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든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용납을 못합니다. 가령 용인 후보자 경우에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이 요직들을 거쳤다. 또 경력 단절을 우려했다. 당에서 일하는데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장관이 설사 되더라도 비례의원직은 내려놓지 않겠다. 이건 우리 기존의 이 청년들의 잣대로 본다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1: 네.
0: 이것 자체가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관의 이 임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론이 문제예요. 사실 이 여론이 또 한풀 더 꺾인다라고 볼 때는 대통령도 청와대도 이 인사를 밀어붙이지만은 못할 거거든요.
1: 그러니까 네.
0: 김성원 후보자 쪽에 상당히 기추가 주목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는 용해인 후보자가 불덩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장관직과 의원직을 겸직하는 게 맞는가 또
0: 네.
1: 이 용해인 후보자는 의원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또 기본소득당의 원외 정당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내려놓을 거라고 보시나요?
0: 저는 지금 당장은 내려놓을 의사가 없습니다만 워낙 여론이
1: 네.
0: 악화되다 보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여론이 수그러들 거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1: 네.
0: 한때는 민주노동당으로 상당히 소수 정당으로서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고 굉장히 비중이 있는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하는 정당이기도 했던 그런 정의당, 그 전신은 민주노동당이죠.
1: 네.
0: 정의당의 경우에도 원외 정당이에요. 소속 지금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 없죠. 네.
0: 그런데 위성 정당으로 인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몫으로 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걸 두 번씩이나 하고 다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 자리까지도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이건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원직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러한 일련의 그 과정들이 쭉
1: 네.
0: 이어왔던 이 용해인 후보자의 흔적 자체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
1: 네.
0: 다른 분들이 이제 체감하기는 힘드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훈 후보자보다도 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편법 이슈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이 발생했던 8년 전에 브로커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1: 그렇죠.
0: 뭐 어떻게 될까요?
1: 약간 기소유예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0: 네.
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청문회 때 도덕성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투명성이 도덕성인데,
0: 네.
1: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시 된다, 기소유예다, 이러면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다른 부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도 있다라는 지점이 될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개인적인 충돌 요인과, 또, 집단적 충돌 요인과, 그다음에 그 인명권자와의 충돌 요인이 있는 거죠. 인명권자와는 이게 공소시효 관련해서 이 공소시효, 추진 모임, 민주당 내에서의 한 105명 정도의 의원들의 모임에 공동대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뭐 민정수석이라 그러면은 그건 이제 대통령의 이 조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대통령을 변호한다기보다는 국민을 변호해야 되고, 이른바 이 사법 질서를 추상같이 세워야 하는 자리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계속, 오해 시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아,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역할을 하려고 올라온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의 보안수사권이거든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전면에 나섰던 인물이 이 김성원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또 이른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어떤 갈등에 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희태 대법원장입니다. 이
0: 네.
1: 김성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있으면서 조희태 대법원장을 향해서 31일, 지난 31일이죠. 부친상을 당한 직후였는데, 물론 이 발언은 조희태 대법원장이 부친상 이전에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31일 국회 정은하로 나오지 않으면 이건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다음 단계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조희태 대법원장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0: 네.
1: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탄핵을 운운한다? 이것도 상권분립에 어긋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을 거론할 정도의 중대한 법치 파괴행위가 있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0: 네.
1: 104조 2항의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김성원 후보자는 용해인 후보자는 조금 다르게 차별화되는 지점은 뭐냐면, 지지층에 따라서 확연히 생각이 엇갈릴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은 김성원 화이팅 잘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0: 네.
1: 중도나 중도 보수 쪽에서는 보수나 이제 중도 보수 쪽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걷어내는 이 역할을 띄고
0: 네.
1: 이 법무장관이 됐느냐, 법무장관이 되려 하느냐, 이 비판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엄청난 격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9월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거의 마비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아,
1: 그런 만큼
0: 그렇군요.
1: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0: 네.
1: 송영근께서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뭔가 논란이 지속되면 그 분명히 여론의 부담이 되거든요.
0: 그렇죠. 2기 내각을 발표했는데 과연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저희 정당 지지율 추세도 짚어주실까요?
1: 같은 개요인데 이제 양일간 실시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같은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인데요.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어느 당을 지지한지 물어본 결과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37.7%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데,
0: 네.
1: 민주당은 유의미하게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1.2%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갔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간 거예요.
0: 네.
1: 이거 왜 그럴까?
0: 왜 이럴까요?
1: 이것도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국민의힘과 경쟁해야 되는 민주당 내부는 또 결집을 해요.
0: 네.
1: 왜냐하면 이좀더 지지층들의

0: 이 지지층들의 결집 성격이 강한 것이 지지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자가 뚜렷하게 있는 이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비교되면서 올라갔는데, 자,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전체 국민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주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격을 또는 방패막이 역할을 당이 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응을, 그 여론을 대통령이 온몸으로 봤다 보니까 더 영향을 받는, 그래서 호남 지지율도 내려갔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좀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좀 더 지지해야 되겠다. 약간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도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컨벤션 이 홀에서의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실질적인 국회의원 공천까지 염두에 둔 전당대회는 끝나지 않았다. 끝난 듯하지만 끝나지 않은 전당대회. 그러면 우리는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컨벤션 효과.
1: 네.
0: 여러분의 싸우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지지층들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으쌰으쌰. 마치 김어준 방송을 해도 동접자가 올라가고 슈퍼챗이 쏟아지고 민주당 TV 민티를 해도 동접자가 올라가고 슈퍼챗도 뭐 나올 법하겠죠. 근데 이건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그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1: 네.
0: 이렇게 되겠죠.
1: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를 데이터로 기반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공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정부가 내일 2차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깨고 국가균형발전의 새 틀을 짜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요. 우리 경북을 비롯한 지자체들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정치적 셈법이나 단순한 나눠먹기를 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아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지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만큼 내일 들려올 소식이 우리 지역의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김동률의 출발 들려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저희 다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 관련된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2: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오늘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집무실로 첫 출근한 용혜인 장관 후보자. 용 후보자는 취재진 앞에서 국정과제의 토대는 마련됐고 이제 속도와 성과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말이 아닌 정책적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받았으면 관례대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실상 의원직 사퇴에 선을 긋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의원직과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피해자가 보안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 후보자는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위축됐던 정책 추진 수단의 기반을 복원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친명계로 꼽히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세종시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고 심히 유감이라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작 기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와 관련해 서둘러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란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실장이 단일 종목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이 로비한 결과라면 김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고 말했습니다. 장용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한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당시 국수본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보다 앞서 발생한 이주여성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해달라는 광주 광산서 수사팀의 건의를 묵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국수본에 여러 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국수본은 미흡한 초동 조치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의식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을 의도적으로 감추고자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낮 1시 반

0: 부산 5·6도 남동쪽 9km 밖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탄 286톤급 예인선이 전복돼 2명이 구조됐지만 1명은 끝내 숨졌고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숨진 선원은 50대 한국인으로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선내에서 발견됐고 외국인 선원 1명은 인근 상선에 구조됐으며 실종된 선원은 한국인 5명, 외국인 1명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지역구조본부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13척을 투입했으며 해군도 함정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 중입니다.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을 돕기 위해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첫 지상수색에 나섰지만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 소식은 아직인데요. 대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서 확인된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1: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된 한국 긴급구호대가 오늘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긴급구호대를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오늘 아침 6시 반쯤 네팔 카투만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소방청과 외교부 등 44명으로 꾸려져 있으며 구조견 5마리와 고해상도 드론, 열화상 탐지기 등 수색 장비를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흘가량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상황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먼저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네팔군 헬기를 타고 강 상류 위어댐 일대에서 첫 지상수색에 나섰습니다.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한 명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입니다. 네팔과 중국 구조인력들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연락이 끊긴 직원을 찾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에서만 12,000명 가까이 구조됐지만 대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서 확인된 사망자는 1,000명을 넘었고 4,400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0: 국제과학자단체가 네팔 홍수 발생 며칠 전 빙하에 붕괴징후가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악지역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하이리스크 소속 전문가들은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홍수 발생 이틀 전인 24일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빙하가 녹은 물이 갈색으로 변했고 빙하 내부의 물 흐름도 빨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빙하 관련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됐다면 하류 지역에서 10분 이상의 경보 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고 상당수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시행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대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을 공개하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해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 원 이상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0조 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하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 원 정도가 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최고 30mm, 제주도 최고 2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면

0: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레드팀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3, 4부 여의도 3, 4에서 여의도 젊은 정치인 하헌기, 조용술, 조호재 세 분과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정치 이슈들 유쾌하게 다뤄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여의도 3040들의 거침없는 정치수다 여의도 3-4 시작합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국장 그리고 오늘은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자, 먼저 오늘은 조호재 부국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볼지.
1: 그렇죠. 네.
0: 조국 전 대표 요새 SNS 정말 활발히 하시던데 네. 어제 올린 글이 상당히 좀 파장이 큽니다.
1: 네.
0: 아니 근데 저는.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글을? 뭐 지금 민주당에서 뭐 공소취소 밀어붙일 태세도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마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짐작상 개각을 앞두고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치모 출신이고
0: 그렇죠.
1: 공치모 그리고 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예전에 공소취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공소취소를 이제 주장하던 후보자들이 이제 입각
0: 네.
1: 입각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해도 됩니까?
0: 네.
1: 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네. 2025년 10월에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가장 먼저 주장한 게 조국 대표입니다.
0: 그 얘기는 본인도 했잖아요.
1: 네, 조국 네. 대표입니다.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오남용이다.
0: 네.
1: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공소 취소하면 뭐 낭패를 볼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헤드라인을 따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좀 이상해 보이는 게 뭐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조국 대표는 조국 원장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다 혹은 낭패를 볼 것이다라고 앞단을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뒷단에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든지 혹은 뭐 낭패를 볼 것이다만 따서 헤드라인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게 있죠.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많은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이 평론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방금 특별한 게 아닐 수 있고 그다음에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는데 특별하지 않을 수 있고 원론적인 얘기를 왜 하필 지금 했냐라는 게
1: 아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장관 입각하는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네. 이제 공소취소를 과거에 아. 이제 주장했던 후보자들이니까 아마 떠오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대법원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0: 네.
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지 않습니까? 사건 유죄망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이 다시 무죄가 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1%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원론적인 이야기죠.
0: 자, 이런 원론적인 얘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은기 부대가 할 말이 많은 듯한 표정입니다.
2: 뭐가 원론적이라는 거죠? 그거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언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전공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개정이다. 관로 열고 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관로 닫고. 이게 왜 언론입니까?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법 바꿔가지고 재판 없앴다는 게 왜 언론이에요?
1: 그건 뭐 언론이 아닌가요, 그러면?
2: 아니, 본인 유죄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거 법 바꿔가지고.
1: 자,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은 과거에 윤석열 정권 내에서 벌어졌던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발의했어요. 34명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에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그 법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되고 그 외에 그 조작 기소 혹은 조작 수사, 표적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특별법을 발의해뒀어요. 그게 작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함께 했어요. 그러니 조국 원장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바라고 한다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조작 기소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들여다보는 건 내란을 청산하고 윤석열 정권을 완전한 청산을 위한 어떤 올바른 행위 아니냐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2: 검찰 얘기가 아니고 재판 얘기하면 되는 거고 지금 논점 이탈하신 거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대로 가면은 대법원에서 유죄 나올 게 확실하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돌파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위인설법 하자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게 왜 언론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본인은 대법원 판결 난 상황에서 구속까지 됐는데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제 보궐선거 때
0: 네.
2: 그걸 가지고 뭐 그 여러 후보들 간에 공방하는 과정에서 뭔가 대법원이 판결 났는데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생각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0: 네.
2: 근데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단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요? 되게 뻔뻔해 보여요 저는. 저는 공소취소나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2: 이거는 명백하게 메시지를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특히 조국 원장의 사례를 본인 사례를 비추어 보건대 남

0: 재판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1: 아니, 그러면 이런 메시지 왜 냈다고 보세요?
0: 관심 받고 싶어서 냈죠.
1: 단지 그 이유 때문에.
0: 그 앵커께서는 조국 원장이 요즘 SNS를 활발하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요즘이 아니에요. 쭉 보면은 한 번도 쉬지 않아요. 계속 하고 계셨고 이전에 조국 원장께서 가장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것,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건 리센드 공격했을 때거든요. 일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부터는 또 신문지상에서 사라졌었어요. 그럼 뭐 얼마 전에는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이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이런 논쟁에 대해서 또 좀 아주 흐뭇하게 지금 바라보는 한 분이 계세요. 매우 표정이 좋으신데, 자 조용술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저는 정치인의 말은 다 본심이라고 봅니다.
1: 네.
2: 여기에 뭐 실수라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조국 그 원장 같이 정치권에 어쨌든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이 한 발언 하나하나가 저는 자기의 이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대로 거의 고착화되면서 손절에 들어간 거죠. 저는 손절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작 기소 뭐 특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 낭패를 본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라면 그 조국 그 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스탠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이중되냐 이렇게 막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말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지금 법무부가 돌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지금 이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법무부의 모습이 아닌데라는 저는 그 메시지를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조국 원장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네. 뭐 상위 1%의 이익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거 하나하나 그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그 왕정이다 오만한 권력자다 뭐 필연적 실패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정권이 아닌 다른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을 했던 인사들이 한결같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이제 극단적인 말들까지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예, 뭐 친청이다 뭐 친명이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전당대회 그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뭐 합당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지지부진해지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평택 선거에 있어서 연대 문제도 굉장히 터진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본인이 굳이 동참할 필요가 없고 범여권 재편의 시간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조국 그 원장한테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제3정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한테 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조국혁신당을 바라볼 때 야당이 아닌 그치야 여당 이중대로 본 건지 저는 조국 원장이 민주당을 비판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제3정당으로 저는 충분히 이 정도의 발언은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원장은 본인 얘기는 오늘 또 인터뷰가 있었는데
3: 네.
1: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레드팀이라고 그것이 자기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 네.
1: 자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1: 네. 그리고 충원 얘기도 했어요.
3: 아니 뭐. 뭐 대통령이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늘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나요? 조국혁신당도 야당이고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해보겠다 그리고 뭐 쇠빙선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하는 거죠. 그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1: 하은기 부대는 어떻게 봤습니까?
0: 근데 국힘 제로 같은 쓸데없는 얘기를 그럼 왜 하셨어요? 애초에 자기 그게 역할이라면서요. 레드팀 못합니다.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원장님 레드팀 못해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그게 논리적 정합성을 잘 조립하는 것 그게
1: 네.
0: 아니에요. 의외로 비판할 자격을 획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포지션이요. 국민의힘에서 가끔씩 논리적으로 옳은 말 할 때 있겠죠. 근데 왜 지지를 못 받을까요? 장동혁 지도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네들은 내란했는데 뭔 말이 많아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서 뭔가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하고 성찰도 하고 이래야 남들 비판할 때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0: 남들 비판해버리면 너네나 잘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께서 네. 그 사면을 받긴 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국 원장께서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찰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리고 그 상태로 선거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등도 아니고 3등 해버리잖아요. 민심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민심의 심판을 받고 나서 조국 원장이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민주당의 10가지를 묻는다 이래요. 나는 다 옳고 당신들은 나쁘고 뭐 이런 태도인 거예요. 잠시만요. 끊지 마시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전혀 못하고 메타인지가 없고 이런 사람은 레드팀 노릇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드팀 노릇을 해봤자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레드팀 노릇이든 뭐 국힘 제로든 그런 걸 하려면 본인 정당들에 대해서 본인의 뭐 성비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깔끔하게 다 털고 뭐 국민들한테 신뢰를 획득하고 그러고 나서 레드팀 노릇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조은재 국장이요?
2: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국 원장은 어찌됐건 한국의 사법 절차를 다 따랐고 형을 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690만 명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서 무려 12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반성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래 할 말 해봐라 라는 정도의 자격은 주셨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냥 너네 뭐 유죄 받았는데 말하지 마라.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국민적 선택을 받아서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탄생했는데.
0: 아마 다음 총선 때는 영석일 거예요.
3: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민주당 이제 패널분이 했던 말 중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국민의힘의 이제 자격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도 그렇게 치면 자격 조건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의석수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만한 이제 국민의 대표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가 대통령 지지율 지금 최저치 기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한테 자격이 있니 없니 조국 혁신당의 자격이 있니 없니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 당연히 레드팀 할 수 있죠. 저는 정청래 대표가 되게 명언 하나 만든 게 있다고 봐요. 따로 또 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국신당이면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조국신당한테 그동안 비판을 했던 건 같이만 했다는 거예요. 따로를 안 하고 비판할 때 비판하고 같이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랑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3정당이 할 수 있는 거는 키맨으로서 그런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0: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자격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대중들이 인식하기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 본인들의 문제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해야 저 사람이 공정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속담에 있잖아요. 뭐 묻은 사람이 뭐 나무라면 이제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해봤자 그게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신장식 대표 같은 경우도 김민석 대표와 약간 좀 각을 좀 세우는 그런 인터뷰를 또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연대 논의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또 합당하자는 그런 논의도 하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2: 네.
1: 자, 이러면은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런 지금 조국 원장의 이런 SNS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이러면 다 이제 뭐 진보 통합 이거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2: 합당은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논의 자체가 쉽지 않겠다라는.
2: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김민석 당대표가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대통합 추진단을 발표했어요.
1: 네.
2: 과거에 정청래 전 대표가 합당을 추진할 때 주요 비판 포인트가 뭐 갑작스럽게 뭐 논의도 없이 추진했다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래도 그 전날에 조국 대표에게 전화해서 나 이런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1: 네.
2: 근데 김민석 지금 현재 당대표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대통합 추진단 발표했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너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해요.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무려 170석 아닙니까? 170석이 넘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소수 정당에 대해서 너무 배려를 안 해요. 예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1: 일단 의석수는 170이 안 되잖아요.
0: 뭐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예의는 상호 로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0: 정청래 대표가 그때 던진 건 합당이에요. 합당.
1: 네.
0: 당대당 합당. 네. 그리고 이거 대통합이라는 것은 진보 연대의 틀 안에서
1: 열려있죠, 좀.
0: 예, 그렇게 네. 가는 거잖아요. 성질이 다른 얘기인데 그걸 막 같은 데다가 쓸어 담아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를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논의가 안 되는 거고. 대통합 추진단 민주당에서 당직 인선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뭐가 반대하거나 의견이 있으면 이견 말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당에서 위원회 설치하거나 당직 임명하는데 조국 혁신당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상의하고 뭐 허락받고 이러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국 혁신당 그렇게 하시나요? 민주당한테 허락받고 뭐 당직 임명하나요?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개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뭐 이용남 전 의원 네. 이거 당직 인선 가지고도 약간 네.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너무 사사롭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타당의 당직 인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공적이어야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당직을 임명하는데 그 보통 대변인 논평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 사람 임명하는 거 보니까 뭐 저희 당 같으면 국민의힘은 뭐 민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서 당직 인선 해보는 거 보니까 뭐 독보 장군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기준이 뭐냐면 자기 감정을 건드린 사람의 당직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다른 당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평택을에서 본인들이 선거를 치렀던 극심한 네거티브를 치렀던 그 후보자에 대해서 당직을 주면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매우 사사롭죠. 근데 이 사례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최근에 나가는 논평이라든가 논조라든가 이런 게 다 비슷해요. 최근에 다른 방송 언급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JTBC 유튜브 채널에서 패널 한 분이 말실수를 했습니다. 네. 매우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1: 그렇죠.
0: 그 앵커분도 그 진행자도 그거를 못 말렸어요. 그것도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란 분이 SNS에 어떻게 쓰냐면 JTBC는 기업 차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회생되면 안 된다고. 아니 어떤 프로그램에서 말실수를 패널이 한 것과 JTBC라는 기업의 그 근무하는 수많은 기자들과 임직원들이 다 굶어죽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이 논점이 맞나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분 나쁘면 한없이 에스컬레이팅 시켜가지고 막 과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전 김용남 그 의원 사례도 비슷한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3: 이게 제3자 덕에서 볼 때 네. 저는 이제 하원기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아, 민주당에서 뭐 합당을 하든지 연대라든지 뭐 빅텐트를 치든지 그건 민주당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조국 신당에 합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따로 빅텐트 하든지 그건 각자 정당이 저는 몫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에 보수정당 다 연대하겠다라고 했는데 특정 정당이 논평할 일이 아닌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하면 같이 합류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1: 예. 오늘 토론이 구도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고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0: 있습니다. 비는 이제 모두 그쳤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제 일교차가 점점 벌어지는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에 서울이 2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부산 31도, 광주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따라서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폭염특보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욱 덥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 예상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지금 부산 울산 간 고속도로가 부산 방향으로 기장분기점 빠져나가는 곳에 승용차 단독 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일직분기점 앞에는 1차로에서 사고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의도 3-4 이어갑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토론이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구도가 오늘 지금 국민의힘 조 대변인이 약간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둘이 부분이 싸울 때는 여기서 한쪽 편을 또 드셨다가 또 한 번은 민주당 패널의 편을 들었다가 한 번은 또 조국혁 신당 패널의 편을 드는 약간
3: 평소에 저렴 굉장히 생소한 저의 방송하고 처음입니다.
4: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네요 오늘.
2: 오늘 가장 여유 있는 표정이. 자, 하여튼 자 이제 이슈를 좀 넘어갈게요. 개각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총평 이런 거 다 안 듣겠습니다. 그냥 네. 며칠 지났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면서 이번 개각 명단을 딱 보고 나서, 야, 이거는 괜찮다. 신의 한 수다. 한 명만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 왜 이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한 명, 딱 한 명씩만 뽑으시면 됩니다. 자, 하은기 부대부터요.
5: 신의 한 수는 이소영 의원이고요.
2: 네.
5: 왜 이 사람이지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2: 없습니까?
5: 네.
2: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
4: 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괜찮아 보입니다. 아. 그 이유는. 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불만을 표했잖아요. 장관직이 있으면서. 네. 근데 김승원 이제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온건하기 때문에 가서 행정적 절차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왜 이 사람이지?
4: 아, 김승원,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가.
2: 아, 왜 이 사람이지? 아, 그니까, 네. 신의 한 수.
3: 우냐, 엑스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5: 아, 나쁜, 예. 워스트, 베스트. 네.
4: 베스트, 김성원, 김성 후보. 네. 워스트는 없습니다.
2: 워스트는 없고.
4: 네네. 네.
2: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조대표.
3: 뭐 베스트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5: 베스트가 없고.
3: 아, 아 근데 베스트도 있어요.
2: 베스트 있어요?
3: 네, 베스트도 용인이고, 오. 워스트도 용인입니다. 저는.
4: 아, 신났어.
3: 정말 저는 그게 아니라. 야, 이건.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할 얘기가 많습니다.
2: 아. 베스트, 워스트가 다 용해인.
3: 예,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아... 예, 용해인이라는.
2: 자, 그럼 먼저 얘기부터 드릴게요.
3: 자, 용해인이라는 인물이 들어오면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워스트죠. 왜냐면 제가 이제 청년운동을 한 20년 했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정말 진짜 발이 땀이 찰 정도로 이제 열심히 뛰었는데 청년의 한 사람으로 했을 때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자, 용해인 지금 후보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떡을 두 개를 들고 절대 놓지 않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평등 가족부 후보자예요.
2: 네.
3: 근데 이 성평등 가족부라는 데가 약자와 공정의 상징이 되는 가족 그 부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거기하고 정반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기득권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의원직을 못 내려놓겠다? 매우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죠. 그렇다면 왜냐하면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자기들의 힘으로 비례대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통해서 네. 공천을 받고 그리고 꼼수탈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당을 통해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 자리를 갖다가 꼭 우리의 권한인 것처럼 저는 말을 하는 모습들이 저는 정말 아, 이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냐? 그리고 또 기본소득당이라는 그 정당이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말해놓고 그걸 과연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는 자괴감이 들고 또 하나는 제일 대표적인 예가 공항을 이용했던 사건이에요.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데 공항 VIP룸 써놓고선 아 내가 이 절차를 몰랐다? 그때 비례대표 두 번째 할 때였습니다. 용해인 후보자가 그동안 국감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뭡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갑질하는 사람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혼내고 그래놓고 본인이 갑질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저는 실제로 이

0: 원내정당이 두려우면 자기네들이 실력을 통해서 원내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원내정당에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용해인 후보자는 정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굉장히 자격이 많이 미달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혹시 용해인 후보자를 조금 변호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분이 계세요?
2: 국힘은 어차피 저렇게 얘기할 거라서 크게 반박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네, 2천만 원 얻었다고 뭐 이렇게 비판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진우 의원 재산이 78억이거든요. 평생 검사만 하셨어요. 공무원이 재산을 어떻게 78억을 모았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2천만 원 벌었다고 하면 뭐 취등록세 내고 부동산 복비 내고 어쩌고 네. 이사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 번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재산 78억 가진 사람이 용해인 후보를 이제 지적하는 게 좀 어이없어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용해인 후보 지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논조가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근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명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 그 사람들 반명 아닌가요?
3: 아니에요.
2: 근데 그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송영길 혹은 뭐 박선원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정부에는 이미 그 친윤 검사도 있고 그리고 뉴라이트도 있었고 그리고 뭐 윤어게인도 있었어요. 윤어게인도 지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포용하면서 용해인 후보는 포용을 못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0: 저는 잠깐 팩트 차원에서 그 주진우 의원이 지적한 건 2천만 원 뭐 투기가 아니라 저는 그 사례를 들은 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례를 들었던 것이지 국민의힘에서는 뭐 1년 있다 팔든 뭐 6개월 있다 팔든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주진우 의원의 재산과 용해인 의원의 그 재산을 가지고 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논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는 거냐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지명을 잘못했다라고 보는 게, 자, 용해인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비례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에 인물이 없습니까? 민주당에 사람이 없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활동했던 청년 활동가들이 있고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람들이 있고 시민사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 좌파 빅텐트 한번 쳐보겠다고 하면서 이런 기술적인 저는 후보자 지명이 과연 이재명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보여주는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는 당연히 이거는 대통령이 빨리 지명 철회를 해야죠.
1: 저 조영술 대변인이 계속 지금 위성정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위성정당 얘기로 들어가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사실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양당제에 양당이 모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죠. 위성정당 자체가
3: 본질적으로 뭐냐면
1: 네.
3: 뭐 그게 주제는 아니지만 앵커께서 말씀을 오늘 띄우셨으니까 네. 드리는 말씀인데,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원칙이 취지가 그거잖아요. 이게 우리 국회가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로 하면 한 표만 이겨도 이기니까 51대 49 구도에서는 49% 유권자의 네. 민의가 대의되지 못하니 득표율대로 국회를 좀 구성해보자 뭐 이런 취지였던 거 아니에요. 급진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예를 들면은 그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을 더 많이 얻었으면은 그거는 이미 득표율을 초과한 거니까 이제 비례는 얻지 말고 정당 득표율보다 뭐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은 실제로는 지지하는 유권자가 더 많으니까 비례 의석으로 보정해주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렸어요.
1: 그렇죠.
3: 그러잖아요.
1: 꿔주게 하고.
3: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국민의 민의와 닮은 국회를 만들어보자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쪽에서 위성정당 만들어버리면 그게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민주당도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위성정당 만드니까 소수정당들이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원래 우리 준연동형 비례제 한 거는 소수 정당들도 좀 배려하기 위한 거야,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비례연합정당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다 태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위성정당이죠.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짓말인 거고, 아까 전에 조 대변인 비판하셨지만 이 모든 거는 그 제도를 잘못 설계해가지고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 병립형으로 안 돌리고

0: 다시 그뭐 소수정당들이랑 야합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이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어떤 패널도 이런 얘기를 못하죠. 자기 당이 꼼수 썼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후과 치르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저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께서 두 가지 정체성을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한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0: 첫 번째는 기본소득당의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로서의 정체성이죠. 과거에 이 당대표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그 내각 한 축을 담당하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좀 같이 하는 장관 지명자라는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합 비례 정신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의원직 내려놓으면은 그 당은 원외정당 되고 국고 보조금 못 받고
1: 그렇죠.
0: 망하는 거잖아요,
1: 네.
0: 거의. 그 망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우 심대한 타격을 받아요. 용해인 의원의 커리어만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이거 두개다 가져가자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원래 취지였던 뭐2030 여성 청년 이거 대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뭐 특혜 뭐
1: 그렇죠.
0: 무인승 차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권에 부담 주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용혜인 의원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장관직을 고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자기 당을 지키고 대통령께 아 제가 저희 당을 지키려고 하면 좋은 기회 주셨는데 대통령께 너무 부담 드리는 것 같다. 국정 운영 잘뭐 도와드려서 이 정부를 성공시키려고 했던 거그 취지와 그 어떤 의도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으니 여기선 고사하겠습니다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2: 장관직을 안 받았어야 됐다.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려놓는 게 맞는 거죠.
2: 지금도 내려놓는 거죠.
1: 위성정당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이 모든 게 이제 일방적 연비제 저는 산유물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패싱 해놓고선 소위 말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당제도를 개혁하는데 국민의힘이 그 1당 아니면 2당을 계속 해왔던 정당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할때 국민의힘 패싱 해놓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 조치를 가지고 저는 비판한다.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2: 알겠습니다.
1: 예.
2: 근데 어찌됐건 간에 다음 총선 있으니까 어찌됐건 바꾸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민의가 약간 왜곡되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었어요. 그럼 22대 총선을 앞두고 그 180석이라는 민주당은 뭐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있구나라는 거 하면 그럼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논의할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4년 동안.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빵이란 말, 좀 표현 죄송합니다. 선빵은 저기 이제 국힘에서 먼저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0: 아니, 그런 비판을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 당이 잘못했으니까. 병립형으로 안 돌아가면 뭐 어떡할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3: 아니,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0: 대안이 없어요. 위성정당 방지법 내도 위헌될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대안이 없어. 보안수사권 비슷한 겁니다. 대안이 없고 이게 민의를 더 왜곡시키고 기괴하게 돌아가면 일단 원상복귀 시켜놓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3: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정당 보조금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1: 아니,
3: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는 웬만하면 합의해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내가 옳고 너네들은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난장판이 난다는 걸
2: 알겠습니다.
0: 학습할 필요가 있다
2: 지금
0: 말씀드립니다.
2: 사실 용혜인 의원 장관 후보자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가 선거 제도까지 지금
1: 아니 그게
2: 와버렸어요.
1: 기본소득당이 관두면은 그게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으로 넘어가니까 용혜인 후보가 못 관두는 거 아니에요.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면 관뒀겠죠.
2: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다음 총선 때는 이 모습은 좀 국민들이 안 봤으면 싶어요.
3: 그렇죠.
1: 매우 동의하고
2: 예,
1: 있습니다.
2: 이거는 어떻게든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김성원 후보자가 다 가려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다 토론을 지금 용혜인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자,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조영술 대변인.
1: 제가 또 합니까?
2: 네.
1: 김성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치모 이제 대표 역할을 하면서 저는 뭐 기소유예다 뭐다 이래가지고 뭐 꼬투리 잡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죠.
2: 네네.
1: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그 김성원 후보자가 나오면서 아니 이 와중에도 자기 죄지우기를 하는 거야라는 국민적 의심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 그 비판적 지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를 굳이 또 왜 임명을 해서 그

0: 그거 부스럼을 저는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민주당 내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이 몇 명인데요. 그런 사람 하나를 제대로 추천을 못 하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1: 잘못된 인사다, 이런 얘기고요. 자, 허은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2: 누구를 추천했어도 저런 얘기 할 거예요. 네. 이를테면 박근태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 추천했어도 그런 저런 얘기 했을 거고, 심지어 공소 취소랑 상관도 없는 정성호 장관, 뭐, 합리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얘기 야당에서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어차피 어떤 인사를 그 지명했다 하더라도 나올 얘기인 것이라서 별로 정보값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그냥 대여투쟁하는 차원에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지 합리적으로 말씀하려면 이런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가지고 뭐 청문회 때 해봐야 그게 들어오지도 않으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혹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위법하게 공소취소를 뭐 추진하거나 이랬을 때 비판을 하시면 저도 그때 같이 비판하겠습니다.
1: 자, 이번에 지금 장관 후보자 이제 6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의 터널을 어떻게 모두 다 통과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 중에 뭐 한두 명은 낙마할 걸로 보세요?
3: 아, 그 지금 이제 사회적 에너지가 용해인 후보에게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네. 이 사회적 에너지가 지금 천하 제일 용해인 욕하기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버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 에너지가 모이면 보통은 못 버티더라고요.
1: 버티기 힘들다. 네. 자.
2: 네, 저도 뭐 지금 뭐 너무 자기 당에도 상처가 심하고 본인한테도 상처가 심하고 대통령한테도 상처가 심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비례대표직이랑 장관직 겸직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1: 조용술 대변인은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냥 네. 낙마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뭐, 네. 네,
1: 볼 거라고.
0: 본인이 내려와야죠. 네.
1: 자,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이번 개각이?
3: 아마도 조금.
1: 경제 수장들도 바꿨고.
3: 근데 지금 용해인 후보라는 어떤 블랙홀 때문에 네. 지지율이 크게 지금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향후에 네. 다른 장관, 이제 용해인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향후에 다른 장관들이 어떤 성과를 좀 내면은 또 반등할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임기 많이 남았고 대통령 임기. 그래서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았어요? 이게 김용범 실장 바꿀 거였으면 먼저 좀 같이 바꾸든지 아니면 좀 김용범 실장부터 먼저 좀 책임지는 모습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개각을 하지 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나는 생각은 들던데 하은기 부대는
2: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네. 어저께 경향신문 단독 기사로 확인된 김용범 실장의 직접 육성으로 확인된 네, 네. 입장이나
1: 인터뷰가 있었죠.
2: 그리고 이런저런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통령께서 김용범 실장에 대한 신뢰가 강해서 인사조치를 별로 안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용범 실장 본인은 오래전부터 뭐 그만두어야 된다 혹은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뭐 조금 고심을 해보다가 뒤늦게 이제 수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용범 실장이 뭐 모든 일을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잘한 일 중에서도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책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김용범 실장 본인이 매우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그냥 받아들여주신 거라서 시차가 생긴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호재 공보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아기 코끼리 제니는 야생에서 잡혀 서커스단에 팔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제니를 엄마처럼 돌봐준 건 어른 코끼리 셜리였죠. 서로 의지하던 둘은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23년 후 우연히 한 코끼리 보호소에서 재회했습니다.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둘은

0: 눈물을 감아주고 떨어지지 않았죠. 진심을 나눈 순간을 오래 기억하는 존재가 꼭 사람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클리프 윤지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나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땅 속에 설치하는 건데요. 소음과 악취를 차단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진다는 거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해가스가 쉽게 빠져나올 수 없고요. 시설물이 붕괴할 우려가 커서 구조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안전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9: 라디오,
8: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0: MBC 8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의원직 겸직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용 후보자 측에 전달했으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후보자가 결단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지를 내고 장관 후보자에게 특정 기유를 전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9km 박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탄 286톤급 예인선이 전복돼 2명이 구조됐지만 1명은 끝내 숨졌고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숨진 선원은 50대 한국인으로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선내에서 발견됐고 외국인 선원 1명은 인근 상선에 구조됐으며 실종된 선원은 한국인 5명, 외국인 1명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지역 구조본부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13척을 투입했으며 해군도 함정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 중입니다. 홈플러스 회생기획안이 관계인 의결을 거쳐 법원에서 인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열린 홈플러스 회생기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기획안을 인가했습니다. 회생기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그리고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회생기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75.9%, 주주 100%의 찬성이 있었다며 회생기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손질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최고 30mm, 제주도 최고 2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오후 한때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9에서 24도, 낮 기온은 25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거북, 슈퍼토끼라는 어린이 뮤지컬이 있다고 합니다. 유설아 작가의 그림책이 원작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토끼와 거북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는 어떻게 됐을까? 경주에서 진 토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한 작품인데요. 더 이야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결말 이후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는 게 참 재밌죠. 여러분도 혹시 뒷얘기가 궁금한 동화 속 주인공이나 영화 속의 등장인물 있으신가요? 제비가 물어다준 박씨로 부자가 된 흥부는 과연 끝까지 부자로 살았을까요? 또 백마탄 왕자와 함께 떠나버린 백설공주의 빈자리를 보면서 일곱 난쟁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끔씩은 이런 딱히 쓸데는 없지만 귀여운 상상으로 머리를 식혀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오당제 식구들의 하루는 어땠을지 상상해보기로 하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멜로망스의 동화 전해드렸습니다. 김지훈님 벌써 9월도 이틀이 쌓이고 있네요 하셨고 서정성님은 오늘은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바람이 시원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미니로 5당제 출석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 이것이 제겐 행복인 것 같아요 하면서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신은희님은 젠데 아마 흥부도 나이가 들어서 결국 돌아가셨겠죠. 돈이 많건 적건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결국 사람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요즘 자꾸 깨닫게 되네요.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오프닝에서 저희가 이 슈퍼거북 슈퍼토끼라는 그림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 진짜 너무 감동 깊게 읽어가지고 읽으면서 막 울면서 봤거든요. 근데 마침 또 오프닝에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스포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스포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토끼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잖아요. 거북이랑. 그리고 나서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하루아침에 이제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슈퍼 거북이 돼요. 엄청난 대단한 존재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힘겹게 훈련을 하는 거북이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면서 거북이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점점점 이제 그리고 반대로 토끼는 이제 달리기에서 지고 나서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이 두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도 너무 귀엽고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너무 어른들이 봐도 너무 좋은 그림책이라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8915님은 하루 종일 라디오와 함께하는 60세 주부입니다. 아침 9시 여성시대부터 5당제까지 하루 13시간을 들어요. 중간에 살짝 2시간 정도 다른 채널로 갔다 오긴 하지만 이 정도면 MBC 라디오 찐찐 애청자 맞죠? 하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그 궁금해지네요. 다른 2시간은 어디로 갔다 오시는지 문득 궁금해지는데 8915님 살짝 알려주시면 저희한테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거북 슈퍼토끼 이야기도 해봤고 또 우리 은희님이 흥부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상상 해보시나요? 뒷이야기가 궁금한 동화 혹은 영화 이 주인공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셨다면 그런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고요.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우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혹시 나르시시스트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미리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3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우리 EN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오늘 오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네팔 당국 및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과 함께 활동 지역, 내용 등을 협의한 뒤에 이르면 내일 오전부터 현장 수색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서 네팔에 먼저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헬기와 드론을 비롯해서 육상 수색도 병행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인데요. 실종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네팔 당국에 요청한 상태고요. 홍수 당일 한국인들을 목격한 현지 생존자들의 증언도 취합하면서 최대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홍수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네팔의 이재민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대피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성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의약품, 식량, 식수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 여름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스페인에서만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페인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는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폭염과 관련해서 5,23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8월에만 2,1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기온과 가뭄 기록이 동시에 깨졌는데요. 오스트리아 기상청은 올 여름 평균 기온이 199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2.6도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3분의 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기후 협약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는데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상으로도 이번 세기 중반에 1.8도, 현재 각국의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2.6도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기후변화 보고서에는 앞으로 더 심각한 기후현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보고서의 저자인 과학자 리처드 베츠는 네팔 대홍수 같은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개와 고양이 등을 입양하기 전에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성격과 행동 특성,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비 입양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증가로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입양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입양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서 입양 문턱을 낮추고 충동적으로 입양을 한 뒤 파양하거나 재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검토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예비 입양을 희망하는 분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뉴스에서는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개와 고양이 입양하기 전에, 최대 10일 동안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입양을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들, 또 망설이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제는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열흘 동안 직접 집에서 함께 생활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서로 뭐 적응하는 시간도 갖고, 이 동물의 성격도 생활 어떤지, 가족들과도 잘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한 뒤에 최종적으로 입양을 결정하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건데, 예비 입양 제도라고 하죠. 사실 사람들한테도 엄청 큰 결정이지만, 동물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족이 된 사람이 또 떠나거나 이렇게 버려지게 되면 큰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0485님이 신청해주신 임재범의 비상.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윤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수요일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직 일을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저처럼.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샵 8001번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187군님, 오늘도 당신 편이라는 문구가 위로가 되는 저녁입니다. 저는 대상포진으로 많이 힘들어요. 라디오에서 반가운 목소리 듣고 힘을 내봅니다. 우리 2187군님 대상포진 걸리셨구나. 엄청 아프고 힘들다던데 좀 푹 쉬시면서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0912님 오늘은 퇴근 후에 크로스핏 하러 가는 중입니다. 벌써 6년째 즐기고 있는 제 인생 운동이랍니다. 다들 크로스핏 도전해보세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와 6년째 하고 계신 거면 진짜 오랫동안 하고 계시네요. 크로스핏이 진짜 강도 높은 운동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높은 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전신 운동이죠. 근데 이거를 6년째 하고 계신다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고 그만큼 이제 뭔가 몸에 습관이 되어서 우리 0912님은 더 이상 막 힘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당연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 됐을 것 같아요. 크로스핏 주변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진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감히 이렇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운동이긴 한데 어떤가요? 0912님 괜찮나요? 어떻게 초보 운동 만약에 크로스핏을 시작한다 어떻게 도전을 하면 좋은지 또 팁도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029님은 잔디 며칠 전에 축구하는 손주 응원 부탁드렸는데요. FC 애플라인드가 연패 탈출을 했어요. 몇 시간 전 오늘 경기에서 우리 손주 범준이가 한 골을 넣고 4-1로 이겼습니다. 계속 우울해하고 열도 났던 우리 손주 오늘은 컨디션이 짱이네요. FC 애플라인드 화이팅해서 남은 경기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즐기다 와라. 범준아 사랑해. 젠디도 축하해주세요. 기억나죠? 이렇게 멋지게 유니폼 입고 포즈를 취했던 우리 범준이 경주에서 경기를 했나봐요. 첨성대 앞에서 선수들이 아주 활기찬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경기가 또 4-1로 대승을 거뒀다 보니까 다들 아주 밝은 모습인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범준이가 또 골을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연패 탈출 너무 기쁘네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건강하게 또 즐겁게 운동하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8519님 오늘은 아내와 함께 가을이 다가와서 시원하고 상쾌한 대청호 주변에 있는 장인 잔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추석 앞두고 미리 아마 성묘 다녀오셨나 봐요. 그러게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성묘도 다녀오시고 4897님은 어머니께서 비 그치기 무섭게 나가셔서 부추와 호박잎을 잔뜩 뜯어오셨네요. 제가 부침개를 한번 해드렸더니 맛있으셨는지 자꾸자꾸 뜯어오십니다. 저도 부침개를 계속 부치다 보니까 이제 5분도 안 돼서 뚝딱뚝딱 만드네요. 뭘 자꾸 하니까 늘긴 하나 봐요. 그래도 이제 그만 뜯어오셔요. 저 힘들어요. 어머님이 나가서 이제 부추에 호박잎 뜯어오시면 그걸로 이제 부침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4897님이 그만 뜯어오시면 그러고 이렇게 또 문자로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7017님 오늘 하루도 어찌어찌 살아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맥주 한 캔 따고 소파에 누웠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노래만 듣고 싶은 밤입니다. 아 부럽네요. 오늘 또 7017님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시고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맥주 한 캔 따고 저희 오당제와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간 정말 힐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예지의 내일이 찾아오면 7509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2951님이 자랑하려고 문자해요. 오늘은 예쁜 손녀딸들 해솔이 혜인이가 100일을 맞는 날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아주 작게 태어나서 씩씩하게 잘 크는 모습이 고맙고 너무 예쁘네요. 행복해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하면서 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2951님이 이렇게 예쁜 해솔이 혜인이를 양쪽에 양손으로 안고 계신 너무 예쁜 사진이에요. 쌍둥이인가 봐요. 그죠? 2951님 그 손자분을 해솔이 혜인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꼬리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손녀가 씩씩하게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예쁘셨는지 저희에게 언제든 자랑해 주셔도 됩니다. 1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쑥쑥 자라서 할머니에게 더 많은 행복과 또 웃음을 안겨주길 바랍니다. 1120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원한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오네요. 그간 너무 더워서 손주들 예쁜 옷을 못 만들었는데 이제 열심히 만들려고요. 거실에서 열심히 재단하고 있지요. 라디오 자주 듣고 있어요. 재밌게 듣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손주들을 위해서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우리 1120님은 더위 때문에 잠깐 미뤄뒀던 예쁜 옷 만들기, 손주들을 위한 예쁜 옷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한땀한땀 손주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만드시겠어요. 그때마다 오당제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365님 젠디 안녕하세요. 날씨는 더웠지만 우리 텃밭에는 가을 향이 물씬 풍기고 있어요. 빨간 고추를 따고 땅콩도 캐고 고구마도 조금 캤어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가을을 사뿐히 감상해 봅니다. 우와, 고추가 아주 빨갛게 잘 익었네요. 또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보내주신 사진만 봐도 가을이 왔다는 게 느껴질 정도네요. 그리고 저희 오프닝에서 뒷얘기 궁금한 동화, 또 영화 이야기 했잖아요. 8174님이 젠디, 제비들 덕분에 큰 부자가 된 흥부가 나이 들어서 죽은 다음에 여러 자식들이 재산 분배로 싸웠으려나? 궁금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흥부 자식들이 진짜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제 아식들이 그 재산 분배를 놓고 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면서 이제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남지혜님은 영화 트루먼 쇼의 트루먼은 그 문을 열고 나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종종 생각해요. 오, 저도요, 지혜님 진짜 트루먼 쇼 다들 보셨나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탈출, 아, 스포? 아, 아무튼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3000님, 벌써 9월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을 기대하면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신청합니다. 오, 오늘 같은 날또 잔나비의 노래 너무 좋겠네요. 이어서 6316님이 신청해주신 박정현의 미아. 이렇게 두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교통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 기사님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전 한 택시 기사님이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에 사고를 목격했는데요.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직진차로로 나오면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였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졌고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였는데요. 이걸 본 기사님은 손님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차에서 내려서 바로 달려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는데요. 몇 차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런 좋은 분들 덕분에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다. 기사님 영원히 이것 받으세요 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사람들은 기사님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1번 꽃 받으세요. 2번 복 받으세요. 3번 돈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죠. 1번 꽃 받으세요. 2번 복 받으세요. 3번 돈 받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신은희님이 신청해주신 홍서범의 그래.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6: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9km 밖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탄 286톤급 인선이 전복돼 2명이 실종돼 2명이 구조됐지만 1명은 끝내 숨졌고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숨진 선원은 50대 한국인으로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선내에서 발견됐고 외국인 선원 1명은 인근 상선에 구조됐으며 실종된 선원은 한국인 5명, 외국인 1명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지역구조본부 단계를 3단계로 강화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13척을 투입했으며 해군도 함정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 중입니다.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장관 후보자에게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의원직 겸직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용 후보자 측에 전달했으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후보자가 결단

0: 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지를 내고 장관 후보자에게 특정 기류를 전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는 오늘까지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실종자들의 위치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정보 활용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연락 두절자 9명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휴대전화 정보도 활용하려고 한다며 네팔 측과 협의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신속 대응팀도 현지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추정 위치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헬기와 드론, 도보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험준한 산세와 토사 등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오늘 오전 현재 도착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KDRT도 네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한 뒤 거처를 옮기며 지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5살 딸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남성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약 3주 전 이혼소장을 받은 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 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최고 30mm, 제주도 최고 2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10mm입니다. 또 오후 한때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광주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25.1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초고령 사회를 맞아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고충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가정을 찾아가서 간병하는 방문 돌봄이 대표적이죠. 일부 어르신이 전기료가 부담된다며 냉방기를 켜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어르신은 물론 하루 종일 궂은 일을 하는 돌봄 노동자들도 온열 질환에 노출됩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하면 지원자가 줄어들고 결국 산업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한 택시기사님에게 사람들이 받으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6106님 정답 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교통 순경입니다. 휴게 시간인데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음주운전 안 하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절대 음주운전 금지예요. XXX를 한 10개 정도 적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신입 교통 순경이신 6106님 지금 다 같이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거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저희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0: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님은 경찰에게 현장을 인계한 뒤에 다시 차로 돌아가서 손님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재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선생님, 어느새 일주일이 흘러서 또다시 수요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저는 뭐 일 열심히 했고요. 예, 주말에는 바다가 급 보고 싶어가지고 예, 동해로 또 여행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0: 우와, 또 틈틈이 여행도 다니시는군요.
1: 네, 늦여름 바다가 또 되게 좋더라고요. 좀 한적하고.
0: 오, 잘하셨네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상담해 드렸는데요. 시간 때문에 소개 못한 사연들이 있어서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익명을 요청해 주셨고요. 직장에서 대표가 회의 시간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지난주에 대화했던 내용은 다 있고 제가 2주 동안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나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입을 뗐는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그냥 내라고 하면 안 되냐? 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계속 그때 표정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입맛도 없고 매일 출근해서 대표 얼굴을 보는 것도 괴롭네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겨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1: 아이고, 그러게요. 본인이 얘기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라고 하면 안 되냐.
0: 그러니까
1: 얼마나 억울하실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요.
0: 네.
1: 일단은 이제 대표랑 대화를 할 때 이제 날짜, 시간, 오감 말 그대로 짧게 메모를 해두시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오.
1: 구두로 업무 지시를 받더라도 가급적 네. 이메일같이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흔적을 남겨두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
1: 뭐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이 맞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확인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정말 위험한 거는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좀 무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부당하게 화를 뭔가 당하는 입장이 돼도 어차피 내가 또 잘못했겠지라는 식으로 자책을 하게 되고
0: 네.
1: 벗어나는 노력도 의미가 없다라고 포기를 해버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거 충분히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이런 상황들이 부당하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머무를 필요가 없죠. 이직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0: 네.
1: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또 다른 익명 요청 사연도 들어왔어요. 선생님, 나르시시스트도 생각되는 나르시시스트로 생각되는 부모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안 그러시는데 저한테만 그러십니다. 많이 맞춰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지쳐요. 언제 나르시시스트를 주제로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저한테만 그러신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요청도 있고 해서 발음이 진짜 어렵네요. 나르시시스트를 주제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디에서 유래한 말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이거 저도 항상 발음할 때 굉장히 좀

0: 해가지고 아. 예, 어려운 단어인데요.
1: 그 시를 두 번 해야 되는
0: 네,
1: 거예요?
0: 나르시시스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는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말입니다.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아. 신화 속의 미소년이 네.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에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자기 자신한테 지나치게 몰두하는 상태를 뜻하는 나르시시즘이 나왔고요. 이 개념이 이제 프로이트라는 정신의학자에 의해서 정신 용어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이제 병적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되는데요. 네. 이게 나르시시스트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저 사람 진짜 나르시시스트야, 뭐 축약해서 나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진단 기준을 꼭 충족하는 인격장애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두드러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미지는 자기애가 과한 사람, 그래서 잘난 척이 심한 사람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소개해 주세요.
0: 예, 맞습니다. 이 자기 자신은 실제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맞는 대접을 주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특징이죠.
1: 네.
0: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에도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냐 없냐 이걸로만 좀 따지는 경향이 있고요. 굉장히 뭔가 이제 정당한 비판 같은 것들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면서 방어하는 것도 특징이 됩니다.
1: 네.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확신이 넘쳐 보이는 모습을 보이곤 하거든요. 내가 최고야, 대단해.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아주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리기 위한 갑옷 같은 거라는 거죠. 사실 마음속 깊이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좀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비판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1: 자기애라는 게 건강한 자기애와 또 병적인 자기애로 나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까지가 건강한 자기애일까요, 그러면?
0: 그렇죠. 이 자기애라는 단어가 이 나르시시스트랑 맞물리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데 네.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더 좀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겠죠.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자기애를 가르는 기준은 저는 이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내가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에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함께 헤아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상처에만 너무 이제 몰두되지 않고
1: 네.
0: 상대방 입장은 어떨까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1: 네.
0: 여기서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 저 사람도 좀 이해가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이 가능할 거고요. 실수를 했을 때에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예, 가능해지겠죠. 반면에 병적인 자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야,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식의 비난도 불사하게 될 거고요.
1: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또 내 주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청취자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가볍게 좀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1: 네.
0: 일단은 대화를 할 때 늘 자기 자신의 얘기로 깔때기처럼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자기 얘기. 이런 경우들.
1: 네.
0: 그리고 비판을 받으면은 상대방을 탓하거나 화를 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일 거고요.
1: 네.
0: 관계에 있어서 항상 본인을 좀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항상 1순위가 되기를 원한다.
1: 네.
0: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우선시하면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성향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공감하는 척을 할 수는 있는데
1: 네.
0: 어떤 감정적인 공감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분명히 뭐 이해한다라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뭐 좀 대수롭지 않게 행동으로는 이제 그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1: 네.
0: 한다면은 역시나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1: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대화할 때 결국엔 자기 얘기를 한다. 또 비판을 받으면 상대방을 탓하거나 화를 낸다. 본인을 특별 대접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또 감정적인 공감이 느껴지지
0: 맞아요.
1: 않는 그런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다.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앞에 익명 요청 사연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일 때 자녀들에게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영향을 주는 건가요?

0: 일단은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를 독립 된 어떤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내 우월함을 입증해 줄 자랑거리 혹은 이제 자기 자신의 연장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결국에는 이제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장식하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제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1: 네.
0: 아이가 실제로 뭔가를 잘 해내요. 그러면은 내 덕분이다라고 본인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을 항상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은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서 배신감을 이제 느끼면서 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1: 오.
0: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좀 쭉 자라온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제 사랑받는 경험이 별로 없고 항상 부모한테 좀 맞춰야 된다라는 어떤 암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자신의 욕구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이런 성인으로 자라나기가 쉽습니다.
1: 아까 사연 주신 분이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만 그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면 한 자녀에게만 유독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걸까요? 이 부모님은?
0: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에서 큰 자녀들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역할을.
0: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잘 받아줘서가 아니라 각자한테 부여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1: 네.
0: 대표적으로 골든 차일드 그리고 희생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딱 어떤 단어에서 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나르시스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사이에 서서 이 관계를 조종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1: 네.
0: 이 과정에서 부모를 좀 잘 이제 받아주고 순응하는 자녀는 골든 차일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칭찬과 특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죠. 부모 말을 따르면서 대외적인 성과도 좋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골든 차일드가 되는 거고요.
1: 네.
0: 반대로 부모와 기질이 좀 다르거나 부모의 약한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건드리는 자녀 혹은 성취가 조금 처진다라고 느껴지는 자녀는 희생양이 돼서 비난과 통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1: 그 가스라이팅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나르시스트들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좀 잘하는 사람들인가요?
0: 예, 맞아요. 이 가스라이팅. 내 말이 맞아라고 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판단을 흔드는 예, 그런 이제 심리 기법인데요.
1: 네.
0: 나르시시스트들이 실제로 아주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요.
1: 네.
0: 첫 번째는 현실 부정입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1: 네. 네,
0: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까 우리 어떻게 보면 첫 사연의 대표
1: 그렇네.
0: 같은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 자체를 통째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정의 축소예요.
1: 네.
0: 네. 뭐 그런 걸로 예민하게 물어?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상대방의 느낌, 감정에 대한 존중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대신에 너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화낼 일 없었잖아. 좀 똑바로 하자. 잘하자. 라는 식으로 원인을 상대방한테 돌려버리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콜라보를 이루면서 반복이 되게 되면은
1: 네.
0: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억이나 판단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지겠고요.
1: 네.
0: 이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좀 조종하기가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1: 진짜 우리 아까 익명 요청하신 첫 사연의 그 상사분이 비슷하네요. 그 혹시 그럼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유전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0: 예. 연구들을 보면은 이 자기애적 성향,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유전이 분명히 기여를 한다라고 봅니다.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가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해요.
1: 네.
0: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또 유전이 전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0: 양육 환경을 비롯한 후천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데요. 뭔가 조건부로 사랑을 받은 경우 혹은 무조건적인 허용 아래에서 자란 경우에도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상처를 받지 않아야지 아이 마음속에 구김살 없이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 네.
0: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좌절을 어느 정도 겪어야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내 것을 좀 수그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1: 네.
0: 이런 경험들 자체가 없고 다 오냐오냐 하면서 오케이를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이런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나르시시스트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맞아요. 자기를 울어바울어 봐주고 크게 반박하지 않고 맞춰주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1: 네.
0: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는 용어로

0: 표현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존감을 채워주는 공급원이라는 아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칭찬해주는 또 순응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1: 네.
0: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은 성격적으로는 불안이 좀 높고 다른 사람한테 좀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1: 네.
0: 이분들은 이제 뭔가를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고 누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신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네.
0: 자기 확신에 차서 막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면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아, 저 사람이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이야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병적인 본딩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1: 네.
0: 병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올가내는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1: 그래요. 그럼 반대로 그럼 나르시시스트들이 꺼려하는 대화하기 싫어하는 유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나요?
0: 네. 일단은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은 리액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반응이 없는 사람인데요.
1: 네.
0: 단순히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대단하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일 힘들어하는데 처음에는 막 불편함을 느끼면서 더 긁어서 막 흔들려고 해요. 상대가 불편해할 만한 얘기를 하고 감정적으로 건드리고
1: 네.
0: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시도가 그래도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내 상대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리액션이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군요. 한국에는 특히 많은 나르시시스트의 유형 중에 남을 깎아내리는 유형이 있다고 하던데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제 내현적 자기애,
1: 네.
0: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유형이 있거든요.
1: 네.
0: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지금까지 얘기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외현적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밖으로. 이제 표출을 하는 유형이다라는 거죠. 근데 내현적 자기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겉으로는 이렇게 막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조금 낮추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속에는 똑같이 본인의 어떤 우월감 그리고 그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하는 대신에 약간 비교를 하면서 은근히 좀 깎아내리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이제 간접적인 방향으로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왜 이런 유형이 한국인들에게 또 많은 건지도 궁금해요.
0: 한국에서 유독 이런 타입이 눈에 띄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문화 특성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나라는 겸손이 미덕인 문화잖아요.
1: 그렇죠.
0: 일단. 예, 그리고 동시에 어떤 줄 세우기와 비교가 굉장히 좀 익숙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1: 네.
0: 말하자면 겉으로는 겸손해야 되지만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1: 네.
0: 거죠. 그래서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하면은 또 참 눈치 없다, 재수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받기가 쉽다 보니까 직접적인 과시는 억누르게 돼요. 근데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지를 견주는 틀 안에는 계속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성취는 또 의식을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아? 라는 어필을 하는 게 조금 안전한 표현 방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남을 깎아내리려면 어쨌든 남한테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나요?
0: 맞아요. 좋은 지적인데요. 이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본인의 어떤 내면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1: 네.
0: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춰질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것도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이게 타인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그 관심의 방향은 내 자신에게 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면 정말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자기 성과만 부풀리고 착취하고 상상만 해도 기가 빨리거든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가끔 이제 이런 사연들을 좀 접하게 돼요. 진료실에서 좀 듣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1: 네.
0: 일단은 상사에게 공감이나 이해를 기대하지 않는 게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나만 계속 좀 지치기가 쉽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기법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회색돌 기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리액션이 없는 사람이
1: 네.
0: 이제 제일 좀 이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가지고 리액션이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최소화하면서 나를 흔들어도

0: 별다른 어떤 자극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가치를 상사의 인정이나 평가에 걸어두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0: 이 사람한테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목표가 되게 되면 정말 끝없이 휘둘리기가 쉽거든요.
1: 아하.
0: 계속 착취를 당하기가 또 쉽겠고요.
1: 네.
0: 그래서 내 성과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면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스스로가 세운 기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회색돌 기법 종종 얘기해 주셨던 그리고 상사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미 로바토의 인 더 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나르시시스트였던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겸손해지고 공감도 잘하고 혹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요?
1: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일단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애초에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치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치료를 받겠다는 거는 내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잘못되었고 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애초에

0: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사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이제 그래도 이 당사자를 뭐 아끼거나 뭐 현실적인 이유로 떠나지 못하면서 아, 이 사람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노력하면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 네.
0: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을 바꾸시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이 관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지 예, 거기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좀 예,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 드리고 싶어요.
1: 그렇군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7님이 트럼프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0: 네. 뭐 사실은 아 이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되게 네. 조심스러운 게 골드워터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실제 인물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단을 붙이지는 말아라라는 게 이제 윤리 지침에 나와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렇지만 그냥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해 본다면은
1: 그냥 가볍게
0: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닮아 있는 부분들이 뭐 전혀 없지는 않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네. 네. 질문을 정말 네. 날카로웠어요. 그죠?
0: 네. 알고 좀 물어보신
1: 거니까. 그러니까 2037님이 저도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잘난 척은 안 하지만 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남을 배려할 때는 잘해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애성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1: 누구든?
0: 이게 어떤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은
1: 네.
0: 이제 사회적인 관계 같은 것들에 이런 성향이 영향을 줘서
1: 네.
0: 계속 좀 주변 사람들과 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마음속에 내가 대놓고 잘난 척은 안 하지만 내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조금 더 잘났지 않나?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은 다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이게 아까 설명드린 이제 내연적 자기애라는 개념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모든 이런 어떤 생각들이 다 잘못됐어. 이건 다 바꿔야 될 부분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조절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저는 2037님 좀 부러운 게 내가 최고야. 이런 약간 자신감? 있으시다는 거죠.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0: 네.
1: 그게 좀 부러운데요. 7011님. 저는 나르시시스트와 반대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고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쓰며 솔직하지 못한 언행을 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지쳐서 제가 나가 떨어지게 돼요. 인간관계에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 같은 유형의 성격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0: 네. 일단은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뭐 딱 어떤 타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1: 네.
0: 일단은 이제 애착 문제가 사실 가장 좀 이런 타입들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1: 네.
0: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확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어떤 부모나 양육자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수용을 해준다.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와는 다르게 예,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안정애착이라는 거를 형성을 하게 되고 자라나서도 내가 내 주장을 펼치거나 감정을 드러내도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 적으로 깔게 돼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굳이 상대방의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고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1: 네.
0: 근데 반대로 이 애착이라는 게 튼튼하지 못하면은 뭔가 내가 조건부 그러니까 상대방의 좀 기준에 맞추거나 뭔가를 잘해야지만
1: 네.
0: 사랑을 받는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그대로 자라나게 되면은 지금 701님 이 사연자분께서 예, 보내주신 사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드러나는 거죠.
1: 그렇군요. 1938님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우와 다행히 그런 사람들 나르시시스트는 예전에 많이 거쳐갔네요. 그들에 의해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르게 됐던 것을 생각하면 꼭 나빴던 것만은 아니었구나 싶어요. 그렇지만 좋지도 않아요. 뭐 좋은 경험이긴 했지만 딱히 뭐 좋지도 않은 그냥.
0: 좋은 네네. 경험이지만 굳이 뭐 또 할래? 그럴 필요는 없다.
1: 어쨌든 뭐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을 기르게 되셨다고 하니까 1938님 좋은 경험인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나르시시스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0: 네,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정동원의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계절이 다시 와도 0319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 노래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좋은 계절이 다가오네요. 그간 못한 일들을 해보려고요. 가을 분위기 나는 노래도 듣고 싶네요 하면서 우리 0319님이 정동원의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계절이 다시 와도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진짜 가을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들 해보고 싶으신지 벌써 마음에 생각들 하고 계시죠? 뭐 단풍 좀 지면은 이제 예쁜 곳으로 단풍 구경도 가고 싶으실 거고 이제 날씨가 또 선선해지면 같이 산책도 나가고 싶으실 거고 여러 가지 일들 또 가을에 함께 나누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8019님 매번 이 시간이면 야간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운전 중이라서 문자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오늘은 회사에 일찍 도착해서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오, 야간 출근길에 또 함께 해주셨군요. 그동안에 이제 운전 중이라서 방송만 들으셨나봐요. 8019님 모처럼 또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근무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1375님 저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우리 남편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많이 호전돼서 오늘 퇴원했거든요. 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1375님 그동안 많이 걱정하시고 또 마음도 졸이셨을 텐데 남편분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퇴원을 하셨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퇴원 후에도 건강 잘 회복하셔서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일들 가득한 그런 계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5531님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3일부터 8일까지 하고 수제 맥주축제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하는데요. 3일 개막식에 제천시민은 무료라고 해서 내일 구경 가보려고요. 오, 또 지역축제 홍보까지 해주셨네요. 9월 3일부터. 그럼 내일부터네요. 오, 국제음악영화제 수제 맥주축제까지 그 제천 시민분들은 정말 즐길 거리 한가득일 것 같아요. 개막식도 무료라고 하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은 구경 가보시면 좋겠네요. 김동준님 퇴근하고 운동하고 마트 들렀다가 집에 가고 있어요. 저는 혼자 살아서 저녁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엄마 밥이 먹고 싶어요. 아, 그럴

때가 있죠. 진짜 자취를 하다 보면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는데 우리 동주님 근처에 그 엄마 밥처럼 해주는 그런 백반집 있잖아요. 그런 곳을 한번 찾아가지고 엄마의 그 기운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동주님에게 어떤 음식을 좀 추천해드리면 좋을까? 엄마 밥 같은. 아, 또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김치찌개 어때요? 김치찌개. 그 따뜻한 그런 뚝배기 김치찌개 먹으면 그래도 엄마 생각도 날 것 같고 여러 가지 나오는 이제 백반집 같은 거 반찬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그런 이모님이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곳에 가서 식사 잘 챙겨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은 9월 3일 목요일이죠. 우리 5531님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가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오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다이아나 크랄의 데스페라도 그리고 마룬5의 The Way You Look Tonight.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8519님은 내일은 평택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이틀 연휴로 집에 옵니다. 빨간 등대가 있는 가까운 오이도에 가서 해물 칼국수와 조개구이 먹으면서 즐거운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와, 내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네요. 우리 8519님은 모처럼 아드님이 온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이실 것 같은데 오이도 가서 바다도 보시고 또 해물 칼국수에 조개구이까지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도 실컷 나누시고 행복한 가족 나들이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5369님, 저는 내일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휴무입니다. 너무 좋아요. 우와. 그래서 오늘 회식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희 내일 계획은 멋진 한옥 카페에 가서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읽을 거예요. 올해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도전 중이거든요.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지만 달성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5369님. 내일 회사 창립 기념일 모처럼 또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시겠네요. 회사 쉬는 날 멋진 또 한옥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책도 읽으면서 여유를 만끽하실 것 같은데 한 달에 한권책 읽기 도전 중이시라고 대단하십니다. 아이들 또 돌보시랴 직장 생활 하시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책까지 한 달에 한 권씩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잘 이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5369님 내일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경선님 내일은 야간 진료가 있는 날이라서 퇴근이 늦지만 꼭꼭 운동을 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우리 경선님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나 봐요. 또 내일이 야간 진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동을 가겠다고 이렇게 멋진 다짐을 하고 계신 경선님 내일 운동 잘 갔다 와서 또 인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셨는지.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6106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감사합니다.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부탁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은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

0: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속증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점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열신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의원직 겸직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용 후보자 측에 전달했으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후보자가 결단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지를 내고 장관 후보자에게 특정 기류를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지침을 손질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 보호 조치 또는 응급 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을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합니다. 홈플러스의 회생기획안이 관계인 의결을 거쳐 법원에서 인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열린 홈플러스 회생기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기획안을 인가했습니다. 회생기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그리고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회생기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75.9%, 주주 100%의 찬성이 있었다며 회생기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시행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대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을 공개하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서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행태,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해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최고 30mm, 제주도 최고 2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10mm입니다. 또 오후 한때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광주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3도.

0: 사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던 미국의 명문대들이 요즘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줄어들고 세계적인 석학들은 미국을 떠나고 있고, 또 일부 대학들은 미래의 자금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기금을 투자할 때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대학들이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된 이유들 잠시 후에 업되는 기업 코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K-뷰티 기업들의 주가가 꽤 가파르게 올랐지요. 호실적에 힘입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도 높아졌는데, 하지만 K-뷰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제 성장세가 꺾인 거 아니냐, 꺾이는 거 아니냐, 다 온 게 아니냐 등등의 우려도 반복돼 왔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의 상승세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교보증권의 권우정 책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경제전문기자 하수정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예, 오늘의 주제는 미국 명문대학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4: 네.
3: 미국의 대학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듣게 되겠네요.
4: 네, 맞습니다. 미국 대학과 대학원 이야기인데요.
3: 네.
4: 미국의 그 고등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 고등교육 산업

0: 산업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시장을 기반으로 미국이 이제 인재들을 빨아들인 게 이제 바로 지금 미국의 기술 패권의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 유학 가서 거기에 그냥 놀러 앉으면서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전 세계 인재들이 많았죠.
0: 네.
1: 예.
0: 그런데 이 거대한 미국의 교육 시장이 지금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떠나고요. 학생들은 많이 못 들어오고 또 돈줄은 말라붙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5일부터 유학생 체류 기한이 이제 4년으로 제한돼요. 그러면 일반 대학생뿐 아니라 뭐 석박사들 그리고 대학 연구 인력들이 대거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 4년으로 제한된다는 게 왜 이런 영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0: 아, 이 4년이라는 거는 예.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인데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유학생이 졸업 후에 취업하려면 1억 원 넘게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정책도 추진 중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도 아, 이러다가 미국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유학생들이 인재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0: 네.
1: 그렇군요. 이건 뭐 미국 대학의 문제는 아니라 이제 트럼프의 정책의 문제인 것 같긴 하던데. 연구 인력들이 계속 떠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0: 네. 지난 주말 8월 28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1: 예.
0: 캐나다가 미국 명문대 소속의 과학자들하고 석학들 48명을 대거 영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가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의 예산을 직접 써가지고요.
1: 예.
0: 학자들의 장기적인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잇따라 데리고 왔는데 공교롭게 그 시기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극에 달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번에 캐나다로 넘어간 교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 석학 이런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1: 예.
0: 이 사라 시거. 이 사람은 미국의 우주 행성 분야의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불린다고 해요. MIT의 물리학자인데 이 교수가 캐나다 토론토대로 이번에 갔습니다.
1: 예.
0: 사라 시거가 캐나다 태생이어서 미국에 뺏겼던 최고의 물리학자가 귀환했다. 이러면서 이제 캐나다 학계에서 축제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1: 네, 네.
0: 그리고 제약업계에서 신처럼 받들고 있는 과학자들 여러 명이 이번에 우르르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1: 예.
0: RNA 치료제 최고 권위자도 넘어갔고요. 코로나19 백신의 핵심 기술을 만든 그런 교수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신약을 설계해내는 단백질 공학자로 유명한 그런 교수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도요. 간판하고 인프라를 버리고 지금 캐나다 2, 3위권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들은 미국의 천재적인 두뇌들이 캐나다로 대거 유출됐다.
1: 예.
0: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즈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탄압이 이 최고의 연구 인력을 유치하려는 캐나다를 오히려 돕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도 미국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7월에 MIT의 에스더 듀플로 교수하고 아비짓 바네르지 교수가
1: 예.
0: 부부 교수인데 스위스 취리히 대학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둘 다 이제 2019년에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었거든요. 그래서
1: 예.
0: 미국은 노벨상 수상자 두 명을 한꺼번에 놓친 겁니다.
1: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높은 연봉을 제시한 거 한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연봉이 깎인 거예요? 아니면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래요? 왜?
0: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돈 문제, 월급 문제는 아니고,
1: 예.
0: 그러니까 연봉만 놓고 보면은 미국 사립 명문대가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정교수급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보다 한 40%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1: 네.
0: 결정타가 뭐냐면, 연구가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이다라는 이유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난해에 그 미국 국립보건원하고 국립과학재단이 주는 연구 보조금이 3,800건 이상 취소되거나 중단됐습니다.
1: 작년에?
0: 네. 원래 이제 정부의 연구 보조금이라는 게 원래 뭐 거의 취소가 없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진이 뭐 연구비를 딴 데 썼다. 아니면 뭐 표절했다. 뭐 이런 사유로 극소수만 이제 취소가 되거나 이런 사유가 있었는데
1: 예.
0: 이렇게 무더기로 취소된 거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1: 기분이 나빴다 이거죠?
0: 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정부로부터 검열당했다. 이 과학이 정치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정권에서

0: 해당 단어를 쓰면 연구 보조금이 끊긴다. 아. 금기어 리스트가 있다. 이런 보도가 꽤 나오긴 했어요.
1: 미공개 연구가 아니라 주로 이제 사회 개념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사회 계열의 연구일수록.
0: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계도 팬 아메리카라고 1922년에 설립된 100년 넘은 단체예요.
1: 예.
0: 여기가 이제 소설가, 시인, 언론인, 과학자, 교육자 이런 이제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1: 예.
0: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절된 연구 제안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연구를 해서 추출한 그 금기어. 금기어가 뭔가를 이제 350개 깨알같이 올려놨길래 제가 이제 좀 가져왔어요.
1: 예.
0: 근데 봤더니 여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워먼 이런 거.
1: 아, 그런 거 들어가면 네. 연구비 안 주더라.
0: 네, 장애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리고 성 정체성, 다양성, 형평성, 뭐 행동주의 이런 것도 있고요.
1: 예.
0: 반인종주의, 그러니까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거.
1: 네.
0: 그리고 기후변화도 있더라고요. 탄소 중립, 넷제로, 그리고 뭐 연료전지가 있더라고요. 퓨어셀. 연료전지가 무슨 죄인가.
1: 친환경 같은 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군요.
0: 네, 녹색. 그래서 그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쓰면은 국책연구에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물론 이제 미국 정부는 무슨 국책과제 블랙리스트가 있냐. 이런 금기어 없어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이긴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이유뿐만 아니라 그 이민 정책하고 비자 정책이 깐깐해지면서 그 석학들이 이끄는 그 연구실의 연구원들, 이제 특히 이제 포닥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 박사 후 연구원들 그 사람들도 장기 체류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1: 이민제도 체류제도 좀 바뀌면서
0: 네, 그러니까 미국 대학 박사 후 연구원의 56%가 외국인이래요.
1: 예.
0: 그래서 비자 심사가 이제 까다로워지는 데다가 또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1: 예.
0: 석박사들이 포닥을 거쳐가지고 교수까지 이어지는 그 징검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 학생 비자의 4년 이상 체류 금지 정책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이것저것 싫겠네요. 일단은 학생들도 자꾸 저 교수님 저 비자 연장 안 돼서 저 집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교수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이걸
0: 네.
1: 마음도 아플 것 같고 주제도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0: 네.
1: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신 마음대로 연구할 거면 당신 돈으로 해. 당신이 펀딩을 어디서 받아오든가
0: 네.
1: 나라 돈으로 하는 거는 나라에서 심사할 거야. 이제 심사 기준은 민주당 정부일 때랑 공화당 정부일 때랑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는 우리도 이제 그동안 몇 번 계속 경험해 왔다는 거라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돌아간다는지는. 구체적으로 그 체류 정책 이런 건 네.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9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이때부터
0: 네,
1: 뭐
0: 얼마 안 남았어요.
1: 바뀌는 게 꽤 있습니까?
0: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미국 유학생 비자, F1 비자, 그리고 연구업 비자라고 하는 그 J1 비자 이게 이제 학위 과정이 몇 년이 걸리든 간에
1: 예.
0: 끝날 때까지는 신분이 유지가 됐었어요.
1: 음흠.
0: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무제한 이제 연장이 됐던 거죠.
1: 예.
0: 이게 1970년대부터 하던 거니까 5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못 받겠다라는
1: 예.
0: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간을 늘려야 되면은 학교 담당자가 연장 처리만 해주면 그만이었는데
1: 예.
0: 지금은 4년 지나면은 이민국에 직접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지문 같은 생체 정보 등록하고 신원조회 보안 심사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돼서 일각에서는 야 SNS 심사 받기 전에 다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검열한다 이런
1: 네.
0: 거죠. 그리고 약대, 의대, 건축학과 이런 데는 사실 4년으로 잘 안 끝나잖아요. 뭐
1: 그렇죠.
0: 5년, 6년.
1: 학업이.
0: 네. 공부를 좀 길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석박사도 이제 길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군대 다녀와야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사정이 많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기한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장 심사를 했다가
1: 예.
0: 만약에 이제 비자가 안 나오면
1: 아.
0: 과정을 마칠 수가 없어가지고 학위를 딸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니까.
0: 이전의 물거품이 노력이 물거품 돼버리고 그냥 예전처럼 근데 많이 버틴다 이러면 불법 체류 자가 되는 겁니다.
1: 4년으로 한 건 대학교 4년이면 됐지. 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왜 계속 있어? 집에 가. 이런
0: 하고
1: 겁니까?
0: 아니면 더 있으려면 심사 받아. 예,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심사 받아서.
1: 그런데 그게 불확실성이니까.
0: 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죠. 미국에서 이 F1 비자로 공부하는 유학생 수가요, 120만 명에 달합니다.
1: 예.
0: 거기다가 뭐 J비자, 그리고 이제 특파원 비자라고 하는 I비자,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 합치면은 200만 명.

0: 300만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뭐 통계를 봤더니 현재 미국 내에 한국인 유학생 수가 4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예. 이게 이제 인도하고 중국에 이어서 3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그 비자 제도 개편을 폐기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무리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국제 교육자 협회, 뭐 미국 교사 연맹, 대학원 노동 조직 이런 단체들이 지금 미국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고요. 조만간,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불안하기는 하겠네요. 네. 그 학생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0: 네.
1: 근데 대체로는 또 우리 그런 편법도 있었잖아요. 아이들 교육시키러 갔는데
0: 네.
1: 엄마나 아빠가 학교 하나 등록해놓고
0: 네.
1: 학생 비자 받아서 몇 년씩 체류하면서
0: 네.
1: 사실은 학생 아닌데 학생인 척하면서 다니는 건데
0: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1: 네. 그런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뭐 계속 왜 2학년이세요라든가 왜 졸업을 안 하고 학점을 안 따고 계세요 나가세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걸 관리를 안 했으니 관리를 좀 하자는 또 명분인지도 모르겠고.
0: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차피 돈을 쓰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내고
1: 예.
0: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를 일으키니까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이제 이민 정책과 유학생 정책이 이제 맞닿아지면서 좀 이제 강해지는 그런 경향으로.
1: 중간중간 미국이 보기에 미국한테는 유익하겠네 하는 분들은 계속 체류하게 하는 거고.
0: 네.
1: 봐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내보내고 이걸 우리가 한번 칼자루를 쥐고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유학생들도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0: 네.
1: 그럼 유학생들 중에 좋은 학생들 뽑아서 채용해야 되는 기업들도 좋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0: 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졸업하고 한 뭐 1년에서 3년 정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
0: OPT라고 부르는데 실리콘밸리하고 월가는 물론이고 뭐 미국 전역의 기업들이 미국 대학 졸업생을 이 제도로 뽑아서 쓰다가
1: 예.
0: 이제 몇 년 뒤에 취업비자로 전환시키는 구조로 상당수 인력을 충당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또 OPT로 일하는 외국인이 4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가 여기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붙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근데 42만 명이 다 부과하면은 총 420억 달러, 그러니까 58조 원의 재원을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거든요.
1: 예.
0: 근데 학위 끝나고 여기서 1, 2년이라도 일하려면
1: 예.
0: 돈을 내라. 라는 게 이제 정부 방침인 건데.
1: 미국에서 직업 가지려면 회원권 사라는 얘기네요.
0: 네, 수수료 내라.
1: 예.
0: 근데 미국 대졸 평균 초임이요. 6만 8천 달러예요. 뭐 9,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연봉 높다고 하는 컴퓨터 공학 전공이
1: 해봐야.
0: 8만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10만 달러 수수료는 이 사회 초년병이 1년 버는 거 이상으로 토해내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고 또 기업이 낼지 아니면 유학생이 낼지 뭐 이렇게 이제 아직 주체가 누군지도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유학생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지금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어서 지금 반발들이 예. 꽤 나오고 있거든요. 돈 많은 기업이라면은 인재를 데려올 때 뭐 이 정도 하고 감내를 할 수는 있는데
1: 예.
0: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작은 연구실들 이런 곳은 인력난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유학생은 지금 앞으로 인턴십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생들은 학생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1: 예.
0: 재학 중에 원칙적으로 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1: 예.
0: 이제 학교 승인을 받으면 여름방학 같은데 이제 기업이나 여러 기관에서 인턴십을 해왔단 말이죠.
1: 예.
0: 그리고 이 인턴십을 해야 실무 경험이 쌓이고 졸업 후에 취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턴십은 또 취업의 관문으로 여겨졌고 이걸 보고 또 미국으로 인재들이 이제 유학을 오고 이게 선순환되는 고리였거든요.
1: 예.
0: 근데 8월 말에 국토안보부가 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서 사실상 유학생의 인턴십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막히면요.
1: 예.
0: 유학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굳이 이 미국에서 엄청난 유학비를 쓰면서
1: 예.
0: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고 일하지 말아라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가에서는 앞으로 유학생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실제로도 미국 유학생 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0: 아, 이런 여러 조치가 발동되기 전부터도 사실 비자 발급 문제라든지 뭐 입국 심사가 강화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1: 예.
0: 유학생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0: 그 코로나 직후에는 이제 기저 효과로 전년비 80%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
1: 네.
0: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유학생 수 신규 유학생 수가 증가폭이 줄어들다가 그 2024년 2025년에는 마이너스로
1: 오히려?
0: 돌아섰습니다. 작년에는 17%나 줄었고요.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1: 매년
0: 있습니다.
1: 매년 유학 가는 학생들 숫자가 감소하고
0: 네, 신규로
1: 있다.
0: 신규로 이제 예. 들어가는 유학생 숫자. 근데 이 사실 유학생이라는 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적 효과가 상당합니다.
1: 교육 서비스를 수출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0: 맞아요.
1: 다른 나라에.
0: 그게 이제 국제 수지 통계에서도 서비스 수출로 분류가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외국인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 서비스와 체류 서비스를 구매를 한 거고 이게 이제 그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한 것과 이제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유학생은 미국의 이제 핵심 수출 상품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유학생이 미국에 들어와서 등록금 내고 월세 내고 먹고 마시면서 발생하는 그 경제적 효과가
1: 예.
0: 얼마나 봤더니 지금 미국 전체 서비스 무역 흑자의 14%가 유학생한테서 나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1: 부모님들이 송금을 학비로 송금하는 달러.
0: 네. 근데 이게 이제 신규 유학생 감소로 점차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1: 예.
0: 3년 전에는 한 해에 430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410억 달러 그리고 올해는 300억 달러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이 되고
1: 그렇군요.
0: 있습니다.
1: 이렇게 보면 왜 이런 일을 하나? 뭐 미국한테 좋은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0: 아 그게 이제 거슬러 예.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1: 예.
0: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분쟁 때 대학생들이 이
1: 아.
0: 팔레스타인을 이제 좀 지지하는 그런 이제 시위를 각 교내에서 벌였고 이게 정치적으로 좀 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 하버드나 명문대한테 행정부에서 아 이것 좀 말려라고 했더니 이제 그 뭐 MIT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이런 명문대에서 아 이거는 표현의 자유인데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1: 괄호 열고
0: 이제 말을 안 들은
1: 괄호 열고
0: 거죠.
1: 트럼프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걸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괄호 닫고.
0: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 행정부에 이제 지원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좀 사이가 벌어졌고 사실은 이게
1: 같다.
0: 길들이기다라는 예. 해석도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아무튼 대학들은 타격이 크겠네요. 지원자도 줄어들고
0: 맞아요.
1: 뭐 연구비도 잘 안 나온다고 하니 대학들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요.
0: 네. 일리노이 공대가 51%나 돼요. 절반 이상이 유학생이고
1: 예.
0: 카네기 멜론 44%. 그리고 존 소킨스, NYU, 보스턴대, MIT가 30%대고
1: 예.
0: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다 20% 넘습니다. 이렇게 유학생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이 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0: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연방 연구비를 엄청나게 삭감해 버렸거든요. 주 정부도 예산을 깎아 가지고 대학들이 지금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1: 예.
0: 지난해 하버드대가 1억 달러 넘게 운영 적자를 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 낸 거고요. 뭐 시카고대, USC,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주립대 줄줄이 다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에서 대규모로 직원 감원이 있었어요. 존스홉킨스는 직원을 2천 명 잘랐고요. 듀크, 스탠퍼드, 보스턴 수백 명씩 다 감원했습니다.
1: 그렇군요. 하버드 같은 미국 명문대들은 그동안 기부금 받은 거 계속 굴리는 펀드도 운영하면서
0: 네.
1: 나름 돈 많은 부자 대학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좀 뺏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학들이 오랜 기간 이제 기부금을 받고 그걸
1: 예.
0: 잘 굴려가지고 기금이 큰 규모로 쌓여 있는 게 맞아요.
1: 네.
0: 일종의 이제 자기 돈을 굴리는 자산 운용사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기금 규모가 하버드대가 80조 원 정도 되고
1: 예.
0: 예일대가 60조 원, MIT가 40조 원 쌓여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학들이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기금을 막 가져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인출 가능 금액을 기금 총액의 한 5% 정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들이 워낙 이제 유동성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1: 예.
0: 기금 지출 정책을 바꿔서 10% 이상 꺼내쓰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44개 대학 중에서 6곳이 지금 정상 범위인 5%의 2배 넘는
1: 예.
0: 12%를 꺼내쓰고 있다라는 조사.
1: 5%만 꺼내쓰라는 말은 원금은 손대지 마세요라는 뜻일 텐데
0: 네.
1: 5%보다 이제 더 내면 더 꺼냈으면 원금도 헐고 있다는 뜻이네요. 이래저래 대학들이 위기네요.
0: 네.
1: 이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대학

0: 필요 있어? 그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고 있고.
1: 맞습니다.
0: 네. 그럴 때마다 대학이 하는 얘기들은 네트워크가 생기잖아. 여기서 친구 사귀면 나중에 인생에 도움 많이 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
1: 네.
0: 좋은 친구 많은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야? 하는 또 그런 네. 또 고민도 하고 있어서 아무튼 네. 대학들이 고민이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산업의 종말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사실 이제 AI가 보편화되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철학적 통찰 이런 인간 고유의 가치를 길러내지 못하면 명문대 간판도 더는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화장품이나 피부관리 기기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꽤 있죠. 우리는 이런 회사들을 K-뷰티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K-뷰티 기업들의 요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어서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간 건지 점검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교보증권의 권우정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요즘 화장품 기업들 주가가 좋다면서요?
3: 아, 지금 굉장히 좋고 좀 굉장히 좀 저도 세미나 요청이 많아서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2: 보통 최근 몇 달 사이에 두 배 정도씩 올랐어요?
3: 맞아요. 거의 뭐 만에 올린 애들은 뭐 100% 이상까지도 가고 네. 굉장히 지금 한 7월 달 이후로 굉장히 좀 주가 흐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2: 또 이렇게 오를 거면 그동안 또 왜 안 올랐을까? 실적들은 꽤 그동안 좋았을 텐데. 반도체 주식 오르느라고 구경하느라고 모르겠습니까?
3: 사실 상반기에도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는데 예. 지금 8월, 7, 8월 들어서 주가가 좀 좋았던 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사실 2분기 실적 시즌이 한 8월 초부터 진행됐는데 예. 대부분 업체들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50% 많게는 뭐 40%까지 좀 잘 나오면서 좀 시장에 화장품 주식 역시 좋네 이런 좀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출 데이터를 관세청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수출 데이터가 뭐 10일마다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8월 달에도 거의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그럼 올해는 이렇게 안 늘어날 걸 몰랐었던 것 시장은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했다는 뜻입니까?
3: 사실 상반기에도 엄청 좋았었고 저는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다녔는데 그때는 말씀 주셨던 반도체 중심으로 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 잘 벌 줄은 몰랐어라는 뜻이니까.
3: 네, 맞습니다.
2: 그리고 시장이 예상을 못했는데 화장품 기업들이 예상을 깨고 잘한 건지 아니면 연구원님 비롯해서 예상을 다 했는데 하여튼 몰라. 일단 반도체 사야지 무슨 화장품을 사야지 좀 같은데 라고 해서 그러다가 반도체가 좀 가라앉으니까 그제서야 그 화장품 뭐라 그랬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이른바 순환매가
3: 맞아요,
2: 가는 건지
3: 맞아요.
2: 어느 쪽이 가까울까요?
3: 사실 실적은 1분기, 2분기 그냥 다 너무 좋았고 저는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장에서 이제 매니저분들의 반응을 좀 후자에 좀 가깝지 않았나.
2: 네. 여쭙는 건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아유.

0: 화장품 많이는 팔렸지만 여기까지야 올해도 이렇게 좋을 리는 없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인 건지가 궁금해서요.
1: 사실 좋다고는 좀 많이들 동의하신 예. 상황이고 사실 작년까지는 말씀 주셨던 대로 약간 뭐 K부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좀 시장에서 좀 우려가 확실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데이터 자체도 이미 좀 너무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연간으로 보면 수출 데이터가 한 1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지금 올해 8월달 누계 기준으로 보면은 YY로 30% 이상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0: 작년에 성장하는 것보다 올해가 네, 더 맞습니다. 성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1: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그게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수출 너무 좋은데요, 의원님? 약간 이렇게 많이들은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 반도체로 많이 갔었다가 그래서 이제 돼서야 위원님이 좋다고 하신 거 진짜 맞았네요. 이게
0: 근데 성장을 더 빨리 한다는 건 K화장품 많이 팔린 건 이제 갑자기 올해부터 그런 건 아닌데.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성장을 꽤 했지만 성장률은 둔해질 거야.
1: 맞아요.
0: 라고
1: 맞아요.
0: 생각했는데 성장률이 더 가팔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화장을 더 많이 하는 건 아닐까?
1: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찾아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한국의 화장품을?
1: 네네네. 작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K-뷰티라고 하면은 예. 미국의 아마존 채널 중심으로만 저희가 판매가 됐었거든요.
0: 예예.
1: 근데 올해부터 많이 달라진 부분이 미국의 뭐 세포라나 얼타 같은 뷰티 전문점이라든지 뭐 타겟이나 이제 마트 채널에서도 저희 K-뷰티를 엄청 찾아주시기 시작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좀 채널의 좀 구조 확장이 좀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여기저기 유통망이 다양해지는 맞습니다. 그 거기에 다 한국 화장품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처음에는 그냥 시범적으로 여기에서만 팔리고 그랬다가
1: 네.
0: 어떤 계기가 좀 있었어요? 유통 채널로 다양한 유통 채널이 다 한국산 화장품들을 깔아놓기 시작하는 게
1: 저희가 지금 K-뷰티가 미국에서 뜨기 시작한 게 한 24년도부터였거든요. 예. 그래서 24년, 25년 미국 아마존을 중심으로 이제 K-뷰티가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상위권을 다 휩쓰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킨케어 카테고리로만 본다면 이제 아마존에서 40%가 K-뷰티가 차지할 정도로
0: 예.
1: 굉장히 이제 점유율을 넓힌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뭐 세포라나 얼타에서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아마존으로 좀 가시기 시작을 했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리테일러 입장에서도 왜 점유율이 지금 아마존한테 뺏기고 있지? 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K-뷰티가 가만 그 경쟁 카테고리로 좀 부상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좀 K-뷰티를 늘려야겠다라는 니즈 하에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0: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왜 화장품이 안 팔려? 라고 봤더니 다들 한국산
1: 네.
0: 제품 잘합니다. 소비자들이.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럼 우리는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유통회사인데 그럼 한국산 화장품으로 매장 다시 까세요?
1: 네, 맞습니다. 딱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0: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이든 어떤 소비자들이든 기존 화장품 말고 한국산 화장품에 손이 더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1: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제품력이 매우 좋다. 근데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하다.
0: 예.
1: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굉장히
0: 가성비.
1: 네, 가성비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 좀 문화적인 요소로는
0: 예.
1: 이제 뭐 K컬처 시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아이돌들은 피부가 좋지? 이런 이제 분석이 조금 들어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지? 저희가 K 에스테틱, 뭐 리즈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0: 아무래도 좀 젊은 소비자
1: 예,
0: 분들이
1: 그렇겠죠.
0: 조금 SNS도 활발히 하고 이러신 분들이 좀 주로 구매를 했다면 지금 여성분들도 사실 기존엔 20, 30대 여성들 예. 중심으로 좀 유행을 했었다면 지금은 정말 연령대가 다양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1: 아, 오프라인에서
0: 네,
1: 파니까.
0: 맞습니다. 왜냐면 마트 채널만 보더라도 보통은 이제 50, 60대 여성분들의 비중도 되게 높은 채널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사실 50, 60대 여성분들은 온라인에서 지금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지도 아, 잘 모르시는
1: 전혀 다른 소비자와 만나고
0: 있는군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소비자층이 굉장히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다른 나라에 미국에서는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화장품들, 뷰티 기기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유럽을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미국의 초기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사실 미국 시장이 글로벌 화장품 1등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을 하면은 예. 사실 글로벌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레퍼런스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유럽 시장에서 유통 채널에서 먼저 컨택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1: 미국에서 이거 잘 팔린다면 우리한테도
0: 맞아요.
1: 좀 보내줘. 이렇게.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부츠라던가 뭐 유럽의 세포라에서도 K뷰티를 좀 늘리려고 많이 하는 상황이고 예. 거기서도 뭐 아마존이나 틱톡샵 같은 온라인 채널도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게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원가는 어디나 비슷한데 이걸 3천 원 받을 거냐 3만 원 받을 거냐 30만 원 받을 거냐 그러면서 30만 원 느낌이 나게 마케팅을 할 거냐 뭐
0: 네.
1: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떤 그 제품에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산 제품들이 계속 선택받는 이유라면 뭘까요?
0: 일단 저희가 제품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뭐 화장품이 원가 자체는 적고 예. 뭐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트렌드는 매우 빠르게 변하거든요. 예. 뭐 PDRN 같은 성분이라든지 근데 글로벌리 봤을 때 저희가 제조력 으로 본다면 사실 글로벌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좀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아시겠지만 한국 소비자들 성격 다 급하시잖아요.
1: 굉장히 치열하니까.
0: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만 ODM이라는 제조 산업이 따로 크게 발전을 한 상황이고.
1: ODM.
0: 네네네네.
1: 화장품 제조 전문회사.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품 제조 회사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글로벌 거의 1위를 자랑할 정도로 제조 기술이나 속도나 그리고 워낙 SNS 막 빠르잖아요. 거기 유행에 따라서 저희가 제품을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1: 한국 시장이 독특하게도
0: 네, 그래서 예. 사실 저희 3개월만 있으면 브랜드 론칭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1: 근데 다른 나라에는 이런 화장품 네, 산업 기반이라는 게 없다.
0: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브랜드 사들이 같이 R&D를 해서 제품 출시하는데 보통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리고 진짜 빨라 1년이나 걸리는 엄청 속도가 느린 반면에 한국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이렇게 화장품에 열광이거나 열심이거나
0: 맞습니다.
1: 그렇지 않는데
0: 네네네.
1: 유독 우리나라만 화장품 시장이 뭐 이렇게 치열해? 뭐 이렇게 3개월 만에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다들 미쳤어?
0: 네.
1: 이런 왜 이러는 거야 다들?
0: 맞습니다.
1: 이런 분위기였다는 뜻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경쟁력에
0: 맞습니다.
1: 기반이 돼서
0: 네, 정확합니다.
1: 다른 나라에 가니까 뭐 적수가 없는
0: 네.
1: 그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은 뭐 이렇게 쉬워 시장이 이제 이런 느낌일 거라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그런 화장품 시장이 유독 이렇게 치열하고 다들 그랬을까요?
0: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예. 사실 그거 그 화장품 국내 화장품 시장이 치열한 건 이제 로레알 회장님도 직접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리 가장 치열한 시장이다라고 언급까지 하셨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예.
0: 근데 저희가 한 20년 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한창 미샤를 좀 필두로 원 브랜드 샵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막 명동 가보면 이니스프리, 뭐 미샤,
1: 아, 맞아요.
0: 네, 뭐, 원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브랜드 하나가 뭐 거의 스큐 뭐 2, 300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샵들이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1: 그래서 명동 땅값이 올라가고
0: 맞습니다.
1: 그랬었죠.
0: 맞습니다. 근데 그 원 브랜드 샵이 유행 했을 때 ODM 산업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좀 이뤘었고 그게 저희 ODM이라는 좀 산업의 기반이 됐던 20년 전에 그때 치열했던 빠르게 성장했던 원브랜드 샵들이

0: 많아지면서
1: 예.
0: 그때 브랜드들은 되게 소자본이어서 다 ODM사에 좀 제조를 의뢰를 했었거든요.
1: 그러니까 너도 나도 브랜드 하나 잘 띄우면 화장품 대박 난다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져서
0: 네네네 맞습니다.
1: 화장품 제조만 좀 대신 해주십시오. 우리가 브랜드 네네네네. 마케팅 우리가 잘해볼게요.
0: 그래서
1: 영동에 가게도 하나 네. 얻고 이게 됐다는 건데
0: 네네네 맞습니다.
1: 그런 일이 한국에서만 발생했어요?
0: 네, 한국에서만 발생했고 미국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얼타나 세포라에 브랜드가 들어가는 정도 아. 이렇게 매대 한 군데를 좀 차지하는 정도로 이제 브랜드가 있었다면 그때 뭐 저희 뭐 이니스프리 같은
1: 예.
0: 브랜드샵 기억을 해보면 매장 하나를 이니스프리가 전체가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브랜드 그 사들이 좀 경쟁을 치열하게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나라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가 그냥 립스틱 하나 만들어서 요거 세포라에다 납품시켜볼까? 이제 요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건데.
0: 네, 맞습니다.
1: 우리나라 화장품 사업은 그냥 내가 브랜드를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제품을 막 30, 40개 정도 쭉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런 상상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많은 네, 화장품 네, 기업들이.
0: 네.
1: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업에 대한 접근 방향이 달랐을까요? 기존 화장품 업체들이 좀 만만했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슨 뭐 중국인들이 갑자기 화장품 사러 오는 바람에 시장이 커지는데 플레이어는 적어서 저거 물 반 고기 반이니 빨리 뛰어들자 뭐 이런 환경이었을까요?
0: 좀
1: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0: 일단 처음에 미샤라는 브랜드가 예. 사실 딱 이대 앞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엄청난 히트를 좀 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샤 모델을 보고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참전을 하면서 좀 그런 현상이 아, 나타나지 않았나.
1: 우연히 어떤 사업가 네. 한 명이 화장품을 그렇게 독특하게 브랜드 자체를 런칭시키면서 시작했는데 요게 우연이든 대박, 어쨌든 네. 통하고 나니까.
0: 그리고 마침 중국인 아, 분들도 이렇게 딱 엄청 많이 들어오시고.
1: 그런 모방 비즈니스가 네.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터지기
0: 네, 맞습니다.
1: 시작했고. 그게 지금 경쟁력의 기반이 됐다.
0: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ODM한테 제작 의뢰를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브랜드가 직접 개발을 해야지 라는 화장품이면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라는 좀 그런 문화가 있어서
1: 그래요?
0: 라이센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저희 국내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를 이제 ODM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제품에
1: 대한
0: 네, 포뮬러라든지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작부터가 저희는 뭔가 원브랜드샵이 한번 이제 뜨고 나서 아, 일단은 팔고 마케팅을 잘하자 이게 사업 모델이 된 건데 아직까지는 해외에서는 아 우리가 화장품이요 우리가 제조 그를
1: 해야 된다.
0: 아, 네.
1: 근데 그거는 악순환이고 선순환이었겠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에서는 이른바 개발 전문 제품 제조 전문 업체가 없고
0: 네 맞습니다.
1: 없으니까 뭐 당연히 스스로 개발해야 되고
0: 네네네
1: 스스로 개발하려니까 제품 개발하는데도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연인지 언제 어떤지 제품 개발 전문 업체가 몇 개 등장하고 나니 굳이 왜 우리가 제품 개발까지 해? 그거 저거는 맡기고 우리는 마케팅만 하고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라고 하니까 수천 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지고
0: 맞습니다.
1: 그렇게 된 거군요.
0: 네네네.
1: 아 뭔가 이게 우연히 만들어낸 네. 나비 효과 같은 거네요.
0: 네, 나비 효과 굉장히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봐주세요.
1: 근데 이런 거는 그렇다면 야 화장품이 뭐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서 이걸 계속 저렇게 팔겠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만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0: 맞습니다.
1: 이런 생태계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혹은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연히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0: 네. 이미 저희가 거의 이 역사만 보더라도 거의 20년 전에 치열하게 경쟁을 한번 겪었던 상황에서 이런 예. 제조 경쟁력이 만들어졌던 아. 거기 때문에 꽤나 오래 전부터 저희의 생태계가 좀 글로벌리 되게 아. 특별하다. 근데 이게 지금에서 좀 빛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스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우연히 한류 타고 마케팅 잘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한국에만 있네요.
0: 네, 한국에만 있습니다.
1: 반도체 같은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흉내내려고 흉내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0: 네,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사실 저희가 20년 알겠습니다. 전에도 막

0: 그 이니스프리 뭐 미국에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또 성공을 못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또 문화적인 요소가 받쳐주다 보니까
1: 한류붐까지 타고.
0: 네, 맞습니다.
1: 이게 제품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안 될 때는 참 안 되다가 되기 시작하면
0: 맞습니다.
1: 한 이렇게 번에 이렇게 네. 쉽게 될 때 왜 네. 그때는 그렇게 안 됐을까 하면서 맞아요. 또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데 어때요? 화장품은 전 세계에 팔려면 미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뭐 남미에도 팔고 사람 사는 데는 다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 사는 데니까 다 사람마다 달라서 시장도 그냥 야 여기서는 왜 이게 또 잘 팔리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0: 네.
1: 여기서는 이것도 되게 안 팔리네. 참 독특한 사람들이야 하는 것도 경험할 것 같은데 그런 차이들도 좀 있답니까?
0: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전반적인 이제 공통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들은 예. 비슷한 상황이고요. 아. 저희가 대부분 스킨케어 중심으로 비중이 한 스킨케어가 80% 정도 되다 예. 보니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 다 뭐 인종 상관없이 되게 조금 비슷한 좀 성능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1: 스킨케어 말고 화장품에 뭐가 또 있어요?
0: 색조.
1: 아, 색조.
0: 네네네. 예. 색조는 인종을 따라서 워낙 색깔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스킨케어는 글로벌리 좀 잘 나가는 제품들은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기초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0: 네네네네.
1: 그런 거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었으니 너희들 써 그러면 네 하고 쓴다는 그것도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0: 네.
1: 여기는 여기에 맞추고 저긴 저렇게 맞추고 까다로우면 또
0: 맞습니다.
1: 우리가 힘들 텐데 그렇군요. 미국 유럽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까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0: 네, 지금 미국이 가장 1위고 유럽이 그 다음으로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1: 우리 화장품 물량 나가는 거 순위로 하면
0: 네.
1: 그럼 미국 유럽 다음에는 어디 시장이 클까요?
0: 지금 신규로 좀 뜨는 지역으로 좀 주목받는 곳은 이제 중남미 시장을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0: 지금 뭐 브랜드사들이나 뭐 유통사 뭐 대표님들이 직접 그 방문을 하셨을 때
1: 예.
0: 특히 막 중남미에서 K뷰티 수요가 엄청 크시다고 다 모두가 한국 화장품을 쓰고 싶어 하실 정도로 수요가 엄청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은 유통망을 좀 뚫기만 하면은 금방 좀 침투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지금 미국 유럽 하기도 정신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케어를 못하고 있지만 추후에
1: 중남미
0: 네
1: 그러면 이게 그냥 그동안 뭘 공시장을 공략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서 이런 화장품 만들어 판다는 걸 그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매대에 풀어놓기만 하면 어머 이게 뭐야 하고 다 사간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0: 네, 수요 자체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정도로 예.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근데 그 수요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틱톡샵, 이제 틱톡 채널이 굉장히 예. 뜨다 보니까, 사실 틱톡에서 저희 K뷰티가 엄청나게 좀, 바이럴을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 화장품 회사들이 뭐, 제조는 어디 제조 전문 업체가 하니까 하루 종일 틱톡 여기에
0: 네,
1: 뭐 올리고
0: 맞습니다.
1: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결과물이겠죠.
0: 네네네. 그래서 틱톡 마케팅에 저희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1: 그러다
0: 될 것 같습니다.
1: 보니 많이 팔리고.
0: 네.
1: 다른 화장품 브랜드들은 제품 개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마케팅은
0: 맞습니다,
1: 쉽지
0: 맞습니다.
1: 않고.
0: 네네네.
1: 그런데 마케팅 채널들이 요즘 SNS 중심으로 다양해지는데 한국 업체들은 뭐 그런 것들 하던 일이니까 쉽고.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런 순환이군요. 지금 생각보다 그럼 꽤 당분간 잘 나가겠습니다.
0: 네, 지금 당분간은 이 정도 역사상 이렇게 이 정도가 있을 정도. 로 너무 초호황인 업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되게 진작 좀 오셨어야 되는데 주가 두 배 오른 다음에 묻고 죄송합니다. 그 화장품 업계는 그러면 그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거 개발하고 만들어주는 이른바 ODM 업체들 그리고 거기서 물건 받아서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든 어쨌든 마케팅 전문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제품 화장품 회사들 또 유통 전문 회사도 있다면서요. 제조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하지만 갖고만 오시면 우리가 뿌려주는
0: 네,
1: 거는
0: 맞습니다.
1: 해요 하는.
0: 유통사들. 네.
1: 네. 셋 중에 어디가 돈은 어디서 어디에 쌓이고 있는 겁니까 그럼?
0: 사실 지금 뭐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잘하기 시작하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나면서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예. 좀 치열한 상황이고 O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가 커지면 그만큼 시장 성장률 만큼 그 이상의 좀 돈을 벌 수 있는
1: 제조대행
0: 네네네네 예. 그런 상황이고 유통사 같은 경우에도 시장 파이 커지는 만큼 네 좀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 떼돈 벌고

0: 성공하는 건 브랜드 사지만 거기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조금 치열한 상황이고 ODM이랑 유통사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장 성장률 이상만큼은 좀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ODM사나 유통 전문 회사들에서도 그들끼리는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그러니까 마진 크게 못 갖고 가죠.
0: 그게 이제 과거에는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진율 개선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편이고 대표적으로 한국쿨마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이 처음으로 한국법인 같은 경우에 16% 나왔거든요. 근데
1: 예전에는
0: 한 10% 초중반? 그러니까 15% 정도 나오면 엄청 잘 나왔다라고 했던 수준인데 지금
1: 그
0: 2분기에
1: 나온다.
0: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팔 때 더 붙여서 판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 의뢰 양이 많아서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마진율이 높아진 걸까요?
0: 일단 마진율이 개선되려면 브랜드사 하나가 주문을 기존에 뭐 10개 주다가 100개 주는 게 가장 마진율 그래요? 개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큐가 엄청나게 커지면 같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버릴 때가 가장 마진율 개선이 드라마틱한데 지금 워낙 브랜드사들도 채널이 약간 다양해진다고
1: 많이 팔리니까 말씀. 그 온기가 네. 제조 전문 업체까지 네. 퍼진다.
0: 옛날에는 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조금 조금씩 제조를 했다면 이제는 이거 하나만 제조하는데도 막 100개, 1000개 훨씬 알겠어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걱정되는 점은 없어요? 한국 화장품 요즘 이렇게 잘 나가는데 아 이게 하나 마음에 걸리긴 좀 걸리네요 하는 그런 거.
0: 걱정되는 점은 사실 C뷰티가 조금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우려.
1: C뷰티?
0: 네네. 중국
1: 어디입니까?
0: 화장품.
1: 아, 예. 쪽이, 차이나?
0: 네네.
1: 예.
0: 저희가 사실 저희 산업 대부분이 중국한테 따라잡힌 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중국 쪽도 그쪽도 경쟁이 좀 굉장히 치열하고
1: 중국 내수 시장이 네네네. 예전 우리 시장처럼.
0: 네. 그리고 워낙 거기도 그 인력들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저가 제조 단가로 보면 굉장히 좀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도 사실 20년 전에 네. 단가로만 보면은 굉장히 경쟁력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조 경쟁력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지금 문화적인 요소도 결합이 돼서 지금 이렇게 호황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뷰티가 좀 올라오려면 아무래도 글로벌 안에서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좀 국가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 몇 년 좀 흘러봐야 된다, 중국에.
0: 네네네. 뭐, 먼 미래에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뭐, 여기 화장품 뭐, 연예인들 인기 얻으면 모르겠는데.
1: 그렇네요. 재밌는 산업이네요, 진짜.
0: 정말 재밌고 실시간으로 이제 유행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서
1: 예. 네. 직업이 되게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0: 네. 매일 올리브영을 드나들며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1: 네. 그렇군요. 교보증권의 권우정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예,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박정호 교수가 휴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저하고 바튼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비거주형 1주택 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중저가 비거주형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느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내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합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국가 아이티에서 한국인 두 명이 납치됐다가 한 달여 만에 걸쳐 모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지난 7월 31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갱단에 우리 국민 두 명이 납치됐다며 현재는 무사히 석방돼 건강이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피랍된 이들은 한국 기업 직원인 남성들로 한 명은 지난달 18일 풀려났고 나머지 한 명은 어제 석방됐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내일과 모레 교통약자 사전 예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일반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과 SR의 서비스 통합 이후 첫 명절 예매인 만큼 모바일 앱 코레일 플러스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기존 회원에서 통합 회원으로 전환해야 예매가 가능합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한 뒤 거처를 옮기며 지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5살 딸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남성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아동 학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약 3주 전 이혼소장을 받은 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최고 30mm, 제주도 최고 20, 강원 동해안은 5에서 10mm입니다. 또 오후 한때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 22도, 대전과 광주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살다 보면 터무니없는 일도 있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죠. 여기서 터무니와 어처구니는 각각 담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터무니는 털을 잡은 자취나 정당한 근거나 이유를 뜻해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형용사 터무니없다가 널리 쓰입니다. 또 어처구니는 어이와 같은 말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해 어처구니 없다와 어이 없다는 같은 말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영국의 그룹 퀸의 이 노래가 1975년 앨범에 실렸을 때, 그때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혁신적인 대곡에 가려져서 퀸의 멤버들은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77년 콘서트 현장에서 퀸이 이 노래를 연주하자 놀랍게도 관중들은 모두가 이 곡을 알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 불렀죠. 퀸의 멤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 노래는 퀸의 공연에서 후렴을 무반주로 관객과 함께 부르는 게 당연한 곡이 되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퀸, Love of My Life였어요. 734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흐르는 동안 좀 따라 부르셨나요? 퀸의 공연에 가면 무조건 관객들과 함께 부르는 음악인데 사실은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살아있을 때 퀸의 공연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운 같은 건 저에겐 없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담 램버트하고 퀸의 멤버들이 같이 투어를 할 때 한국에 왔을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프레디 머큐리의 얼굴을 영상으로 띄워주고 프레디 머큐리가 Love of My Life를 선창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그 한국 관객들도 이 노래를 불렀었던 기억이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사실 이 노래가 75년 앨범에서 싱글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워낙에 정말 전 세계에 막 좀 충격을 줬었던 음악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는 그냥 앨범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발라드 정도? 쉬어가는 음악? 약간 이렇게 퀸도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퀸의 공연에 따라가서 이제 그 무대를 즐기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 시절에는 앨범 단위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었을 거잖아요. 그 앨범 안에 이렇게 보석 같은 발라드가 있다라는 거를 관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이 팝음악은 가사가 영어라는 게 약간의 좀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만 뭐 가사를 정확하게 따라 부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허밍도 좋고 그냥 멜로디만 흥얼거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어떤 곡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876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퍼스, Walking on Air 들으셨어요. 8409님, 따끈따끈한 커피를 세 잔째 마시면서 밤을 감상 중입니다. 신청곡 킴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이 밤을 혹시 좀 새셔야 하는 그런 일이 있으신 걸까요? 커피를 세 잔째 드시면서 예, 밤의 풍경을 감상 중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끔 그렇게 예, 깊은 밤을 밤새워가며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김칸스 노래 준비해뒀고요. 이정혜님, 립싱크의 디자이너 뮤직 신청해요. 펑키타운은 자주 듣는데 이 노래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립싱크, Lips INC. 이 립싱크의 음악은 펑키타운이 워낙에 대표적이어서 대부분 펑키타운이 많이 나오는데 한때 디자이너 뮤직도 그래도 조금은 나오는 립싱크의 또 다른 히트곡이었죠. 이렇게 두 곡 이어갈게요. 8409님이 신청해 주신 킴칸스의 Betty Davis Eyes 그리고 이정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립싱크, 디자이너 뮤직.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같이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2016년에 세상을 떠난 캐나다의 시인이자 가수 레너드 코헨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너드 코헨은 1950년대에 이제 문학인으로서 시와 소설을 쓰는 데에 전념을 하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서 가수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첫 시작이 1966년도에 자신이 쓴 시를 바탕으로 만든 수잔이라는 곡을 주디 콜린스에게 주는 것부터였어요. 그러고 나서 67년에 이제 본인의 첫 앨범을 발표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수잔을 데뷔 싱글로 부르면서 음악계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14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레너드 코헨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요. 그러면서 I'm Your Man이나 할렐루야 같은 명곡들 많이 남겼죠. 저는 Dance Me to the End of Love랑 Who by Fire, 아 그리고 Famous Blue Raincoat도 되게 좋아해요. 그랬던 레너드 코헨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2016년 14집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 You Want It Darker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 앨범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2019년에 이제 과거에 작업했던 작품들을 기반으로 4호 앨범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 레너드 코헨이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이 처음 그리고 지금에 더 맞을 것 같아서 마지막 싱글

유원이 딸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레너드 코헨의 데뷔곡 수잔 그리고 마지막 싱글입니다. You Want It Darker.

that never came.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레너드 코헨의 데뷔곡 Susan 그리고 가장 마지막 싱글 You Want It Darker였습니다. 레너드 코헨이 원래 좀 묵직하고 굵직한 저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랬는데도 데뷔곡하고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데뷔 때는 좀 그나마 청량했죠? 9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1180님, 저는 8월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큰딸이 22일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해서 부담 없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의 부모의 수고와 헌신도 생각나고 모든 인생 선배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하셨는데요. 일단은 따님 결혼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제 따님 결혼을 이렇게 치르시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이 드셨나 봐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자식들 결혼을 먼저 시킨 그런 선배님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들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네, 그런 일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제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1280님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인생 선배라는 거 그런 일들을 다 잘 겪어내시고 그런 마음들을 다 잘 정리하신 그래서 누군가 보기에는 와 굉장히 멋진 어른이다 하는 분이 1280님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임상준님은요 9월 1일 제가 제일 아끼는 쌍둥이 조카들의 다섯 번째 생일입니다. 요즘 찾아갈 때마다 삼촌을 너무 반겨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조이스 이반 엔젤 베이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어제가 조카들 다섯 번째 생일이었군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귀여울까요? 와...

우리 조카 5살 때 생각하면 아직도 어제 같아요. 예, 이미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든요. 네. 아, 5살 때 진짜 너무 이뻤죠. 지금도 이쁜데 그때는 정말 그냥, 예, 말 그대로 엔젤 베이비였죠. 상주님, 그냥 입이 귀에 걸려 계시죠? 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10분이 이해합니다. 5807님, 9월에도 좋은 노래들로 애청자들에게 힐링이 되는 팝방송 해주시고요. The Bangles, September Girls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8월 말과 9월 초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보니 9월에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상 나눠가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807님이 신청해 주신 The Bangles의 September Girls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많은 여러분들의 일상과 함께 김성민님이 골라주신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Angel Baby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9월 2일 수요일의 마지막을 함께하신 여름의 골든디스크. 오늘 끝곡 0967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로버의 스토니.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새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그러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0: 버릇이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누에, 꿀벌, 잠자리처럼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을 익충이라 하고, 이, 벼룩, 바퀴처럼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해충이라 하죠. 또 벌레나 해충을 죽이는 건 살충이라고 합니다. 전국 어디에나 흔한 회양나무에는 큰 광대 노린재에 약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약충은 약이 되는 곤충이 아니라 불완전 변태를 하는 동물의 애벌레를 뜻하는 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어제 오후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배가 완전히 침몰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또다시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1: 네팔 대홍수현장에 도착한 우리 긴급 구호대가 오늘부터 우리 국민 9명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수력발전소 터널에 대한 네팔 당국의 수색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안이 진흙으로 가득 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의원직 유지를 시사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첫 출근에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9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한 척이 전복되면서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2: 밤새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졌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 기자입니다.
3: 6만 6천 톤급 대형 화물선 옆 전복된 예인선 한 척이 떠 있습니다. 해경이 뒤집힌 배 위에 올라와 있는 선원 1명에게 접근합니다.
4: 현재 보이는 건 인원 1명, 인원 1명.
3: 어제 낮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9km 밖 바다에서 상선을 끌던 286톤급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1명은 숨졌고 한국인 선원 5명과 외국인 선원 1명은 실종됐습니다.
5: 제가 탈출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비상이라고 소리쳤는데 저를 따라 나온 사람은 주한사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원입니다.
3: 헬기 4대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갔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밤새 파고가 최고 2m까지 일며 기상 상황이 악화돼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실종자 가족 20여 명은 부산시가 마련한 동구의 한 임시 숙소에 머물며 추가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추가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동시에 수사관 4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리고 선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신재입니다.
1: 네팔 대홍수 현장에 급파된 우리 긴급 구호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섭니다. 집계된 사망자 수도 늘고 있고 생존자가 버티기엔 벌써 9일이나 지났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6: 우거진 숲풀 사이에서 우리 육상수색대원들이 네팔군과 협조해 수색활동을 벌입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산비탈길을 이동하며 10시간 넘게 훑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네팔 현지에 도착한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도 수색구조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어제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신속대응팀과 합동수색작전회의를 가진 긴급구호대는 수색지역 접근이 용이한 바타르의 베이스캠프로 이동한 데 이어 대원 10명을 신속대응팀 6명이 육상수색 중인 남채와 둔채 지역으로 합류시켰습니다. 수색활동에는 고해상도 드론을 비롯해 열화상 탐지기, 신원확인 DNA 키트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수색지역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우리 국민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네팔 당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바타르는 군부대에서 수십 차례 헬기가 이륙하고 수색지역으로 육로 이동도 가능한 곳. 긴급 구호대의 합류로 필요할 때 헬기 이륙 허가를 받는 등 네팔 당국과의 협조도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물이 빠지고 진입이 가능해진 수력발전소 터널 여러 곳에 대한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활동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이 이미 진흙으로 가득 찼거나 굴착한 구멍으로 대량의 물이 흘러들어와 잠기는 등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만에 중국 네팔 국경 검문소에 도로가 복구되자 중국 당국도 대규모

0: 구조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최소 1m 이상 깊게 쌓인 진흙과 토사 속에서 신락 같은 기대로 생존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접근하는 지역이 늘수록 확인되는 인명피해도 급증해 사망자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1130명, 실종자는 4400여 명에 달합니다. 네팔 총리는 정부 대응의 초점을 수색 구조 구호 활동에서 재활 재건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가되 피해 지역 이재민의 전염병 발생 예방 등 대응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이란과의 교전을 재개하며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 지칭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가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폭등한 국제 유가와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2: 현지 시각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지칭하며 개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딴 지명 바꾸기를 좋아하는 성향과 별개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조하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최근 재개된 이란과의 교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는데 이란이 다시 설치를 시도해 공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란이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 기뢰 투하 시스템을 재건하려고 있었습니다. 제작 중이었고 거의 완공 단계였기에 우리가 파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언제든 또 한 번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상황이 끝나는 대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2: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오름세로 전환된 국제 유가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가스 회사 경영진들과 만나 가격 폭리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3: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난 이들은 대부분 유통업체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기를 원합니다.
2: 이란이 해커들을 동원해 미국 본토의 에너지와 수도, 통신 등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7월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이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나날이 약해지고 있고 국민들이 곧 참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동요를 자극하는 한편 우회적으로 전쟁 성과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12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홍명보 전 감독 선임에 개입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전 회장은 약 11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자정 무렵 귀가했습니다. 경찰청사를 나온 정 전 회장은 홍 전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축구협회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축구협회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 후보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게 돼 있는데 정 전 회장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홍 전 감독 선임을 강행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로부터 정 전 회장에게 감독 후보자 면담 내용을 보고하자 홍명보 감독으로 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홍 전 감독 선임은 정 전 회장 지시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홍 전 감독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따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 전 회장 혐의를 다지기 위한 경찰의 추가 수사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3: 현지 시간 2일 미국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3거래일간의 하락세를 끊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56% 오른 53,061.95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45% 오른 26,217.83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0: 한반 군사 공방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1.04% 오른 배럴당 95.63달러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88% 오른 배럴당 91.0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7월 24일 이후 WTI는 7월 23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의원직 겸직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용 후보자 측에 전달했으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후보자가 결단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을 전달하거나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무조건적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고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 종부세 변경,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외환 보유액은 한 달 사이 143억 3천만 달러 늘어난 4,42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60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밤 10시쯤 충북 충주 중부 내륙고속도로 민정터널 만정터널 부근에서 맥주 운반 화물차가 공사 내 유도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맥주병이 도로 위로 쏟아져 통행이 전면 차단돼 1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한편 어젯밤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호은중학교 인근에서는 말버스가 빌라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외벽 일부가 무너졌고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멈추려다가 벽을 들이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총기 보안 관련 신고가 접수돼 기지 출구가 1시간 넘게 폐쇄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경북, 제주, 부산, 경남에 비가 내리겠고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시원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3: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9월 들어서 다양한 미술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 청주관이 1인 6일까지 모든 전시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무료 관람 기간에도 티켓 발권은 반드시 거쳐야 하고요. 서울관의 경우는 오늘 야간 개장도 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관람 일정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키아프 프리즈 서울도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데미안 허스트, 유영국, 박서보, 백남준, 서도호, 이강소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된다고 하네요. 서울에서만 미술 행사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와 부산, 광주 비엔날레가 막을 올렸고요. 전국의 미술관 96곳에서도 미술 축제에 동참해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9월을 맞이해서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작품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1도, 부산 26도, 대구 25도고요. 대전 23도, 광주 24도, 강릉 22도, 제주는 27도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낮아져서 체감 더위가 좀 덜하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남아있어서 덥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쓰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1: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3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입주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강간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김 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입주한 장애인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입소자를 드럼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한 성범죄라며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

0: 전북 도의원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박 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청탁이 확정되자 한우와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정치자금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정치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는데요. 박 씨가 전 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고자 배우자와 공모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받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5학년인 A양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을 휘둘렀는데요. 이를 말리던 교감 등 다른 교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양은 전날에도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교사에게 욕설을 했으며 이날 교사가 시험을 다시 치를 것을 안내하자 폭행했는데요. A양은 정서불안을 겪어 평소에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했으며 당국은 A양에게 즉시 분리와 출석 정지 등을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 원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대폭 확장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또 주요 투자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1: 그렇습니다. 지금 2027년도 예산은 올해 이 728조보다 한 12.8%가 늘었습니다.
0: 네.
1: 총 지출이 820조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 2009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0: 네.
1: 이런 확장 재정의 배경에는 이제 반도체 초호황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총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총 수입이 지금 법인세,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올해보다 한 200조 이상 늘어난 880조 8천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0: 네.
1: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단순히 지출하는 대신에 한 160조 원 이상의 규모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한 45조 원을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과 교육 등 4개 분야에 우선 투입하고요.
0: 네.
1: 투자 방향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초연금과 같은 현금성 복지를 좀 더 두텁게 하는 방향인데요.
0: 네.
1: 동시에 한 10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서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라는 구상인데
0: 예.
1: 역대급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0.1%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네.
1: 어쨌든 취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를 완화해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마중물로 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0: 네. 반도체 호황으로 엄청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서 160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도 신설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복지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는데 어느 정도로 늘게 되고 또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입될까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신설하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의 취지는 한마디로 갑자기 들어온 돈 그때그때 다 쓰지 말고
0: 네.
1: 국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기금의 재원은 최근 10년간 세수 추계를 넘어서는 이른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0: 네.
1: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45조 5천억 원은 이제 청년과 미래성장 동력, 지방발전과 교육 인재 양성 등 4대 분야에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사용이 되고요.
0: 네.
1: 나머지는 재정의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12조 5천억 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대신 쓰이고 또 100조 원이 넘는 여유 자금은 향후

0: 반도체 경기가 꺾였을 경우 네. 세수가 감소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하겠다라는 건데 네. 내년도 복지 예산도 대폭 늘어납니다. 무려 올해보다 8.2%가 늘어난 148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는데요.
1: 네.
0: 미래대응 기금에 포함된 아동 지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152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1: 네.
0: 핵심 투자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먼저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더 두텁게 강화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서 생계급여가 늘어나게 되고요.
1: 예.
0: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30%에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둘째는 지역, 필수 의료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요. 1조 2,600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지역의 의사와 공공병원 지원을 더 늘리게 되고요.
1: 네.
0: 통합돌봄 대상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가 됩니다.
1: 예.
0: 셋째는 이제 저출산 대응도 강화가 되는데요. 출산과 양육 지원을 확대해서 만 18세 이하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네 번째는 만 18세 이 청년에게 이 보험료 1개월 지원과 더불어서 출산, 양육 지원을 개편해서
1: 네.
0: 아동 기본수당과 또 아이 맞이 이 지원금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1: 네.
0: 마지막으로 이제 돌봄 로봇 상용화와 또 보건 의료 AI 플랫폼 구축 등 보건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이제 재정이 이제 집중 투입이 되는데요.
1: 네.
0: 결국 내년 복지 예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취약계층, 지역 의료, 저출생과 돌봄까지 사회 안전망 전반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네, 세수가 늘어나니까 뭐 좋은 곳에 또 많이 쓰이고 미래에도 준비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현행대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을 하되 저소득층에는 더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이제 하후 방식이 도입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후 그러니까 아래를 더 두텁게 한다는 뜻이죠.
0: 맞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전면적인 수급 대상 축소 대신에 하위 70% 지급 원칙은 그대로 두되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쪽으로
1: 네.
0: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30% 약 350만 명 정도에는 현재 한 월 35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플러스 3만 원을 더해서 38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1: 네.
0: 하위 30에서 45%는 물가를 반영해서 35만 9천 원을 또 45에서 70% 구간에는 현행 수준 3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1: 예.
0: 그리고 부부급 함액도 이제 완화가 되는데요. 소득하위 45% 부부는 각각 한 20%씩 깎았었는데
1: 네.
0: 이걸 10%만 감액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하위 30% 부부라면 현재 월 56만 원씩 받는 데에서 내년에는 68만 4천 원으로 12만 4천 원 늘어나게 됩니다.
1: 네.
0: 또 그동안 제외됐던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또 배우자도 이 소득하위 45%라면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예산도 늘어나는데요. 올해보다 11% 늘어나서 25조 7천억 원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당초 검토했던 2030년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대상 자체를 줄이는 방안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1: 네.
0: 결국 이제 수급자를 줄이는 이른바 상박 위에 이제 이 상위 구간을 이제 줄이는 것은 일단 보류하고
1: 네.
0: 저소득 노인에게 좀 더 주는 하후 방식으로 시행을 해서 노인 빈곤 완화에 집중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는데 정부가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었는데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죠.
0: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본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었는데요.
1: 네.
0: 그러나 이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정부도 많이 부담이 됐나 보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여당 내에서도 이제 개편의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요.
1: 네.
0: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9억 원이던 것을 4억 원까지 낮추려다가 절충점 6억 원으로 수정을 해서 부부 합산으로 보면 12억 원이고요.
1: 네.
0: 세부담 상한도 당초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현행 150%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실거주에 대한 우대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1: 네.
0: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예정대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또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 원씩 유지가 되는데요.
1: 네.

0: 즉 실거주 우대라는 기본 방향은 지키되
1: 네.
0: 비거주 불이익을 부분만 이 부분만 이제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1: 네.
0: 원상 이제 복구하는 절충안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제 오늘까지 국회에 제출돼서 정기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최종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물가 얘기도 좀 해볼게요. 8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0: 그렇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3.1% 올랐습니다. 지난달 2.8%에서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는데요.
1: 네.
0: 농산물보다는 이 서비스 가격,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1: 네.
0: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공공서비스인데요. 이 공공서비스 물가가 6.5%나 뛰어서 25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1: 예.
0: 지난해 SK텔레콤이 반값 통신 할인, 50%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이 기저효과로 휴대전화 요금이 무려 27%가 급등을 했습니다.
1: 네.
0: 실제 이 효과를 제외하게 되면 전체 물가 상승률은 약 2.5% 수준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1: 네.
0: 여기에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로 가격이 두 자릿수 14% 넘게 올랐고요. 휘발유, 경유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문제는 체감 물가인데요.
1: 네.
0: 농축수산물은 1년 전에 비해서 2.6% 내렸지만 폭염과 폭우 여파로 배추가 37%, 시금치가 6.8% 급등하는 등 채소류 가격이 한 달 만에 12.4%나 오르면서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1: 예.
0: 결국 이제 통신비의 일시적인 기저 효과는 컸지만 에너지, 서비스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 부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1: 네, 뭐 채소류 가격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곧 추석이에요.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가 않네요.
0: 맞습니다. 지금 추석 앞두고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요.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채소, 과일 가격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1: 네.
0: 1일 기준 배추 한 폭이 소매 가격이 5,300원대, 한 달 새 26% 올랐고요. 사과도 22% 넘게 상승했습니다.
1: 네.
0: 배 가격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45% 비쌉니다.
1: 45%요?
0: 또,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국거리에 쓰이는 소고기 양지도 평년보다 12% 가까이 올랐고 수산물, 굴비, 오징어 같은 수산물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1: 네.
0: 원인은 역시 이상기후인데요. 이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 양식 어류 피해가 컸고 최근에는 집중호우와 강풍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공급 자체가 좀 불안해졌는데요.
1: 네.
0: 여기다 해외발 물가 압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밀, 옥수수, 게두와 같은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공식품 가격까지 오를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1: 네.
0: 결국 올해 추석 물가는 농축수산물뿐만이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가격 상승 압박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입니다.
1: 네, 이게 기상이변 때문이면은 해소되기가 힘들어 보여서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지금 이 치솟는 물가 잡기 위해서 성수품 공급 19대 성수품을 앞으로 3주 동안 18만 3천 톤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요.
1: 네.
0: 농산물 할인 지원도 1천억 원 이상 투입이 됩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성수품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구매 금액의 30%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데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또 추석 물가를 잡으라고 이제 엄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성장과 복지의 동시 확대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네요.
3: 네, 대통령이 어제 SNS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성장에 치우쳐 있고 양극화 완화와 분배를 더 보강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직접 공유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3: 성장 폭이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면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습니다.
1: 네.
3: 특히나 현 경제 상황을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고 규정을 하면서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복지를 후퇴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하지 못해 0%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면 양극화가 더 확대되고 오히려 복지 축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1: 네.
3: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라고도 했습니다.
1: 네, 정부의 820조 원 슈퍼 예산에 복지와 분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12.8% 93조 원 늘어난 820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역대 네. 최대 수준의 증가폭이고
1: 예.
3: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과 국토 균형 발전, 청년 분야 등에 집중하겠다라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재정 규모를 이렇게 역대급으로 크게 늘리면서도 상대적으로 양극화 완화, 복지나 분배 분야 증액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 사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3: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정을 확대하되 지금 당장은 분배보다는 성장 쪽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대통령이 꽤 선명한 언어로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1: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 후에 처음으로 SNS에 퇴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3: 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쳐 라면서 정책실 직원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개했는데요.
1: 네.
3: 직원들을 향해서는 정부의 성과 뒤에 치열하게 일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면서 감사를 표했고 제가 없어도 잘 하실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제가 없어서 더 잘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1: 네.
3: 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이나 부동산 정책 논란 그리고 왜 자신이 지금 물러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1: 네.
3: 좀 힌트가 나온 거는 김용범 실장이 이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대통령께 사퇴를 계속 설득을 해왔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대안이 뭐냐라고 만류를 하고 고민하시다가 이해를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3: 이제 좀 대통령과 좀 비교됐던 부분이
1: 네.
3: 김용범 실장 이제 사퇴가 발표되기 직전에 SNS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1: 네.
3: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이 K자형 회복을 피할지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 네네.
3: 그런데 대통령은 성장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김용범 실장의 퇴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도 조금 더 성장에 맞춰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김 전 실장이 물러났지만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가 증가

0: 보안사의 로비 결과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면서 특검 수사를 얘기했습니다.
1: 네, 장병욱 대표가 어제 원래 예정이 없었던 별도의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었습니다.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김 전 실장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 결정 과정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나 동조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김 전 실장을 향해서는 정기국회 직전 사퇴한 것이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을 피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증인으로라도 반드시 불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일각의 출국설도 언급을 하면서 절대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압박을 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 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는 입장이네요.
1: 네. 인사청문회에서 이 여러 의혹들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네.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청문회라는 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안다라면서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도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직 유지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는 않았고요. 또 반드시 유지하겠다라고 못을 박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여론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태도로 이해가 됩니다.
0: 네. 근데 이 의원직 문제 말고도 뭐 공항 귀빈실 이용이라든지 뭐 부동산 거래 같은 추가 의혹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문제는 이제 과거 문제인데 예. 최근에 다시 좀 끌어올려지면서 경찰 고발이 있었습니다. 예.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경찰 청에 고발을 한 건데요. 이거 사실 이때 좀 논란이 됐던 건데 2023년이었습니다. 네. 가족들과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부모 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게 이게 공무 목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고요. 네. 당시 공항공사에 공무 외 사용에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서 신청을 했던 거고 공사에서 승인을 해줘서 이용을 했던 거고 이후 공사 측에서 승인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서 본인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한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것이 논란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도. 네. 또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를 한 건데 이것도 좀 묘한 게 2021년 경기 안산에 공동주택을 2억 4,500만 원에 샀다가 11개월 뒤에 2억 6,5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만 단순히 하면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1년 만에 얻었다지 이런 식의 주장이 국민이 주신 의원이고 특히나 이제 이걸 구입한 사람이 예. 중국인이다라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용 후보자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 네. 국민의힘은 특히 이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당을 용 후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1인 정당이라 주장을 하면서 용 후보자를 령도자이다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정당 뭐 이런 표현까지 썼
0: 명도자요?
1: 네. 좀 뭐 명확한 비유죠. 어디를 연상하게 예, 하는지. 예. 장관이 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해서 이 국고보조금도 지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아예 비용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에도 남은 의원 임기 21개월 동안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와 운영비 또 기본소득당의 경상보조금과 향후 선거보조금을 합하면 43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자로 근무했다는 점까지 연결하면서 가족소득당이라 공격을 해왔는데 네. 이제 국고보조금까지 연결해서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1: 네, 송영규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다라면서 장관까지 시키는데 국회의원도 계속하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광재 의원도 마찬가지로 장관을 하고 싶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라면서 젊은이답게

0: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재난셀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에 그달 식약처로부터 임상 2,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 네.
0: 업체 측이 그래서 김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고 했다는 의혹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이게 500만 원이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입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형사사건 법원에서는 지인이 김 후보자에게 신속 처리를 부탁한 건 맞는데 그 사실만 가지고 정식 심사를 식약처가 생략을 했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처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1: 네.
0: 그래서 검찰은 이 때문에 24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불복을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요.
1: 네.
0: 본인은 통상적인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나 특혜는 없었다라는 건데
1: 네.
0: 오늘 오전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김 후보자가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업체 측이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 했다. 그러니까 보낸 건 아니네요.
0: 그러니까 보내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사 문제하고는 또 별개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사이의 신경전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원장이 어제 JTBC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부를 위해서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0: 네, 조국 원장은 민주당의 반발에도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을 계속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 예.
0: JTBC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게 혁신당의 역할이라고 했고요. 본인은 지방선거 이후부터 계속 레드팀을 자처했다라면서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야 한다. 레버리지 ETF에 책임져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도 본인이라 강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임기 이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 데 대해서도 법리상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동시에 본인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라면서 공소취소를 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1: 네. 민주당에서는 조국 원장을 향해서 배은망덕하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갈등이 꽤 커지는 것 같네요.
0: 네. 박선원 최고위원은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고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지원 의원도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 좀 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박범계 의원은 어제 이제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국민의 논리와 뭐가 다르냐. 레드팀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시뻘건 얘기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조국 원장 앞으로도 레드팀 역할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더 논란이 될 만한 얘기들이 얼마나 더 나오려나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권영진 서범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중징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재심 절차에 나섰습니다.
0: 네, 앞서 권영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이 10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권 의원과 서 의원 모두 뭐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있었죠.
1: 네.
0: 근데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기간이 2028년 총선 공천 시점과 겹치기 때문에 징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 서 의원은 어제 이미 재심을 청구했고 권 의원도 오늘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6: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7: 네, 오늘부터는 동풍이 동쪽과 서쪽의 날씨를 갈라놓겠습니다. 바람이 직접 닿는 동해안과 제주도는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까지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반면에 서쪽 지역으로는 대체로 맑고 건조하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1.4도로 쾌적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전주가 31도, 광주 33도, 강릉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최고 40mm 정도의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아침까지 중부 내륙 지방으로는 짙은 안개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4411님이 문자 주셨는데 퇴근하면서 청취하신대요. 가을의 문턱에서 최연의 가을비 우산 속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골랐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리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안전에 관한 경고 문구는 딱딱한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진입 금지라거나 과속은 금물처럼 명령투를 쓰는데요. 그런데 독일의 한 고속도로에는 사뭇 다른 방식의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명령조 문장 대신 커다란 사진을 게시한 거죠.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난 아빠의 사진을 안고 슬퍼하는 모습, 그리고 그 밑에 속도를 줄이자는 말을 써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때론 마음을 움직이는 장치 하나가 100마디 경고보다 효과적일 수 있죠. 우리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안전을 지키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0: 음주 후엔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렸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대이란 공격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너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나날이 약해지고 있고 국민들이 곧 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해커들을

0: 동원해 미국 본토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왔고 최근 에너지, 수도, 통신 공격을 위협했다고 미 NBC 방송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관련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이란 해커들은 미국 상수도뿐만 아니라 통신, 에너지, 기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화 시스템에 집중된 사이버 공격은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공방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1.04% 오른 배럴당 95.63달러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88% 오른 배럴당 91.0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7월 24일 이후, WTI는 7월 23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어제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수색에 나섰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야간에도 함정 19척, 헬기 넉대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갔지만 파고가 최고 2m까지 일며 기상 상황이 악화돼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의원직 겸직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용 후보자 측에 전달했으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후보자가 결단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을 전달하거나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충주 중부 내륙 고속도로 만정터널 부근에서 맥주 운반 화물차가 공사 안내 유도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맥주병이 도로 위로 쏟아져 통행이 전면 차단돼 1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속고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북, 제주, 부산, 경남 등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에서 30mm, 부산, 경남 5에서 20mm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 내륙 5에서 40mm, 전북, 대구, 경북 5에서 3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5도 등 25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겸 메밀국수 식당 주인 고명환입니다. 전 요식업에 네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감자탕집은 주방장이 관둔 다음에 뒤늦게 조리법을 배우다 망했고요. 두 번째, 실내 포장마차는 투자자의 간섭에 제 뜻대로 운영을 못한 게 문제였고, 세 번째는 장사가 잘 됐는데 1년 만에 가게 연장을 안 해준다며 나가라고 했고, 네 번째 사업은 시장 조사가 부족해서 경쟁에 밀리고 말았죠. 사전 5기! 지금은 이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새기고 고친 덕에 제법 잘 해내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여섯 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2주 뒤로 잡혔는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3부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 만나서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2: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가 사다고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있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김택종님이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JB, 저는 딴 데 안 갑니다. 시선 집중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사랑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3: 딴 데가 어딘가요?
4: 뭐 어디든. 대충,
3: 네, 집약되는 데가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4: 네, 그리고 9825님. 새벽부터 우리 집 주방은 고소한 참기름 향으로 가득합니다. 6학년 딸의 마지막 초등 체험학습 날이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김밥을 싸면서 매일 고생하는 남편 도시락도 싸고 늘 따뜻하게 챙겨주는 고마운 동네 지인들과 나눠 먹으려고 김밥을 총 30줄 싸고 있어요. JB, 김밥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3: 김밥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 이 자리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참치김밥을 제일 좋아한다. 그렇죠?
4: 이것마저도 저랑 안 맞아요. 저는 치즈김밥.
3: 아, 예. 어제 송미령 장관 인터뷰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참기름을 샐러드에 뿌려 먹는다고.
4: 네,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3: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 맛있을까?
4: 네. 네, 아무튼 JB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9825님 남으면 네 부탁드리고요. 하구님, JB 오늘 제 20번째 생일입니다. 매일 아침 시선 집중 들으며 독서실 가는데 JB가 방송에서 효주야 생일 축하.

0: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오늘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꼭 해주세요. 라고.
1: 효주야 생일 축하한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바란다.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스무 살이라고.
0: 네.
1: 너무 반갑네요. 네. 축하드려요. 네.
0: 네. 오늘 완벽한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반응이 나왔는데 민주당 반응 가운데 하나 박선원 최고위원의 반응만 전해드리면 배은망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평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국 원장은 JTBC와 인터뷰를 가졌더라고요. 인터뷰를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은 계속 가는 것이고 레드팀 역할도 계속 간다. 두 가지는 모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JTBC 기자가 물어봤어요. 공소취소 방법론에 대한 차이라고 그럼 이해하면 되느냐. 페북의 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했더니 민주당에서 실제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과 절차로 접근하고 있으니 그걸 지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페북 글을. 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정말 배은망덕한 동지의 언어가 아닌 그런 글인가 뭔가 아니면 조국 원장의 주장이 맞는 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추려서 제가 좀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1, 2, 3, 4로 나눠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자, 이 1심이 진행 중일 때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지만 2심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법률적인 어떤 사항을 환기를 시키면서 2심 계류 상태에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죠. 그리고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전공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개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국 원장은. 무슨 얘기냐. 유죄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조작기소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점,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국어 실력으로는 공소취소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공소취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조국 원장이 JTBC 기자한테 했다라는 말. 여기에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실제 대통령 사건 중에 공소취소할 것들이 있다고 본다. 성남FC나 대장동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은 공소취소 절대 반대가 아니라 공소취소할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조국 원장의 이런 기본 접근법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조국 원장은 그 방법론을 제시한 거다라는 주장은 성립이 돼요. 맞습니다. 방법론 제시한 겁니다. 절대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왜 반발을 하느냐? 여기서 결국은 1차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장식 대표가 저희 지난주에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 했죠. 어제 조국 대표도 조국 원장도 호남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던데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신뢰가 별로 없구나. 서로 간에.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조국 원장은 공소취소 절대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 원장한테 제가 하나 되물어보고 싶은 부분들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부임을 하면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국정조사하고 했지만 공소취소로 할, 다시 말해서 조작기소로 확정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대통령 사건 중에서 공소취소할 것들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남FC나 대정동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오히려 조국 원장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이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0: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이 특정한 사건은 공소시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감이냐 촉이냐 아니면 느낌이냐 무엇이냐.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쭉 짚어주셨는데 목성님은 JB 저는요 그냥 갑자기 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0: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이유?
1: 네.
0: 아까 예로서 이제 그 표면상 맥락은 나왔어요. 뭐냐?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왜 지금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지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아까 저 페북에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뭐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 네, 또 이런 그러면 글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국 원장 스스로 본인을 레드팀이라고 역할 규정을 했잖아요.
0: 네.
1: 거기에 대해서 데이지님은 바깥에 레드팀은 필요 없습니다. 당원들이 레드팀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0: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신뢰관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레드팀은 조직 내부에 있는 팀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레드팀의 활동은 조직을 위한 것이다라는 다시 말해서 사전, 공감대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봐서 보완해주는 기재로 이해를 하죠. 근데 신뢰관계가 형성한다면 그게 뭘로 간주가 되느냐? 공격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0: 조직 외부에. 그래서 제가 신뢰관계가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용만 놓고 보면 공소취소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소취소하자 쪽으로 오히려 더 기울어져 있어요. 이 그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방법을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코치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1: 적투마님이 이로써 이제 증명되는 건 이런 것 같다고 통합은 점점 멀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일시 석방이 돼서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서울동부구치소가 2020년 10월 19일에 치료비 약 3,927만 원을 대신 내줬어요. 그리고 9일 뒤인 같은 달 28일에 최 씨에게 병원 치료비를 납부하라고 통지를 했어요. 근데 납부를 안 했어요. 납부를 안 했으면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를 않았답니다. 못 내겠다고 버티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어야 하는데 소송을 걸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야 뒤늦게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시점이 버스 지나간 다음이다. 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1: 그럼 뭐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0: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돼버리는데 자, 소멸 시점을 헤아려보면 지난해 10월 말로 소멸이 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런데 소송을 낸 게 언제라는 겁니까? 11월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7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머니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저도 아마 여기서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때 모금액 압류 조치 등을 했다는 소식도 없었고 시도했어도 채권이 소멸돼서 가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서원 씨한테 약 4천만 원을 떼먹힐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이페리에 님이 그러니까 국비,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먹튀하는 사람은 여기 따로 있었던 겁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이사나님은 일반인은 일반 병원에서 수술비용 내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주지 않나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아프면 수술부터 해주고 돈은 나중에 내도 된다는 건지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0: 병원에서 해준 거 왜냐하면 구치소에서 대신 내주니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병원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고.
1: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제 어쨌든 병원비를 냈으면 그거를 이 사람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0: 일단 한번 돈 내라고는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럼 바로 소송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송이 들어가야 그다음에 뭔가 재산을 압류를 하든 뭐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1: 시효도 지났고. 근데 어제 기사에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도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1: 아니 버스 지나간 다음이라고 지금 하는데 뭐 소송 제기 뭐 그런 얘기 왜 나와요 여기서?
0: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모르겠네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C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자, 이건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토론거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보겠는데 자, 초등학교 저학년 3시에 하교하는 방안을 놓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국회 미래연구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초등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전교조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초등교원 22,768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9.04% 3시 하교제에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97.4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는 99.47%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만장일치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교원들은 정규 수업시간 확대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학생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악화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게 94.88%였고 놀이와 휴식 보장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91.60%였고 교육활동의 질과 학교생활 적응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4.29%와 80.44%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2.31%,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완화는 각각 6.48%와 3.4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생각은 절대 반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0: 네.
1: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일찍 하교하면 학생 피로와 스트레스가 줄고 놀이와 휴식이 보장이 되느냐. 그럼 이걸 좀 이제 역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찬성하는 쪽에서는 결국 아이를 학원 등의 사교육으로 내몰 뿐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짧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 미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군의 연간 수업 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비율로 따지면 28.7%나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수업 자율도가 높아서 일괄 비교는 무리다.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찬반이 확연히 지금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사와 학부모 쪽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정치하는 엄마들이 어제 입장문을 냈잖아요. 이거에 네.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거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한부모, 조부모, 이모, 삼촌 등 돌봄을 수행하는 모든 양육자는 지난 수년간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 앞에서 1시에 끝날 아동을 누가 데리러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딪혀 왔다. 이런 거 좀 논의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아동학교 운운하는 거는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양육자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은 또 이렇게 나온 건데 촌철님들의 반응도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1: 그죠? 예.
0: 이름 없음님은 어우 애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려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몇 시에 하교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1시쯤 하교를 한다고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3시까지 하면 어떻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데이 드리밍님은 4교시도 힘들어하는 애들을 3시까지? 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락키님은 이거 뭐 초등학생한테 8시간 근무 조기 교육하는 겁니까? 이런 반대 의견이신 거예요? 너무 이제 시간이 많다 이 얘기죠. 반면에 커피님은 전 찬성합니다. 외국은 더 일찍 등교하고 3시 이후에 하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떠돌이 사냥꾼님은 그럼 돌봄을 많이 늘려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애들 일찍 집에 보내봤자 다 학원으로 보내지 않냐. 맞벌이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의견들도 들어오고 있네요.
1: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3의 방안이 있긴 해요. 조금 전에 한촌주님이 그거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정답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회적 돌봄을 확 늘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바로 하루아침에 뚝딱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 교사 입장에서는 아니 교사가 돌봄 교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집에 보내면 아이들 그러니까 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럼 또 부모가 그 케어도 못 하는데 결국은 학원으로 뺑뺑이 돌릴 텐데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건 상당히 토론을 오래 해야 되는 사안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가 진전되는 것 같아요. 머니마켓님은 이 모든 게 근로소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의견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검세님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봅시다. 애들은 찬성이 또 압도적이지 않을까? 아, 반대가 압도적이지 않을까?
0: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은 갈릴 겁니다. 그 학원 보내는 부모님 슬아에 있는 아이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래도 마찬가지고 저래도 마찬가지고 그죠? 학교 후에 놀이를 보장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저 학교 오래 있기 싫어요 이럴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 네 아무튼 오랜 논의 끝에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어제 그 오기영 그 의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안이 완전치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에서 주장했던 거 반영 부분이
1: 네.
0: 관련해서 이제 그 보도가 나오는데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가 최근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정리해서 정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조와 똑같은 14억으로 하자.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건 비거주자는 12억이거든요. 이랬다고 하고 2029년으로 예정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보유공제 폐지와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시점을 연기하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와 양도세 공제양도 10억인데 이걸 3년마다 공시가격이나 물가 등을 반영해서 재선정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수정폭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 정부는 일부만 받아들였다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국회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대폭 수정이 되는 것이냐. 민주당이 지금 이 태수로 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 캠프 출발합니다.
2: 네. 블록캠프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구로리 윤건영입니다.
2: 개각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0: 김영범 정책실장이 유임됐다가 사퇴를 했거든요.
1: 네.
0: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궁금했는데 일부 보도로 보면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고
1: 네.
0: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1: 형식은 자진 사퇴인데 시기는 경질처럼 보이는 묘한 거죠. 좀 아쉽죠.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하고 발표가 같이 됐더라면 언론 제목이 뭘로 나왔겠습니까? 경제팀 전면 쇄신.
0: 딱 그렇게
1: 이렇게 나오고.
0: 투톱을 다 바꾸는.
1: 네. 이거 말고는 다른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인사를 통해서 쇄신의 이미지를 확실히 얻어 챙겨갈 수 있었던 건데 또 특히 이번엔 예상보다 큰 인사폭이어서 얻을 게 많았는데 사실 아쉽죠. 이게 그러니까 뭐 과정 관리에서 좀 섬세하지 못한 부분 뭐 내막이야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0: 네.
1: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범 이제는 전 실장이죠.
1: 네.
0: 전 실장이 여러 언론 이제 여러 기자한테 밝힌 걸 보니까 자기는 그 전부터 계속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만류를 했었다라는 네.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마지막에.
1: 네.
0: 생각을 바꾼 계기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건데 뭐 이게 뭐 레버리지 ETF 때문에 이런 거 사실은 상수였고
1: 네.
0: 돌발 변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해서 궁금했는데 김민석 대표 얘기가 나오길래
1: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거든요. 인사는
0: 그것도 좀 뭔가 좀 소홀해진 네. 거예요. 구윤철 전 부총리 같은 경우 공항까지 나갔다고 뭐한 거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해외 출장 가기 직전에 알았다라는 게 언론 보도인데 그 뭐 사진에 언질 한다고 해서 문제 안 될 게 문제 될 게 전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는 그래서 떠나는 분들한테 잘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의 이재명 정부도 그런 점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섬세하게 접근하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알겠고요. 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김성원 법무장관 후보자.
1: 네.
0: 관련해서 그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서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성 문자를 보냈다.
1: 네.
0: 라는 이 문제가 지금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1: 뭐 세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예.
1: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저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라고 봐집니다.
0: 왜요?
1: 왜냐하면 첫째 그 당시에 수사를 누가 했냐.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이었어요. 그게.
0: 그때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거죠?
1: 그렇죠. 아니, 수사할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고,
0: 예.
1: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 검찰이. 그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고, 심호정 검찰총장 시절이에요, 이게. 그러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했을 거고, 만약에 잘못이 있었다라면, 상식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야당이었으니까, 야당 의원들을 봐줄 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동훈 박성재 심우장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이건
0: 기소유예.
1: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검찰이 잘할 거라는 거예요.
0: 그러겠죠.
1: 그리고 또 김성은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기소유예 자체도 나는 억울하다. 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봐도 한동훈 의원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 아닌가?
0: 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1: 예를 들어서 김성은 의원의 주장을 전달해 드리면 단순한 통상적인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이게.
0: 예.
1: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국회의원이 신분이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이게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낸 거죠. 기소유예 자체도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시 돌아가서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고 뭐 윤석열 씨가 임명한 사람들이 검찰총장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좀 자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0: 그때 검찰 수사 결과에서 더 나간 추가 의혹이 지금 나온 건 없죠?
1: 없죠. 그러니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번지수 잘못 짚었다. 공부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0: 네.
1: 말씀드린 거죠.
0: 알겠습니다. 용해인 의원권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그 논란의 한 축이거든요.
1: 네.
0: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겸직, 그러니까 비례대표.

0: 예.의 경우에는 겸직을 안 해왔던 게 관례죠. 예. 그렇다면 그 관례가 쌓여왔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1: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비례대표는 겸직을 안 했을까요? 그 취지가 뭘까요?
0: 왜냐하면 지역구는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라면 비례는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1: 그래서 그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펼쳐라.
0: 맞습니다. 의정활동에 펼치는데 장관으로 입각을 했다라는 건 예. 행정부 내로 들어와서 펼쳐라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1: 예예.
0: 두 개의 영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관례로 보면.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인사검증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청와대에서.
0: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당시 초기에 인사 내각 조각을 할 때 정말 좋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정말 탐이 나고 뭐 누가 보더라도 업계에서 인정하시는 분인데
1: 문재인 정부 때?
0: 예, 딱 하나 걸려서 임명을 못 했거든요.
1: 뭐가 걸렸는데요?
0: 음주운전. 근데 이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1: 아, 20년 전.
0: 예, 막 설왕설래가 있었죠. 근데 검증 쪽에서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1: 어휴. 예. 아, 그때 이제 5대 범죄, 7대 범죄 예, 그 얘기 예, 있을 예, 때 예, 그거죠.
0: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야, 20년 전인데 말이 좀 이건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증 단위를 좀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 3부에서 이제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하고 인터뷰할 예정이고 거기서 물어볼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 청와대와 용해인 의원 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당을 거쳤는지도 궁금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러면 청와대에서 장관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로 물어볼 때 만약에 하면 의원직 어떻게 할 거냐고 당연히 먼저 물어봤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청와대에서.
0: 검증의 대상이죠.
1: 당연히.
0: 네.
1: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겸직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게 타당한 건지 청와대에서 검토를 하고 지명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0: 네.
1: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었느냐가 사실 지금 안 밝혀지고 있거든요.
0: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전문성 논란도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용인 후보자와 상임위를 같이 했습니다.
1: 아.
0: 행안위에서.
1: 그런데 예, 예.
0: 똑부러지게 하셨어요. 뭐 한 건 제대로 했다고 해야죠.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실하게 잘 하셨어요. 상임위 부분은.
1: 네.
0: 다만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어떠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했던 것 같고. 다만 근데 청와대가 용해인 후보자를 픽했던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청년 정치인으로서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 좋은 활동들을 보여준 게 오히려 득점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보는 거죠.
1: 근데 오히려 지금 나타나는 논란의 핵심은 오히려 청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를
0: 맞습니다.
1: 관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이런 문제가 고약한 겁니다. 이게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사안이 아니라
1: 네.
0: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
1: 쉽게 보면 특혜와 반칙.
0: 맞습니다.
1: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0: 네.
1: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골병 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태도가 본질인데 정치에 있어서는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포인트라 많이 어렵죠.
1: 이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이제 불똥이 어디로까지 튀고 있냐면 비례 위성정당으로까지 지금 튀고 있거든요.
0: 네.
1: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제 정의당 쪽에서 이제 먼저 제기를 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0: 네.
1: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비례 위성정당 문제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1: 네.
0: 이 문제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제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현실 기성정당들이 그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번 총선 지금 2년 남았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손을 좀 봐야 될 부분.
1: 될까요?
0: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용해인 의원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정당들이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죠.
0: 뭐 정치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윤리감찰단 부단장.
0: 네.
1: 해임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0: 김민석 대표가.
1: 즉각 해임 지시 내렸던.
0: 신속하게 하셨죠.
1: 정청래 세력이라는 어떤 표현까지 등장한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그러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갈라지고 쌓이던 앙금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0: 현실인데요, 뭐.
1: 그렇습니까? 네.
0: 그렇게 세게 붙고 싸웠는데 감정의 앙금이 없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요?
1: 근데 그 지금도 그런 거 혹시 이제 그 당 감은 좀 느껴지십니까?
0: 겉으로는 느끼지 않죠. 근데 속내는 그런 게 있겠죠. 치열하게 했는데요.
1: 사람인데.
0: 예,
1: 감정이 있는데.
0: 예, 감정의 동물인데.

0: 그럼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속도보다는 마음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0: 어,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뭐 어찌 보면 몽골 기병처럼 속도전으로 치고 나가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을 넣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힘을 내고 속도를 내더라도 오래 갈 수 있거든요.
0: 지금 뭔가 이른바 친청들한테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1: 친청이 아니라 당을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넣는 것. 당의 구성원 모두에게. 그러니까 보다 멀리 오래 뛰려면 혼자서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같이 뛰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뛰자라는 마음을 얻는 것들이 좀 약하지 않냐. 그걸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알겠습니다. 조국 원장의 그 공소취소 관련 페북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1: 예, 아침 뉴스 브리핑 봤습니다. 잘 하시던데요.
0: 읽으셨죠?
1: 예.
0: 어떻게 읽으셨어요, 의원님은?
1: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목소리 내는 게 당연하죠. 뭐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돼요. 왜냐하면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군소정당에서 자기 목소리 낼 때 존재 가치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내는 게 지지층을 결집하고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입장을 가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막 시시콜콜 싸우고 다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논란은 다른 측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본 게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조국 원장은 공소취소 하지 말자가 아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일부는 할 수 있다.
1: 공소취소의 방법에 대해서.
0: 오히려 코치를 하는.
1: 가외의 수업을.
0: 근데 오히려 그게 논란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1: 맞아요.
0: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1: 네,
0: 공소취소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하냐.
1: 그렇죠. 그죠? 근데 공소취소는 검사밖에 못 하는데 왜 그렇게 가외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0: 그러니까 오히려 논란은 오히려 그걸로 좀 잡아야. 그죠?
1: 아, 여당 입장에서 논란을 안 잡는 게 낫죠.
0: 너무 솔직하시다.
1: 네.
0: 근데 아무튼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냐,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이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1: 네. 그죠? 맞습니다.
0: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는 가능하다고 하면 민주당 후보, 뭐 민주당 전체가 똑같은 통일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 후보 조국 원장이 싸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럼요. 네.
0: 아무튼 근데 여기에는 바탕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곱지가 않은 이게 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이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죠.
0: 네.
1: 지난 그 평택 보궐선거에서부터 켜켜이 쌓여 있는 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통합과 연대를 폭넓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좀 만드는 작업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이제 뭐가 하나만 나오면 그걸 그대로 직시하는 것을 뭔가 꼬아서 보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뭐 일상이 되어버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모시고 이 자리에서 국정원의 그 12.3 내란 그날 밤
1: 네.
0: 전후의 행적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근데 엊그저께 뉴스 나왔던데요.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1: 맞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
0: 일단 대제로 들어가기로 한 건 맞는 거죠.
1: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0: 들어갔습니까?
1: 예.
0: 대대적인 것도 맞습니까?
1: 뭐 그건 국정원 표현인데요. 제가 잘 지켜봐야죠.
0: 그래요?
1: 예. 국정원에서는 두 가지를 감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윤석열 국정원이 저질렀던 불법적 행위들, 민간인 사찰 등을 포함한 요 부분과 두 번째는 불법 내란의 밤때 있었던 국정원 내부의 문제들, 그런 것들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요. 제발 이번만큼은 온정주의에 휩싸이지 말고 제대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처벌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벌은 그 다음이죠. 중요한 건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국정원이 과거 중장이나 안기부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싹은 확실하게 도려내야 되거든요.
1: 맞습니다. 그게 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네. 정말로 철저한 좀 감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시지 않습니까?
1: 네.
0: 그제 브리핑을 했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의원님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북미 간 접촉한 구체적 팩트는 확인되는 건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1: 복잡하죠. 어렵죠.
0: 네.
1: 원래 정보위 브리핑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0: 이거 좀... 여과해서 말씀하신
1: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0: 그러면 징후가 뭔지는 보고가 됐다는 얘기네?
1: 예, 예, 예.
0: 여기서 못 밝힙니까?
1: 제대로 밝힐 수는 없죠. 이게 그 국정원 브리핑의 한계이기도 한데 정보기관의 내용들을

0: 먼저 제시하고 들어준 거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의 징후로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쌓여 있어요.
1: 아, 이거 말고 또 있다?
0: 네네.
1: 오, 그래요?
0: 예를 들면, 이란의 하메니 사망 때도,
1: 네.
0: 이건 거꾸로 해서, 북이 거기에 어떠한 뭐 추모사절단이나 이런 거 보내지 않았어요.
1: 아, 예, 예, 예. 예.
0: 그렇죠? 이란과 북한의 관계를 보면 충분히 가 보낼 만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고려한 거라고 저는
1: 아.
0: 유추 해석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서로 쌍방 간에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 이건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
1: 네.
0: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정황들 그런 찾기가 좀 어려우니 조금은 뭐 50대 50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1: 아무튼 북이나 미나 상대를 의식하고 뭔가 네. 안 건드리려고 하는 이 움직임은 뚜렷하다.
0: 맞습니다.
1: 여기까지만.
0: 네.
1: 아이고 물밑 접촉 뭐 흔적은 아직은 못 찾았다 이 얘기죠.
0: 우리가 못 찾은 거지 있었을 수는 있죠.
1: 뭐 물론이죠.
0: 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1: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송파구에서 119 신고가 들어왔는데 강남구에서 구급차가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김성현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소방지부의 구급국장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5: 환자분이 산소포화도도 떨어지고 의식도 저하되고 있다. 119 신고가 되셔서 저희가 출동을 갔는데 저희 센터에서부터 현장까지 거리가 9.4km예요. 그쪽에 해당 구급차가 행사 지원을 나가고 있어서 빈 상태였고요. 도착을 해서 환자를 보고했는데 환자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주변을 연락했지만 주변 병원에서 다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18km 떨어진 한양대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4: 평상시에도 이렇게 송파구 관내 구급차가 없거나 출동을 나갔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서 구급차가 지원해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지원 출동하는 게 평소 10건 가운데 2건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거의 7건까지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1: 최근에?
4: 네.
1: 왜요?
4: 석 달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지금 석 달째 이어지고
1: 그것 때문에 그래요?
4: 네. 그러니까 안전사고 우려로 서울시 차원에서 소방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지원 계획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원하고 있는 기간이 6월 8일부터 집회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네, 의미를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되는 소방력도 집회 인원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가령 1만 명 이상이고 3만 명 이하일 경우에는 소방 펌프차 2대, 구급차 4대, 진단차 1대가 근접 배치, 그러니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4: 그러니까 최근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는 구급차 3대가 근접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뭐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집회나 공연 같은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해서 근접 배치를 해야 하는 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화재나 구조, 구급 출동 같은 소방 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라고 명시가 또 되어 있는데 문제는 송파군의 구급차가 8대밖에 없다라는 거죠.
1: 아니 지장을 주니까 강남구에서 지금 구급차가 출동한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65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출동 건수를 봐도 14,558건이었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16,777건이었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 2위 지역이 강남 송파인데요. 송파 인근 지역 같은 경우도 강남, 강동, 서초 같은 경우도 이 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출동 건수가 10건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여파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송파 소방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 관내 소방력 공백은 없다. 그리고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 네.
4: 하지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좀 달랐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 저희가 나가 있는 동안 저희 관내에 심정지나 어떤 중증외상이나 이런 게 발생했으면 또 인근에서 또 오는 거죠. 엄청나게 오면서 무전을 계속해요. 거기 구급차 없나요? 몇 킬로가 나와요? 이런 게 계속 들리는데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6: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원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송파에서 비면은 강남에서 넘어가고 강남이 또 그 자리를 비잖아요. 네. 강남에서 비면 서초에서 땡겨오고 서초에서도 비고 그러면 전학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8km

0: 막 이렇게 나오거든. 출동거리가. 매번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예요, 저희가 볼 때는.
1: 그러면 올림픽공원에 나간 구급대원들은 뭐 하고 있어요?
2: 그 소방력 지원 계획서를 확인을 해보면 오전 9시, 오후 6시에 이제 상황 보고서를 업데이트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도보 순찰을 하면서 어떤 현장 상황에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지난 7, 8월부터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우리가 보초를 서려고 출근하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1: 그러니까.
2: 그 말인즉슨 가장 최근 같은 경우는 소방펌프차 한 대, 구급차 한 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총 8명 인력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근접 배치 나갔던 구급대원들과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하는 거 없이 그냥 구급차에서 쭉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 그러면 이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구급활동을 한 적은 없고?
2: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받아봤는데요. 석 달 동안 구급활동이 총 78건 있었습니다.
1: 이 올림픽공원에서?
2: 네, 그 내에서 집회 그러니까 시위자들인데 이송이 32건이었고 현장 처치가 42건이었습니다.
1: 네.
2: 실제 어떤 식의 구급활동이 있었나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온열질환 그리고 찰과상 그리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좀 빈번했다고 하고요. 반면 그 같은 시각에 관내에서는 훨씬 위급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현장에 나가 있는 구급대원들이 대기를 하면서 구급차 내에서 무전을 계속 실시간으로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관내 구급차가 없다 보니까 구급차를 찾는 다급한 무전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 출동할 인력이 없어갖고
2: 네 없어서 많이 허탈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1: 예.
2: 더군다나 올림픽공원 그 집회 현장 근처에서 500m 그러니까 차로 2분 거리에는 119 안전센터가 있고 또 차로 5분 거리에도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지 같은 초중증 상황이 아니란다면 사실상 응급처치가 좀 가능한 거리에 있는 거죠.
1: 아니 그래 차로 2분 거리밖에 안 되면 일단 올림픽공원에 배치된 구급대원 철수시키고 상황 발생하면 그때만 출동하면 안 돼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관내 구급차가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타 지역의 구급차가 관내 정작 대기 중인 구급차들이 있다라는 게 그런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과연 이게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인가라는 걸
1: 그러니까
2: 제기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액상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0: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네,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5: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6: 그러게.
5: 그린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6: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5: 엔진은 그린일그 보링공장이 돼.
7: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8: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9: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동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여름 기상특보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전남, 경남, 제주도 일부 지역으로만 폭염특보가 남아있고요. 폭염과 열대야 전국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로 지금 햇살이 좋아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전주가 31도, 광주가 33도로 오늘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낮아서 끈적한 무더위는 아니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이 먼저 닿는 동해안과 제주도는 당분간 흐린 가운데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오늘도 동해안 제주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 정도 비 소식이 있고요. 충청 이남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좀 입장.

0: 을 듣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공동대표를 지내셨고요. 이번에 당대표로 단독 입후보한 분인데요. 오준호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0: 단독 입후보 맞죠?
1: 네, 단독 입후보입니다.
0: 대표 예정자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1: 당원들이 선택해 주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0: 언제 선출이?
1: 이번 주말까지 이제 투표를 하니까 다음 주면 아마 네. 대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0: 네, 그래도 하여간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니까 그냥 후보입니다. 후보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먼저 확인을 게 좀 있는데
1: 네.
0: 청와대에서 용혜인 후보자를 발탁을 할 때
1: 네.
0: 당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용혜인 후보자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청와대에서 연락하는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1: 예, 사실 제가 당직자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실에서 알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당과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청와대하고 용혜인 후보자가 그냥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의사 타진하고 발탁한 걸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1: 뭐 그런 맥락이겠으나 정확한 뭐 내막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러면 혹시 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이제 그 장관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원 겸직 문제가 좀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1: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0: 그래요?
1: 네네.
0: 이건 사실은 기초적으로 사전 점검 인사검증 과정에서 거쳤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쭤봤던 것 같아요. 당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1: 뭐 일반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지명이 당과 함께 공론화되고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0: 당을 거치는 게 정상적인
1: 거죠? 예. 뭐 그게 뭐 일반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제가 후보자이지 당직자가 당시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해서 정확한 예. 상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0: 그러면 그냥 개인 견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맡는 것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 이전에 이런 것이 관례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서 자리를 내려놓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유례없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 야당을 다원적 협치의 대상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함께 하냐는 제안이 온 건데 그 소수 야당으로서는 장관에 입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내 지위를 쉽게 잃어버릴 수 없는 처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협치라는 큰 취지 속에서 저희들의 상황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0: 그런데 그 말씀은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비례대표제라는 취지에서 보면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직능 대표성이나 전문성 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라라고 지금 만든 게 비례대표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그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것은 그 전문성을 의정 활동에 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비례대표가 됐던 그 취지에 어긋난다. 관례를 떠나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한 뭐 지적에 대해서도 뭐 무겁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재능만을 발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제안 자체가 정당 간 협치라고 하는 좀 새로운 국면에 대한 그런 제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당 통로 안 고쳤다면서요? 확인은 못 하셨다면서요?
1: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명을 후보자가 되고 한 것은 뭐 마지막으로 당에 뭐 협의를 뭐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주장이신 거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1: 제가 이제 후보자로서 출마를 하니까 네. 뭐 후보자로서 출마하는 뭐 저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뭐 결단을 좀 밝혀 주셨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동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라고 생각 볼 수 있습니다.
0: 그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용혜인 후보자에게 그 겸직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전달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으면 혹시 보셨습니까? 그 보도는?
1: 네, 뭐 보도는 봤습니다.
0: 그러면 그 이야기는 완곡하지만 겸직은 좀 곤란할 것 같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1: 네, 뭐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여러 보도 속에서 조금 해석된 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래서 현재로서 당으로는 원내 정당의 지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당원들로서는 참 힘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럼 좀 약간 좀 단순해서 극단적인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까? 정리하면?
1: 당원으로서 당으로서는 원내정당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결단이기 때문에. 네. 뭐

0: 그런 고충은 용 후보자에게 여러 통로로 혹은 당원들의 목소리로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 의원직은 유지해야 된다는
0: 예,
1: 뜻을
0: 뭐 하지만 또 의원께서 의원의 지명을 받으신 것은 단순히 당의 일원만으로서는 아니고 또 국민들 전체를 또 살피셔야 되는 또 상황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 뜻을 헤아리셔서 고심하시고 뭐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지금 국민들 뜻의 다수의 그 뜻은 겸직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는 거 아닌가요, 사실?
0: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나와서 일반적인 관례가 그러한 것은 알지만 기계적으로 뭐 소수 정당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좀 힘든 일이라고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들 정당 뭐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석이석 소수 정당이 정부에 참여하려고 할 때 장관직을 하려면은 원내 지위를 잃어버려야 한다고 하면 쉽게 참여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다원적 협치라는 과정에서 큰 명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다시 한번 어차피 이건 이제 그 평행성 같은 거 확인만 하고 다시 넘어가겠는데 지금 이제 소수 정당의 그 특수성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비례대표제의 취지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0: 네,
1: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런 이야기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려고 하는가? 다시 말해서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결국은 이게 국고보조권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네, 원내 정당 지위 유지하고 국고보조금 뭐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저희도 인정합니다. 네. 근데 원내 정당 지위가 중요하지 않은 정당이 있을까요? 그리고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정당을 더 키우고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당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 당은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올 때는 비례 연합 정당을 거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 지방 선거에서 자력으로 29만 표, 1% 득표를 얻어서 정치 자금법상 국고 보조 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희들이 힘으로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당을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1: 한번 이렇게 좀 당 운영 경비에서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0: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무의미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0: 예, 한 분기에 한 900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1: 아, 이전에는?
0: 사실 예, 다달이 뭐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번 1%의 득표를 획득하면서 이제 분기별로 2억 7천만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게 돼서 뭐 당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뭐 연간 11억이 된다.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의 얘기다.
0: 앞으로 다 합쳐지면 1년 합쳐지면 그렇게 환산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한번 원내 정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당 활동, 그다음에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구현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의정 활동의 매개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 뜻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기본소득당의 당의 어떤 목표가 의정 활동에서 얼마나 그러면 관철이 됐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0: 네, 저희들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정부 정책의 기조 속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저희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외쳐왔고 정책과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동 기본소득의 확대라든지 하는 다양한 정책의 변화 속에 흘러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단지 저희들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에 여러 원내 개혁 정당들이 협력하면서 바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국정 기조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근데 그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 시절부터 되게 강조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게 어떤 기본소득의 로열티라고 볼 수 있나요?
0: 기본소득 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본소득 운동에서만큼은 함께 해온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본소득 정책에 보다 구체적인 측면을 많이 제안한 바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행정에서 그것을 구현하면서 또 저희들이 그 경험을 또 많이 받아들이고 배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기본소득 실현으로 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용혜인 후보자가 그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가운데 여가위나 성평등에 관련 법안은 한 건도 없다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여가위 성평등이 소관 법률안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1: 예.
0: 그런데 이것은 법률안의 성평등 법률안의 특성상 다양한 부처의 소관으로 좀 산재되어 있는 특징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용혜인 의원이 육아한 하는 노동자가 연차 휴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육아엄빠보호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소관 법률입니다.
1: 네.
0: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젠더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젠더폭력 방지의 법안 또 발의했는데 이것은 또 법사위 소관이고

0: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자 하는 생활동반자법도 발의했는데 이것도 역시 법사위 소관입니다. 이처럼 여러 부처나 또 상임위에 걸쳐서 성평등 법안을 발의한 것이지 그 점을 좀 함께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 성평등 가족부의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본소득당의 근본 가치가 어떻게 그러면 구현될 수 있습니까? 예를 한번 하나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0: 기본소득은 성평등과 함께 간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1: 어떻게 그럼 사업할 수 있습니까?
0: 용혜인 의원이 지금 많이 발의하셨던 뭐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이제 사실 육아하는 또 양육자들의 여러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런 사업은 지금은 소관 부처가 성평등위는 아닙니다만은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이 되시면은 이러한 부처와도 협의하면서 성평등위가 또 지원하고 또 참여할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기본소득당이 추구하자는 근본가치와 성평등 가족부가 매체가 된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십니까?
0: 예, 기본소득 가치는 성평등과 함께 간다고도 말씀드렸고 또 기본소득이 실현돼야 뭐 성평등의 어떤 수준이 더 향상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당으로서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성평등을 바라보고 또 부처에서는 성평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은 정부 정책 전반의 성평등으로서의 더 지향이 더욱더 이제 앞당겨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어제 하나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언더 조직 이야기가 나왔고 이 언더 조직에서 성평등과는 배치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다.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언더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다수가 지금 기본소득당의 당직자로 있다. 그리고 있었다. 이 점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저도 수년 전에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기 전에 이러한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에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도 있었고 뭐 일정한 뭐 징계와 조치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고 나서는 이런 일들 혹은 뭐 비밀조직이 당의 여러 결정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나 당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은 있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당부터 함께했고 공동대표로도 제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그 기간에 기본소득 창당 후에 어떤 멤버들이 이렇게 당의 노선을 해치거나 당의 결정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용혜인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제가 뭐 언론 보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언론 보도 수준에서도 용혜인 후보가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말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셨을 때 성폭력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정말 충실히 하셨고 피해자들 편에서 쉬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의 진정성을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1: 용혜인 의원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용혜인 후보 후보자가 장관 임명장을 받는다면 용혜인 의원을 보좌했던 몇몇 인사는 같이 그 부처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용혜인 의원과 후보자를 보좌했던 인물 중에 그 언도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성평등과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행태에 가담을 했거나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만약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자체는 성평등 가족부의 활동 목표나 부처의 성격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당 차원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0: 네, 맞는 말씀이고 정확한 일리는 지적이십니다.
1: 네.
0: 저희들이 또 당을 운영할 때도 투명하게 하려고 했지만
1: 예.
0: 부처를 운영할 때는 더욱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부처로 이제 장관이 가시게 된다면 함께 가실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검증 속에서 국민들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요. 그럼 그냥 다 걸러낼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0: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지금 만약에 걸러낼 수 있으면 아직 그 기본소득당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 지금은 안 걸러내고 있습니까?
0: 그 사람. 그런 또 질문을 저는 듣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세평을 잘 살피고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이 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른바 가족정당 아니냐. 용혜인 후보자의 남편 되시는 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0: 사실 함께 활동하고 창당을 했던 사람들이

0: 후보가 되고 그 뒤로도 성실히 활동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참 작은 당이라서 그 속에서 뭐 부부도 있고 그런 커플들도 있는 상황은 뭐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간의 속실 우려하시는 게 그런 이유로 뭐 배우자란 이유로 뭐 실세를 휘두르거나 뭐 당의 중요한 결정을 뒤집거나 하는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기본소득당은 선출된 대표단에 의해서 수기된 결정들을 투명하게 집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런데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 딱 두 분, 그 부부만 그 의결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0: 뭐 요즘 저도 화도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제가 뭐 기본소득당에 이제 입당 창당부터 함께 하기는 했는데 모든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국민들에게 정말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용 후보자가 적절히 해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후보께서 출마 선언에 이 선거연합을 아예 제도화하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까? 이게 혹시 비례 위성정당을 계속 가야 된다 이 뜻입니까?
0: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1: 예, 예.
0: 저희들이 지난 총선에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불가피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민들 보시기에 위성정당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구조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처럼 각자의 정당의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선거 시기에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방식으로 소수 정당도 원내 진출의 기회를 좀 더 높이고 다원적 협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 방식이 바로 제도화된 선거 연합입니다. 저희들의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요?
0: 이번의 경우에는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각 당마다 탈당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서구에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자기 당명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시기에 어떤 공동의 이름으로 후보를
1: 알겠습니다.
0: 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다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였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그저께였는데요. 2027 KBO 신인을 뽑는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창간 한 선수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손가락 절단 사고를 이겨내고 다시 프로에 도전을 한 그 주인공입니다. 독립야구팀 고양 PIC 소속 박명헌 선수인데요.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명헌입니다. 트라이아웃 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3: 예, 결과는 21일 날, 이번 달 21일 날 나오게 됩니다.
1: 어떻게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3: 아, 네,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일단 사고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고를 당하셨던 거예요?
3: 아, 제가 이제 당시에 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예, 돈을 모으려고 제가 사급 이제 공익 근무원보다 산업체 공무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장갑이 기계 말리면서 좀 사고를 당했습니다.
1: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사고였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바로 봉합 수술은 받으셨고?
3: 네, 봉합 수술 받았습니다.
1: 근데 그게 평소 쓰는 어떤 그 오른손 쓰시나요, 왼손 쓰시나요?
3: 제가 오른손 쓰고 있습니다.
1: 근데 손가락도 오른손에 있는 손가락이었어요?
3: 네,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어가지고.
1: 근데 그러면 야구 활동을 이제 그 전에도 하셨던 거잖아요, 선수로서.
3: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1: 그럼 그때 포지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3: 제가 포지션은 계속 유격수를 봐왔습니다.
1: 계속 유격수?
3: 네.
1: 아니, 그러면 그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그렇게 됐으면 공을 던지기도 해야 되고 타격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3: 당시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상태로는 야구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재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상태는?
3: 지금은 되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있는 이제 부상이라.
1: 검지는 그러니까 거의 못 쓰는 거죠, 그러면?
3: 네, 맞습니다.
1: 그럼 야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3: 근데 이제 재활을 통해가지고 제가 각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냈어요. 공을 쥐고 타격을 칠 수 있을 정도.
1: 와.

0: 어떻게? 그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거를?
1: 이게 관절이 다시 완전히 굳어 있다 보니까
0: 예, 예.
1: 이거를 다시 억지로 굽혔다가 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1: 그 작업의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재활이 제일 힘들다고 하던데 선수들 재활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서요?
1: 네,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0: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공을 던지고 배트를 휘두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1: 네, 처음에는 지장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0: 아, 배팅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1: 네, 맞습니다.
0: 트라이아웃은 그럼 아주 잘하셨습니까? 어땠어요?
1: 네, 근데 당시에 그때 비가 좀 왔어가지고 야외 나가서 다 보여주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0: 네.
1: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상 당했던 경험이라든지 재활 과정이라든지 지금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단 관계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다 어필을 하셨고.
1: 네, 맞습니다.
0: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그러면?
1: 좀 쉽지 않은 도전일 거라고는 제가 얼핏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0: 네.
1: 근데 그랬지만 이제 이거는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제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했거든요.
0: 그 쉬운 과정이 아닌데 좌절부터 하게 될 텐데 보통 꿈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 정도는 방황을 했었습니다.
0: 그렇죠.
1: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0: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면?
1: 3년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또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0: 네.
1: 좀 많이 고립되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부모님도 보게 되고 제 마음속에 항상 야구라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있던 걸 알고 있어서 이제 이거는 더 나이를 먹으면은 할 수 없는 도전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정신을 차리고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습니다.
0: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은 어땠어요? 처음에 뭐라고들 하셨어요? 처음에는?
1: 사실 처음에는 정신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0: 예, 예.
1: 네, 근데 많이 그래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0: 그렇죠. 지금은 네. 지금은 어떠세요?
1: 지금은 이렇게 드래프트 자리까지 온 게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고 아버지께서 말씀도 해주셨고
0: 예.
1: 또 아버지랑 또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지구의 삶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트라이어트 하면 이제 그 구단별로 스카우터 다 와서 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기색 이런 것도 좀 딱 이렇게 살피셨을 거 아닙니까? 반응들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1: 근데 이제 일반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다 보니까
0: 예.
1: 한편으로 감사도 한데 부담도 되지만 이것이 뭔가 저의 면제구나 이런 것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0: 네.
1: 이거는 그 저의 그냥 개인적인 사정인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실력으로 좀 저를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0: 정말로 인간 승리, 고난 극복인데 정말 꼭 구단에 어떤 입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1: 네, 감사합니다.
0: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1: 네, 사실 기대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셨는데 꼭 보람 있는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소망을 함께 피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믿으면서 오늘 좀 짧지만 굵었던 인터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화이팅.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야구선수 박명환 선수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0: 몸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보장 농업수입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2: 본가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거 매도하면서 주요국의 시중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가계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셈인데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요즘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센 가운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에 반도체 공장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이 소식도 좀 정리해서 들어보죠. 9월 3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민현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자, 금융시장 흔들흔들하고 혼란스러운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국채시장.

0: 시장에서 사람들이 국채를 안 사고 팔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러면 이제 이 정도 이자율 받는 국채는 안 갖고 있고 싶어. 더 높은 이자율 줄 때까지 나는 국채 안 살래 하는 의미일 테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이자율들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하루하루가 매일 숫자가 달라서.
1: 네, 일단은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어제 장중 4.8%대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지난해 1월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0: 예.
1: 30년물도 5.27%였는데요. 이거 2주 전에 미 재무부가 장기채 바이백 늘리면서 개입을 했는데 지금 네. 그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간 겁니다.
0: 예.
1: 근데 이게 미국만의 일이 좀 아니었다는 게 이번 특징이고요. 일본 10년물이 지금 30년 만에 3%를 넘어서 3.04% 퍼센트까지 올랐습니다.
0: 예.
1: 또 영국과 프랑스도 2008년 이후로 또 독일은 2011년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0: 예.
1: 근데 블룸버그가 이제 집계하는 전 세계 국채 금리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3.72%로 지금 또 2008년 이후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제 채권값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니까
0: 예.
1: 전 세계 투자자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국채들 일단 내다 팔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0: 금리가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야라고 하는 확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국채 파는 분들은.
1: 네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당연히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왜 영국에서 이렇게 싼 금리 받고 있지? 나 이거 팔고 미국 국채 사면 이자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영국 국채든 일본 국채든
1: 네.
0: 특별한 이유 없으면 팔고 싶겠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지난달에도 미국 장기 국채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계속 왜 그런지 국가 부채 늘어나고 미국의 재정 적자도 많아지고 물가도 오르는 것 같고 다양한 이유들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1: 네.
0: 이번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 좀 아니면 새로운 뭐 뉴스가 더 더해진 게 있습니까?
1: 이번에도 이제 그 저번에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재정 적자, 뭐 국가 부채 늘어나고 또 AI 기업들이 회사채 계속 찍어내면서 정부랑 이제 돈 빌리기 경쟁하고 있다.
0: 예.
1: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세 가지는 지금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새로 얹힌 이제 그 원인은 유가입니다.
0: 예.
1: 미국과 이란 충돌이 지금 다시 군사 공격으로까지 번지면서 브렌트유도 어제 하루에만 4% 넘게 올라서 지금 배럴당 96달러대까지 갔고요.
0: 예.
1: 사실 채권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 굉장한 부담 요소죠. 이제 10년, 30년 뒤에 받을 이자를 지금 미리 정해놓고 돈을 빌려주는 게 채권인데
0: 예.
1: 그 사이 이렇게 물가가 뛰어버리면 받을 돈 가치는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위험 감수하려면 이자를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0: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자율이 튀고 있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또 중앙은행들 셈법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물가를 잡으려면 이제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인상이 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 일본은행도 좀 올리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번 달 FOMC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 지금 60%로 기울어 있습니다.
0: 금리가 요즘 왜 이렇게 올라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미국이 재정적자 심해지고 국가부채 많아지고 게다가 AI 기업들이 회사채 찍어내면서 돈 구하러 다닌다는 것 때문이라면 그거는 한 일주일 한 달 만에 좋아질 상황은 아니고
1: 네,
0: 이거는 고질병이고
1: 네.
0: 그러면 뭐 좀 상황 달라지게 하려면 그중에 이제 하나가 또 있는 게 이란 전쟁 때문에 생긴 유가 상승
1: 네.
0: 요거는 뭐 잘하면 또 한 일주일 만에 가라앉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좀 일시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유가입니다. 그리고
0: 예.
1: 사실 간밤에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그 분위기를 돌려놓은 것도 유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1,700만 배럴 넘는 원유가 정상적으로 수송됐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이제 기름길 막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 공포가 좀 이번에 강화세가 됐었는데
0: 예.
1: 실제로는 원유가 꽤 잘 지나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그 공포가 조금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뉴욕 증시도 나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0: 예.
1: 3대 지수도 동반 상승했고 엔비디아 3%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미국 10년물 금리 장중 고점 찍었다가 상승분 반납하면서 전날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0: 예.
1: 이렇게 좀 증시를 짓눌러온 금리가 좀 한풀 꺾이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난 걸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로 상황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유가는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진정되기도 하지만은 또 금리를 밀어올린 나머지 이유들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국가 부채 늘어나고 미국 재정 적자 늘어나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남아 있는데.
1: 네.
0: 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겠죠?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튀는 거는 전쟁 때문이니까.
1: 네.
0: 그거라도 일단 막아보자라고 하는 뜻이겠네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일본 금리도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3% 넘었어요.
1: 네.

0: 맞습니다. 이 일본 금리가 오르는 게 이제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새로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 수십 년 동안 초저금리 환경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투자자들은 자국에 돈을 더 봐야 이자가 안 나오니까 미국이나 호주같이 좀 해외 채권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돈이 전 세계 채권 시장에 큰 손이었던 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금리를 좀 아래로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도 3% 금리를 주니까 이제 굳이 환율 위험까지 감소하면서 이제 해외로 나갈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 미국이나 호주 국채를 사줄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금리는 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1: 아, 골치 아픈 미국 국채 누가 사나 봤더니 제로 금리에 시달리던 일본 국민들이 사는 거였는데
0: 네.
1: 다시 일본에서 그냥 돈 굴려도 되겠네
0: 네.
1: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여파가 미국 국채 시장에 국채 살 사람 없는 결과로 온다는 야, 또 네, 그런 또 있습니다. 그런 나비 효과도 있네요.
0: 네.
1: 지금까지 듣는 건 미국 국채 올라요, 뭐 일본도 금리 올라요, 유럽도 만만치 않아요 이 얘기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도 얼핏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금리에도 당연히 하루하루 그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영향도 주고요. 또 이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나 회사채 같은 장기 자금 대출, 장기 예.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 크게 미칩니다. 또 현재 미국 보시면 30년 만기 주담대, 즉 모기지 금리가 6.87%까지 올라서 지금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0: 사실 그리고 정부는 더 곤란해지는 게 빚이 많은 나라일수록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기 위해서 새 주조 국채를 찍어야 하잖아요.
1: 돌려막기.
0: 네, 돌려막기. 해야 되는데 그걸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찍어야 하니까 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지금 나라 빚이 지금 GDP 두 배가 넘는 상황이 됩니다. 또 이게 또 한 바퀴 돌아서 금리를 또 다시 밀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또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낼 이자 늘고 예. 이자 늘면 적자 더 커지고 적자 메우려면 국채 더 찍고 이러면서 이제 빚 때문에 금리 오르고 또 오른 금리가 다시 또 빚을 늘리는 그런 고리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일단은 유가는 또 좀 진정이 됐지만 이런 나라 빚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리는 게 아니니까 금리가 어디쯤에서 자리 잡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세상에서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은하계 바깥으로 지구상에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돈이 계속 돌고 있을 텐데.
0: 돌고 도는.
1: 근데 언제는 이게 돈값이 올라가고 또 언제는 똑같은 돈이 도는데 내려가고 참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안 되고. 자, 조미연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인데 역대 가장 많은 자금들이 요즘 빠져나가고 있다.
2: 네.
1: 빠져나간다는 건 주식을 일단 판다는 거죠?
2: 그렇죠.
1: 예.
2: 그 한 증권사 분석인데요.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약 12조 5,400억 원 더 많았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증시자금이 이렇게 순유출된 건 올해 들어 처음이고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8년 12월에도 순유출액이 2조 8천억 원 정도였고 또 미국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시작됐던 2021년 12월에도 8조 원 정도였는데 지난달 순유출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은 12조 원을 넘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순유출은 증권 계좌 밖에서 새로 들어오는 돈과 반대로 주식을 팔고 은행 계좌 같은 증시 밖으로 빠져나간 돈을 따져봤더니 빠져나간 돈이 그만큼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느냐 그걸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증시가 오를 때는 개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1: 예.
2: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증시에 새로 들어온 개인 자금만 누적으로 120조 원을 넘었어요. 2021년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거 투자하는 그런 열풍이 있었는데 당시에 1년 동안 증시로 들어온 돈이 75조 원 정도였으니까
1: 예.
2: 그보다는 지금 훨씬 빠른 속도로 자금이 몰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7월과 8월 주가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약세장에서는 뭐 1년 정도에 걸쳐서 주가가 30% 뭐 40%씩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스피가 불과 두 달 만에 38%나 급락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워낙 짧은 기간에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고요. 실제로 개인의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액은 6월에 54조 5천억 원에서 지난달 5조 4천억 원으로 두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 개인들이 주식을 계속 팔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는 순매수로 잡히네요.
2: 네. 그러니까 뭐 팔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요. 그 지수가 크게

0: 떨어지면 주식을 사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면 다시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6,500선 아래로 내려가면 개인 매수가 들어오고 7,000선 위로 올라가면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식을 샀다면 지금 성격이 달라진 건데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주가가 반등해서 자신의 매수 가격 근처까지 올라오면 일단 팔고 나오는 이른바 이제 본전 매도에 나서고 있는 거다.
1: 이렇게 저점 매수하는 분들도 있고
0: 네.
1: 조금 반등하면 파는 분들도 있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추가 상승을 좀 막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는 돈도 지금 줄고 있는데요.
1: 예.
0: 투자자 예탁금은 최근 5거래일 연속 100조 원을 밑돌았고요. 반대로 은행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달 말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상반기에는 이렇게 이제 예금을 깨서 주식을 사는 머니무브가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이제 주식을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금으로 돌아가는 영 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1: 주식을 팔고 파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팔고 돈을 뺀다는 얘기군요.
0: 그렇습니다.
1: 다른 통장으로.
0: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도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은 지난달에도 9조 9천억 원어치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 주식을 사줘야 할 주요 투자 주체들이 모두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이른바 수급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1: 근데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면 누가 사요? 유령이 사요?
0: 네, 지금 그
1: 시중에 하는 사야
0: 맞습니다.
1: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0: 지금 증시를 그래서 떠받치고 있는 걸 보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예.
0: 자기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이제 사들이면서 두 회사를 포함한 일반 기업들의 주식 순매수액이 지난 6월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달 11조 7천억 원으로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1: 예.
0: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순매도했는데도 기업들의 이제 자사주 매입 덕에 코스피가 소폭 오르는 날도 있었어요. 이제 다만 이걸 계속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속도로 자사주를 사들이면 이르면 다음 달 초에서 다음 달 중순쯤 중순쯤에 예정된 매입이 이제 끝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를 받치고 있는 일종의 안전판이 한 달 정도 뒤에는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1: 예.
0: 그래서 앞으로는 그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개인은 이미 상반기에 상당한 자금을 증시에 투입한 데다 최근 급락으로 투자 심리까지 위축됐기 때문에 다시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고요.
1: 예.
0: 결국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야 새로운 상승 동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신호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외국인이 58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지난달에는 9조 9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1: 외국인들은 주가 많이 오를 때 더 팔았잖아요. 그동안 리밸런싱이다 뭐 이러면서.
0: 맞습니다.
1: 그 얘기죠.
0: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화가 지금 최근에 강해지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6월 고점인 1560원대에서 최근 이제 136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 에서는 한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주가 상승뿐 아니라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지금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지금보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내려간다는 가정하에.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결국 당분간 국내 증시는 개인이 다시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자금이 순매수로 크게 돌아서느냐, 이게 이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저는 시중에 요즘 그 대출 규제가 매우 강하잖아요.
0: 아, 예.
1: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지점당 3명을 한 달에 받을 수 있다. 뭐, 그런데요. 그러니 이게 무슨 대출이 거의 끊긴 거죠, 뭐,
0: 그렇죠.
1: 사실은. 그렇게 대출이 안 나가면 이제 새로 돈이 이제 시중에 투입이 안 되는 셈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뭐, 대출을 못하면 전세금 어떡하죠? 그러면 뭐, 3천 주식이라도 팔아야 되나?
0: 맞습니다.
1: 뭐, 그러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또 안 빌려줄 수 없는 곳은 주식 팔아서 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네.
1: 그렇게 모으는 게 작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도.
0: 네.
1: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얼마나 좀 풀리는지도 또 심지어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은 그런 상황이군요. 수급은. 자, SK그룹이 일본에 반도체 공장 세운다는 얘기도 좀 넘어가 보죠. 종종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2: 네.
1: 좀 더 구체화되는 건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2: 네.

0: 키옥시아는 뭐하는 회사죠? 여기가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거 그거 만드는 회사인가요?
1: 네 맞습니다. 키옥시아는 디램은 안 만들고요. 낸드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디램은 예를 들 때 책상 위에 작업 공간으로 많이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넓을수록 일을 빨리 하는데 전원이 꺼지면 서류가 사라진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낸드는 책장 으로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예. 전원이 꺼져도 서류는 책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전원을 껐다 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 낸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책장과 책상을 둘 다 만들고
0: 디램도 만들고 낸드도 만들고
1: 네, 키옥시아는 책장 전문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올해 2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25%, SK하이닉스 22%, 키옥시아가 14% 4%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하고 키옥시아 점유율을 합치면 36%입니다. 둘이 손잡는다고 하면은 낸드 시장의 선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 그 낸드라고 하는 게 용량은 크지만 이제 속도가 디램보다 좀 늦어서
1: 맞습니다.
0: 일장일단은 있는.
1: 네.
0: 알겠어요. 그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와 손잡고 뭘 한다는 건데 낸드도 만들고 디램도 만드는 하이닉스니까 굳이 손잡지 않아도 되고 뭐 손잡아도 되고.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왜 공장을 하필 일본에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인건비가 싼 것 같지도 않고.
1: 네. 일본은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0: 예.
1: 최 회장도 이 반도체 생산 환경이 잘 갖춰진 곳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일렉트론, 일본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0: 예.
1: 그 도쿄일렉트론이 웨이퍼에 감광액 바르는 그 도포 현상 장비하고 회로 모양 깎아내는 그 식각 장비라는 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0: 예.
1: 그 반도체에 밑판되는 그 실리콘 웨이퍼는 시네스를 비롯한 일본 회사들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그릴 때 쓰는 그 감광액 거기도 일본 업체들이 80% 점유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공장 짓는 후보로 거론된 곳이 미야기현인데 여기가 바로 이 도쿄 일렉트론의 주요 생산 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메모리를 사갈 소니라든지 닌텐도라든지 이런 대형 고객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여건이 좋고 물건 팔 시장이 한자리에 있다라는 건데요.
0: 그런데 이게 반도체는 만들어서 비행기를 실으면 1년 만든 반도체 비행기 안 돼.
1: 네.
0: 다 때려 넣어도 또 다 되니까.
1: 네.
0: 뭐 맞습니다. 어디서 만들어도 비행기를 실어나르면 되고 장비도 뭐 매일매일 필요한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1: 네.
0: 바다 건너 오잖아요.
1: 네, 사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EU처럼 경제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생존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0: 네, 장비업체가 근처에 있어서 편해요. 이거는 그냥 명분이거나 네. 핑계라는 거죠. 다른 속뜻이 있다.
1: 네. 예. 네, 네.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일본의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하고 하필 일본 현지에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거는 좀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0: 한국 기술이 일본으로?
1: 네. 그러니까 기술의 쇄국주의 논란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0: 일본 기술 배워오던 게 엊그제인데 상황 바뀌었네요.
1: 그러니까 사실 첨단 반도체 기술은 우리나라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기술로 이제 해외 공장 지으려면요 정부의 사전 승인이나 뭐 신고 절차 거쳐야 되긴 하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국 안방에만 공장 있는 건 아니거든요.
0: 예.
1: 지금 중국 우시에 디램 공장 있고요, 다렌에도 있고 충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40억 달러 들여가지고 인디애나에 HBM 공장 지으려고 또 얼마 전에 착공식했거든요. 최 회장이 인터뷰에서 국내 라인 증설만으로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현재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가 20%에서 30%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0: 증설은 해야 되는데
1: 네.
0: 일본에다 짓는 게 최적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1: 예, 논란과 고민은 있겠죠. 네.
0: 그게 이제 꼭 지리적으로 유리해서는 아니고 뭔가 한일 간의 협력이라는 게 좀 국제적인 힘의 관계에서 뭔가 좀 필요한 것 같다.
1: 네.
0: 한국, 일본이 떨어져 있으면 미국이 중간에서 레버리지 쓰면서 자꾸 둘을 경쟁시키면 아주 피곤해지니까
1: 네.
0: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실상 키옥시아 대주주죠 지금?
1: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키옥시아 지분을 간접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0: 예.
1: 다만 SK하이닉스가 들고 있는 게 주식이 아니라 지금 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라서 엄밀히

0: 나라면 채권자입니다. 2028년까지는 의결권을 15% 넘게 가질 수 없다라는 약정도 걸려 있습니다. 예. 아직 의결권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최대주주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키옥시아가 사실 이 랜드플래시를 1987년에 세계 최초로 만든 일본 도시바가 모체인 그런 그래도 전통이 있는 회사입니다. 예. 2010년대에 도시바가 원전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고 휘청거리면서 제일 잘 나가던 메모리 사업부를 떼어서 한 거거든요.
1: 그때, 예.
0: 네, 그때 2019년에 키옥시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 한참 반도체 회사도 어려울 때 얘기해요, 그죠? 일본도 네. 적자 쌓이니까 팔고 하이닉스도 누가 판 거 지금 겨우 인수하기 싫은 건지 인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0: 네, 근데 최 회장이 더 이상 어떤 협력 관계도 구축할 수 없으면 키옥시아에 대한 투자를 종료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1: 자, 여기까지 듣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0: 환인.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웃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카미는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어릴 적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생각난 사람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제르맹. 초등학교를 마치고 돈벌이를 해야 하는 카미의 집에 찾아가 중학교 장학생 시험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우린 그 수업료도 없다는 할머니에게 영리한 카미가 이미 다 냈다고 공짜로 가르쳐준 선생님. 그 뜨거운 편지를 배우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낭독하는 영상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고즈넉한 고택과 오래된 돌담길, 그리고 소나무향 가득한 금당실 마을. 9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 예천 금당실 전통마을 곳곳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미션을 따라 걷고 듣고 발견하는 예천 금당실 마을 라디엔티어링. 참가 신청은 구곡기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054-815-7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금당실 마을의 시간 속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예천군이 주최하고 세계 유교 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역대급 무더위에 지친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한 청송 여행. 아이들은 청송할 듯이 야외 분수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님은 푸른 자연을 품은 객주 파크골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함께 찾

0: 청소 얼음골과 달기 신선약 수당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며 건강한 휴식까지. 아이들 즐겁고 부모도 편안한 여행.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추억으로 남고 하루가 아쉬워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여기는 청송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부산 5·6도 앞바다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해경이 조명탄을 쏘며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온은 비교적 높지만 강한 바람과 조류가 거세 수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6톤급의 예인선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5·6도 동쪽 9km 해상에서 전복돼 한국인 선원 1명이 숨지고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상선에 구조됐지만 6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낮 11시 20분쯤 인천 계양 작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와 70대 남성이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6층 높이에서 발코니 난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20층 규모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른 층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26명이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세대 주민 4명 등 5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대이란 공격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나날이 약해지고 있고 국민들이 곧 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해커들을 동원해 미국 본토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왔고 최근 에너지, 수도, 통신 공격을 위협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현지 시간으로 2일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관련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이란의 해커들은 미국 상수도뿐 아니라 통신, 에너지, 기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화 시스템에 집중된 사이버 공격은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북, 제주, 부산, 경남 등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에서 30mm, 부산 경남 5에서 20mm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 내륙이 5에서 40mm, 전북 경북 대구 경북 5에서 30mm 등